0: 그걸 이 위험한 시합엔 나갈 수 없겠지. 난 성에 있다가 대회가 끝나면 돌아올게. 대회에서 우승한 기사한테 황금 장갑을 줄 거야.
1: 좋은 생각이십니다, 공주님.
2: 우린 자리에 가서 앉자.
3: 그래?
0: 진짜 기대된다.
4: 공주님이 겁먹은 모습 본 건 처음이지 않아?
5: 맞아. 평소 공주님답지 않네.
0: 와, 신난다. 오늘 정말 재밌을 거야.
1: 자, 시민 여러분, 첫 번째 참가자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깡총마을 하워드 경과 꿀꿀 동네 나이절 경입니다.
6: 얼른 재소개도 해주세요.
0: 그래요?
1: 넌 기사도 못도 아닌 동네 강아지니까 시합에는 안 껴줄 거야.
6: 나가고 싶으면 아무나 나갈 수 있다고 써있잖아요.
0: 자, 여러분, 다들 주목. 제가 바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예요. 저도 여기 참가하고 싶습니다만.
1: 어, 그래요. 참가자는 많을수록 좋지. 기사요, 이름은 뭡니까?
0: 내가 누구인지는 마상 시합에서 우승하면 밝히도록 하겠어.
6: 그러면 제 이름은 아무도 모르겠네. 어차피 우승할 기사는 바로 나거든.
0: 퍼즈비, 내가 오늘 이기면 사람들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여왕님으로 보시겠지?
1: 참가자 여러분, 이제 말을 타고 관객들과 인사해 주세요.
3: 클론 말을 안 데려왔어요.
1: 아하, 안 됐네, 클로야. 참가자는 꼭 타고 다닐 말이 있어야 하잖아. 넌 이제 그만 가봐.
6: 갈 수만 있으면 되죠. 파크!
7: 어, 저게 뭐야? 살려줘!
0: 저런 도마뱀 같은 애로 뭘 어쩌겠다고? 자, 이제 시간이 됐어. 내 환상적인 말 타는 모습을 보여주지.
6: 구름뱅이도 구를 순 있다더니 본때 좀 보여줘.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0: 뭐해? 그만 내려놔.
6: 아니, 아, 내용 데려가면 어떡해. 이 먹부 강아지야.
1: 라이더, 경기장이 망가져버렸어. 스파크스가 우리 스위트도 데려갔고.
2: 걱정 마세요. 스위티도 구하고 경기장도 고칠게요. 우리 퍼피 기사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기사단 성체본부로 출동!
0: 라이더가 부른다!
6: 마셜!
0: 조심해! 미안해. 내 통이 좀 크잖아.

0: 커피 기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단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우선 스파크스가 데려간 스위트를 구하고
2: 살려줘.
1: 망가진 경기장도 고쳐주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스카이, 넌 헬리콥터를 타고 용을 찾아서 겁에 질린 스위트를 안전하게 구해줘.
2: 하늘을 지키는 기사가 날아가신다.
1: 그리고 러블, 장비를 써서 경기장에 마구 흐트러진 나무통을 원래대로 세워놔줘.
3: 더블, 더블 스피드로 출당.
1: 또 로키는 연장을 사용해서 나무 기둥을 고쳐주고.
4: 초록 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기사단 출동하자.

0: 이 기둥은 바싹 탔네.
1: 내 트럭 뒤에 딱 좋은 게 있는데 잠깐만. 쓰고 또 쓰고 재활용 천재 럭키.
0: 역시 로키랑 러블이야. 정말 잘했어. 스카이, 도망친 용은 아직 못 찾았어?
2: 응, 아직이야. 지금 마을 뒤에서 보고 있어. 찾았다! 용이 불을 뿜었어!
3: 스파크스! 어지러워! 그만해!
2: 라이더, 스파크스를 찾았어. 근데 너무 정신없이 날아서 스위티를 데리러 갈 수가 없겠는데?
0: 잠깐 눈길을 끌만한 게 없을까?
2: 그것 좀 빌려주실래요? 고마워요. 스파크스, 이거 엄청나게 큰 마시멜로 같지 않아? 와서 먹자.
3: 천천히 가. 내가 여왕만 되면 널. 잡았다. 시합 한번 나왔다가 난리가 났네. 더 놀았다간 기절하게 생겼어.
4: 차기 여왕님은 이만 갈래.
3: 버즈비, 역시 너밖에 없어.
5: 이제 참가자는 딱 두 명만 남았군요. 클로와 수수께끼 기사입니다. 한 종목당 점수는 1점씩인데요. 녹색은 점수를 딴 거고 빨강은 네, 못 딴 거죠.
6: 저 먼저 할게요. 응, 집게!
5: 클로 선수 1점.
3: 와, 쟤 좀 하는데.
6: 이거 아니야. 통을 피해가야지. 밀고 가면 어떡해.
5: 이번 경기 0점.
6: 저거 방금 세워놨더니만.
5: 클로 1점 추가.
6: 딱 좋아. 밧줄이 곧 끊어지겠는데. 수수께끼 기사가 치면 바로 뚝. 기둥이 돌아야 이기는데 어림없지.
5: 이번엔 수수께끼 기사.
2: 클로는 2점밖에 못 땄잖아.
1: 수수께끼 기사가 나머지 세 종목 다 이기면 우승하겠다.
6: 그게 되겠냐. 하.
5: 수수께끼 기사 1점이요.
7: 와, 수수께끼 기사.
6: 아이고.
2: 석공.
5: 수수께끼 기사 1점 추가.
7: 잘한다, 수수께끼 기사.
6: 저래봐야 절대 못 이겨. 내가 저기 매달린 자루밧줄을 거의 끊어놨다고.
0: 저희가 점검할 땐 이상 없었는데요.
8: 아까 클로가 저기에 서 있었잖아. 걔가 한 짓이야.
5: 아무러면 어때? 1등은 정해졌어. 수수께끼 기사. 정말 훌륭하시구려 기사님. 이제 그만 신분을 밝히시오.
3: 우주주님이네. 놀랐죠? 맨 처음부터 나였는데. 고마워, 퍼피 기사단. 덕분에 대회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
0: 축하드려요, 공주님.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세요.
3: 전 겁나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5: 아이, 그럼요. 전 평생 단 한 번도 공주님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황금 장갑 주인도 공주님.

0: 이렇게 빨리 오다니 역시 우리 버피 기사단이야.
1: 스카이, 아직 아무것도 못 찾았어?
2: 응, 아직 용도 없고 스위치도 안 보여.
1: 그래, 계속 찾아보고 뭔가 발견하면 바로 우리한테 알려줘. 좋아, 러블, 이제 통을 한 줄로 세우자.
3: 알았어, 전부 제자리에 갖다 둘게.

0: 기준입니다.
1: 그래, 저 잠깐만 챙기자. 집게. 어? 야, 또 없다.
2: 허필 기사단, 끌려간 아기용을 구하라. 허필 기사단, 다들 준비됐니?
3: 시작하세요, 공주님.
2: 좋았어, 그러면 숨바꼭질 시작. 열, 아홉.
4: 쉿, 로키, 저기로 가자.
2: 여덟, 일곱.
3: 러블, 이리로 와.
1: 슉, 간다.
2: 여섯, 다섯.
5: 그럼 난 천자.
2: 안녕.
6: 얘들아,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나는 숨바꼭질 여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못 찾게 잘들 숨어봐.
7: 네, 잠깐만요, 기다려요. 대체 어디 숨지? 좋은 데는 다 뺏겼는데.
8: 아싸! 여기 있으면 공주님도 절대 못 찾겠지?
2: 셋, 둘, 하나! 너네 다 숨었지? 잡으러 간다! 여기 있네? 여기 있지? 진짜 재밌어! 여기 있고?
9: 와, 혹시 숨바꼭질 천재 아니세요?
3: 공주님, 아직 마셜이 남았는데요.
2: 맞다, 오, 마셜. 어딨니? 나와, 좋은 말로 할 때.
6: 하마터면 우리도 숨바꼭질 할 뻔했네. 맨날 공주님만 이기는 걸 재미없게 뭐하러 해.
2: 벌써 버즈비? 아기 용들이야.
6: 용들은 드래곤 하이랜드를 안 떠나는데? 여기 뭐하러 왔지? 어?
10: 보셨죠? 용을 찾는 비결은 바로 용이 좋아하는 걸 놔두는 거죠. 이 마시멜로 같은 거. 이건 네 거 아니거든. 정신 차려.
11: 잘하는 짓이다. 찾으면 뭐해? 네 애완 괴물 때문에 다 도망치겠네.
10: 사이 좋죠? 제가 용 훈련을 얼마나 잘 시키는데요. 잡기도 잘하고. 가만히 있어, 스파크스.
11: 좋아, 나도 이제 용 군단을 손에 넣었으니까 파킹버그 성을 차지하고 왕이 될 날도 머지않았구나.
10: 용들은 제가 볼게요.
12: 네, 제발요.
11: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내가 왕이 될 건데 운전대 내가 잡아야지.
10: 좋아요. 그럼 엄마 용한테 안 들키게 조심하시고요.
13: 잠깐, 엄마 용도 있어?
10: 당연하죠, 공장님. 엄마 용은 엄청 사납다고 하던데.
11: 생각해보니까 나는 용 군대랑 따로 있는 게 낫겠는데. 가자, 장클로드.
10: 그럼 성에서 봬요, 공장님.
2: 엄마 용이 가만 안 둘 텐데. 공주님한테도 알려드려야 해.
7: 공주님은 언제 날 찾을까? 너무 잘 숨어도 심심하네.
2: 거기 있니? 딱 걸렸어. 잡았다.
9: 공주님이 이겼어요. 역시 공주님은 숨바꼭질 여왕이시네요.
2: 겁봐, 내 말이 맞지? 자, 이제 한 판 더 뛰어볼까?
7: 공주님, 공주님.
2: 아니, 왜 스위티? 공장님이랑 몹쓸 강아지가 아기 용들을 납치했어요.
7: 안 돼. 아기 용들은 무슨 죄야?
2: 아기들이 사라진 걸 알아채면 엄마 용이 엄청 화낼 텐데. 역시 저건 엄마 용이 낸 소리야.
9: 걱정 마세요, 공주님. 퍼피 기사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기사단 성체본부로 출동!
14: 라이더가 부른다!
10: 마셜, 조심해.
7: 꼭꼭 숨어라. 머리털 보일라.

0: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용도 아기들을 찾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케이스? 넌 클로를 보면 용머리 확성기로 제발 관두라고 경고해줘.
1: 용 잡는 기사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스카이, 장비로 마시멜로를 잡고서 유인해줘. 그럼 마귀용들이 마차에서 내려올 거야.
2: 하늘을 지키는 기사가 날아가신다!
0: 준비됐지? 퍼피 기사단 출동하자!

0: 저 아가들은 전부 다 내 부하로 키울까? 나보다 훌륭한 기사는 없으니까 용군단은 당연히 내가 지휘해야지. 뭐야, 안 빠져? 안 됐네. 그러게 누가 계속 물 찍찍 뿜어서 마시멜로를 녹이래?
1: 거기 멈춰, 클로! 이제 그만 아기용들을 돌려줘!
0: 웃기지 마! 내가 좋아했으면 내 거지!
2: 아가들아, 여기가 배고프지? 뭐해, 뛰어! 덥석 물어야지!
0: 야! 뭐해? 잡아! 나 좀 살려줘!
3: 걱정 마, 클로! 퍼피 기사단 지금 전부 출동해줘야겠어.
4: 알았어! 출동할게, 라이더 가자!
1: 큰일이야, 라이더! 마차가 쓰러진 나무를 치겠어!
3: 스카이! 네가 아기들한테 나는 법 좀 알려줄래?
2: 나는 법 좋지. 자유의 비행. 용나게. 3페이지 얘들아, 나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 이렇게 날갯짓 해봐. 그렇지. 탈락.
0: 더 세게. 더 빨리.
3: 안 돼! 저게 부딪히면 마차가 박살나겠어!
5: 나 제때 와서 다행이다!
3: 딱 맞춰왔네! 더블,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숴서 길을 쳐줘!
6: 슬슬 핀이 더블 스피드로 작동!
3: 정말 잘했어, 러블! 이제 주마, 튜브를 던져서 마차 속도를 조금만 늦춰줘!
5: 바로 쏠게! 튜브 연속 발사!
3: 속도가 줄었는데 주마 잘했어.
0: 여기 진짜 높다.
2: 어쩌지? 엄마 용이 우리가 아기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봤나 봐.
3: 안 되겠어. 물러나자.
6: 한 번만 더 발을 구르면 벼랑이 무너져서 마차가 추락할 수도 있겠는데.
0: 안 돼. 왜 그냥 가. 난 어쩌라고.

0: 모두 무사해서 참 다행이야.
1: 됐다. 끈끈한 마시멜로는 다시 섰어.
2: 아, 사랑스러운 아가용들.
3: 야, 어딨어, 스파크스? 스파크스! 얼른 태워줘! 진짜 도움이 안 돼.
0: 엄마용아, 고맙긴 뭘. 그거 알지? 혹시 아기용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퍼피 기사단을 불러.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하길길.
6: 진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커피 구조대와 방 탈출 게임장.
8: 얘들아, 앞 잘 보면서 와.
9: 이 방 탈출 완전 기대된다.
10: 좋아, 스카이. 마지막 상자도 가져다 줘.
9: 지금 바로 가.
10: 완벽해. 이제 조립은 체이스랑 주마가 같이 해줄래?
11: 알았어.
9: 그래.
7: 방에 들어오면 화면 속 퀴즈를 풀어야지 나갈 수 있어. 너도 그 후에 여기에서 나가는 거다, 로봇생쥐야.
12: 들어갈래! 들어갈래!
9: 얼마나 하고 싶으면 잘할까?
10: 어떡하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가위랑 리본이 있어야 개막식을 하고 게임장을 열지. 갔다 올게.
12: 들어갈래! 들어갈래!
13: 상자 게임장 만드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요란을 떠는지. 이런 거 풀만 바르면 나도 하나 만들겠다. 우와! 하하.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왜 귀한 시간 써가며 새 걸 만들지. 이미 있는데 저기 있는 걸 빌려면 되겠네. 어? 뭐야? 아, 나 손가락에 수염 붙어서 당황한 거 아니야. 난 그냥 그 뭐냐, 아, 콧수염 꼬는 게 유행이라 그래.
7: 언제 들여보내죠?
11: 라이더가 돌아오면 바로 그때 정식으로 방을 열 거야.
13: 그렇게 난잘걸. 이 방 탈출 시설은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해.
9: 조심하면 되잖아요.
8: 네, 안전하고 튼튼하기만 한데요.
13: 그건 내가 판단해. 게임장 감독관인 나 허미디 포터가 규정에 따르면 이건 크기도 모양도 판지 종류도 몽땅 잘못돼서 지워야 돼.
9: 네? 그럼 규정에 맞춰서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13: 정말 말고 상자에서 떨어져.

0: 살살들어 양양아. 아, 참. 시청에서 일하는 야옹아. 어? 아니, 인간아.
1: 어? 무슨 일이야?
0: 저리 비켜줄래? 이 게임장은 이제 시청 재산이거든. 안개기석 시청.

0: 문 열어.
1: 안 돼요. 문을 열고 싶으면 여기 퀴즈를 먼저 풀어야 해요.
0: 아, 네가 만든 거잖아. 정답은 다 아는 거 아니야?
1: 아니요. 저는 화면만 설치했고 퀴즈는 컴퓨터가 내는데요.
0: 그렇다면 망했어.
1: 라이더를 불러야겠어요.
2: 얘들아, 가져왔어. 어, 방탈출 게임장은?
1: 어떤 어른이 가져가 버렸어.
3: 시에서 정해준 규정을 어겼다고 하던데.
4: 근데 앞만 봐도 수상하단 말이야.
1: 대장, 상자가 차에 실렸는데 운전자가 차를 너무 험하게 몰아.
0: 난폭 운전은 법을 어긴 건데.
2: 기다리세요. 퍼피 구조대가 지금 당장 가서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1: 이 상자 보여? 여기서는 어떻게 탈출해야 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로키랑 시청 감독관 아저씨가 게임장에 갇힌 채로 차에 실렸는데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한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네가 확성기를 써서 저 버스 기사한테 버스를 세우라고 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크레인으로 방탈출 게임장을 짐칸에서 들어줘. 로키랑 감독관 아저씨를 풀어주게.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좋아, 제이스. 가서 차를 세워봐.
1: 고양이였어? 그 감독관 아저씨 보면 볼수록 수상한 사람이야. 락! 확성기!
2: 어서 차 세워, 양아!
3: 차라리 퀴즈를 다 풀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
4: 이것은 작고 둥글고 안에 씨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5: 오! 알았다! 정답은?
3: 바나나!
4: B. 틀렸어.
3: 뭐? 말도 안 돼.
5: 아니요, 체리예요. 체리는요, 작고 둥글고 씨가 하나예요.
3: 난 아직도 바나나 같은데.
1: 라이더,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안 듣고 계속 가.
0: 알았어, 뒤로 와. 러블, 네가 가. 트레일러에서 방패줄 게임장을 들어올려.
6: 콕콕 족집게 작전 실시. 살살 들어, 크레이나.
5: 저 녀석 좀 뛰네.
0: 체이스, 버스가 저 차를 치겠어. 그물로 보호해줘.
2: 알았어. 락! 그물

0: 아슬아슬했어. 난 앞을 살펴볼게.
1: 그게 좋겠다. 지원을 요청할게. 주마, 저 버스 좀 잡아줄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3: 이 빈칸에 어떤 색이 들어갈지 알아내야 해요. 이 칸이 빨강, 노랑이니까 여긴 녹색이어야겠죠?
0: 근데 이 퀴즈를 어느 세월에 다 풀어. 평생 여기 살겠네.
3: 에이, 울지 마세요. 감독관님, 할 수 있어요.
0: 울어? 누가 울었다 그래?
3: 이 둘은 빨강 녹색인데 그럼 빠진 색이 뭐가 있을까? 노랑! 잘했어요!
4: 시민 여러분, 멈추세요. 버스가 오고 있어요.
1: 오, 안 돼. 아저씨, 차가 그쪽으로 가요. 조심해요.
5: 트레일러는 내가 세울게.
3: 버스는 내가 맡고. 이 중에 딱 맞는 모양을 빈칸 두 개에다 채워야 하는데. 이 퀴즈는 어렵다.
0: 아니, 너같이 똑똑한 애가 못 풀면 대체 누가 풀어? 그럼 진짜 큰일 난 거네.
3: 자율주행 모드 가동. 와, 간다. 좋아, 얘들아. 이제 그만 놀아. 양양이랑 로봇생쥐는 노느라 완전 정신없는데?
1: 정말 잘했어, 주마. 러블이 저 트레일러를 잡아야 할 텐데.
5: 잡았어.
1: 꽉 잡아, 러블. 제이스, 네가 가서 견인고리로 도와줘.
3: 우와, 운전 한번 험하네요.
0: 이 퀴즈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 거울처럼 마주보게 만들자. 사각형은 이쪽에, 삼각형은 여기 있다.
6: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방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0: 만세! 방금 저 말 들었어? 내가 했어! 우후! 내가 했어! 내가 했다!
3: 꽉 잡으세요!
7: 견인고리! 트레일러는 무사해.
3: 잠깐만요, 홈딩어 시장님?
1: 알렉스, 자르는 건 네가 할래?
3: 어드벤처 베이 방 탈출 게임 정식으로 영업합니다. 예! 놀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1: 아니 뭘, 혹시 누가 방을 뺏어가면 우리 큰 소리로 불러. 자, 이제 들어가서 놀아.
3: 예, 신난다.
0: 저기, 혹시 내가 필요하면 말해. 퀴즈를 푸는 건 내가 최고니까. 왜?
8: 탐험가 트래비스와 전설의 빅빌섬.
7: 와, 내가 잡을게! 저건 너무 높네.
9: 헬리콥터라도 타야 닿겠는데.
1: 미안해, 얘들아. 내가 공을 좀 잘못 던졌네.
3: 마셜, 넌 다른 동물이랑 말 잘하니까 갈매기들한테 공 좀 내려달라고 해봐.
9: 알았어, 한번 해볼게. 꽉, 꽉, 꽉, 꽉.
3: 우와, 마셜 성공이야.
9: 갈매기야, 고마운데 사탕 말고 공을 갖다 줄래?
3: 그래도 내려다 준 게 어디야.
5: 공은 못 찾았어도 뭐 어때. 그리고 나 감자튀김 먹고 싶어.
7: 저게 뭐지?
9: 와, 저런 걸 타고 올 사람은
10: 탐험가 트래비스다.
11: 안녕 라이더, 얘들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말도 안 돼, 여기서 제가 아는 친구들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빅빌섬에서.
1: 저 아저씨, 이번에도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9: 네, 여긴 어드벤처베이에요.
11: 진짜 그러네. 사람들 참 왜 지도를 거꾸로 만들어. 그래, 난 지금 전설의 섬을 탐험하러 가는 중이었어. 빅빌섬이지. 거기 사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1: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빅빌섬이란 데는 처음 들어봐요.
9: 터보 선장님은 아시겠지? 세상에 안 가본 바다가 없으니까.
11: 와,

0: 진짜 좋은 생각인데 좋아 물어보자.
1: 저 아저씨 어? 선장님은 저기 계세요. 배 안에요.
2: 자 원리, 싱싱한 자연산 오징어 육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
0: 안녕하세요 터보 선장님. 빅빌 섬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실래요?
2: 빅빌 섬엔 가본 적이 없지만 원래 목적지가 여기면 어마무시하게 벗어난 것 같은데요?
3: 여태 잘못 날아온 거예요.
0: 아? 그 말이야? 그럼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2: 이 시도에 표시된 대로면 정확한 위치는 저 먼 바다 어디쯤일걸요?
0: 아하, 이제 알겠네.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요.
1: 저 아저씨, 스카이가 헬리콥터를 타고 같이 날아가면 어떨까요?
3: 저도 빅빌섬 찾는 거 돕고 싶은데 진짜 신나 보여요.
0: 그게 당연하지. 트래비스 탐험대에 온 걸 환영한다.
3: 헬리콥터 타고 바로 올게요.
2: 언제 섬을 찾을지도 모르는데 자, 출출할 때 이거 먹고 기운내서 찾으러 가세요.
0: 오징어 육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밥인데 우냠! 이제 배고픈데 스카이! 우리 오징어 육포 좀 먹고 갈까?
3: 전 됐어요. 한눈팔다 빅빌섬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0: 역시 아침부터 맡는 오징어 냄새 최고야. 어! 너도 한 입 팔래? 그래, 예쁘다. 아이고. 달백이 동생, 아니, 형님, 거기서 그러지 말고 저리로 가줄래, 제발. 아니, 뭐야, 아, 결국에 구멍이 나버렸잖아. 스카이!
3: 제가 들어드려요. 후크! 들게요.
0: 역시 우리 스카이, 조정 도와줄까? 그게 낫겠지? 그럼 내가 할게.
3: 아저씨, 아니요. 제가 한다고요. 왼쪽이요.
0: 아우, 알았어.
3: 아니요, 왼쪽.
0: 알았어, 왼쪽. 좋지.
3: 아저씨, 항로를 한참 벗어났거든요.
0: 아, 그렇군. 왼쪽이랬지. 중간 보고합니다. 풍선이 터지긴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빅빌섬을 찾고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거긴 아주 큰 괴물이 산다네요.
3: 괴물이요? 왜 지금 말하세요?
0: 말 안 했었나? 어쨌든 이따만한 괴물.
3: 아저씨, 괜찮아요?
0: 괜찮아. 곤돌라 바닥칠이 벗겨진 것만 빼면. 어, 그리고 바다가 더 가까워진 것 빼면.
3: 최대한 높이 날아볼게요, 아저씨. 그리고 라이더를 부르세요.
0: 그러니까 포피 구조대는 단축번호로 저장해놨지.
1: 아저씨, 별일 없으시죠?
0: 내가 진짜 어이없어서 길도 잃고 열기구도 터지고 곤돌라에서 떨어지기까지 하고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살려줘!
1: 오, 저희가 지금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5: 오빠! 마셜 조심해!
3: 얘들아, 내 머리 위 섬에 놀러와!
6: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얘들아. 자, 로보도 빅빌 섬으로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날아가 보자! 좋아. 트래비스 아저씨를 곤돌라에 다시 태우고 구멍난 열기구를 막아야 해.
0: 알려줘!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바로 러블. 네가 호버보드를 타고 바짝 다가가서 아저씨를 받아준 다음 곤돌라에 다시 올라탈 수 있게 도와드려.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제트팩을 타고 가서 연장으로 열기구 구멍을 막아줘.
7: 초록에너지 출동!
1: 고마워, 로보도. 빨리 왔네. 러블, 로키, 지금 바로 출동!

0: 지금이야, 로보도! 쉿 엔진!
1: 저기 있다, 내가 말한 빅빅 섬!
2: 저게 진짜 빅빅 섬은 맞는 거예요? 엄청 쬐끄만데요?
3: 섬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유머 감각이 대단하네. 얼른 탐험하러 저기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4: 스카이, 아저씨한테 잘 버티고 계시라고 해줘. 거의 다 왔어.
2: 안 돼요, 아저씨. 기다려요.
3: 세상에, 이런 바위도 다 있었나? 뭐, 바위가 아니라 깃털 보는 것 같네. 뭐야, 엄청나게 커다란 새였잖아. 부리도 되게 커다랗고 말이야. 비리 부리란 뜻이지? 그래서 이 섬 이름이 빅빅 섬인 거였구나. 어, 네가 비리였니?
2: 막 잡아요, 아저씨. 라이더랑 애들이 오고 있으니까요.
5: 자요, 아저씨. 제 호버보드를 대줄 테니까 점프해서 매달리세요.
3: 이런 것쯤이야. 좋아, 간다.
4: 어, 이쪽이 새네. 얼른 막아줘, 로키.
6: 접착제! 빨리 굳는 접착제를 쓸게.
4: 잘 막았어, 로키. 이제 진공청소기를 써서 열기구를 다시 부풀려줄래?
6: 청소기!
4: 반대로 하는 거 잊지 마. 지금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어넣어야 하니까.
6: 맞다. 그래야 풍선이 다시 빵빵해지겠지. 청소기, 앞으로!
5: 해볼래요, 아저씨?
3: 이 큰 부리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달래커는 오징어 간식을 완전 좋아하지.
5: 큰일 날 뻔했네요. 꽉 잡아요, 아저씨. 열기구에 다시 태워드릴게요.
3: 역시 트레비스답게 이번 전설의 섬 모험도 대성공이군요.
2: 근데 저 펠리콘 부리에 오징어 유포병이 있어.
4: 어, 저거 유리병이라 삼키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마셜, 네가 저 새한테 말 좀 해줄래?
7: 준비됐어. 찍찍 소방관 출동.
4: 마셜, 저 펠리콘이 부리를 열게 할 만한 방법이 뭐 없을까?
7: 한번 새들이 좋아할 만한 농담을 해볼게.
4: 그래, 우린 너만 믿을 테니까 잘해봐. 로키, 새가 부리를 열면 곧바로 집게팔을 써서 입안에 든 병을 꺼내자.
6: 집게팔!
7: 있지? 갈매기 둘이 빵집에서 뭐 할게? 빵 꾸아 꾸아 꾸아 꾸아!
4: 지금이야, 로키! 꺼내!
6: 발이 안 나! 잠깐만! 어! 나 괜찮아! 새도 괜찮고! 뭐해, 마셜? 얼른 농담 하나만 더 해봐!
7: 알았어! 빵을 본 비둘기 둘은 뭐라 할게? 가 꾸아!
4: 잘했어, 얘들아. 너희가 빅빅을 구했어.
7: 덕분에 실컷 웃었네.
6: 졸지에 난 새들 친구와에서 노릇도 해보고 말이야.
3: 네, 지금까지 전설의 섬 빅빅 탐험을 보셨습니다. 빅빅과 커피 구조대였습니다.
4: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혹시 또 큰 새 위에 올라타시거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3: 자, 큰부리 친구,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해줄래? 오징어 육포가 얼마나 맛있게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1기로부터 시작.

0: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11: 이건 넘버블럭 시디야.
12: 20까지 함께
13: 우리 같이 놀자.
14: 5와 3이 만나면
15: 8이야.
16: 당신 우리 모두 8.
17: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8: 함께 놀아요.
19: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 바로 저기 니니키즈 친구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4: 꼬니? 꼬니? 쌍미 쌍미
5: 꼬니
3: 니니키즈 반가워. 니니키즈, 오늘은 친구들이 누군지 알려주었으면 좋겠어. 왔구나 친구들. 그럼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할까? 먼저 꼬니부터 시작해보자.
4: 꼬니 꼬니 꼬니 꼬니
3: 꼬니는 노란 너구리 모습을 한 요정이야. 기쁨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지. 반가워 꼬니.
4: 꼬니
3: 좋아. 다음은 써미가 자기소개를 해볼까?
6: 써미 써미 써미
3: 써미는 흰 고양이 모습을 한 요정이야. 사랑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 반가워 써미.
7: 써미
3: 다음은 써니 차례야.
8: 써니 써니 써니 써니
3: 써니는 초록색 펭귄의 모습을 한 요정이야. 용기의 감정을 수호하고 있지. 반가워 소니.
8: 써니
7: 떠니
3: 좋았어. 그럼 다음은 떠니가 해볼까?
7: 떠니 떠니
3: 떠니는 귀여운 토끼의 모습을 한 요정이야. 떠니는 인내의 감정을 담당하고

0: 악어 모습을 한 요정이야. 머리 위에 있는 악어 새 쩌리와 함께 우정의 감정을 수호하고 있지. 만나서 반가워, 찐이 쩌리. 미니 퀴즈들의 소개가 끝났어. 어때? 다시 한번 가까이서 살펴볼까? 노란색 노구리 모습의 꼬니.
1: 꼬니 꼬니.
0: 흰색 고양이 모습의 써미.
1: 써미.
0: 초록색 펭귄 모습의 써니.
2: 써니 써니.
0: 보라색 토끼 모습을 한 떠니.
1: 떠니.
0: 파란색 악어 모습을 한 찐이와 악어새 쩌리.
3: 찐이.
0: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니니키즈. 오늘은 미니랜드에 사는 미니키즈들과 인사해봤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Bored. Scared. Excited.

bored. Ashamed. Interesting.

worried. Satisfied. Surprised.

green. Yellow. Red.

Purple. Blue. Yellow.

brown. Red. Purple.

Hamburger.

Sushi.

Pizza.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술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 썰.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래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홍.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달림아,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좋아?
1: 그럼요.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고 왠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2: 특별한 일?
1: 네, 엄청 엄청요. 아, 올라가야겠다.
0: 벌써?
1: 인형 친구들한테 매일 동화책 읽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잘 지켜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죠. 오늘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짜잔! 피터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야. 잘 들어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너머 네버랜드에는 피터팬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피터팬이 웬디의 집을 찾아갔지요. 멍! 멍! 제가 진짜 피터팬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3: 안녕. 놀라지 마. 난 피터팬이야.
1: 피터팬. 이라고? 진짜 피터팬?
3: 응, 맞아. 진짜 피터팬.
1: 우와, 피터팬이 진짜로 있었다니.
3: 근데 너 정말 동화책 잘 읽는다.
4: 맞아. 달림이 동화책 정말 잘 읽어.
3: 내 친구들한테도 읽어주면 좋겠는데.
1: 이 친구들? 네버랜드에 같이 사는?
3: 응, 맞아.
1: 팅커벨도 있어?
3: 그럼.
1: 우와, 나 너무 가고 싶어. 내가 동화책 읽어줄게.
3: 정말?
1: 그럼. 네버랜드에 얼마나 가고 싶었다고.
3: 좋아. 그럼. 자.
1: 우와.
3: 그럼 이제 가볼까?

0: 가자. 네버랜드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얘들아, 나왔어.
1: 티터팬. 어?
2: 쟤들은 누구야?
1: 팅커벨 맞지? 정말 예쁘다.
2: 고마워.
1: 나는 달림이라고 해.
3: 난 써니.
4: 난 별이.
0: 내가 달림이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
5: 동화책?
1: 그래, 달림이 동화책 진짜 잘 읽어.
4: 맞아.
3: 재밌겠다.
1: 어떤 책을 읽어줄까? 크리스마스니까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어때?
6: 산타?
4: 그래, 재밌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잖아.
6: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4: 진짜?
1: 당연하지. 뭐야, 너희들 집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셔?
0: 아, 전에는 오셨는데 이젠 안 오셔.
4: 뭐? 왜?
3: 아, 너희들 착한 일을 안 했구나.
0: 아, 그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게 방해하는 악당이 있어.
1: 뭐? 그게 누군데?
7: 안개 대포 발사!
3: 발사! 발사!
8: 노이쿠! 아, 비천이여, 보이지가 않아. 네버랜드로 갈 수가 없네.
7: 산타는 안 돼!
3: 안 돼!
7: 크리스마스도 절대 안 돼!
3: 안 돼!
1: 후크 선장이? 대체 왜?
2: 크리스마스 날 악어에게 팔을 물렸거든.
0: 그 뒤로 크리스마스를 싫어해.
4: 그렇다고 크리스마스를 싫어한단 말이야?
3: 말도 안 돼.
4: 그래서 우린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아.
6: 맞아.
1: 너무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행복한 날인데.

0: 할아버지가 올 수 있도록.
1: 정말?
2: 어떡해?
0: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지, 얘들아?
1: 맞아.
3: 크리스마스를 부셔부셔.
0: 지나치기라.
3: 이제 2일 남았군. 올해도 산타를 못 오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릴 거야.
0: 망쳐, 망쳐.
3: 어디,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저 녀석아!
0: 킹크팬!
3: 피터팬이 여긴 왜 온 거야?
4: 부쿠선장!

0: 경고를 하러 왔다.
1: 경고라고?
2: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가 모두게 막지 마.
1: 너희들 뭘 잘못 먹었구나. 그런다고 내가 오 그래 알았다 그럴 것 같냐?
2: 어서 들어가자.
3: 야구야 야구야.
0: 그렇다면 나랑 결투해. 이긴 사람 말 들었지?
1: 뭐라고? 조그만 녀석이 까불고 있어.
0: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건
1: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절대 안 돼.
2: 이제 안개대포리 찾아서 망가뜨리면 돼.
4: 어딨지?
2: 말도 안 돼. 크리스마스에 해골 표시를 해놓다니.
4: 찾았다. 안개대포.
2: 정말이네. 얼른 이걸 고장내자.
4: 좋아.
3: 어떻게 해야 고장을 내지?
1: 이게 무슨 소리지?
3: 진입자!
1: 누구야?
2: 어떡해!
0: 안 되는데!
2: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1: 너희들은 누구지? 거기서 왔대! 내 집에서 뭘 하고 있었단 말이야!
3: 진입자! 진입자!
0: 얘들아, 이리로 와! 얼른!
1: 감히 도망가려고.
2: 얘들아 살려주세요.
1: 어서 항복하지 못해.
2: 어쩌지.
3: 대포 발사.
1: 내 대포.
3: 쏘지마 쏘지마.
0: 얘들아 얼른 도망가야 해.
3: 이쪽으로.
1: 뭐야, 앞이 안 보여서 잡을 수가 없잖아. 뭐 하는 거야? 어서 저 녀석들을 잡아!
3: 잡아! 잡아!
1: 아, 뭐 하는 거야? 나 말고 저 녀석들을 잡으라니까!
3: 잡아!
2: 못 빠져나왔다.
0: 서두르자. 어서 피해야 돼.
1: 이 녀석들을 거기서 지 못! 뭐야, 벌써 도망갔어? 내 작전을 망치려고 해? 어림없어! 저 녀석들이 다시 못 오게 철저히 감시해!
3: 네! 감시! 감시!
0: 됐어, 얘들아. 이제 무사해.
4: 다행이야. 무사히 도망쳐서.
2: 근데 작전은 실패했어.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4: 그러게.
5: 어쩌지?
1: 녀석들, 내 산타 방해 작전을 망치려 하다니. 또 올지 모르니까 꽁꽁 막아놔야겠어.
3: 막아야 해. 여기다.
1: 다 막아버리자.
3: 여기다.
1: 웃어. 너도 똑같이 해줄까?
4: 이젠 어쩌면 좋지?
2: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못 오시겠네. 안 돼, 그럴 순 없어.
4: 그치만 어떻게.
2: 어떻게 해서든 꼭 산타 할아버지를 오시게 해야 해.

0: 뭐지? 이 냄새.
1: 맛있는 냄새.
0: 맛있는 고기 냄새.
1: 좋아, 고기 냄새.
2: 됐어,

0: 들어가자.
1: 응. 구선장이 고기 냄새를 좋아한단 말이지?
2: 응, 맞아.
3: 으아, 발 아파. 언제까지 부채질을 해야 하는 거야?
2: 구선장, 어서 숨어.
4: 여기서 나는 냄새였군. 이게 웬 음식들이야? 근데 누구 거지?
3: 무슨 상관이야? 응? 우린 해적이다!
4: 그래, 맞아! 해적은 원래 남의 물건을 뺏는 사람이지.
2: 어딨지? 어젠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0: 우리가 못 찾게 숨겨놨나 봐.
2: 포크 선장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데.
3: 맛있어, 맛있어.
1: 왜 저렇게 빨리 먹는 거야?
5: 시간을 더 끌어야 하는데.
4: 잘 먹었다. 이제 가봐야겠군.
3: 아, 안 돼요. 남의 걸 먹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2: 맞아요. 남의 걸 허락도 없이.
4: 난 해적이거든. 해적은 허락 따위 받지 않아. 가만, 너희들 어제 그...
3: 치밀장!
4: 우리 집에 몰래 왔던 녀석들 맞지? 피터팬이랑 내 대포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3: 그게...
4: 또 날 방해하러 온 거냐?
2: 어떡해...
4: 이 녀석들!
3: 안 돼!
4: 피켜! 뭐야? 당장 내려주지 못해! 이것 좀 내려봐!
2: 어서 도망가자! 그래!
4: 이 녀석들, 저거 보자!
2: 대체 어디 숨겨둔 거지?
0: 다른 데로 가져갔나 봐.
2: 이게 뭐지?
0: 비밀의 방인 것 같은데?
2: 저기! 어? 저기 있어!
0: 그래! 빨리 가서 고장 내자!
2: 응!
0: 달림아, 괜찮아? 응. 어서 이걸 잡아! 빨리 물 밖으로 나가자!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어?
2: 악어야!
0: 그래, 후크 선장의 팔을 먹어버린 악어! 안 되겠어! 이걸로 막아야겠어! 어서 가자!
3: 달림이랑 피터팬은 왜 안 오지?
2: 그러게...
3: 뭐? 달림아! 피터팬!
2: 어떻게 됐어? 안개대포는 망가뜨렸어?
6: 아니, 못했어. 함정에 빠진 바람에...
3: 뭐?
1: 그럼 이번에도 산타 할아버지는 못 오시는 거야?
0: 미안해. 후크 선장의 감시가 심해져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2: 아니, 한 군데 있긴 해.
3: 뭐? 어디?
2: 여기가 우리가 빠졌던 함정이야. 이리로 올라가면 후크 선장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
5: 달림이, 너 진짜 똑똑하다.
4: 누구야? 아니구나. 졸고 있으면 어떡해. 이 녀석들, 이제 포기한 모양이군.
0: 예, 제대로 왔어.
5: 이제 이것만 고장내면 된다 이거지?
2: 응. 어?
4: 이제 대포를 설치해볼까? 좋아, 좋아.
3: 좋아, 좋아.
4: 이번에도 산타를 혼내줘야지. 넌 피터팬!
0: 도망치자!
4: 자녀석들을 잡아! 거기 서지 못해! 더 갈 곳이 없지!
0: 팅커벨, 어서 요술가루를 뿌려줘!
2: 요술가루가 없어!
4: 이거 말이냐?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2: 어떡해!
0: 걱정 마! 나 지켜줄 테니까!

0: 그 마음대로.
1: 저는 반드시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0: 아니 맞다.
1: 괜찮아.
2: 야호, 우리가 이겼어. 이제 사리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3: 이 소리는
2: 누구야?
1: 어떡하지?
2: 도와주자. 우리가 왜?
1: 악어한테 물리게 둘 순 없잖아.
0: 악어한테 물리게 둘 없어.
2: 이걸 잡아요.
0: 야, 도와주는 척하면서 떨어뜨리냐고.
1: 뭐라고?
0: 너희가 날 도와줄 리가 없잖아.
4: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줘요.
5: 메리 크리스마스!
4: 아유, 살았다.
5: 그래, 드디어 올해는 너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겠구나. 예!
4: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대체 왜 모두가 날 구해준 거지?
2: 그거야. 크리스마스엔 모두가 행복해야 하니까요.
5: 그래,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지.

0: 다니마, 정말 고마웠어.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게 해줘서.
1: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였어.
2: 맞아.
3: 그럼 집까지 내가 데려다 주마.
1: 우리 네버랜드에 또 놀러와도 돼?
4: 그럼
1: 언제든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핏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속한.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클릭서!
3: 클릭서!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가족.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지설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흔들흔들 싱싱
2: 부끄러워. 여기서도 싱싱
3: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2: 재밌다. 잠깐 쉬자.
3: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2: 의자도 돌려볼까. 에이, 또 놀자. 안녕
3: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2: 원더키드.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역시 염소는 날 좋아한다니까. 우리 염소가 로즈를 좋아할까?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하네. 그럼 멍멍이는?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대. 아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로지. 널 좋아하는 친구가 있겠지. 사랑.

대체 우리 로즈를 울린 게 누구야? 어? 미안하대. 근데 뭐가 잘못인진 모른다는데? 왜 우는지도 모른대.

봐. 구급차를 이런 상태로 들 순 없잖아. 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스패너 가져다 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근데 곰아, 이게 바로 순간이동이란 거지? 그렇지?

뭘까요?

시 들려드릴 건데 연습해보자. 고마, 이거 산타 해줄 수 있지? 자, 앉아봐. 근데 산타 느낌이 안 나는데? 어, 제법 그럴싸한데?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길 잘 봐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끝이야. 이제 선물 줘. 아, 잠깐. 보여줄 거 또 있다. 새하얀 눈이 펄펄펄. 산타 선물이 펑펑펑. 그러니까 내가 공연할 때마다 선물 하나씩 받는 거란 말이지? 응! 얼른 준비해야 돼.

0: 산타 왔어요. 안녕.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1: 산타 할아버지 오셨네요.
0: 메리 크리스마스. 너희 모두한테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지. 이렇게 한가득 있단다.
1: 와, 정말 많네요. 저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0: 그래, 뭘 준비했니? 얼른 보고 싶구나.
1: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0: 근데 난 벌써 와 있는걸.
1: 그럼 이건요. 반짝 장식 냠냠 음식. 모두 함께 신나게 즐겨요.
0: 참 착한 아이구나. 자, 선물 받으렴. 그런데 말이야, 너희도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니?

0: 다들 참 멋지구나. 자, 그럼 이제 선물을 줘야겠지.
1: 어,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또 있다고요.
0: 그럼 이건 누구한테 줄까나?
1: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0: 그럼 혹시 또 다른 거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없을까? 마법을 써도 좋고.
1: 맞다! 그런 방법이 있었지? 잘 봐요, 수리수리 마수리! 친구들 안녕! 여기 모인 친구들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산타한테 보여줄 거 있는 친구 있나요?

0: 다들 참 잘했어요. 이런 선물을 안 줄 수가 없지. 근데 산타는요? 할아버지도 보여줄 거 있으세요?
1: 그럼 있지.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하우스.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가족 합창 대회.
1: 미미 가게니.
2: 꺼병이들 왔구나.
0: 네.
3: 여기가 합창 대회 장소구나.

0: 정말 잘한다.
1: 이것 좀 보세요. 이게 1층 4인가 봐요.
0: 우리가 1등 하면 좋겠다. 그치?
2: 글쎄. 1등은 우리가 할 것 같은데.
3: 미안해서 어쩌나. 그럼 우린 연습해야 돼서 이만.
4: 뭐야.
3: 채.
1: 우리 연습 더 하자.
0: 마주 오빠, 왜 그래?
5: 몰라.
6: 저런, 딸꾹질이 왔네. 자, 따뜻한 물이야. 숨을 참고 천천히 마셔보렴.
1: 아, 멈췄나.
4: 어때? 이제 진짜 딸꾹질 멈췄지?
7: 자, 이제 가족 합창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6: 일단 자리로 가자.
1: 어떡해.
4: 요요 왕도 둘이 제일 좋지. 어제도 하나 숨겨놨지.
8: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나무 밑에 숨겨놨지. 좋아 좋아 도토리 모아 모아 도토리.

0: 다음은 꺼병이 가족의 무대입니다.
1: 우리 차례다!
2: 어떡해!
3: 어? 이게 뭔 소리나?
1: 마주 오빠, 괜찮아?
2: 어떡해, 나 못하겠어.
4: 가족 합창대회인데 마주가 빠지면 안 되지.
2: 하지만 저 때문에 1등 못하면 어떡해요.
1: 우와, 엄마, 딸꾹질 소리도 꼭 재미있는 노래 같아요. 그럼 마주 오빠는 딸꾹질로 노래하면 되겠다.
4: 그럼 우리 다 같이 마주의 딸꾹질과 함께 노래해볼까?
1: 좋아요.
2: 좋아요.

0: 가족 합창대회 1등은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꺼병이 가족입니다. 아, 멋진 노래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1: 다 엄마랑 동생들 덕분이에요.
2: 아니야, 마지 형의 딸꾹질 덕분이야.
1: 맞아.
3: 그러고 보니 우리 마지 딸꾹질이 멈췄네.
1: 언제 멈췄지?
4: 상으로 받은 과일 먹을 생각에 멈춘 거 아니야.
5: 달콤한 벌꿀 만들기.
3: 꿀벌들이 만든 꿀이야. 잘 저어 마시렴. 엄마는 시장에 다녀올게.
1: 네! 달콤해! 맛있다! 다 마셔버렸네.
6: 나도.
2: 내가 꿀 어디 있는지 알아? 찾았다!
1: 봉지야!
2: 아야,
6: 괜찮아?
2: 다 쏟았잖아!
7: 꿀벌들이 만든 꿀인데.
2: 꿀벌들한테 꿀 좀 나눠달라고 하자.
1: 좋은 생각이야.
2: 꿀벌들이 꿀을 만들고 있어.
8: 해바라기 꿀은 이쪽, 아카시아 꿀은 저쪽.
9: 꿀벌아 안녕.
2: 우리한테 꿀을 나눠줄 수 있을까?
8: 조심 조심!

0: 지금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
1: 내가 도와줄게. 무리돌!
0: 잘할 수 있겠어?
1: 그럼!
0: 많이 모았군. 다음 단계로 가자. 꿀벌 마을에 온 걸 환영한다.

0: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꿀이 된다. 할 수 있겠나?
1: 네, 대장님! 진짜 뚱뚱해졌어.
0: 제법인데?
2: 나도.
3: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4: 여왕님.
3: 다시 해볼까?
4: 네.

0: 다들 고맙구나. 이건 선물이란다.
1: 고맙습니다, 여왕님.
2: 얘들아.
3: 어? 이게 다 뭐지?
1: 엄마!
2: 우리 아가들 어디 갔다 온 거야?
1: 꿀벌들이랑 꿀 만들어 왔어요. 이걸로 꿀차 타 먹어요.
2: 우리 아가들이 만든 꿀맛 좀 봐야겠네?
1: 야호!
4: 이불 빨래는 힘들어.
2: 얘들아, 이불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놀아.

0: 엄만 닭 아줌마네 잠깐 다녀올게. 잘 놀고 있어?
1: 네, 다녀오세요.
2: 이제 다시 잡는다.
3: 빨리 빨리.
2: 너를 먹겠지.
3: 잡았다. 새치형아 잡았다.
4: 공주야.
5: 괜찮아.
3: 이불이 더러워졌어.
6: 걱정 마. 털면 돼.

0: 진짜 분해졌잖아.
1: 엄마가 힘들게 빨아놓은 건데 어떡하지?
2: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빨아놓자.
1: 좋아!
3: 용가로 출발!
4: 빨래를 하러 어디로 갈까?

0: 눈처럼 새하얀 빨래 깨끗한 빨래 아이고 다시 빨아야겠네
1: 드디어 멈췄다
2: 어떡해 이불이 완전 엉망이 됐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0: 물론이지
3: 오소리 아저씨
0: 어딜 그렇게 급히 가나 했더니 이건 내 특별 비법이 필요하겠는걸
2: 특별 비법이요?
0: 바로바로 빨래 팡팡 이렇게 빨래 위에서 팡팡
3: 우와
2: 팡팡 팡팡 얼룩이 사라지고 있어
0: 이번엔 방망이로 팡팡
2: 우리도 해보자
3: 팡팡
2: 팡팡
0: 잘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빨아볼까

0: 우리 아가들이잖아.
1: 어? 엄마다.
2: 엄마.
0: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 이불이네?
1: 이불이 더러워져서 저희가 깨끗하게 빨았어요.
0: 아, 그랬구나. 힘들진 않았어?
3: 진짜 힘들었어요.
2: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4: 이렇게 힘든 빨래를 매일매일 하시다니.
1: 엄마, 정말 감사해요.
2: 엄마!
0: 엄마는 우리 꺼병이들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단다.
1: 다람쥐 이빨이 빠졌어요.
0: 와, 우리 아가들 덕분에 바구니가 금방 찼네. 엄만 주변에 도토리 좀 나눠주고 올게. 잠깐만 놀고 있어.
2: 네, 다녀오세요. 우리 뭐 하고 놀까?
5: 낙엽잡기 놀이하자. 야, 야,
1: 좋아. 끄끄야.
2: 엄마, 괜찮아.
1: 도토리가 하나 더 있네.
2: 엄청 크다.
3: 대왕 도토리잖아.
4: 엄마가 이미 도토리 나눠주러 가셨는데 어떡하지?
1: 우리 이거 다람쥐에게 선물하는 건 어때?
2: 그래.
3: 좋아.
6: 아, 이상하다. 어제부터 이빨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2: 다람쥐야!
5: 안녕! 꺼병이들아!
3: 대왕 도토리잖아!

0: 내가 발견한 거야. 자, 선물로 줄게.
1: 고마워.
2: 어디 맛 좀 볼까? 이게 뭐지?
1: 다람쥐 이빨이!
2: 이빨?
1: 이빨이 빠졌어! 어떡해!
2: 내 소중한 이빨!
0: 내가 준 도토리 때문에.
3: 이러지 말고 빨리 아거새 선생님한테 가보자.
2: 내 이빨! 내 소중한 이빨이 빠지다니!
0: 아거새 선생님이 붙여주실 거야.
2: 그래, 너무 걱정 마. 이러다 다른 이빨까지 몽땅 빠지는 거 아니야?
0: 오소희 아저씨, 죄송해요. 얘 말하기 씨는 좀 이상하게 생겼네.
2: 안 돼! 그건 내 이빨이라고! 안 돼! 볼세 아저씨! 잠깐만요!
4: 택배 왔습니다!
0: 드디어 찾았다!
5: 택배가 왔구나. 이게 웬 이빨이야?
0: 아버지 선생님, 다람쥐 이빨 좀 붙여주세요. 도토리를 먹다가 빠졌어요.
2: 아거새 선생님, 저 이제 도토리 먹을 수 없는 건가요?
5: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디 좀 보자.
2: 저격해요.
5: 걱정 말거라. 아가이가 빠지고 형아이가 나려는 거야.
2: 아가이? 형아이요?
5: 그래, 더 커다랗고 튼튼한 형아이.

0: 천천히 형아 이빨이 나온다니.
1: 아가새 선생님. 어머, 여기 강호에 있었네.
0: 엄마. 아줌마, 저 이빨 빠졌어요. 이제 형아이가 날 거래요.
1: 어머, 그렇구나. 축하해. 다람쥐가 이제 형아가 되었네.
0: 새 이빨 나면 숲속의 대왕 도토리는 다 내가 먹어야지.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덤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일.

0: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블릭소! 클릭소! 얼마 될까?
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0: 클릭소!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0: 클릭소!
11: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핏!
1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0: 물엔 순한 킹킹
1: 식물엔
0: 덤덤한
2: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3: 옛썰 칫썰 마데카솔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색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4: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7: 핏.
1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9: 매일매일 락토핏.
1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0: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21: 모두
2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3: 얼리면 더 맛있어
2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5: 커피 구조대와 방 탈출 게임장
26: 얘들아, 앞 잘 보면서 와.
27: 이 방 탈출 완전 기대된다.
28: 좋아, 스카이. 마지막 상자도 가져다 줘.
27: 지금 바로 가.
28: 완벽해. 이제 조립은 체이스랑 주마가 같이 해줄래?
29: 알았어.
27: 그래.
25: 방에 들어오면 화면 속 퀴즈를 풀어야지 나갈 수 있어. 너도 그 후에 여기서 나가는 거다, 로봇생쥐야.
27: 들어갈래! 들어갈래! 얼마나 하고 싶으면 잘할까?
28: 어떡하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가위랑 리본이 있어야 개막식을 하고 게임장을 열지. 갔다 올게.
27: 들어갈래! 들어갈래!
30: 상자 게임장 만드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요란을 떠는지 이런 거 불만 바르면 나도 하나 만들겠다 우와! 하하 난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왜 귀한 시간 써가며 새 걸 만들지 이미 있는데 저기 있는 걸 빌려면 되겠네 어? 뭐야? 아, 나 손가락에 수염 붙어서 당황한 거 아니야. 난 그냥 그 뭐냐. 아, 콧수염 꼬는 게 유행이라 그래.
27: 언제 들여보내죠?
29: 라이더가 돌아오면 바로 그때 정식으로 방을 열 거야.
30: 그렇게는 안 될 걸. 이 방 탈출 시설은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해.
27: 조심하면 되잖아요.
26: 네, 안전하고 튼튼하기만 한데요.
30: 그건 내가 판단해. 게임장 감독관인 나 허미디 포터가 규정에 따르면 이건 크기도 모양도 판지 종류도 몽땅 잘못돼서 치워야 돼.
27: 네? 그럼 규정에 맞춰서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30: 잔말 말고 상자에서 떨어져. 살살 들어 양양아 아참 시청에서 일하는 야옹아 어 아니 인간아
27: 어 무슨 일이야
30: 저리 비켜줄래 이 게임장은 이제 시청 재산이거든 안개기석 시청

0: 나가지 이 문 열어.
1: 안 돼요. 문을 열고 싶으면 여기 퀴즈를 먼저 풀어야 해요.
0: 아, 네가 만든 거잖아. 정답은 다 아는 거 아니야?
1: 아니요. 저는 화면만 설치했고 퀴즈는 컴퓨터가 내는데요.
0: 그렇다면 망했어.
1: 라이더를 불러야겠어요.
2: 얘들아, 가져왔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루키랑 시청 감독관 아저씨가 게임장에 갇힌 채로 차에 실렸는데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한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네가 확성기를 써서 저 버스 기사한테 버스를 세우라고 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크레인으로 방탈출 게임장을 짐칸에서 들어줘. 로키랑 감독관 아저씨를 풀어주게.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좋아, 케이스. 가서 차를 세워봐.
1: 고양이였어?
2: 그 감독관 아저씨 보면 볼수록 수상한 사람이야. 락!
3: 확성기! 어서 차 세워, 양화!
4: 차라리 퀴즈를 다 풀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
5: 이것은 작고 둥글고 안에 씨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6: 오! 알았다! 정답은?
4: 바나나!
5: 이 틀렸어요.
4: 뭐? 말도 안 돼!
6: 아니요, 체리예요. 체리는요, 작고 둥글고 씨가 하나예요.
4: 난 아직도 바나나 같은데.
3: 라이더,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안 듣고 계속 가.
0: 알았어, 뒤로 와. 러블, 네가 가. 트레일러에서 방탈출 게임장을 들어올려.
7: 콕콕 족집게 작전 실시. 살살 들어, 크레이나.
6: 저 녀석 좀 뛰네.
0: 체이스, 버스가 저 차를 치겠어. 그물로 보호해줘.
3: 알았어. 락! 그물. 아슬아슬했어. 난 앞을 살펴볼게.
0: 그게 좋겠다. 지원을 요청할게. 주마, 저 버스 좀 잡아줄래?
8: 대안구조 주마 출동!
6: 이 빈칸에 어떤 색이 들어갈지 알아내야 해요. 이 칸이 빨강, 노랑이니까 여긴 녹색이어야겠죠?
4: 근데 이 퀴즈를 어느 세월에 다 풀어 평생 여기 살겠네.
6: 에이, 울지 마세요. 감독관님 할 수 있어요.
4: 울어? 누가 울었다 그래?
6: 이 둘은 빨강, 녹색인데 그럼 빠진 색이 뭐가 있을까?
3: 시민 여러분, 멈추세요! 버스가 오고 있어요!
0: 오, 안 돼! 아저씨, 차가 그쪽으로 가요! 조심해요!
7: 트레일러는 내가 세울게!
8: 버스는 내가 맡고!
6: 이 중에 딱 맞는 모양을 빈칸 두 개에다 채워야 하는데? 이 퀴즈는 어렵다.
4: 아니, 너같이 똑똑한 애가 못 풀면 대체 누가 풀어? 그럼 진짜 큰일 난 거네.
8: 자율주행 모드 가동! 좋아, 간다. 좋아, 얘들아. 이제 그만 놀아.

0: 주마랑 로봇생쥐는 노느라 완전 정신없는데?
1: 정말 잘했어, 주마. 러블이 저 트레일러를 잡아야 할 텐데.
2: 잡았어.
1: 꽉 잡아, 러블. 제이스, 네가 가서 견인고리로 도와줘.
0: 우와, 운전 한번 험하네요.
3: 이 퀴즈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 거울처럼 마주보게 만들자. 사각형은 이쪽에, 삼각형은 여기다.
4: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방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3: 만세! 방금 저 말 들었어? 내가 했어! 우후! 내가 했어! 내가 했다!
0: 꽉 잡으세요!
5: 랩! 견인고리! 트레일러는 무사해.
0: 잠깐만요. 홈딩어 시장님?
6: 알렉스, 자르는 건 네가 할래?
0: 어드벤처 베이 방 탈출 게임 정식으로 영업합니다. 예! 놀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6: 아니 뭘. 혹시 누가 방을 뺏어가면 우리 큰 소리로 불러. 자, 이제 들어가서 놀아.
0: 예, 신난다.
3: 저기, 혹시 내가 필요하면 말해. 퀴즈를 푸는 건 내가 최고니까. 왜?
0: 탐험가 트래비스와 전설의 빅빌섬.
5: 어, 내가 잡을게! 어, 저건 너무 높네.
7: 헬리콥터라도 타야 닿겠는데.
6: 미안해, 얘들아. 내가 공을 좀 잘못 던졌네.
0: 마셜, 넌 다른 동물이랑 말 잘하니까 갈매기들한테 공 좀 내려달라고 해봐.
7: 알았어, 한번 해볼게. 꽉, 꽉, 꽉, 꽉.
0: 우와, 마셜 성공이야.
7: 어, 갈매기야, 고마운데 사탕 말고 공을 갖다 줄래?
0: 그래도 내려다 준 게 어디야.
8: 어, 공은 못 찾았어도 뭐 어때. 그리고 나 감자튀김 먹고 싶어.
5: 어, 저게 뭐지?
7: 와, 저런 걸 타고 올 사람은
9: 탐험가 트래비스다.
10: 안녕 라이더, 얘들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말도 안 돼, 여기서 제가 아는 친구들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빅빌섬에서.
6: 저 아저씨, 이번에도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7: 네, 여긴 어드벤처베이에요.
10: 어? 진짜 그러네. 사람들 참 왜 지도를 거꾸로 만들어. 그래, 난 지금 전설의 섬을 탐험하러 가는 중이었어. 빅빌 섬이지. 거기 사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6: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빅빌 섬이란 데는 처음 들어봐요.
7: 터보 선장님은 아시겠지? 세상에 안 가본 바다가 없으니까.
10: 와, 진짜 좋은 생각인데. 좋아, 물어보자.
6: 저 아저씨.
10: 어?
6: 선장님은 저기 계세요. 배 안에요.
3: 자, 원리, 싱싱한 자연산 오징어 육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
10: 안녕하세요, 터보 선장님. 빅빌섬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실래요?
3: 빅빌섬엔 가본 적이 없지만 원래 목적지가 여기면 어마무시하게 벗어난 것 같은데요?
7: 여태 잘못 날아온 거예요.
10: 아, 그 말이야? 그럼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3: 이 시도에 표시된 대로면 정확한 위치는 저 먼 바다 어디쯤일걸요?
10: 아하, 이제 알겠네.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요.
6: 저 아저씨, 스카이가 헬리콥터를 타고 같이 날아가면 어떨까요?
7: 저도 빅빌섬 찾는 거 돕고 싶은데 진짜 신나보여요.
10: 그야 당연하지. 트래비스 탐험대 온 걸 환영한다.
7: 헬리콥터 타고 바로 올게요.
3: 언제 섬을 찾을지도 모르는데, 자, 출출할 때 이거 먹고 기운 내서 찾으러 가세요.
10: 오징어 육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밥인데, 오, 냠! 이제 배고픈데, 스카이! 우리 오징어 육포 좀 먹고 갈까?
7: 전 됐어요. 한눈 팔다 빅빌섬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10: 역시 아침부터 맡는 오징어 냄새는 최고야. 어, 너도 한 입 할래? 그래겠다. 아이고, 갈매기 동생, 아니 형님, 거기서 그러지 말고 저리로 가줄래, 제발.

0: 아니구야. 아, 결국에 구멍이 나버렸잖아. 스카이!
1: 제가 도와드려요. 아, 포크! 길게요.
0: 역시 우리 스카이 조종 도와줄게.
1: 아저씨, 조종은 한 명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0: 그게 낫겠지? 그럼 내가 할게.
1: 아저씨, 아니요. 제가 한다고요. 왼쪽이요.
0: 아우, 알았어.
1: 아니요, 왼쪽.
0: 알았어, 왼쪽. 좋지.
1: 아저씨, 항로를 한참 벗어났거든요.
0: 아, 그렇군. 왼쪽이랬지. 중간 보고합니다. 풍선이 터지긴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빅빌 섬을 찾고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거긴 아주 큰 괴물이 산다네요.
1: 괴물이요? 왜 지금 말하세요?
0: 말 안 했었나? 어쨌든 이따만한 괴물이...
1: 아저씨, 괜찮아요?
0: 괜찮아. 곤돌라 바닥칠이 벗겨진 것만 빼면... 어? 그리고 바다가 더 가까워진 것 빼면...
1: 최대한 높이를 알아볼게요, 아저씨. 그리고 라이더를 부르세요.
0: 그러니까 퍼피 구조대는 단축 번호로 저장해놨지.
2: 아저씨, 별일 없으시죠?
0: 내가 진짜 어이없어서 길도 잃고 열기구도 터지고 곤돌라에서 떨어지기까지 하고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살려줘!
2: 오, 저희가 지금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마셜, 조심해!
1: 얘들아, 내 머리 위 섬에 놀러와!
5: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고마워, 얘들아. 자, 로보도 빅빌 섬으로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날아가 보자! 좋아. 트래비스 아저씨를 곤돌라에 다시 태우고 구멍난 열기구를 막아야 해.
0: 살려줘!
2: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바로 러블. 네가 호버보드를 타고 바짝 다가가서 아저씨를 받아준 다음 곤돌라에 다시 올라탈 수 있게 도와드려.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2: 그리고 로키, 넌 제트팩을 타고 가서 연장으로 열기구 구멍을 막아줘.
6: 초록에너지 출동!
2: 고마워, 로보도. 빨리 왔네. 러블, 로키, 지금 바로 출동!

0: 지금이야, 로보독! 셔트 엔진!
1: 저기 있다, 내가 말한 빅빅 섬!
2: 저게 진짜 빅빅 섬은 맞는 거예요? 엄청 쬐끄만데요?
3: 섬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유머 감각이 대단하네. 얼른 탐험하러 저기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4: 스카이, 아저씨한테 잘 버티고 계시라고 해줘. 거의 다 왔어.
2: 안 돼요, 아저씨. 기다려요.
3: 세상에 이런 바위도 다 있었나? 뭔 바위가 아니라 깃털 보는 것 같네. 뭐야, 엄청나게 커다란 새였잖아. 우리도 되게 커다랗고 말이야. 비리 불이란 뜻이지? 그래서 이 섬 이름이 빅빅 섬인 거였구나. 네가 비리였니?
2: 막 잡아요, 아저씨. 라이더랑 애들이 오고 있으니까요.
5: 자요, 아저씨. 제 호버보드를 대줄 테니까 점프해서 매달리세요.
3: 이런 것쯤이야. 좋아, 간다.
0: 이쪽이 새네. 얼른 막아줘, 로키.
6: 접착제! 빨리 굳는 접착제를 쓸게.
0: 잘 막았어, 로키. 이제 진공청소기를 써서 열기구를 다시 부풀려줄래?
6: 청소기!
0: 반대로 하는 거 잊지 마. 지금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어넣어야 하니까.

0: 그래야 풍선이 다시 빵빵해지겠지. 어? 청소기 앞으로.
1: 다시 해볼래요 아저씨?
2: 이 큰 무리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달리카는 오징어 간식을 완전 좋아하지.
1: 큰일 날 뻔했네요. 꽉 잡아요 아저씨. 열기구에 다시 태워드릴게요.
2: 역시 트레비스답게 이번 전설의 선모험도 대성공이군요.
3: 근데 저 펠리콘 부리에 오징어 유포병이 있어.
4: 저거 유리병이라 삼키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마셜, 네가 저 새한테 말 좀 해줄래?
5: 준비됐어. 찍찍 소방관 출동.
4: 마셜, 저 펠리콘이 부리를 열게 할 만한 방법이 뭐 없을까?
5: 한번 새들이 좋아할 만한 농담을 해볼게.
4: 그래, 우린 너만 믿을 테니까 잘해봐. 로키, 새가 부리를 열면 곧바로 집게팔을 써서 입안에 든 병을 꺼내자.
5: 집게팔! 있지, 갈매기 둘이 빵집에서 뭐 했게? 빵꾸악, 꾸악, 꾸악, 꾸악!
4: 지금이야, 로키, 꺼내!
6: 발이 안 나, 잠깐만! 나 괜찮아, 새도 괜찮고. 뭐해, 마셜? 얼른 농담 하나만 더 해봐.
5: 알았어, 빵을 본 비둘기 둘은 뭐라 했게? 가, 꾸악!
4: 잘했어 얘들아. 너희가 빅비를 구했어.
5: 덕분에 실컷 웃었네.
6: 졸지, 난 새들 치과에서 노릇도 해보고 말이야.
2: 네, 지금까지 전설의 섬 빅빅 탐험을 보셨습니다. 빅빅과 커피 구조대였습니다.
4: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혹시 또 큰 새 위에 올라타시거든 저희 불러주세요.
2: 자, 큰부리 친구,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해줄래? 오징어 육포가 얼마나 맛있게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순물엔
10: 덕분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5: 클릭소!
16: 클릭소! 얼마 될까?
1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5: 클릭소!
1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8: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5: 클릭소!
18: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밥에 가죠.
19: 다들 뭐 먹는 거지?
20: 이게 뭐예요?
2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순물엔
10: 덕분말.
11: 순하게
16: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신나는 ABC송.
1: 그럼 이제 알파벳 동의노를 세워볼까요?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 우리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3: 커피 기사단과 마상시합 대회.
4: 공주님, 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돼요.
5: 나도 너희가 대회에 와줘서 정말 기뻐. 이 표적장 정말 예쁘다. 나도 마상시합에 나가고 싶은데. 근데 난 연약하니까 이 위험한 시합엔 나갈 수 없겠지. 난 상해 있다가 대회가 끝나면 돌아올게. 대회에서 우승한 기사한테 황금 장갑을 줄 거야.
1: 좋은 생각이십니다, 공주님.
4: 우린 자리에 가서 앉자.
6: 그래?
5: 진짜 기대된다.
6: 공주님이 겁먹은 모습 본 건 처음이지 않아?
7: 맞아. 평소 공주님답지 않네.
5: 와, 신난다. 오늘 정말 재밌을 거야.
1: 자, 시민 여러분. 첫 번째 참가자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깡통마을 하워드 경과 꿀꿀 동네 나이절 경입니다.
8: 얼른 재소개도 해주세요.
5: 아이고.
1: 넌 기사도 뭣도 아닌 동네 강아지니까 시합에는 안 껴줄 거야.
8: 나가고 싶으면 아무나 나갈 수 있다고 써있잖아요.
5: 자, 여러분 다들 주목. 제가 바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예요. 저도 여기
9: 참가하고 싶습니다만.
1: 어, 그래요. 참가자는 많을수록 좋지. 기사요, 이름은 뭡니까?
9: 내가 누구인지는 마상시합에서 우승하면 밝히도록 하겠어.
8: 그러면 제 이름은 아무도 모르겠네. 어차피 우승할 기사는 바로 나거든.
5: 퍼즈비, 내가 오늘 이기면 사람들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여왕님으로 모시겠지?
1: 참가자 여러분, 이제 말을 타고 관객들과 인사해 주세요.
6: 클론 말을 안 데려왔어요.
1: 아하, 안 됐네, 클로야. 참가자는 꼭 타고 다닐 말이 있어야 하잖아. 넌 이제 그만 가봐.
8: 갈 수만 있으면 되죠. 파크스!
10: 어, 저게 뭐야? 살려줘!
5: 저런 도마뱀 같은 애로 뭘 어쩌겠다고? 자, 이제 시간이 됐어. 내 환상적인 말 타는 모습을 보여주지.
8: 구름뱅이도 구를 순 있다더니. 본때 좀 보여줘.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5: 뭐해? 그만 달려라.
8: 아니, 내용 데려가면 어떡해. 이 먹보 강아지야.
1: 라이더, 경기장이 망가져버렸어. 스파크스가 우리 스위트도 데려갔고.
11: 걱정 마세요. 스위티도 구하고 경기장도 고칠게요. 우리 퍼피 기사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기사단 성체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8: 마셜!
5: 조심해! 미안해. 내 통이 좀 크잖아.

0: 커피 기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단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우선 스파크스가 데려간 스위트를 구하고
2: 달려줘.
1: 망가진 경기장도 고쳐주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스카이, 넌 헬리콥터를 타고 용을 찾아서 겁에 질린 스위트를 안전하게 구해줘.
2: 하늘을 지키는 기사가 날아가신다.
1: 그리고 러블, 장비를 써서 경기장에 마구 흐트러진 나무동을 원래대로 세워놔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또 로키는 연장을 사용해서 나무 기둥을 고쳐주고
4: 초록 에너지.

0: 그렇게 빨리 오다니 역시 우리 버피 기사단이야.
1: 스카이, 아직 아무것도 못 찾았어?
2: 응, 아직 용도 없고 스위치도 안 보여.
1: 그래, 계속 찾아보고 뭔가 발견하면 바로 우리한테 알려줘. 좋아, 러블, 이제 통을 한 줄로 세우자.
3: 알았어, 전부 제자리에 갖다 둘게.
1: 우와, 이 기둥은 바싹 탔네.
4: 내 트럭 뒤에 딱 좋은 게 있는데 잠깐만. 쓰고 또 쓰고 재활용 천재 럭키.
1: 역시 로키랑 러블이야. 정말 잘했어. 스카이, 도망친 용은 아직 못 찾았어?
2: 응, 아직이야. 지금 마을 위에서 보고 있어. 찾았다! 용이 불을 뿜었어!
5: 스파크스! 어지러워! 그만해!
2: 라이더, 스파크스를 찾았어. 근데 너무 정신없이 날아서 스위티를 데리러 갈 수가 없겠는데?
1: 잠깐 눈길을 끌만한 게 없을까?
2: 그것 좀 빌려주실래요?

0: 시합 한번 나왔다가 난리가 났네. 더 놀았다간 기절하게 생겼어.
1: 차기 여왕님은 이만 갈래.
0: 버즈비, 역시 너밖에 없어.
2: 이제 참가자는 딱 두 명만 남았군요. 클로와 수수께끼 기사입니다. 한 종목당 점수는 1점씩인데요. 녹색은 점수를 딴 거고, 빨강은, 네, 못 딴 거죠.
3: 저 먼저 할게요. 응! 집게!
2: 클로 선수 1점!
1: 와, 쟤 좀 하는데?
3: 밀고 가면 어떡해?
2: 이번 경기 빵점!
3: 저거 방금 세워놨더니만.
2: 클로 1점 추가!
3: 딱 좋아. 밧줄이 곧 끊어지겠는데? 수수께끼 기사가 치면 바로 뚝! 기둥이 돌아야 이기는데 어림없지!
2: 이번엔 수수께끼 기사!
1: 클로는 2점밖에 못 땄잖아. 수수께끼 기사가 나머지 세 종목 다 이기면 우승하겠다.
3: 그게 되겠냐? 하! 바람불에!
2: 수수께끼 기사 1점이요!
4: 와, 수수께끼 기사! 1점!
2: 수수께끼 기사 1점 추가!
4: 잘한다, 수수께끼 기사!
3: 저래봐야 절대 못 이겨! 내가 저기 매달린 자루밧줄을 거의 끊어놨다고!

0: 형 날아갔잖아요. 그럼 무효인 거죠?
1: 안 돼! 저러다 클로가 맞겠어!
2: 그럼 나한테 맡겨! 으앙! 주석기!
3: 근데 백장님, 저희가 점검할 땐 이상 없었는데요?
4: 아까 클로가 저기에 서 있었잖아. 걔가 한 짓이야.
5: 아무러면 어때? 1등은 정해졌어. 수수께끼 기사! 정말 훌륭하시구려, 기사님. 이제 그만 신분을 밝히시오.
1: 무슨 일인데?
6: 놀랐죠? 맨 처음부터 나였는데. 고마워, 퍼피 기사단. 덕분에 대회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
3: 축하드려요, 공주님.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세요.
6: 전 겁나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5: 아이, 그럼요. 전 평생 단 한 번도 공주님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황금 장갑 주인도 공주님이십니다.
2: 그래, 저 장갑만 챙기자. 집게!
0: 야, 또 어디가?
7: 퍼피 기사단, 끌려간 아기용을 구하라!
6: 퍼피 기사단, 다들 준비됐니?
3: 시작하세요, 공주님.
6: 좋았어. 그러면 숨바꼭질 시작! 열, 아홉.
4: 쉿, 로키, 저기로 가자.
6: 여덟, 일곱.
3: 러블, 이리로 와.
2: 슉, 간다.
6: 여섯, 다섯. 그럼 난 천장. 안녕. 얘들아,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나는 숨바꼭질 여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못 찾게 잘들 숨어봐.
1: 네, 잠깐만요. 기다려요.
6: 대체 어디 숨지? 좋은 데는 다 뺏겼는데.
1: 아싸! 여기 있으면 공주님도 절대 못 찾겠지?
6: 셋, 둘, 하나! 너네 다 숨었지? 잡으러 간다! 여기 있네? 여기 있지? 진짜 재밌어! 여기 있고?
3: 와, 혹시 숨바꼭질 천재 아니세요?
8: 공주님, 아직 마셜이 남았는데요.
6: 맞다, 오, 마셜. 어딨니? 나와, 좋은 말로 할 때.
9: 하마터면 우리도 숨바꼭질 할 뻔했네. 맨날 공주님만 이기는 걸 재미없게 뭐하러 해?
6: 벌써 버즈비? 아기 용들이야.
9: 용들은 드래곤 하이랜드를 안 떠나는데? 여기 뭐하러 왔지?
2: 보셨죠? 용을 찾는 비결은 바로 용이 좋아하는 걸 놔두는 거죠. 이 마시멜로 같은 거. 이건 네 거 아니거든. 정신 차려.
10: 잘하는 짓이다. 찾으면 뭐해. 네 애완 괴물 때문에 다 도망치겠네.
2: 사이좋죠? 제가 용 훈련을 얼마나 잘 시키는데요. 잡기도 잘하고. 가만히 있어, 스파크스.
10: 좋아, 나도 이제 용 군단을 손에 넣었으니까 파킹버거 성을 차지하고 왕이 될 날도 머지않았구나.
0: 용들은 제가 볼게요.
11: 네, 제발요.
10: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내가 왕이 될 건데 운전대 내가 잡아야지.
0: 좋아요. 그럼 엄마 용한테 안 들키게 조심하시고요.
10: 잠깐, 엄마 용도 있어?
0: 당연하죠, 공장님. 엄마 용은 엄청 사납다고 하던데.
10: 생각해보니까 나는 용 군대랑 따로 있는 게 낫겠는데. 가자, 장클로드.
2: 그럼 성에서 봬요, 공장님.
6: 엄마 용이 가만 안 둘 텐데. 공주님한테도 알려드려야 해.
9: 공주님은 언제 날 찾을까? 너무 잘 숨어도 심심하네.
6: 거기 있니? 딱 걸렸어. 찾았다.
3: 공주님이 이겼어요. 역시 공주님은 숨바꼭질 여왕이시네요.
6: 겁봐, 내 말이 맞지? 자, 이제 한 판 더 뛰어볼까?
1: 공주님, 공주님.
6: 아니, 왜 스위티? 공장님이랑 몹쓸 강아지가 아기 용들을 납...

0: 안 돼. 아기 용들은 무슨 죄야.
1: 아기들이 사라진 걸 알아채면 엄마 용이 엄청 화낼 텐데. 역시 저건 엄마 용이 낸 소리야.
2: 걱정 마세요, 공주님. 퍼피 기사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기사단 성체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마셜, 조심해!
1: 꺽꺽 숨어라, 머리털 보일라!

0: 커피 기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단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클로가 아기용 두 마리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엄마용도 아기들을 찾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케이스. 넌 클로를 보면 용머리 확성기로 제발 관두라고 경고해줘.
0: 용 잡는 기사 케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 장비로 마시멜로를 잡고서 유인해줘. 그럼 마기용들이 마차에서 내려올 거야.
2: 하늘을 지키는 기사가 날아가신다.
1: 준비됐지? 퍼피 기사단 출동하자.

0: 저 아가들은 전부 다 내 부하로 키울까? 나보다 훌륭한 기사는 없으니까 용군단은 당연히 내가 지휘해야지. 뭐야, 안 빠져? 안 됐네. 그러게 누가 계속 불 찍찍 뿜어서 마시멜로를 녹이래?
1: 거기 멈춰, 클로! 이제 그만 아기 용들을 돌려줘!
0: 웃기지 마! 내가 좋아했으면 내 거지!
2: 아가들아,

0: 기사단 지금 전부 출동해줘야겠어.
1: 알았어. 출동할게, 라이더 단장.
2: 큰일이야, 라이더. 마차가 쓰러진 나무를 치겠어.
0: 스카이, 네가 아기들한테 나는 법 좀 알려줄래?
3: 나는 법 좋지. 자유비행. 용나게. 착하지, 얘들아. 나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 이렇게 날갯짓 해봐. 그렇지, 팔락팔락.
2: 더 세게, 더 빨리.
0: 안 돼, 저게 부딪히면 마차가 박살나겠어.
4: 내가 제때 와서 다행이다.
0: 딱 맞춰왔네. 더블,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숴서 길을 터줘.
5: 슬슬 핀이 더블 스피드로 작동.
0: 정말 잘했어, 러블. 이제 주말 튜브를 던져서 마차 속도를 조금만 늦춰줘.
4: 바로 쏠게. 하! 튜브 연속 발사.
0: 아! 속도가 줄었는데 주말 잘했어.
2: 여기 진짜 높다.

0: 발을 구르면 벼랑이 무너져서 마차가 추락할 수도 있겠는데.
1: 안 돼! 왜 그냥 가! 난 어쩌라고! 스파크! 구해줘!
2: 안 돼, 클로! 그만 뛰어!
1: 마차가!
2: 루키, 매 발톱 갈고리 써서 마차를 잡아!
3: 알았어! 아기들 찾아줄게, 걱정 마! 발톱!
1: 계속 받아겨! 계속 받아겨! 됐다! 아니래!
2: 제이스, 네 차례야!
4: 용금을!
1: 계획대로네.
2: 모두 무사해서 참 다행이야.
3: 됐다. 끈끈한 마시멜로는 다시 섰어. 아, 사랑스러운 아가 용들.
1: 야, 어딨어, 스파크스? 스파크스, 얼른 태워줘. 진짜 도움이 안 돼.
2: 엄마 용아, 고맙긴 뭘. 그거 알지? 혹시 아기 용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커피 기사단을 불러.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데이리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도레미 장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멋진 무대를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 순서는 레미와 파!

0: 마지막은 라시. 어?
1: 불이 꺼졌어.
2: 무서워.
3: 난 춤 못 춰.
4: 친구들, 어?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0: 엄마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 3 더하기 4는 7
0: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0: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0: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1: 모여라
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바쁘게
1: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변신
3: 우리 모두 8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가배가족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긴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 바로 저기 니니 키즈 친구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7: 꼬니? 꼬니?
6: 니니 키즈 반가워. 니니 키즈, 오늘은 친구들이 누군지 알려주었으면 좋겠어.

0: 왔구나, 친구들. 그럼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할까? 먼저 꼬니부터 시작해보자.
1: 꼬니.
0: 꼬니는 노란 너구리 모습을 한 요정이야. 기쁨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지. 반가워, 꼬니.
1: 꼬니.
0: 좋아. 다음은 써미가 자기소개를 해볼까?
2: 써미.
0: 써미는 흰 고양이 모습을 한 요정이야. 사랑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 반가워, 써미.
2: 써미.
0: 다음은 소니 차례야.
3: 써니.
0: 소니는 초록색 펭귄의 모습을 한 요정이야. 용기의 감정을 수호하고 있지. 반가워, 소니.
3: 써니.
0: 좋았어. 그럼 다음은 떠니가 해볼까?
2: 떠니.
0: 떠니는 귀여운 토끼의 모습을 한 요정이야. 떠니는 인내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 반가워, 떠니. 이제 마지막이야. 다음은 찐이를 소개할게.
4: 찐이.
0: 찐이는 악어 모습을 한 요정이야. 머리 위에 있는 악어 새 쩌리와 함께 우정의 감정을 수호하고 있지. 만나서 반가워, 찐이 쩌리. 미니 퀴즈들의 소개가 끝났어. 어때? 다시 한번 가까이서 살펴볼까? 노란색 너구리 모습의 꼬니. 흰색 고양이 모습의 써미. 초록색 펭귄 모습의 소니.
3: 써니.
0: 보라색 토끼 모습을 한 떠니. 파란색 악어 모습을 한 찐이와 악어새 쩌리.
4: 찐이.
0: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니니 퀴즈.

angry. Happy. Sad.

Bored. Scared. Excited.

bored. Ashamed. Interesting.

worried. Satisfied. Surprised.

green. Yellow. Red.

Purple. Blue. Yellow.

Brown. Red. Purple.

orange. Black. Green.

0: 얘를 붙잡아 봤지.
1: 레드 pink blue yellow blue pink

Red. Brown. Pink. Blue.

Hamburger.

Sushi.

Pizza.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1: 키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우리 같이 춤출래?
1: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2: 함께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3: 골자!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0: 이번에는 손바닥을 쫙 펴고 두 팔을 벌려서 뒤로 늘려주세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다시 한 번.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잘하는데. 하. 자, 마지막으로 깍지 끼고 목을 지그시 눌러줘볼까요?

0: 이제 시작해 볼까? 오늘은 다 같이 허허허허 신나게 춤추는 날. 유후!
1: 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춤춰?
2: 보여주라.
1: 우와, 이렇게 잘 춘다고? 와, 또잉 또잉 잘한다.
2: 발레가 좋대. 사뿐사뿐 멋지다.
1: 나도 춤은 그냥 막 추는데 댕구랑 똑같네.
2: 와!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
1: 오? 어? 친구들, 어떤 춤을 출지 잘 모르겠다고?
2: 걱정하지 마. 춤이 얼마나 쉽고 재밌는지 쌤들이 보여주신대.
1: 우리 친구들은 그냥 같이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고.
2: 그렇죠.
3: 네, 우리 함께해요.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0: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춤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 몸을 쫙 펴보기도 하고 다다다다다다 털어보기도 하고 신나게 한번 움직여볼까?
1: 네!
0: 그렇지! 승범이 찌뿌둥해 보이는데 기지개 한번 쫙 펴볼까? 그렇지! 오른쪽으로도 쭉! 왼쪽으로도 쭉! 그렇지! 그럼 승범이 밥을 먹을 땐
1: 냠냠냠냠!
0: 승범이는 밥을 냠냠냠냠 먹는구나. 그럼 승범이가 옷을 입을 땐
1: 바지 입고 옷은 이렇게 입고요.
0: 그치. 승범이는 바지를 오른쪽, 왼쪽을 입고 티셔츠를 쏙 입지. 그럼 독서왕 승범이가 독서를 할 땐 재밌는 책을 딱 꺼내서 펼치고 넘기고 넘기고
1: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0: 다 읽었다.
1: 다 읽었다.
0: 그래, 우리가 이렇게 기지개도 켜고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책 읽기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리듬에 맞춰서 함께 해보면

0: 잘했어!
1: 잘했어! 와! 움직이는 대로 취미되니까 정말 재밌다!
2: 또 있어, 또! 신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우리의 이런 기본들도 춤으로 대신 말할 수 있대!
1: 야? 어떡해, 어떡해!
3: 나랑 함께 내 마음과 내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보아요.

0: 하늘아, 지금 선생님이 어떤 기분인지 맞춰볼래?
1: 네. 슬퍼요?
0: 맞아. 슬프면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고 표정도 되게 우울해지지. 그러면 선이라 기쁘고 신날 땐 어떻게 표현해? 와, 맞아. 이렇게 신나게 움직이고 싶고 흔들고 싶지. 그러면 막 무서울 땐? 맞아. 우두우두 떨고 막 이렇게 뒤로 막 도망가고 싶지. 그러면은 막 놀랄 땐? 어, 선율의 모든 구멍이 너무 커졌다. 이렇게 놀랄 때는 소름이 확, 기분이 갑자기 확 솟구치지?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기분을 몸으로 한번 춤으로 표현해볼까?
1: 네.

0: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이렇게 춤으로 대신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1: 샤샤는 마음이 뻥도 뚫리는 것 같다구.
0: 춤추는 건 정말 정말 신나.
2: 그럼 그럼.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폴짝생가 노엘이를 따라해봐요.
1: 네. 네.
2: 하, 좋았어. 먼저 썰매 타듯이 썰매 타고 썰매 타고 바로 지금.
1: 썰매 타고 썰매 타고 바로 지금.
2: 아, 잘했어.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움직일래 바로 지금. 어떻게 움직여볼까?
1: 가장 나답게.
2: 나답게? 그리고?
1: 가장 아름답게.
2: 아름답게. 가장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거지. 그럼 가장 나답게를 몸으로 표현해보면? 가장 나답게.
1: 가장 나답게.
2: 그리고 손을 쫙 펼쳐서 아름답게 감싸주세요.
1: 아름답게 감싸주세요.
2: 좋았어. 역시 우리 딩동댕 친구들. 폴짝쌤이랑 많이 해봤다 이거지. 역시 잘 따라하는데. 그럼 바로 이어서 위로 흔들 아래로 흔들.
1: 위로 흔들 아래로 흔들.
2: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춤출래. 우리 같이 신나게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0: 오, 손과 발을 흔들어 주세요.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하. 그리고 반짝 빛나게. 슝!
1: 반짝 빛나게. 슝!
0: 아하, 잘했어.
1: 잘했어.
0: 오호, 그럼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

0: 우리도 같이 해요.
1: 같이 해요.
2: 알았어, 알았어. 우리 친구들도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춤춰봐요.
0: 고!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집중!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희보네.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2: 뿌이뿌이.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외쳐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선크림 공주와
7: 선블록 왕자.

0: 그리고 쨍쨍.
1: 나 얼른 나가자. 나 준비됐어.
2: 벌써? 오늘도 엄청 더울 거래. 햇빛을 가려줄 모자
1: 썼지.
2: 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긴팔 옷도
1: 챙겼지.
2: 오, 좋았어.
1: 그럼 이제 나가자.
2: 잠깐, 더우니까 물도
1: 챙겼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나가자.
2: 챙겼구나. 아,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외출할 준비 끝.
1: 가자.
2: 잠깐.
1: 왜 또?
2: 아, 그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지?
1: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야?
2: 아, 그래 맞아.
3: 호빵아, 오빠가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하나는 선블록이고 하나는 선크림이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 바르면 돼. 알았지?
2: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호빠가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누나는 선블록 발라야지.
1: 그럼 난 선크림 발라야지. 근데 누나, 선크림은 뭐고 선블록은 뭐야? 둘이 다른 거야? 왜 바르는 거야? 왜 발라야 되는 거냐고. 왜?
2: 아유,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4: 자외선 차단제. 뭐? 자외선 차단제.
2: 자외선 차단제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하는지,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0: 누나, 여기가 어디지?
1: 나도 모르겠어.
2: 이런 이런, 아직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다니. 이곳은 바로

0: 썬블록 왕자.
1: 썬블록은 아까 누나가 바른 거잖아.
2: 맞아 맞아.
0: 자외선 반사 튕겨 튕겨 튕겨.
3: 자외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선크림 공주.
2: 어? 선크림은 아까 호떡이 네가 바른 거잖아.
1: 맞아 맞아.
3: 자외선 녹여 날려 날려 날려.

0: 그러니까 여기네.
1: 자외선을 막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2: 더 이상 자외선 왕자에게 피부 세포를 잃을 순 없어.
3: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2: 용납하지 않는다.
4: 쟤들 뭐냐?
5: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요?
4: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느냐, 자외선 왕자?
5: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바마마. 자외선 왕자, 저에게는 두 가지 작전이 있어옵니다. 하나는 쭈글쭈글 작전, 또 하나는 화끈화끈 작전.
4: 쭈글쭈글 화끈화끈? 어떤 작전이지?
5: 첫 번째 쭈글쭈글 작전은요,
6: 사과 같은 내 피부 매끈매끈하지요.
5: 사랑하는 나의 자외선 화살들이여, 피부 세포들을 쭈글쭈글 늙게 만들어버려라.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6: 착착착착착착 호호.
7: 내가 할머니가 됐어.
8: 난 할아버지가 됐어.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어떻게 되긴 이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 때문이지. 아예 없애주마. 죽을 죽을.

0: 번째 화끈화끈 작전은요. 자외선 화사라. 가서 화끈화끈 화상을 일으켜라. 화끈화끈 이글이글 쨍쨍.
1: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2: 아니거든. 내 피부 같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3: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 왔소다!
4: 까이해졌어.
1: 나도 화끈화끈 너무 아파.
0: 이것이 바로 저의 화끈화끈 작전입니다.
3: 옳지 옳지 잘한다. 어? 그 작전 진행시켜.
0: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그리고 쨍쨍.
3: 가봐요. 아니,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 왜 자외선 화살이 튕긴 것이야? 어? 왜?
5: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0: 이글이글 쨍쨍! 아!
6: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차! 차! 자외선 화살을 맞고 차! 날려버린다. 차!
7: 우와! 자외선 차단대 왕님 감사합니다. 최고.
6: 하, 뭐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 자외선 왕자는 또 공격해올 것이다.
8: 자외선 차단왕이시여, 이번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0: 감히 내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
9: 아바마마, 아 지금 겁먹으신 겁니까?
3: 겁먹다니! 자외선 왕자, 참지 말고 쏘거라!
0: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8: 자외선 차단 방패여, 썬블록 왕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튕겨내라. 튕겨!
2: 우와,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고 있어!
3: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8: 썬블록을 바르면 피부에 방패 같은 막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튕겨낼 수 있다.
0: 이글이글 쨍쨍!
6: 자외선 화살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다!
8: 내가 더 힘낼 수 있게 썬블록을 발라줘.
2: 네! 제가 가서 썬블록을 바를게요! 어? 썬블록 왕자님! 힘내세요! 응!
0: 이글이글 쨍쨍!
8: 튕겨! 우와! 썬블록 충전!
3: 누나가 썬블록을 잘 발랐구나!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싹 다 막아내고 있어!
5: 어떻게 된 거지?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잖아!
0: 더 강한 자외선 화살로 공격해보지. 이글이글 쨍쨍!
6: 더 강한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8: 자외선 왕자, 지치지도 않느냐?
10: 이번엔 선크림 공주가 나설 차례인가? 보다가 내가 힘쓸 수 있게 선크림을 발라줘. 내가 자외선을 막으려면 외출하기 30분 전엔 발라줘야 해. 그래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
3: 네! 제가 가서 선크림 잘 바를게요. 누나!
2: 또?
3: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한대.
2: 그래, 얼른 선크림 발라.
3: 어?
2: 응? 근데 선크림 공주님은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내지?
10: 선크림 충전! 포터가 고맙다! 자외선 왕자, 난 준비가 끝났다! 어디 쏴봐라!

0: 피부 속으로 들어온 자외선 화살을 받아 휘휘 저어서 녹인 다음 날려! 날려! 날려!
1: 뭐야? 여기 이게 뭐야? 뭐야?
0: 내가 자외선 화살을 녹이고 내보낸 열기다! 어떠냐? 자외선 왕자! 날려! 날려! 날려!
1: 뭐야? 썬블록 왕자는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고 선크림 공주는 자외선 화살을 흡수해서 녹인 다음 다시 날려버리잖아. 아, 그럼 내가 자외선 화살을 쏴도 소용없잖아.
2: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유, 참.
1: 아이, 칭찬할 땐 언제고요, 아빠마마.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0: 호떡아, 선크림을 잘 발라줘서 고마워. 자외선 왕자는 낮 시간에 더 강해지니까 외출할 땐 적어도 30분 전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
3: 아, 자외선 화살은 실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블록도 잘 발라줘. 내가 잘 막아줄게. 하!
4: 아무리 자외선이 강해봐라, 선크림, 선블록,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아무 문제 없도다.
0: 날려, 날려!
5: 튕겨, 튕겨!
0: 날려, 날려!
6: 네! 선블록도, 선크림도 잘 바르겠습니다! 오? 어? 선블록 최고 딱지다!
5: 오? 선크림 최고 딱지네!
6: 친구들도 뜨거운 여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자! 자외선 차단! 예!
7: 눈병 났네?
6: 눈병 났어!
7: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눈 아파!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아야야야야야야야!
6: 뭐?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눈이 아프다고?
7: 아, 진짜 아프단 말이야!
6: 어, 그래? 어,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와! 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
7: 어,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야?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6: 아이고, 오잉? 호떡아, 또 왜 울어? 아, 울지 마!
7: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6: 눈은 빨갛고 눈물은 계속 나고 눈꽃까지. 호떡이 너 눈병 났네. 눈병 났어.
7: 와, 눈병?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야? 수영장에 누나랑 같이 갔잖아. 근데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냐고. 왜?
6: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수영장에서 호떡이 너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3: 눈병, 눈병, 눈병! 눈병, 눈병, 눈병!
6: 어? 눈병 딱지다! 호떡아, 누나가 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
7: 응, 누나!

0: 이렇게 빨개요?
1: 성공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절대로.
0: 눈세포야, 눈의 여왕님이 왜 이렇게 화나신 거야?
2: 나도 화나는데 너도 화났나? 저기 저 손마을에 손공장님 때문에 눈의 여왕님도 우리도 이렇게 됐잖아.
0: 응? 손공장님이라면 손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우리 눈의 여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려줘!
3: 총총총총 떡떡 계십니까?
2: 어머머머머머머
0: 네?
3: 손마을 손공장님이 보낸 손집사입니다.
0: 어머나, 손집사님이?
4: 눈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3: 아, 저희 손공장님께서

0: 눈의 여왕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 어머, 어머, 어머! 뭐라고 쓰셨을까?
2: 신뢰하는 눈의 여왕님께 손 공작입니다. 눈의 여왕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사모하고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3: 라고 하시는데요?
4: 뭐야? 손공장님 나한테 사랑 고백하신 거야?
1: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4: 조만간 만날 날을 정해서 전한다 전해라.
1: 라고 하시는데요?
0: 네, 그리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1: 총총총총총총.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손 공장님한테 고백도 받고 눈의 여왕님 들어와요.
4: 어우야, 부럽긴. 어, 몰라 몰라 몰라.
1: 모르겠냐? 눈의 여왕님도 참.
5: 저 말입니까?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6: 나의 이름은 아데노.
3: 아! 아데노?
7: 처음 듣는 이름인데? 여긴 어떻게 왔니?
6: 아! 손 따라왔습니다.
7: 여긴 왜 왔는데?
3: 어디에서 왔는데?
6: 아! 수영장에서 왔습니다.
4: 수영장에서?
1: 뭐야? 수영장에서?
7: 그럼 수영장에 있다가
3: 손집사님을 따라서 눈마을까지 왔다고? 왜?
6: 왜긴요. 괴롭히러 왔습니다.
1: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5: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바이러스예요.
6: 아데노 바이러스.
8: 눈마을에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9: 누구야, 이건?
5: 아! 너희들은 또 누구야? 아! 아! 아! 뭐야, 힘도 없잖아?
10: 혈장과 적혈구를 쓰러뜨리다니! 호떡이는 빨개지겠네! 아데노바이러스, 이 백혈구가 용서하지 않겠대. 파라파파파파파파.
5: 세다.
1: 어떡해 어떡해, 백혈구님이 밀리고 있어.
4: 이거 안 되겠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액 세포들은 당장 나와 백혈구를 도와라.
11: 눈의 여왕님,
12: 점액 세포 출동했습니다.
13: 백혈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12: 점액 발사! 점액 발사!
5: 아, 시원해. 시원하고 시원해. 계속 쏴.
11: 어? 얘 뭐야?
13: 점액을 쏘는데
11: 오히려 시원해 하잖아.
5: 어, 여기 또. 어. 이쪽, 이쪽.
11: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점액을 쏘아대면 호떡이는 계속 눈물을 흘릴 텐데.
12: 점액 발사! 점액 발사!
5: 아, 시원하다.
1: 눈의 여왕님, 저 녀석 이상합니다.
3: 아무리 점액을 맞아도 꿈쩍을 안 해요.
5: 백혈구, 이제 끝내주마.
1: 저러다 백혈구님 쓰러지겠어요.
4: 성공자.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냈구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2: 성공장님!
0: 오, 그래, 손집사. 내 사랑의 편지는 전했느냐?
2: 전했지요.

0: 대왕님께서 곧 연락을 주신답니다. 고래? 드디어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그래, 눈의 여왕님은 안녕하시더냐? 네. 오,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시지? 아 네네, 그러했사옵니다. 아 눈의 여왕님이 언제 연락 주시려나?
1: 손공작 부셔버릴 거야.
0: 초맥 발! 어? 어? 초맥 다 떨어졌다. 나도 다 떨어졌어.
2: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백혈구? 아!
1: 점액 세포도 쓰러지고 백혈구도 쓰러졌으니 이제 호떡이 눈에 눈곱 생기겠네?
3: 네!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2: 뭔 또 누구야?
3: 네가 그 아데노바이러스야?
2: 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3: 네가 그 유명한 아데노바이러스야!
2: 유명한? 내가 그렇게 유명해? 여기 소문 났나?
3: 소문 났지! 근데 너 수영장에 있었어?
2: 응!
3: 근데 호떡이 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2: 그게... 내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호떡이가 내 옆으로 오는 거야.
4: 잠방.
2: 그래서 호떡이 손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4: 눈 가려워.
2: 호떡이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거야.
0: 뭐라고?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었다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손집사한테 시켜서 눈의 여왕님한테 러브레터를 전해주라고 한 거야?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눈의 여왕님을 공격한 거죠. 나 이제 어떡해. 눈의 여왕님 얼굴 어떻게 보냐?
5: 못 보는 거죠.
0: 어? 그럼 내 사랑은 끝난 거죠? 아, 망했네, 망했어. 아데노바이러스!
2: 그래서 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 내가 그랬잖아. 손집사 따라서 왔다고.
3: 호떡이가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 줄 모르고 눈을 비비는 바람에 눈병에 걸린 거야?
2: 나 호떡이한테 너무 고맙잖아. 백혈구도 처리했고, 아우! 점액 세포들도 별거 아니고. 눈의 여왕에게도 치명상을 입혔으니 아우! 아! 그럼 이제 목구멍으로 가볼까?
3: 잠깐! 목구멍은 왜?
2: 아! 내가 말 안 했나? 난 눈병도 일으키지만 여름 감기도 일으키거든.
3: 뭐? 그건 안 돼!
2: 아우!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 갔다 왔으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했어야지.
3: 아우! 그래. 앞으로는 수영장에 다녀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호떡이 데리고 안과도 갈 거야.
2: 안과? 병원은 안 돼. 안 돼!
3: 오! 눈 최고 따뜻하다. 그래. 건강한 눈은 내가 지킬 거야. 두고 봐.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9: 얼굴엔
11: 순한 킬링.
9: 중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The case of the crazy cup is officially closed.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몰래 숨을래.
0: 자, 우리 다 같이.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작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Me, I want to try.
1: me next.
0: Phew.
2: Oh? Oh.

0: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글릭소
9: 글릭소 얼마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0: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클릭소!
1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실내 먼저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2: 우와, 내미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하.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가위 가위 부.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2: 모두 숨었으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여기 숨었나?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0: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lots of

What should I do with these ones? It's no good. It's no good at all.

To remember, gone and forgotten.

0: 아이스크림 트럭.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The Scream Contest!
4: Bread and cream, my favorite breakfast. Bread and cream. What? No cream? Silver, order some cream now.
5: Okay, okay. Cream.
6: The Scream Contest. Scream loud and win cream. It's a team contest. So find a partner.
5: Oh, Penguin, look. A scream contest.
4: A scream contest?
5: Yes. Scream loud and win cream. Look, 100 tubs of cream.
4: 100 tubs of cream? I'm in. And of course I'm going to be the winner. I scream every day. Ah!
5: I scream every day with you. Ah!
4: Great. We are a team.
7: A scream.

아, 오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집안은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오늘 해안도로 건설합니다! 붕붕붕붕! 우와! 완성이다!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아~ 내가 1등이다! 야자수 몇 개 심었는데 섬 같네. 자, 우와! 자, 이제 호수를 만들어볼까?

0: 우리 튜브
1: 우와 신난다
0: 재밌지 재밌지 같이 놀자.

날고 있어. 우와, 나도 물을 타고 하늘을.

0: 타요. 플라이보드.
1: 우와, 내가 공중에 떠 있다니. 우와,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2: 우, 간다매. 와,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
1: 지구를 지키러 떠나자. 슈슈, 맘 담들어 기다려라. 이 간다맨이 나가신다.

0: 이거 뭐야, 왜 그래?
1: 다시 올라가자.
2: 어, 된다, 된다. 아, 나 플레이보드.
1: 어, 왜 안 떠? 아, 다시 올라가야지.
0: 어,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어, 어,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왜 안 되지?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어.
1: 아하, 안 된다. 아하하, 아하하, 아우. 아, 왜 안 뜨는 거야?

0: 와, 여기 봐봐. 여기 호스가 달려있어. 우와. 어? 여긴 뭐가 있는 거지? 어? 어?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제야 물이 멈췄네. 근데 정말 이 안엔 물밖에 없었어. 그럼 정말 물로만 사람을 날게 해준 거야?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플라이보드. 수상 모터바이크의 추진력을 이용해 무리를 날아다니는 수상 레저 스포츠. 플라이보드가 물 위에 뛸 수 있는 비밀은 플라이보드에 연결된 수상 모터바이크에 있지.
0: 수상 모터바이크?
1: 수상 모터바이크와 플라이보드는 길고 튼튼한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 수상 모터바이크에서 호스로 밀려나오는 물이 발밑에 데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0: 우와, 강력하다.
1: 물을 강하게 내뿜으면 반대 방향으로 밀리거든. 물을 뒤로 뿜으면 앞으로 밀리고, 물을 아래로 뿜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지.
0: 아, 그래서 사람을 띄울 수 있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물 로켓으로 확인해볼까? 짠! 잘 봐. 이 안에 물이 조금 들어있어. 로켓이 물을 강한 힘으로 밀어내면 로켓은 물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올라갈 거야. 에? 각도를 조정하고, 자, 압력을 넣어주면, 자, 준비.

0: 우와! 물의 힘만으로 저렇게 멀리 갔어! 강력한 물의 힘! 로켓이 물을 뿜어낼 때 물이 로켓을 밀어내면서 저렇게 멀리 간 거야! 어?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1: 바로 그거야!
0: 근데 아까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는 왜 잘 뜨지 않았던 거야?
1: 잘 봐. 잘 날고 있는 플라이보드는 수상 모터바이크와 연결된 호스가 빠지지 않고 잘 결합되어 있어.
0: 그럼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는 혹시?
1: 확인해볼까? 방금 탄다맨이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를 따라가보자. 이것 봐. 호스가 연결된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
0: 아, 이제 내가 아까 뜨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어. 수상 바이크와 호스가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서 물이 샜고, 물이 샜기 때문에 물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지?
1: 그렇지.
0: 이제 플라이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플라이보드의 비밀은 바로 물이 밀어내는 반작용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0: 움직여라! 강력한 불이 부탁드립니다!
1: 오케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바로 신고하세요. 199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저는 지금 변신의 달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정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변신의 달인? 저 혹시 변신의 달인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6: 변신의 달인이요? 아, 그 맨날 이상 옷 입고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
5: 맞아요. 그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쪽이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따라가 보시죠.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변신의 달인 크크님?
7: 매. 나 크크 맞는 매. 누구신 매.
8: 오늘의 달인, 변신 천재, 악당 크크.
5: 악당 크크님, 방금 염소 흉내는 왜 내신 건가요?
7: 악당은 언제 어떤 괴물로 변신할지 모르거든요. 제가 염소 괴물로 변신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
5: 와, 역시 변신의 달인답네요. 그런데 이렇게 변신을 하는 이유가 다 어린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라고요?
7: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어린이를 괴롭히려고 졸졸졸 밥상으로 변신했습니다.

0: 똥누고 손 안 씻는 어린이를 혼내주려고 똥순이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그리고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린이를 괴롭히기 위해 바로 이런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그날 나의 목표는 이 공따순 어린이였어요.
1: 완전 꿀맛.
2: 완전 꿀맛.
1: 야, 왜 따라해?
2: 야, 왜 따라해?
3: 따순아, 따라하지 말라니까. 기분 나빠.
0: 그래서 나 악당 크크는 결심했죠. 앵무새 괴물이 되기로 말입니다. 크크크크크.
4: 나도 자 앵무새 괴물. 홍따순 어린이를 만나러 출발.
5: 무무무 무무무 무무무
4: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3: 뭐야?
1: 따순아, 너가 키우는 앵무새야? 새가 맞긴 한가?
2: 아, 얘들아 도와줘.
4: 얘들아 도와줘.
2: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4: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2: 뭐야, 이제 내 말까지 따라하네?
4: 뭐야, 이제 내 말까지 따라하네?
2: 너네 왜 웃어? 지금 이게 웃겨?
4: 지금 이게 웃겨?
1: 어, 웃겨. 너 맨날 우리 말 따라하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네.
2: 아니, 나는 너희한테 그냥 장난이었고.
3: 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1: 맞아, 너도 한번 우리 기분 느껴봐. 효진아, 가자.
2: 응?
0: 앵무새 괴물로 변신해 따순이를 괴롭히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4: 좋아, 그럼 앵무새의 힘을 보여주지.

0: 결정 샷! 샷!
1: 결정 샷! 귀여운 앵무새 데려가실 분! 둘, 셋! 무무! 무무!
2: 그때 따순이를 좀 더 따끔하게 혼냈어야 하는데 에이, 띵동댕 삼총사!
3: 아, 그럼 주로 앵무새 같은 동물로 많이 변신하시나요?
2: 동물, 괴물 이런 건 기본이고 제가 이런 걸로도 변신했었죠. 이리 와.

0: 그러니까 그 일은 꽃 지렁이.
1: 안 돼.
0: 나비를 함부로 죽이던 홍나정 어린이로부터 시작됐죠.
2: 우와, 내가 흘린 과자 개미가 끌고 간다. 개미 힘내라, 개미 파이팅. 개미 힘내라, 개미 파이팅.
0: 고마워.
3: 어? 개미다.
0: 안녕. 안 돼!
2: 안 돼! 너! 개미를 왜 죽여? 내가 지금 개미 응원하고 있었는데 왜 죽이냐고! 와!
3: 어차피 개미 엄청 많잖아요!
0: 그때 난 결심했죠. 유령 개미가 되어 나정이를 혼내주기로.
2: 깨어나라 개미의 억울한 영혼이여. 깨어나서 나와 함께 유령 개미가 되자. 나느냐 유령 개미. 나를 콱 밟아 죽인 홍나정 어린이, 너도 똑같이 복수해주마.
0: 유령 개미가 된 난 나정이 집으로 찾아갔어요.
3: 아, 유령 개미가 날 왜 찾아온 건데?
2: 내 목숨을 빼앗아간 너에게 복수하러 왔지. 크크크크크크크.
3: 그럼 너 그때 과자 옮기던 그 개미?
2: 맞아.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0: 너 때문에 죽은 꽃
1: 지렁이
0: 나비

0: 입수할 거야.
1: 아니, 딩동댕 삼총사 유량대 공격!
2: 나 이제부터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테니까 제발 부디 하늘나라로 가서 편히 쉬어. 부탁이야.
3: 알았어. 그럼 앞으로 우리 꽃들 잘 부탁해.
4: 지렁이도
3: 나비도

0: 유령은 죽지 않아. 다만 사라질 뿐. 둘, 셋, 뿅. 아, 나 그때 유령 개미로 변신한 거 정말 멋있었는데.
1: 아, 악당 크쿠님의 멋진 계획이 매번 딩동댕 삼총사 때문에 실패했군요.
0: 예, 그래서 딩동댕 삼총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 악당 크크 아주 어마어마한 대변신을 했었죠. 그날도 딩동댕 삼총사는 이 악당 크크의 계획을 방해하러 나타났어요.
2: 또 왔네, 또 왔어. 지겨운 딩동댕 삼총사.
3: 해치웠나?
4: 그래도 한때 요정이었던 녀석이. 넌 우리에게 상대도 안 돼.
5: 얘들아 가자.

아느냐 거의 크크. 이 세상을 나쁜 습관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동안의 서류 모두 갚아주마.

0: 특히 댕댕이나
1: 나? 나 왜?
0: 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이야!
2: 얘들아, 정신 차려!
3: 딩딩아, 크크를 물리쳐야 해.
4: 우주 평화를 꼭 지켜줘.
2: 하지만 나 혼자 어떡해!
3: 자, 딩딩아!
4: 우리의 힘을 다 가져가!
2: 딩딩 진화! 나는야 정의의 메가 딩딩! 코인크크, 이제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
5: 좋다, 기꺼이 상대해주마.

0: 되겠어. 최면 레이저 공격!
1: 칠 수 없다.

0: 이게 끝이 아니야. 악당 크크. 꼭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난 이렇게 다시 돌아와 또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 와. 근데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우리 크크님 악당이 아니신 것 같아요.
0: 예? 아니 악당이 아니면 뭐?
1: 천사. 천사 같아요. 크크님 덕분에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다 고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크님은 악당이 아니라?
0: 에이, 내가 천사라니. 내가 천사라니. 이 얼굴이 천사 같아. 그리고 이런 거 이 옷이 천사 옷 같아.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 네, 완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님 악당 맞으세요. 완전 맞으세요. 그럼 전 이만.
0: 참나. 명심해 어린이들. 나 착한 아저씨 아니야. 나쁜 습관을 가진 어린이를 괴롭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당 아저씨야. 카카카카카카카. 악당.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9: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하게,
10: 진물엔
11: 덤덤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있냐?
1: 생쥐가 미끄럼틀을 타요. 슈! 야! 고양이는 물을 마시고 있고. 비켜주세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길을 지나가요. 엉금엉금. 더 갈 수가 없네. 여기가 좁아서. 그럼 우리 바닥에서 하자. 바닥?
0: 응, 바닥. 가자, 가자.
1: 자,
0: 재밌겠다.
1: 바닥은 딱딱해서 놀기 좋아.
0: 바닥은 평평해서 놀기

0: 좋아. 바닥은 넓어서 놀기 좋아.
1: 우리 이제 바닥에서 마음껏 놀자.
2: 와, 재밌겠다.
3: 슈워.
4: 바꿔라, 한글.
2: 바닥이 바다로 바뀌었어.
0: 우린 바닥이 필요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 용사 아이야.
4: 아, 이
2: 야,
4: 호민정은 안녕?
0: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바닥이 바다로 바뀌었어.
2: 바다, 바닥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바닥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한다. 한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대체 한글은 어디에 있지? 찾았어!
2: 돌아와!
1: 천지?
0: 한글 바닥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넌 한글을 절대 가져갈 수 없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테니. 거세다!

0: 가서
1: 거센 해오리 바람이 한글을 가져가고 있어.
0: 막아야 해. 거세다이 맞서는 낱말은 뭐지? 잠자마다. 야 용사 괜찮아?
2: 아니 나의 거세다 공격을 잠자마다로 막아내다니. 한글 용사 두고 보자.
1: 한글 바닥이 파괴됐어.
3: 바에 아가 사라졌어.
0: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0: 파, 닭.
1: 저장 완료. 파, 닭.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바닥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예. 휴. 바다. 바다. 자, 이제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아를 만나 바.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다가 받침 기역을 만나 닭. 바, 닭.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바, 닭. 친구들 따라해봐요. 바, 닭. 끝.
1: 바다에 다해 받침 기역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닥, 바둑.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바다에 다해 받침 기역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닥, 바둑. 히힛.
0: 바닥, 바다. 훈민이와 정음이가 바닥에서 놀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닥을 바다로 바꿔라 한글. 바닥이 바다가 되었어요. 천지가 거세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잠잠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바닥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바닥이 생겼어요. 훈민 정음이 바닥에 앉아요. 훈민 정음이 바닥에 앉아요. 훈민 정음이 바닥에 앉아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물, 나무.
1: 얘들아, 다 왔어. 우리 유치원 뒷산에는 나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나물들을 캐볼 거예요.
2: 우와! 선생님, 여기 바구니 가져왔어요. 선생님, 여기 삽도 가져왔어요.
1: 잘했어요. 짠! 이건 참나물이에요.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생긴 나무를 찾아봐요.
3: 네!
1: 그럼 출발!
3: 출발! 나물 찾자, 나물!
2: 어디 있지? 여기에 많아! 삽으로 나무를 캐자! 나무를 바구니에 담자! 조심, 조심! 많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할아버지께 나물 반찬 해달라고 하자.
4: 맛있겠다.
5: 바꿔라 한글.

0: 바뀌었어! 우리가 찾은 나물인데.
1: 우린 나물이 필요해.
0: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2: 한글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나물이 나무로 바뀌었어!
5: 나물, 나물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나무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찾았어! 땅에 한글이 떨어져 있어!
0: 나와라!
1: 한!
2: 천지?
0: 한글 나무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지 않을걸. 원숭이가 한글을 가져갈 테니. 죽다!
3: 안 돼!

0: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 내가 위로 올라가 볼게.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죽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버리다!
1: 한글을 찾았어!
3: 아니, 나의 죽다 공격을 버리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1: 안 돼!
2: 한글 나물에 아가 파괴됐어!
0: 내가 뿅망치로 알을 만들게!

0: 나 물.
1: 저장 완료. 나 물.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나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자.

0: 맛있는 반찬 해달라고 하자.
1: 좋아.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나물, 나물, 나물. 훈민이와 정우미가 캐온 나물. 오늘 저녁 반찬은 나물 무침이에요.
3: 나물의 받침 리을 먹어야지. 냠, 냠냠, 슝.
2: 나무, 나무? 아하, 나무, 나무. 나물, 나물. 순서대로 써볼게요.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무가 받침 리을을 만나 물, 나물.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물.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물. 끝.
3: 나무의 무에 받침 리을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나물. 나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무의 무에 받침 리을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나물. 나팔.
2: 나물. 나무. 훈민이와 정음이가 나물을 캐요. 나물 반찬 만들어 먹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나무를 나무로 바꿔라 한글. 나물이 나무가 되었어요. 천지가 줍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버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나무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나물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나무를 캐요. 훈민정음이 나무를 캐요. 훈민정음이 나무를 캐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덕덕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핏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엄마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순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줄무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길갱.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자식은 위험해. 냠냠.
1: 저기, 너희 뭐 먹고 있어?
2: 그거 나도 먹고 싶어.
0: 어? 이거?
2: 어, 그거 나도 줘 빨리.
0: 너 정말 먹을 수 있겠어? 어머, 진짜로 먹을 수 있네?
1: 그럼 내 고급스런 입맛에 아주 딱이야. 더 줘봐.
0: 야, 먹을 거면 끝까지 다 먹어야지.
1: 보상은 내가 그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
0: 뭐? 보상? 그러셔. 더 주려고 했는데 그만 줘야겠다.
1: 주시는 거 뭐든지 뿌리까지 싹 다 먹겠습니다.
0: 없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어.
3: 그럴 수가.
4: 나 더 먹고 싶은데 솔직.
5: 오빠들한테 더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
6: 어?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뭔가 있어.
4: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진짜 나오는 않아.
0: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솔지? 아, 배불러. 너희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어, 레이먼.
7: 아, 롬이구나. 미안, 미안.
4: 맛있어 보이는 게 잔뜩 있어, 나나.
0: 아, 그러고 보니 레이먼네 가게 숨겨진 맛집으로 TV에 나왔었지?
7: 응, 맞아. 덕분에 엄청 바빠졌어.
0: 자,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자, 들어가자.

0: 나왔습니다.
1: 잘 먹었어요.
0: 바쁘게 일했더니 배고프다. 배가 고플 땐 먹어야지. 냠냠.
2: 1번 테이블에 떡볶이 2인분이야.
0: 네.
2: 쉬는 날인데 미안해서 어쩌지?
0: 별 말씀을요. 친구네 가게 늘 뵙는 게 당연하죠.
3: 모두 맛있게 먹고 있어야죠.
4: 진짜 고마워, 로미. 이따가 내가 재료 몽땅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줄게. 어제 진짜 맛있었거든.
5: 레이먼, 어쩐지 계속 재료가 없어진다 했더니 그만 좀 먹어.
6: 그래서 말이야.
0: 떡볶이 나왔습니다.
7: 떡볶이에 떡이 없는데요?
0: 어? 죄송합니다. 떡이 어디로 간 거지, 쭈? 혹시 너희가 몰래 집어먹은 거야, 쭈?
8: 아, 그럴 리 없잖아, 나나.
9: 억울해, 솔지.
10: 우리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다고 그래.
0: 이상하네. 김밥 나왔습니다.
1: 이게 다예요?
0: 이게 어디 갔지? 아하, 다시 갖다 드릴게요. 또 음식이 사라졌었죠. 도대체 뭐지?
2: 1번 테이블, 떡볶이 다시 나왔어.
0: 네. 루미, 뭐 하고 있어?
11: 언제 나오는 거야? 아유, 됐어요.
12: TV 보고 왔는데 음식들 제대로 안 나오고.
11: 아유, 뭐야 정말.
0: 거봐,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13: 엄마,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엄마?
0: 너도 같이 먹자, 여기야.
9: 로미, 그만 먹고 어서 정신 차려.
0: 싫어. 더 먹을 거야. 왜 불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이 티니핑의 짓이 틀림없어, 나나. 로미, 어서 찾아보자.
9: 진 냠냠핑인데 나나?
10: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드는 열쇠 티니핑이야, 꿀에.
9: 제 장난 때문에 미스틱 마을의 일주일치 음식이 한 번에 없어질 뻔한 적도 있어, 솔지.
0: 냠냠핑, 이제 그만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10: 냠냠? 난 배고파하는 건 보기 싫어, 냠냠. 배부르면 모두 모두 행복해지니까, 냠냠.
0: 들켰어, 다해.
14: 그 아이는 아직 배고플 거야. 많이 많이 먹게 해주렴.
0: 그렇게 화내면 배고파, 냠냠. 너희도 나하고 같이 먹자, 냠냠.

0: 내게 계속 쫓아오는 거야. 냠냠핑, 남들을 억지로 먹게 만드는 건 좋지 않아. 왜 방해하는 거야? 많이 많이 먹으면 좋잖아, 냠냠. 오, 제법인데. 프라이팬이다. 이런, 사랑해, 냠냠. 고마워, 하츠핑. 나의 마법을 막다니. 어서 더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
1: 아, 배불러.
0: 마법을 너무 세게 걸었나, 냠냠. 하나 남은 방주. 저건 내 거야, 냠냠. 거기서 이제 잠깐.

0: 가자. 야, 여기 숨었다가 다시 만난 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1: 어디 갔지?
0: 숨어도 소용없어, 얌얌핑.
2: 친구들이구나. 어서 와.
3: 뭐야 너희, 놀랐잖아. 어떻게 된 거야 로미?
0: 아깐 나 때문에 미안했어. 그래서 친구들을 다 데려왔지.
3: 괜찮아, 내가 그동안 먹은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자, 주문받습니다.
0: 사이좋게 많이 많이 먹자. 야옹. 뜨거뜨거 캠핑 소동. 얘들아, 준비 다 됐어?
4: 나 바다 처음 가봐. 진짜 기대돼, 나나.
0: 미스틱 마을엔 없는 바다 친구들도 많겠지?
4: 지구의 바다는 엄청 넓고 파랗다는데 재밌겠다, 솔직히.
5: 얘들아, 빨리 나와.
0: 네, 언니. 얘들아, 가자. 준비

0: 여긴 길이 막혀서 못 가요, 아가씨. 응?
1: 다시 하트로즈로 돌아가야겠다.
2: 네?
1: 오늘 중으로 바위를 치울 수 없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3: 어? 숲으로 캠핑 갈까?
2: 우와, 좋아요.
4: 얘들아, 괜찮지?
2: 좋아, 좋아. 캠핑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라나.
5: 지구의 숲도 꼭 가보고 싶었어, 그래.
6: 난 바다 가고 싶은데, 바다 가자, 바다.
5: 미안, 솔지핑. 바다는 다음에 가자,
6: 응? 아, 안 돼! 나 어젯밤에 설레서 잠도 못 잤는데! 아, 너무해!
0: 조금만 기다리세요.
7: 맛있겠다!
0: 이게 왜 꺼졌지?
8: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3: 어? 뭐야, 자기? 날 위해 준비했다며?
8: 이상하다. 아, 내가 안 껐어.
6: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꺼!
9: 귀여운 녀석. 오늘은 네가 좋겠어.
6: 왠지 저쪽으로 가고 싶어지는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5: 로미, 지구의 숲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구래. 캠프파이어 할 장작도 찾을 겸 산책 갔다 올까?
2: 우와! 얼른 갈까, 갈까, 갈까!
6: 아, 바다 가고 싶다.
5: 뭐야, 나나핑. 깜짝 놀랐잖아. 이 장난꾸러기 같은
6: 바다는 더 재밌겠지, 솔지.
2: 멋지다.
1: 차에서 들고 와야 할 게 많은데 너희가 나 좀 도와줄래?
2: 네.
5: 솔지핑도 같이 가자.
6: 난 그냥 여기 있을래, 솔지.
5: 알았어. 그럼 불 잘 보고 있어.
6: 와, 멋있다, 솔지.
10: 분명 여기 어딘가. 저건 뜨거운 건 닦아. 뜨거.
6: 뭐야, 왜 꺼졌지?
5: 솔지핑, 바비큐 재료 손질하러 같이. 아휴, 말썽 꾸러기, 네가 껐구나.
6: 뭐? 아니야, 내가 안 껐어. 그냥 꺼졌어, 솔지.
5: 솔지핑, 바다에 못 간 건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술 부리면 안 돼.
6: 아니, 진짜. 아니, 내가 끈 거 아니야, 솔지. 나 솔지핑이야. 솔직함의 디니핑.
5: 솔지핑, 또 끄면 안 돼. 사라 언니한테 엄청 혼날걸.
6: 아우, 억울해. 그냥 꺼진 건데. 마법처럼 욱. 그래, 이렇게. 뭐야, 또 꺼졌어? 아, 이러다 또 의심받겠다. 겨우 다시 켰네, 솔지. 하마터면 혼날 거.

0: 와! 쟨 뜨거핑이야, 나나! 매일 불이란 불은 전부 다 끄고 다녔구래!
1: 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솔직함에 웅게웅게!
2: 녀석을 같이 잡아볼까?
0: 응! 열려라! 체인세리!
2: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가!
0: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3: 뜨거핑을 어디서 찾지, 쭈?
1: 어디서 찾긴. 불을 켜면 또 오겠지, 솔치.
3: 어?
0: 아! 불이야, 불! 불이 났어! 도와줘! 누가 빨리 이 불 좀 꺼줬으면!
1: 여기!
0: 으찬!
1: 내가 꺼주지! 니까!
0: 트레이스리 매지컬 글로리아!
1: 자!
0: 뜨거핑! 네 맘대로는 안 될걸?
1: 뭐야! 넌 누군데 방해하는 거냐, 니까!
0: 너? 난 너 같은 장난꾸러기를 캐치하는 프린세스지!
1: 뭐? 프린세스? 니까! 저 불을 꺼야 한다, 니까!
3: 영화의 눈덩이!
1: 짠! 으차!
0: 와!
2: 솔직함에, 웅겨웅겨!
1: 아, 푹신푹신하겠네! 이게 뭐야?
2: 끈적이 구름에서 도망칠 수 없을걸!
0: 좋았어! 피리피리 캡슐링!

0: 아직 여기에 있어. 이 근처에 숨은 게 분명해.
1: 다른 게 하나 있어.

0: 열쇠 핑이 핑! 뜨거운 핑! 캐치! 그래도 불 타는 건 꺼야 한다! 아주 위험하다! 뜨거! 진짜 불맛이 뭔지 알려줘야겠는데?
1: 진짜 맛있다! 캠핑 오길 잘했어, 솔지!
0: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2: 그래, 그래! 뜨거핑도 먹어봐, 그래!
1: 맛있어!
0: 불, 안 끌 테니까 그거 다 더 주라!
3: 근데 왠지 허전한 것 같은데...
2: 와! 성장!
4: 다들 너무해! 어떻게 나는 이럴 수 있어!
2: 미안, 미안. 깜빡했어.
4: 깜빡 달릴 줄 알았지! 나 혼자 어제 아무것도 못 봤고 힘이 지나가! 너희 내가 성장 안 했을 때 그 무시하는
0: 저 불은 끌 수 없겠다. 뜨거!
5: 마르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12: 식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장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0: 내일 떠나자.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성.
0: 얼굴엔
5: 순한 킬킬.
0: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핏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먼저 쿤타 노래해볼까요?
1: 나는 장난감 만드는 장난감 공장 마법사가 될 테야.
2: 그래서?
1: 절대 고장한 나는 슈퍼 마법 장난감 만들 거라고.
3: 뭘 해도 부서지지 않지. 야!
0: 다음으로 누가 노래해볼까요?
4: 자요.

0: 다음은 베리가 노래해볼까요?
1: 응? 그런 거 말고 전 그냥 예쁜 걸 만들고 싶어요.
0: 베리, 지금은 만들기 시간이 아니에요.
1: 전 그냥 예쁜 거 만드는 게 좋아요.
0: 베리, 만들기는 다음에 하고 자라서 어떤 마법사가 될지도 중요한 거예요. 꼭 생각해둬야 해요. 알겠지요?
2: 피고하자!
3: 베리야! 피고하자, 피고!
1: 아름다운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너희도 같이 예쁜 거 만들래?
3: 아니야, 우리 괜찮아.
1: 예쁜 걸 만드는 게 어때서?

0: 어디 갔지? 어?
1: 가셔!
2: 그런데 왜 숨는 거야?
1: 페리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쿤타가 괴롭히는 것만큼 엄청난 고통이라고! 과거의 기억이... 생각하기도 싫어!
0: 마법 장난감이 없다면... 대신 너희들이라도...
3: 놀이터 흙먼지를 죄다 끌고 들어와 버리다니. 어지르는 아이들 따로, 치우는 로블리 따로. 아니지. 마법 청소 도구들 청소를 부탁해. 쓸고 닦고 반짝반짝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마법 유치원.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마법 청소 도구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요?
0: 저요 로블리. 어때요? 예쁘죠?
3: 예쁘지요? 하지만 예쁜 게 다가 아니라고요. 마법 청소 도구들이 청소를 못하게 꾸미면 어떻게 하란 건가요?
1: 으아, 저게 뭐야? 공주 빗자루야?
0: 공주 빗자루 핑!
4: 으아, 저걸 다 언제 떼어내?
0: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무서워. 싫어.
5: 신이야, 무슨 일이?
0: 야, 빌려달라는데 왜 싫어?
5: 싫어.
0: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니까.
6: 베리, 슈리 손수건이잖아. 슈리가 싫다는데 억지로 뺏으면 안 돼.
0: 됐어, 다른 거 찾으면 되지 뭐. 아하, 준이, 나 모자 좀 빌려줘라.
6: 모자는 안 돼.
0: 뭐야, 너도야?
6: 나이네, 물건 좀 빌려줘.
7: 베리가 좀 심한 것 같은데.

0: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1: 베리가!
0: 베리라고요? 친구들 물건에 마법 스탠드까지 대체 뭘 하려고?
2: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몰래 가져가 버렸어요.
0: 억지로요?
3: 몰래 다 가져가 버리다니.
0: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베리를 찾아보죠.
1: 네!
0: 조리톤이 베리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아하! 마법사로 변신하란 이야기죠?
0: 아니 아니
4: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도니! 변신!
5: 다녀올게요, 로블리!
0: 오늘만큼은 마법을 쓰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5: 베리는 분명 유치원 안에 있을 거야. 다들 못 찾은 모양이네.
0: 정말 이상하네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5: 아, 얘들아, 베리가 어제

0: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요. 그러면 절대 절대 안 돼요.
1: 그치만
0: 베리 절대 절대 안 돼요.
1: 그게 아니라
0: 베리 친구들의 물건은 정말 소중해요. 친구들의 물건에 손 대면 안 돼요. 빨리 사과하세요.
1: 미안 얘들아.
2: 그래? 와, 뭐야? 로봇 전사잖아.
3: 엄청 멋지다 피.
1: 내 손수건이 멋진 망토가 됐네. 그치? 마음에 들지?
3: 그래도 손수건으로 쓰는 게 더 좋은데.
4: 맞아. 모자가 로봇 전사에게 잘 어울리지만
5: 우리도 모자가 필요해, 베리.
1: 어? 역시 내가 만든 건 소용이 없었어. 어? 얘들아 미안해.
0: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지요?
6: 맞아요.
1: 얘들아,
0: 그래도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요.
1: 벌이요?
0: 벌은 친구들의 물건을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기.
1: 네.
4: 베리야.

0: 이거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
1: 정말? 물론이지!
0: 어? 나도 부탁하고 싶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2: 너도?
3: 나도.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내가 모두 진짜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줄게.

0: 저도 베리에게 어울릴만한 마법사를 찾았답니다. 무엇이든 아름답게 변신시켜주는 패션 마법사. 어때요, 베리?
1: 패션 마법사? 좋아요. 그 다음에 커서 꼭 패션 마법사가 될 거예요.

0: 찌리리리 타다다다.
1: 자, 여러분 여길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마법템들은 케네듐에서 전기를 얻어 움직이지만 세상엔 전기를 얻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답니다. 물이 떨어지는 힘, 수력. 뜨거운 불의 힘, 화력. 휘날리는 바람의 힘, 동력. 빛나는 태양의 힘, 태양광.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전기가 숨어있지요. 바로 정전기. 바로 여기서도 얻을 수 있죠.

0: 있는 멈춰 있는 마법 같은
1: 바로
0: 청전기. 청전기는 주변 물건 위에 멈춰서 숨어 있는 전기랍니다. 자, 모두 마법 같은 숨은 전기 청전기 놀이 시간.

0: 쟤들 뭐 하는 거야?
1: 저렇게까지 도망치는 거야?

0: 내가 1등! 왜 이렇게 따가운 거야? 찌리리?
1: 찌리리 시작해! 찌리리? 정전기다! 정전기라고? 정전기가 이렇게까지 따갑다고?
2: 이상한데?
1: 이상해 보이진 않아. 이제 사라진 거 아닐까?
2: 러블리가 뭐라고 했더라? 숨어

0: 어서 로블리를 불러보자.
1: 로블리! 큰일 났어요!
2: 네? 큰일이요?
3: 어? 야!
1: 로블리!
2: 이게 무슨 일이지요?
0: 로블리!
4: 아니, 주지!
0: 네가 방금 봤어? 평소에 보던 정전기가 아니었어. 엄청 강한 정전기야.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난 정전기가 가득한 것 같아.
5: 어때? 좀 따끔해지지?
0: 이게 뭐야?
5: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살 거다다다다.
6: 어서들 나가자.
0: 정전기가 괴물로 변했나 봐. 어떡해.
4: 어서 정전기 괴물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0: 찾자고? 어디서?
4: 모를 때는 책이지.
7: 다다다다. 조심 조심 멈춰.

0: 어?
1: 우와, 보기! 방법을 찾았구나! 응? 대단해!
2: 정전기는 정지하고 있는 전기로...
3: 어려운 말 말고 어떻게 막아야 해?
2: 정전기는 금속 재질을 좋아해. 문손잡이 같은 금속 재질을 피하고 로션 바르기, 분무기로 물 뿌리기, 고무장갑 끼고 물건 만지기로 정전기를 막을 수 있대.
1: 셋 다 없는데.
4: 어쩜 좋아. 뿌띠공주 핸드로션을 가지고 있었잖아.
3: 부탁해. 치, 난 또 뭐라고.
4: 그래, 군타는 찌리리리 타다다다 로블리처럼 되겠네.
3: 하는 수 없지. 베리 공주님, 제게도 주소서.
4: 사수 선생님!
2: 뿌띠 공주 핸드로션아, 나를 지켜줘! 됐다! 정전기를 막았어! 베리, 로션!
4: 다 써버렸어!
2: 이게 어떡해! 로션이 정전기를 막는 건 잠깐일 것 같은데.
5: 그럼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필요하단 거네?
2: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있는 곳이라면?
5: 가자, 토니! 어? 정전기 괴물로부터 마법 유치원을 지켜야 해!
2: 응!
3: 아니, 왜 찌리릿 안 하나 타다닥! 모르겠다, 더더욱! 암튼 대장에게 알리자, 타다닥! 뭐야? 왜 안 되는 거지?
5: 찌리릿 탈까봐 너무 무서웠어. 얘들아, 모두 흩어져서 분무기랑 고무장갑을 찾는 거야.
3: 아, 로션을 발랐다 이거지? 안 되겠어. 모두 불러라, 찌리릿.
5: 이제 흩어져서 주변의 정전기를 모두 없애는 거야.
2: 로블리! 로블리!
6: 어떻게 된 거지? 저는 분명...
2: 정전기 괴물 때문이에요.
5: 하지만 저희가 정전기 괴물을 없앨 방법을 찾았구만!
6: 정전기가 괴물이 됐다고요? 아니, 어째서 정전기가 그렇게... 응? 야, 그럼 또 어둠의 기운! 역시 저건 정전기 괴물이 틀림없군요.
3: 정전기 괴물? 우릴 그렇게 나약하게 부르지 마, 찌리릿! 찌리맨! 모두 합체!
5: 토니, 마법이 필요한 시간이야.
7: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다, 찌리릿!
6: 조용히! 두 번째야! 어서 변신해.
2: 로블리, 괜찮아요?
4: 주니! 토니!
8: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추! 주니, 오니, 변신!
5: 그런데, 토니, 우리 무슨 마법 써야 해?
2: 그러니까, 뭘까?
5: 일단 도망쳐!
3: 세 번째다, 이 녀석들아.
4: 피했다, 피해자!
7: 제발!
5: 얘들아! 이쪽이야!
2: 빨리!
3: 왜 여기로 들어온 거야?
5: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3: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7: 너희들은 이제 도관에 든 주다!
5: 토니, 정신 차려!
2: 하지만 저런 정전기 괴물을 어떻게 이겨?
5: 내가 시간을 벌게.
2: 이건 기본 마법소?
5: 방법을 찾아, 토니! 응! 주피, 주피, 주피, 추! 마법 이동!
7: 장끈을 부려봐야 소용없지, 찌리리리! 귀찮구나, 찌리리리! 이제 초고압 전기 맛을 보여주마!
5: 토니!
7: 찌리리! 어조리 없애주마!
9: 뭐야, 이건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어.
3: 있고.
0: 야, 가방을 안 돼. 찌리리리.
3: 세 번의 기절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냥 이 녀석으로 날 충전해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한 번에 전기를 꽉 채웠더니 컨디션 최고입니다.
9: 아유, 이제 정전기 안 생기는 거 맞죠? 에이, 정전기는 대체 왜 생기는 거람?
3: 정전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정전기는 따끔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요.

0: 오늘 찍김. 오, 추위에서 벗기 전 물 뿌려 씻김. 씻김.
1: 어? 정전기가 안 생기네. 아차.

0: 로션 바르기로 정전기 막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죠.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3: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재밌다!
6: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5: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밥에 가죠.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귀가 작다면 귀성장에 날뛸 귀가 크고 싶다면 귀성장에 날뛸
1: 귀 성장 고민이 되면 귀성장에 날뛸 귀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홍순이네 딸기 정당.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정.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너의 고민이 들려.
1: 어, 미안 미안.
2: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토니?
3: 사서 선생님, 여기 꽂혀있는 마법서들엔 전부 마법이 적혀있겠죠?
2: 그럼요. 멜리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마법서들이지요.
3: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마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마법은 네 개뿐이네요.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2: 유치원에서는 원래 마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준이와 도니는 특별하니까 벌써부터 네 개나 쓸 수 있는 거지요.
3: 정말 그럴까요?
2: 마법 유치원을 졸업하고 마법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마법을 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좀 편해질 겁니다.
3: 너의 고민이 들려?
2: 신기한 책 제목이죠. 그리고 신비한 책이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책을 고르고 마음속 고민들을 말해봐요.
3: 책을 어떻게 불러?

0: 너구들님,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
1: 야리야리야라 숑야라리야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0: 우와! 네, 알겠습니다. 야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2: 토니, 무슨 좋은 일 있어?
0: 어? 아니야, 아니야. 점심이 너무 맛있잖아.
2: 그래, 스파게티는 항상 맛있지. 응? 베리, 어디 아파? 왜 밥을 안 먹어?
3: 아니, 살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해야 하나 고민이라.
0: 고민? 너구들님이라면 해결해 줄 텐데.
2: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4: 너희들이 누구야? 그게 내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3: 나도 고민이 있다핑!
5: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법이라도 배웠어?
0: 아, 그게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닌데.
2: 토니의 말대로라면 멜리나 도서관에 고민을 해결해주는 너구들이란 책이 있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너구들을 가져오는 거야.
0: 몰래? 그건 나쁜 짓이야.
4: 잠깐, 사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2: 베리, 슈리, 너희가 도와줘야 해. 응? 우리? 사서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야 해.
3: 선생님! 슈리가 읽고 싶은 책이 있대요.
6: 오, 역시 책을 사랑하는 슈리. 그런데 무슨 책이지요?
3: 동물이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잔뜩...
6: 동물이 많은 동물사전! 이쪽이에요.
2: 알바! 네가 제일 중요해.
5: 뭐? 왜?
2: 혹시 도서관에 오실지 모르는...
5: 러블리! 러블리!
2: 러블리를 막아줘야 해.
7: 알바, 무슨 일인가요?
5: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7: 걱정 말아요. 금방 고쳐줄 테니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2: 그 사이에 우리가 책을 몰래 가져오는 거야.
8: 모두들 정말 잘했어.
2: 그럼 누구부터 고민을 말해볼까?
3: 나부터 핑! 너구들님, 내일 점심에 맛없는 게 나올까봐 고민이다 핑!
1: 야리야리야라 숑야라리야라 모르는 게 약이다.
3: 설마 내일 고기 없는 날이냐 핑!
2: 아, 맞아! 내일 고기 반찬 없는 채소 냠냠데이야!
4: 알면 실망할 테니 모르는 게 약이네.
3: 너구들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1: 야리야리야라 숑야라리야라
4: 시간 낭비하지 마라.
3: 시간 낭비? 역시 난 지금도 예쁜 거였어.
0: 얘들아, 이러다 들키면 큰일이라고.
2: 정말 대단한 책이야.
0: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2: 자, 마지막 슈리 차례.
3: 너구들님, 전 너무 소심해서 고민이에요.
1: 야리야리야라 숑야라리야라
5: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라.
2: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4: 아, 슈리가 몸이 차가워서 소심하다는 뜻이야.
2: 몸을 따뜻하게 하면 소심한 게 사라질 거야.
4: 그렇다면 달리기가 최고지.
2: 어때? 소심한 게 사라지는 것 같아?
4: 더 따뜻하게 해야 하나 봐. 장애물 코스 추가.
2: 좋아.
0: 이제 그만! 슈리가 다치고 꽃병도 깨졌잖아. 다들 대체 어쩔 거야?
3: 나는 괜찮은데.
2: 어쩌지? 고민되네. 너구들님, 저희가 병을 깨뜨렸는데 어떡하면 좋죠?
9: 너구들님!
1: 야리야리야라 숑야라리야라
5: 작은 잘못은 잊고 큰일에 도전하거라.
2: 그래! 작은 꽃병은 잊어버리고 큰 꽃병을 가져오란 뜻이야.
0: 그게 무슨...

0: 그래, 진짜 문제는 꽃병인데 꽃이 없는 거라고!
1: 아니라니까! 걱정마라! 어? 꼭 가져왔다, 핀!
2: 해바라기가 있었나?
0: 놀이터에 많이 있다, 핀!
2: 놀이터 해바라기...
0: 설마... 관찰 해바라기잖아!
3: 어떡해, 망했다!
0: 포기하지 마, 토니!

0: 여고들님, 이제 저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응? 어? 어?
2: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3: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봐야 할 때.
0: 그래,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한 잘못을 돌아봐야 해. 어? 어, 중이?
4: 에?
0: 아니, 그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고! 에휴, 됐어! 나 혼자 해결할 거야! 뒤를 돌아볼 거야!
3: 역시 여고들님 말이 대단해!
5: 핀핀, 어떡하려고?
6: 꽃을 다시 심어줄 거다.

0: 둘이 다 꺼져버렸잖아.
1: 너구들님이, 너구들님이 어디 갔지?
2: 너구들님은 잊어. 우린 마법사라고.
1: 하지만
2: 마법사는 마법으로 노력하는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1: 아, 찾았다.
2: 에너지를 넣는 주문. 준이, 마법을 쓸 시간이야.
3: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4: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준비 준비 준비 주. 준이, 도니, 변신.
2: 주문은 다 외웠지, 준이?
3: 뭐 그런 것 같아.
4: 주피 주피 주피츄!
2: 아클라타의 에너지로
4: 소사라 히리야! 크게 크게 마구마구 소사나라!
2: 아, 준이 뒤에 그런 말은 없는데.
1: 뭐? 실패했나봐.
2: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
5: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6: 이 책은 그냥 재미로 봐야죠. 맨 뒤에 써 있어요. 뭐든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진짜 고민 해결이에요.

될지 모를 때 나 자신을 믿으면 돼. 실수하고 틀리면 뭐 어때.

0: 노부 들림이 또 필요한가요?
1: 괜찮아요. 그렇지?
2: 로블리, 죄송해요.
0: 자, 늦었네요. 모두 잘 시간이 지난 거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다

0: 우리는 마법 장난감.
1: 내 애벌레 칼로 다 막아주겠다.
2: 우리 애기 엄마가 예쁘게 해줬죠. 예쁘지? 마음에 들지?
3: 그게
2: 뭐 싫어? 그럼 까까 가져다 줄게.
0: 역시 경비잖아. 제일 빠르지.
4: 덤피는 느려서 안 되죠.
2: 내 덤피가 덤피 파워.
4: 그런 게 어딨어.
2: 내 덤피는 날 수 있어.
0: 네가 난 거잖아.
2: 진짜 나는 건 이런 거지.
5: 놀이 시간은 그만. 이제부턴 4대4 배구 시간!
6: 싫다, 싫어!
7: 폭풍 같은 한 시간이었어.
8: 여기! 애벌레 데려왔어.
6: 누가 그런 거야? 쿤타야?
9: 응.
6: 이번엔 또 뭐야?
9: 코, 딱지야.
6: 도저히 못 참겠어!
10: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던지고, 부수고, 더럽히고, 소중함을 모르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시와 천시와 야시

0: 좋은 방법이 있는 마법 장난감은 말했죠?
1: 같이 안 놀아주면 어떨까?
2: 맞아! 시키는 일도 하지 않는 거야!
3: 혼내주자, 따끔하게!
0: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등장하자! 장난감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자, 다들 모여봐!
4: 시작! 받아라! 알파슈리 아웃!
5: 로플리,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4: 네, 다음 공격에 늦지 않게 빨리 다녀오세요.
5: 아, 무서웠어. 잠깐 여기 있다가. 어? 거실에 누가 있나?
2: 지뢰 대포까지 위아래로 쾅!
6: 그 전에 끈끈이 괴물부터 맛봐야 해.
3: 우리 폭탄도 있어.
5: 설마 우리를
0: 제대로 혼쭐을 내주는

0: 말은 못 들었지만 우리가 마법 장난감들을 얕잡아 본데.
1: 내 이 녀석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2: 잠깐, 쿵파, 우리가 잘못해서잖아.
1: 그럼 어떻게 하려고?

0: 봉이와 알파는 상장을 만들어주고 응? 혜리는 나랑 꽃다발을 만들자.
1: 나처럼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야지.
0: 슈리는 마이크를 준비해줘.
2: 군타랑 핀핀은 나랑 같이 시상대를 만들자.
3: 어? 뭐? 나?
0: 그래, 너희들.

0: 물폭탄 설치를 완료했지.
1: 아이들은?
2: 하, 피구는 아까 끝났을 텐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0: 교실에 들어가서 밖을 한번 볼까?
2: 조심해!
1: 아야.
2: 교실 안에는 무시무시한 대포와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고.
3: 나 깜빡했어.
2: 조심조심 들어와야 해. 트롯맨?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어쩌지?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1: 우리가 꿰어내자.
2: 혼내주기에 꿰어내기까지? 그래,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모두 다 해버리겠어. 나를 따르라.
4: 얘들아, 마법 장난감들이야.
2: 어? 우리 기다렸어?
3: 설마 우리 들킨 거야?

0: 마법 장난감 시상식?
1: 우리에게 고맙다고?
2: 응? 마법 장난감 첫 번째 상은 언제든 태워줘 상 경주차!
3: 축하 축하해! 날!
2: 경주차는 우리와 놀아줄 뿐만 아니라 멀리 가야 할 땐 언제든 태워다 준 고마운 장난감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소중해 상의 양가족들, 둘이서 한 소리 상의 자라와 카스, 마구 때려 미안해 상의 드럼맨, 참아줘서 고마워 상의 애벌레, 무거워도 가져왔죠 상의 덤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만 남아있는데요.
4: 세상에, 이런 상이 있었네요.
2: 아틀라타의 단 하나뿐인 상일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걸 축하해 상 케이크맨입니다. 케이크맨은 언제 어느 때나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축하해주면서 마법 유치원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5: 근데 뭐가 빠진 느낌인데?
4: 파티 다킹!
5: 어? 그래, 파티! 시상식 뒤엔 과자 파티지!
4: 별별 맛이 나는 별맛 나 과자 파티!
5: 다 같이 교실로 가자고!
6: 역시 아이들이야!
5: 교실?
6: 교실로 간다고? 상을 주었는데
7: 안 돼.
2: 얘들아, 간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8: 우리가 과자 가지고 올게.
6: 1등으로 손 씻고 1등으로 먹어야지.
1: 안 돼. 화장실에는 물 폭탄이 있어.
6: 뭐지? 물이 되나?

0: 꿀을 발라놨어. 아우 달다 달아.
1: 과자 파티는 내가 1등.
2: 내가 1등이거든.
0: 아, 교실 안에는 대포와 지뢰가 있는데 덤피 아이들을 구해야 해.
2: 너희가 준비한 거야?
3: 우리 감동했어.
1: 다 같이 파티하자, 파티.
4: 다행이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얼굴엔
11: 순하게,
9: 눈물엔
12: 순하게
13: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4: 옛설 칫설 마데카
15: 솔. 콩순이는 딸기 농장.
16: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배고픈 대왕 문어.
17: 태풍이 세서 걱정이야.
18: 오늘 밤에 통과할 것 같아.
19: 커다란 바위가 무너졌어. 고고 가디언도 태풍이 부서지는 거 아니야?
18: 걱정하지 마, 핑. 고고 가디언은 나만큼이나 튼튼하니까. 헛!
2: 그것보다 바다 생물들이 다칠까봐 걱정이야.
17: 응, 날이 밝으면 나가서 점검해보자. 태풍이 지나갔으니 바다 친구들이 괜찮은지 살펴봐줘.
18: 난 핑이랑 산호초 마을을 살펴볼게.
19: 토모와 핑의 산호초 대탐험.
2: 그럼 나는 비버브랑 바위 지대를 살펴볼게. 어때, 비버브?
15: 응. 띠띠띠.
17: 비키, 바위지대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챙겨가는 게 좋겠어.
2: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걸. 흩어져서 다친 동물들이 있나 찾아보자.
15: 비!
2: 비비?

0: 가자.
1: 비비? 어, 대왕 문어잖아. 왜? 대왕 문어야, 먹으면 안 돼. 비비는 로봇이라고.
0: 로봇이면 뭐? 나는 딱딱한 개도 먹을 수 있거든. 그것도 엄청 맛있게.
1: 안 돼! 대왕 문어의 힘이 너무 세. 버비, 부! 변신해서 비비를 구하자.
2: 버비!

0: 방해하지 마. 나 배고프거든.
1: 꼼짝마.
0: 내 다리 당장 놔줘.
1: 네가 먼저 비비를 놔주면.
0: 그럼 이 공격도 막아보시지.
1: 어? 그래, 이거야. 버비, 훅. 너희들도 다리를 하나씩 잡아.
0: 어? 어딜?
1: 버비. 좋았어. 어? 다리가 하나 남았잖아.
0: 너무하네. 밥 먹는데 자꾸 방해하고. 빨리 먹어버려야지.
1: 이런, 저 다리도 높게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2: 하위지대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챙겨가는 게 좋겠어.
1: 아, 그렇지? 대왕무라야, 너 개도 먹을 수 있다고 했지?
0: 당연하지. 근데 왜 또 방해하려는 거지?
1: 아니, 이거 봐라. 꽃게 쿠키 주시다.
3: 꽃게다.
1: 비비, 괜찮아? 비비.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 근데 문어 다리가 왜 네 개지? 여덟 개여야 하는데?
3: 맛있어, 맛있어.
1: 대왕문어야, 너 다리가 바위에 깔렸구나.
0: 맞아. 어젯밤에 태풍 때문에 바위가 무너져서 깔렸어. 그 바람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
1: 그래서 비비를 먹으려 했구나.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를 불러줘. 우린 바다 생물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거든.
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라고?
1: 응. 얘들아, 같이 바위를 치워주자. 띠!

0: 고마워 얘들아. 아까는 먹으려고 해서 미안해.
1: 비비 비비. 아직 배가 고프구나. 자, 많이 먹어. 꽃게 쿠키 가자.
0: 우와, 고마워 얘들아.
2: 어린 하프물범의 첫 바다 탐험. 극지방에 도착했어. 오늘 극지방 탐사도 한번 잘해보자.
1: 좋아.
3: 아,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4: 극지방이니까 당연하지.
2: 핑은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구나.
1: 어? 얘들아 저기 봐. 트로우돈이랑 드로마에오사우루스네.
5: 안녕 얘들아.
6: 응? 안녕.
4: 넌 누구야?
2: 응, 우린 고고다이노. 으아! 눈덩이가 말을 해!
4: 뭐? 눈덩이가 아니야! 나는 하프물범!
5: 귀여워!
1: 아직 솜털이 빠지지 않은 걸 보고

0: 자연스럽게 헤엄칠 수 있을 거야. 그래?
1: 응? 고고 다이노잖아? 얘들아, 안녕!
2: 어? 해철코 아저씨!
1: 무사히 착류.
3: 해철코 아저씨!
4: 도모, 나와 개찰코 아저씨를 구하자. 비키와 핑은 하품을범을 구해줘.
2: 응?
4: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비키, 핑크파워 변신!
2: 도모, 블루파워 변신!
5: 핑, 그린파워 변신!
1: 난 수영 못한단 말이야.
4: 개찰코 아저씨, 제발 진정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1: 얘들아, 얼른 도와줘.
4: 어서 빨리 끌어올리자. 넥스, 슈퍼갈고리 발사.
2: 도모, 파워 불도저.
4: 도모, 지금이야!
1: 살았다.
0: 하프불범아, 어디 있니? 하프불범아! 핑!
5: 비키!
0: 핑, 아기 하프불범 봤어?
2: 못 봤어. 헤엄도 못 추는데 어떡해.
0: 빨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6: 나 이제 헤엄 잘 쳐!
0: 하프불범아!
2: 너 어떻게 된 거야?
6: 물살에 쓸려가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저절로 헤엄을 칠 수 있게 됐어.
2: 대단하다.
0: 역시 하프물범이야. 본능적으로 수영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 빨리 친구들에게 가자. 걱정하고 있을 거야.
6: 알았어. 그럼 하프물범 나오신다.
1: 미안, 나 때문에 다들 고생했구나. 난 이만 가볼게. 다들 또 보자.
3: 안녕히 가세요.
4: 그나저나 하프물범이 수영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0: 얼마나 잘하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2: 나도 하프물범 수영하는 거 보고 싶다.
4: 그럼 우리 같이 바다 모험하는 거 어때? 하프물범은 바다가 처음이니까 우리가 바다를 소개해주자.
3: 응, 좋아.

0: 앞이 보이지 않는 돗새치.
1: 우와, 어서 와, 핑. 오늘 순찰은 어땠어?
2: 쓰레기가 너무 많아, 걱정이야.
3: 안녕, 얘들아.
4: 아모라이트 할아버지!
0: 무슨 일 있으세요?
3: 머리가 양동이처럼 생긴 물고기가 빠르게 헤엄을 치고 있더라고. 하마터면 나랑 부딪힐 뻔했지 뭐야.
4: 양동이처럼 생긴 물고기요?
0: 다친 데는 없으세요?
3: 나야 단단한 껍데기가 있어서 괜찮지만 잘못하면 다른 물고기들이 다치겠어.
1: 할아버지, 저희가 가볼게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변신!
1: 분명 이 근처라고 말씀하셨는데.
2: 어? 무슨 소리지?
3: 어? 뭐야 뭐야? 지나간 거 봤어? 어?
4: 너무 빨라서 못 봤어.
2: 도대체 뭐지? 어? 저기 좀 봐.
1: 저건 뭐지?
2: 저 돛처럼 보이는 지느러미랑 뾰족한 턱은? 어? 돛새치잖아!
4: 머리가 양동이같이 생긴 물고기가 아니라 양동이에 낀 돛새치였어.
2: 돛새치는 물고기 중에 가장 빠르거든.
3: 꼬챙이 같은 턱이 양동이에 꽉 끼었나 봐. 너무 불쌍해.
1: 우리가 벗겨주자.
5: 응? 깜깜해. 왜 하루 종일 깜깜하지? 해님은 어디 갔어? 가만, 혹시 괴물이 해님을 먹어버렸나? 그래!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한 거야! 너무 무서워!
2: 도세치야, 안녕!
5: 누구야? 혹시 괴물?
1: 괴물?
5: 해님을 꿀꺽한 괴물!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더니 이제 나까지 먹으려고 온 거지! 싫어!
1: 저러다간 다치겠어.
2: 어서 따라가자. 양동이를 빨리 벗겨줘야 해.
4: 너무 빨라.
1: 부스터를 사용하자.
2: 핑! 우리가 앞쪽으로 가서 막자. 지금이야, 붙잡아.
1: 너무 빨라서 안 되겠어. 그물을 써야 할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토모와 내가 도세치를 몰아올게.
3: 좋아. 자, 그럼 핑! 금을 발사!
2: 도세치야, 멈춰!
4: 우리는 너를 도우러 온 거라고!
5: 싫어! 괴물도 싫다고!
3: 잡았다!
2: 양동이야!
1: 빨리 양동이를 벗겨주자!
3: 안 돼!
2: 저쪽은 절벽이야! 위험해!
3: 핑! 다와 집게!
6: 우리도 도와줄게!
5: 괴물 아니지? 지금 나 잡아먹는 거 아니지?
3: 아니라니까. 우린 절대 괴물이 아니야.
2: 자, 하나, 둘, 셋.
5: 우와! 해님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 야하! 정말 고마워. 갑자기 앞이 안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
3: 고맙긴. 근데 구멍이 날 정도면 얼마나 빠른 거야?
2: 속도가 시속 100km니까 물고기 중에서 가장 빠르지.
5: 내가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빨라. 그래서 한참 자랑하고 있었는데.
3: 한눈 팔다가 그 양동이랑 부딪힌 거였네.
1: 빨리 헤엄치면서 한눈 팔면 위험하단 말이야.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3: 조심할게. 이젠 앞을 잘 보고 다닐 거야.
4: 그래, 우리도 바다의 쓰레기를 없애려 노력할게.
3: 고마워. 그럼 안녕.
4: 인내심의 왕 스톤피쉬.
1: 도착했어. 여긴 정원장어가 있는 곳이야.
3: 정원장어?
2: 응, 정원장어는 모래 속에 굴을 파고 살아. 몸이 가늘고 긴 게 특징이고 좁은 지역에 다 같이 모여 살아.
4: 근데 정원장어를 생태계 조사할 때 본 적이 없는데?

0: 민감한 애들이거든. 경계심이 심해.
1: 맞아. 그래서 관찰하기가 어려워.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0: 우리가 살펴보고 올게. 연구했을 영상도 찍고 말이야.
1: 응, 부탁할게.
0: 분명 모래에서 모여 산다고 그랬는데. 아, 정원장어? 어? 정원장어가 아니었네.
2: 정원장어가 안 보이는데?
3: 그러게 말이야. 여기 아닌 거 아니야?
4: 어, 멈춰.
3: 우와, 봤어? 방금 갑자기 마법처럼 나타났어. 마법 물고기인가 봐.
0: 마법이 아니라 변장한 스톤피쉬야. 스톤피쉬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몸색을 바꿀 수 있어.
4: 너희 누구야? 겁도 없이. 그러다 내 독가시에 찔리면 어쩌려고.
3: 에? 독가시?
0: 등에 있는 가시는 아주 강한 독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2: 어, 그렇구나. 아, 혹시 정원장어를 본 적 있니?
4: 정원장어? 본 적 있지.
0: 어, 정말? 어디에 사는지 가르쳐줄래? 지금 찾고 있거든.
4: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어디에 사는지 가르쳐주지.
2: 부탁? 그게 뭔데?
4: 그게 우리 집을 원래대로 고쳐줬으면 좋겠어.
0: 원래대로라고?
5: 응? 빨리 숨자.
6: 뭔가 움직이는 걸 봤는데 안 보이네.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

0: 그런 일이 있었구나.
1: 이 바위들을 저리 치워주고 망가진 우리 집도 복구해주면 정원 장모에게 데려다 줄게. 어때?
0: 걱정 마. 도와줄게. 고고다이노 해양 구조대 출동! 비키 핑크 파워 변신!
2: 도모 블루 파워 변신!
3: 핑 그린 파워 변신!
2: 도모 파워 드림!

0: 정말 좋아. 원래 모습 그대로야. 고마워. 맞다. 정원장어들이 사는 곳을 알려줄게. 따라와.
1: 아무도 없는데?
0: 정원장어는 겁이 아주 많아서 누가 있으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변장하고 기다려야겠지?
2: 우리도?
1: 이렇게 하면 나타날까?
2: 그러게. 저기, 스톤피쉬야, 진짜 여기가 맞아?
0: 에헴,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지. 정원장어는 절대 들키면 안 돼. 다들 가만히 있어.
2: 알았어. 얘들아, 눈 감아.
1: 정말 못 알아보네.
2: 성공이야. 진짜 산호인 줄 알았나 봐.
0: 저길 봐. 나왔다.
2: 비키, 정원장어야. 찾아.

0: 신기해.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굿소! 클릭소! 몰라내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굿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굿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중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숲속에 가자!
0: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1: 인식입니다!
0: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질병!
2: 얼굴엔
1: 순한 길길
2: 눈물엔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8: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향유고래를 구해줘 오늘도 고고타운은 평화롭네.
12: 그러게.
13: 맞아.

0: 엄마, 꿈 때문에 저 집 먹을 수가 없어요.
1: 어떡하지? 많이 배고프니?
0: 네, 힘이 너무 없어요.
1: 이거 큰일이네. 어제부터 젖을 하나도 못 먹었는데. 도와주세요.
2: 어? 무슨 소리지? 저기다! 핑! 그린 파워 변신! 당뇨고래야, 왜 그래?
1: 끈이 몸에 감겨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 아기한테 젖도 못 주고 있어.
2: 뭐? 큰 그물에 걸렸잖아. 아기 고래도 힘이 없어 보이네. 나 혼자 구하긴 어렵겠어. 향유 고래야, 조금만 기다려. 렉스! 바다에서 향유 고래 엄마와 아기를 만났는데 엄마 고래가 그물에 감겨 있어.
3: 또?
2: 알았어, 곧 갈게. 얘들아, 출동하자. 렉스, 레드 파워 변신!
4: 도모, 블루 파워 변신! 이케이, 핑크 파워 변신!
0: 엄마, 힘내세요.
1: 그래, 힘낼게.
2: 여기야!
1: 얘들아, 도와줘. 너무 힘들어.
4: 향유고래가 그물 때문에 가라앉고 있어.
5: 아기고래는 힘이 없어 보여.
2: 빨리 그물을 제거하자.
4: 알았어?
2: 핑! 파워 집게! 렉스, 이빨로 끊어줘! 렉스, 슈퍼 이빨!
4: 펑! 도모, 파워 불도저! 이키, 집게 발사! 렉스, 고래가 점점 힘을 잃고 있어. 서둘러야 해!
2: 알았어! 렉스, 슈퍼 이빨! 됐다! 향유고래야, 빨리 위로 올라가. 숨을 쉬어야 해.
1: 안 돼, 올라갈 수가 없어.
4: 이러다 향유고래가 질식하겠어.
2: 얘들아, 빨리 수면 위로 들어올리자. 아기 고래가 가라앉고 있어. 내가 잡을게.
5: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 너무 무거워.
2: 우리보다 크고 힘센 친구가 필요해. 크고 힘센 친구? 아, 고고가디언이 있었지? 고고가디언, 너의 도움이 필요해. 고고가디언, 얼른 변신해서 엄마 향유고래가 숨 쉴 수 있게 위로 올려줘.
6: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오션파워 변신!

0: 성공이야.
1: 여기 먹을 것도 가지고 왔어.
0: 어머,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모양이네. 아가야, 얼른 엄마 젖 먹으렴.
2: 네, 엄마.
0: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살았어.
3: 폐금물에 걸리다니 정말로 위험했어.
0: 바다 생물들은 이런 일을 종종 겪어.
1: 렉스, 바다 속 생물들도 돌봐주는 건 어때?
3: 좋은 생각이야.
4: 좋아.
3: 얘들아, 새 친구를 소개할게.
5: 안녕, 난 고고 가디언 모사사우루스지.
3: 가디언은 우리가 바닷속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해양기지야. 자, 다들 앞으로 잘해보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고고! 고고!
1: 내 친구 빨간 상어.
2: 자, 됐다!
1: 바다 생물들이 다치면 여기에서 치료하면 되겠어.
3: 오, 그러게. 힘이 없네. 힘 어디야?
6: 정찰 중이지. 뭔가 발견되면 내가 바로 알려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3: 응, 그럼 수고해.
0: 얘들아, 안녕.
3: 향유고래구나. 비키, 고래들이 건강한지 살펴봐줄래?
1: 응, 알았어. 안녕, 다들 건강하지?
0: 응,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
2: 나는 몸이 더 커졌어요.
1: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3: 뭐야? 무슨 소리야?
2: 숨을 쉴 수가 없어.
1: 어쩌지?
7: 이제 편한가 봐.
3: 근데 넌 누구야?
7: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어서 깜짝 놀랐네. 안녕, 안녕. 나는 빨판 상어라고 해. 근데 진짜 상어는 아니고 이름만 상어야.
8: 상어가 아닌데 상어라고?
1: 응, 맞아. 빨판 상어는 머리에 있는 빨판으로 큰 친구들한테 붙어 지내는데 주로 상어한테 붙어 지내다 보니 빨판 상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지.
7: 맞아, 맞아!
8: 목소리가 너무 커.
3: 빨판 상어야, 조금만 작게 얘기해 줄래?
7: 아, 내가 또 크게 얘기했구나. 알았어. 고래한테 들었어. 너희 구조대는 뭐든 다 해결해 준다며? 난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이야. 근데 혼자선 오래 헤엄을 칠 수 없어서 말이야. 나랑 같이 여행해줄 친구로 엘리를 찾고 있어.
3: 그게 누군데?
7: 여행왕 엘리 말이야.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가장 크고 멋진 바다 생물.
3: 어? 네노티는 여행을 다니진 않는 것 같아.
7: 쟨 아니야. 엘리는 엄청 크댔어. 고래만큼.
3: 고래만큼?
7: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른댔어.
3: 노래를 부른다고? 대체 누구지? 빨판 상어야!

0: 내가 잡을게.
1: 아유, 정말 깜짝 놀랐네.
0: 빨리 엘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알 수 없잖아.
2: 렉스, 얘들아.
3: 무슨 일이야, 핑? 노래를 부르는 공룡을 만났는데 해파리에 쏘였대.
4: 노래를 부른다고?
1: 여행왕 엘리 맞지?
3: 네가 여행왕이야?
5: 맞아.
4: 찾았다!
0: 렉스, 내가 빨리 가서 치료도 하고 빨판 상어도 만나게 해줄게.
3: 그래, 부탁할게.

0: 다치기 전에 빨리 나가야 해. 빨판 상어야, 꽉 잡아.
1: 응.
0: 비키 더보 엔지. 얘는 빨판 상어야. 빨판 상어가 전 세계를 함께 여행할 친구를 찾는데.
1: 아, 안녕. 난 너처럼 세상을 여행하는 게 꿈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랑 같이 다니면 안 될까?
2: 뭐? 와, 나도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1: 정말? 우와, 정말 잘 됐다. 비키야, 고마워. 내 목소리가 너무 컸지?
2: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잘 안 들려. 조금만 크게 말해줄래?
1: 어? 나 크게 얘기해도 돼?
2: 이제야 잘 들리네. 나한텐 그 정도가 듣기 딱 좋아.
1: 엘리, 우린 운명인가 봐.
0: 빨판 상어야, 멋진 여행하고 와.
1: 응, 또 보자. 안녕.
3: 산호초마을과 모사사우루스.
4: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5: 소행성과 충돌한 유선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
4: 뭐?
0: 큰일이야. 추락 예상 지점이 산호초마을이야.
5: 마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민들을 대피시켜야겠어. 출동하자. 응. 어?
4: 안녕, 넌 누구야? 나는 모사사우루스야.
6: 나는 고고 가디언. 나도 모사사우루스야.
4: 우와, 정말 반가워.
7: 모사야, 안녕. 우린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야.
4: 아, 너희가 고고다이노구나.
0: 모사야, 혹시 근처에 살아?
4: 응, 난 산호초 마을에 살아.
7: 잘됐다. 그럼 우리를 마을 촌장님께 데려다 줄래? 급한 일이 있거든.
4: 알았어, 날 따라와.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왜 이러지?
8: 기둥 사이에 끼었는데?
4: 그럴 리가 없어.
7: 모사야, 위험해.
0: 기둥이 부러지겠어.
4: 아니야, 어릴 때부터 여길 잘 다녔다고. 봤지? 나올 수 있잖아. 어?
9: 모사, 너?
4: 블루탱 할아버지. 우리 마을 촌장님이셔.
7: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예요. 저희가 여기에 온
9: 해양구조대라고요? 잘 됐군. 쟤를 좀 데려가 주시구려.
4: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요, 할아버지?
9: 모사는 너무 커요.
10: 너무 커, 너무 커.
9: 움직일 때마다 산호를 부수지. 마을을 다 부수기 전에 데려가 줘요.
10: 데려가, 데려가.
4: 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다고요. 안 가요.
9: 가라고.
4: 싫어요. 어쩌면 좋지?
8: 서로 조심하면 될 텐데. 모사가 불쌍해.
0: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4: 맞아, 주민들을 대피시켜야지.
7: 응, 촌장님. 지금 유성이
6: 궤도를 벗어난 유성이 30초 후 산호초 마을로 떨어진다. 마을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키도록 해라.
7: 지금 마을로 떨어진다고?
0: 여러분, 걱정 마세요.
7: 유성은 저희가 막을게요.
8: 엄청 크고 떨어지는 속도도 빠른데.
7: 응, 고고 가디언이 큰 유성을 부수면 우리가 파편을 막아내자.
10: 알았어.
7: 고고 다이노 해양 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비키 핑크파워 변신.
4: 도모 블루파워 변신.
11: 변신! 그린 타워 변신!
6: 고고 가디언 오션 타워 변신!

0: 됐다!
1: 우리 차례야! 넥스! 슈퍼 갈고리 발사!
2: 뷰티! 물대포 발사! 도모! 가와 불도저!
3: 힝! 그물 발사!
2: 다 막은 건가?
4: 어! 한 조각이 나왔어!
5: 조심해요! 다들 괜찮아?
6: 와! 모사 대단해!
7: 모사야 정말 고맙구나!
6: 고마워 고마워!
5: 아이 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 내가 치료해줄게. 다 됐다. 그렇지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조심해야 해.
7: 걱정 마시구려. 우리 마을 지킴이를 우리가 잘 보살펴줄 테니까.
6: 맞아 맞아.
5: 여러분,
3: 그럼 이제 화해하시는 거죠?
7: 그럼 당연하지.
2: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다듬어 줄게.
5: 정말?
2: 응.
5: 고마워.
6: 고마워, 고마워.
4: 돌목상어가 무서워.
3: 키키, 토모,
0: 렉스,
3: 바다 체험학습 잘 부탁해.
2: 응? 아이들도 무척 기대하고 있어.
4: 잘 갔다 올게.
8: 오늘은 물고기들을 가까이 볼 수 있겠지?
2: 그럼, 이것 봐. 내가 돋보기도 가지고 왔어.
8: 우와, 나도 한번 볼래.
2: 얘는 돌목상어야.
8: 돌목상어?
4: 돌목상어는 온순하거든.
8: 그럼 안 위험해?
4: 응, 괜찮아.
8: 상어인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
2: 그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
8: 이빨이 작으면 밥 먹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4: 이빨이 작아도 괜찮아. 돌목상어는 바닷물에 있는 플랑크톤을 아가미로 걸러내서 먹거든.
2: 우와, 정말 신기하다. 우리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안 돼?
8: 우와, 우와, 나도 가까이서 보고 싶어.
9: 나도, 나도.
4: 뭐? 어떡하지?
2: 우리가 잘 챙기면 괜찮지 않을까?
6: 제발, 비키.
4: 그래, 가까이 가보자.
2: 와, 정말?
4: 대신 우리의 지시를 잘 따르고 다녀야 해.
6: 우와, 신난다!
4: 고고다이너 해양구조대 출동! 비키, 비키!

0: 목상어가 밥 먹고 있으니까 방해되지 않게 조심하자.
1: 우와! 돌목상어야, 안녕.
2: 아, 안녕.
1: 어? 이빨이 없는데?
3: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봐.
1: 그래? 그럼 이 돋보기로 찾으면 되지. 볼까? 우와, 정말이네. 여기 목에 가시가 박혀 있어.
3: 뭐라고? 정말이네.
2: 어? 그래서 아팠구나.
0: 나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비키야. 내가 치료해줄게. 됐다.
1: 그럼 가시가 잘 빠졌나? 내가 봐줄게.
0: 돋보기가 상어 목에 걸렸어. 어떡하지, 비바부? 일단 애들을 데리고 멀리 피해줘. 돌목상어야, 도와줄게.
3: 상어야, 진정해. 널 도와주려는 거야.
0: 상어야, 움직이면 안 돼. 클레오, 도와줘. 상어가 많이 아픈가 봐. 괜찮아, 내가 낫게 해줄게. 입을 크게 벌려볼래? 토모, 입을 갑자기 닫지 못하게 고정시켜줘.
1: 응. 자, 됐다.
0: 우리 발사!
1: 저기 돌목상어야, 아프게 해서 미안해.
2: 이제 괜찮아.
0: 자, 어? 앤디, 항상 조심해야 해. 우리한텐 편리한 물건이 바다 생물들에겐 위험할 수 있으니까.
1: 응, 이제는 꼭 조심할 거야.
3: 야, 아깐 정말 놀랐어. 그래도 돌목상어가 괜찮아져서 다행이야.
1: 응.
0: 그럼 체험학습을 마저 해볼까?
4: 와, 좋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5: 얼굴엔?
4: 순한 킹킹!
5: 눈물엔?
4: 덥덥한 말!
6: 순하게?
4: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0: 순한 길길.
5: 중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해안도로 건설합니다.
1: 펑펑펑펑
0: 우와 완성이다.
1: 펑펑펑펑펑펑펑펑
0: 내가 1등이다. 야자수 몇 개 심었는데 섬 같네. 자, 우와. 자, 이제 호수를 만들어 볼까?

0: 돌이켜봐.
1: 우와, 신난다.
0: 재밌지, 재밌지. 같이 놀자.
1: 나도, 나도.
0: 우와, 센데! 우와! 물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 우와! 나도 물을 타고 하늘을 날래!

0: 볼까요? 플라이보드.
1: 우와, 내가 공중에 떠 있다니. 우와,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2: 우, 간다매. 와,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
1: 지구를 지키러 떠나자. 슈슈, 간담들아 기다려라. 이 간담.

0: 이거 뭐야, 왜 그래?
1: 다시 올라가자.
2: 어, 됐다, 됐다.
1: 올라가야지.
0: 어,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어, 어,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어, 어, 왜 안 되지?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어.
1: 아하, 뜬다. 아하하, 아하하, 아우.
0: 아, 왜 안 뜨는 거야?

0: 와, 여기 봐봐. 여기 호스가 달려있어. 우와. 어? 여긴 뭐가 있는 거지? 어? 어? 어? 우와. 우와. 이제야 물이 멈췄네. 근데 정말 이 안엔 물밖에 없었어. 그럼 정말 물로만 사람을 날게 해준 거야?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플라이보드. 수상 모터바이크의 추진력을 이용해 무리를 날아다니는 수상 레저 스포츠. 플라이보드가 물 위에 뛸 수 있는 비밀은 플라이보드에 연결된 수상 모터바이크에 있지.
0: 수상 모터바이크?
1: 수상 모터바이크와 플라이보드는 길고 튼튼한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 수상 모터바이크에서 호스로 밀려나오는 물이 발 밑에 데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0: 우와, 강력하다.
1: 물을 강하게 내뿜으면 반대 방향으로 밀리거든. 물을 뒤로 뿜으면 앞으로 밀리고, 물을 아래로 뿜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지.
0: 아, 그래서 사람을 띄울 수 있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물로켓으로 확인해볼까? 짠! 잘 봐. 이 안에 물이 조금 들어있어. 로켓이 물을 강한 힘으로 밀어내면 로켓은 물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올라갈 거야. 에? 각도를 조정하고, 자, 압력을 넣어주면, 자,

0: 물의 힘만으로 저렇게 멀리 갔어. 강력한 물의 힘. 로켓이 물을 뿜어낼 때 물이 로켓을 밀어내면서 저렇게 멀리 간 거야. 어?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1: 바로 그거야.
0: 근데 아까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는 왜 잘 뜨지 않았던 거야?
1: 잘 봐. 잘 날고 있는 플라이보드는 수상 모터바이크와 연결된 호스가 빠지지 않고 잘 결합되어 있어.
0: 그럼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는 혹시?
1: 확인해볼까? 방금 탄다맨이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를 따라가보자. 이것 봐. 호스가 연결된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
0: 아, 이제 내가 아까 뜨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어. 수상 바이크와 호스가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서 물이 샜고, 물이 샜기 때문에 물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지?
1: 그렇지.
0: 이제 플라이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플라이보드의 비밀은 바로 물이 밀어내는 반작용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더 높이 날아볼까?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포 발사!

0: 코스
1: 체크 장전
0: 오케이
2: 위대포 발사
3: 오?

와!

0: 처음으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0: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안녕하세요. 딩동댕 생활의 다리 지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변신의 다리를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정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변신의 다리? 저 혹시 변신의 달인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4: 변신의 달인이요? 아, 그 맨날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
3: 맞아요. 그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쪽이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따라와 보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변신의 달인 크크님?
5: 메, 나 크크 맞는 메, 누구신 메?
6: 오늘의 달인, 변신 천재, 악당 크크.
3: 악당 크크님. 방금 염소 흉내는 왜 내신 건가요?
5: 악당은 언제 어떤 괴물로 변신할지 모르거든요. 제가 염소 괴물로 변신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
3: 와, 역시 변신의 달인답네요. 그런데 이렇게 변신을 하는 이유가 다 어린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라고요?
5: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어린이를 괴롭히려고 졸졸졸 밥상으로 변신했어요. 또 똥 누고 손 안 씻는 어린이를 혼내주려고 똥순이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그리고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린이를 괴롭히기 위해 바로 이런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카카카카카카카. 그날 나의 목표는 이 홍따순 어린이였어요.
7: 완전 꿀맛.
8: 완전 꿀맛.
7: 야, 왜 따라해?
8: 야, 왜 따라해?
3: 따순아, 따라하지 말라니까. 기분 나빠.
5: 그래서 나 악당 크크는 결심했죠. 앵무새 괴물이 되기로 말입니다. 카카카카카. 나도 자 앵무새 괴물. 홍따순 어린이를 만나러 출발. 무무무 무무무 무무무 파닥파닥 파닥파닥 파닥파닥 파닥파닥 파닥파닥.
3: 뭐야?
7: 따순아, 너가 키우는 앵무새야? 새가 맞긴 한가?
8: 아, 얘들아 도와줘.
9: 얘들아 도와줘.
8: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9: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8: 뭐야, 이제 내 말까지 따라하네?
9: 뭐야, 이제 내 말까지 따라하네?
8: 너네 왜 웃어? 지금 이게 웃겨?
9: 지금 이게 웃겨?
7: 어, 웃겨. 너 맨날 우리 말 따라하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네.
8: 아니, 나는 너희한테 그냥 장난이었고.
3: 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7: 맞아, 너도 한번 우리 기분 느껴봐. 효진아, 가자.
3: 응?
5: 앵무새 괴물로 변신해 따순이를 괴롭히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10: 좋아, 그럼 앵무새의 힘을 보여주지.

0: 결정 샷! 샷!
1: 결정 샷! 귀여운 앵무새 데려가실 분! 둘, 셋! 무무! 무무!
2: 그때 따순이를 좀 더 따끔하게 혼냈어야 하는데 에이, 띵동댕 삼총사
3: 아, 그럼 주로 앵무새 같은 동물로 많이 변신하시나요?
2: 동물, 괴물 이런 건 기본이고 제가 이런 걸로도 변신했었죠 이리 와 그러니까 그 일은 꽃 지렁이
1: 안돼
2: 나비를 함부로 죽이던 홍나정 어린이로부터 시작됐죠
1: 우와 내가 흘린 과자 개미가 끌고 간다 개미 힘내라 개미 파이팅 개미 힘내라 개미

0: 개미 응원하고 있었는데 왜 죽이냐고. 와!
1: 어차피 개미 엄청 많잖아요. 저기도.
2: 그때 난 결심했죠.
1: 저기도 개미
2: 유령 개미가 되어 나정이를 혼내주기로.
0: 깨어나라 개미의 억울한 영혼이여. 깨어나서 나와 함께 유령 개미가 되자. 나느냐 유령 개미. 나를 콱 밟아 죽인 홍나정 어린이, 너도 똑같이 복수해주마.
2: 유령 개미가 된 난 나정이 집으로 찾아갔어요.
1: 아, 유령 개미가 날 왜 찾아온 건데?
2: 내 목숨을 빼앗아간 너에게 복수하러 왔지. 크크크크크크크.
1: 그럼 너 그때 과자 옮기던 그 개미?
2: 맞아.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0: 너 때문에 죽은 꽃.
1: 지렁이.
0: 나비. 그럼.

0: 치유할 거야.
1: 아니, 딩동댕 삼총사 유량대 공격!
2: 이제부터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테니까 제발 부디 하늘나라로 가서 편히 쉬어. 부탁이야.
3: 알았어. 그럼 앞으로 우리 꽃들 잘 부탁해.
4: 지렁이도
3: 나비도

0: 유령은 죽지 않아. 다만 사라질 뿐. 둘, 셋, 뿅. 아, 나 그때 유령 개미로 변신한 거 정말 멋있었는데.
1: 악당 크쿠님의 멋진 계획이 매번 딩동댕 삼총사 때문에 실패했군요.
0: 예, 그래서 딩동댕 삼총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 악당 크크 아주 어마어마한 대변신을 했었죠.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그날도 딩동댕 삼총사는 이 악당 크크의 계획을 방해하러 나타났어요.
2: 또 왔네, 또 왔어. 지겨운 딩동댕 삼총사!
3: 해치웠나?
1: 그래도 한때 요정이었던 녀석이 넌 우리에게 상대도 안 돼!
4: 얘들아, 가자!
1: 응!

0: 나르냐 거인크크. 이 세상을 나쁜 습관 지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동안의 서류 모두 갚아주마. 특히 댕댕이 너?
1: 나? 나 왜?
0: 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야!
1: 얘들아, 정신 차려!
2: 딩딩아, 크크를 물리쳐야 해.
3: 우주 평화를 꼭 지켜줘.
1: 하지만 나 혼자 어떡해!
2: 자, 딩딩아!
3: 우리의 힘을 다 가져가!
1: 딩딩 진화! 하! 나는야 정의의 메가 딩딩! 거인 크크, 이제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
4: 좋다! 기꺼이 상대해주마!
1: 야! 야!

0: 됐어. 대면 레이저 공격!
1: 칠 수 없다!

0: 이게 끝이 아니야. 악당 크크. 꼭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난 이렇게 다시 돌아와 또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
1: 와. 근데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우리 크크님 악당이 아니신 것 같아요.
0: 예? 아니 악당이 아니면 뭐?
1: 천사, 천사 같아요. 크크님 덕분에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다 고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크님은 악당이 아니라?
0: 에이, 내가 천사니, 내가 천사라니. 이 얼굴이 천사 같아. 아 그리고 아 이런 거 이 옷이 천사 옷 같아. 아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 아 네 완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님 악당 맞으세요. 완전 맞으세요. 그럼 전 이만.
0: 참나. 명심해 어린이들. 나 착한 아저씨 아니야. 나쁜 습관을 가진 어린이를 괴롭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당 아저씨야. 카카카카카카카 악당.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핏, 핏, 낙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0: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종.
2: 얼굴엔
3: 순하게,
2: 줄무랑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과식은 위험해. 냠냠.
6: 저기 너희 뭐 먹고 있어?
7: 그거 나도 먹고 싶어.
5: 어? 이거?
7: 어, 그거. 나도 줘 빨리.
5: 너 정말 먹을 수 있겠어? 진짜로 먹을 수 있네?
7: 그럼 내 고급스러운 입맛에 아주 딱이야. 더 줘봐.
5: 야, 먹을 거면 끝까지 다 먹어야지.
7: 보상은 내가 그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
5: 뭐? 보상? 그러셔. 더 주려고 했는데 그만 줘야겠다.
7: 주시는 건 뭐든지 뿌리까지 싹 먹겠습니다.
5: 없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어.
8: 그럴 수가.
9: 나 더 먹고 싶은데 솔지.
10: 오빠들한테 더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
11: 어? 얘들아 이리 와봐.
12: 여기 뭔가 있어.
13: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진짜 나오는 않아.
5: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솔지? 아, 배불러. 너희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어, 레이먼.
14: 아, 로미구나. 미안, 미안.
15: 보이는 게 잔뜩 있어, 나나.
5: 아, 그러고 보니 레이먼네 가게 숨겨진 맛집으로 TV에 나왔었지?
14: 응, 맞아. 덕분에 엄청 바빠졌어.
5: 자,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응? 자, 들어가자. 배고프다.
16: 배가 고플 땐 먹어야지. 냠냠.
17: 일반 테이블에 떡볶이 2인분이야.
16: 네.
17: 쉬는 날인데 미안해서 어쩌지?
5: 얼마 있으면요. 친구네 가게인데 먹는 게 당연하죠.
18: 모두 맛있게 먹고 있어야죠.
14: 진짜 고마워, 로미. 이따가 내가 재료 몽땅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줄게. 어제 진짜 맛있었거든.
17: 아유, 레이먼, 어쩐지 계속 재료가 없어진다 했더니 그만 좀 먹어.
5: 그래서 말이야. 떡볶이 나왔습니다.
19: 떡볶이에 떡이 없는데요?
5: 죄송합니다.
20: 떡이 어디로 간 거지, 쭈? 혹시 너 이거 몰래 집어먹은 거야, 쭈?
21: 아, 그럴 리 없잖아, 나나. 억울해, 솔지.
22: 우리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다고 그래.
20: 이상하네.
5: 김밥 나왔습니다.
17: 이게 다예요?
20: 이게 어디 갔지?
22: 다시 갖다 드릴게요.
20: 또 음식이 사라졌었죠. 도대체 뭐지?

0: 1번 테이블 떡볶이 다시 나왔어.
1: 네. 루미, 뭐 하고 있어?

0: TV 보고 왔는데 음식도 제대로 안 나오고.
1: 아유, 뭐야 정말.
2: 거봐,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3: 엄마,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엄마?
2: 너도 같이 먹자, 여자. 로비, 그만 먹고 어서 정신 차려. 싫어, 더 먹을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티니핑의 짓이 틀림없어, 나나. 로미, 어서 찾아보자. 쟨 양념핑인데, 나나.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드는 열쇠 티니핑이야, 꿀에. 제 장난 때문에 미스틱 마을의 일주일치 음식이 한 번에 없어질 뻔한 적도 있어, 솔찌. 냠냠핑, 이제 그만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4: 냠냠, 난 배고파하는 건 보기 싫어, 냠냠. 배부르면 모두 행복해지니까, 냠냠.
2: 들켰어, 다해.
5: 그 아이는 아직 배고플 거야. 많이 많이 먹게 해주렴.
2: 그렇게 화내면 배고파, 냠냠. 너희도 나하고 같이 먹자, 냠냠. 빨리 변신해야 해줘. 열려라, 테이크미. 열정이 타오른 나라핑 타. 넌 누구길래 계속 쫓아오는 거야? 냠냠핑, 남들을 억지로 먹게 만드는 건 좋지 않아. 왜 방해하는 거야? 많이 많이 먹으면 좋잖아, 냠냠. 오, 제법인데. 프라이팬이다. 이런, 사랑해, 냠냠. 고마워, 하츠핑. 나의 마법을 막다니. 어서 더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
3: 배불러.
2: 마법을 너무 세게 걸었나, 냠냠.

0: 있어, 양양이.
1: 어서 따라가자. 옆에 숨었다가 다시 만난 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어디 갔지? 숨어도 소용없어, 얌얌핑.

0: 보죠.
1: 어? 어머, 저 케첩 속만 배불뚝이야 꿀에.
2: 냠냠핑 딱 걸렸어. 리스틱 핫스윙 봉.
1: 아직도 배고프다, 냠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또 왔어요. 자, 어서.
3: 안녕, 레이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4: 어머나, 레이먼 친구들이구나. 어서 와.
5: 뭐야, 너희. 몰랐잖아. 어떻게 된 거야, 로미?
1: 아깐 나 때문에 미안했어. 그래서 친구들을 다 데려왔지.
5: 괜찮아. 내가 그동안 먹은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자, 주문 받습니다.
1: 그래. 사이좋게 많이 많이 먹자. 냠냠. 뜨거 캠핑 소동. 얘들아, 준비 다 됐어?
6: 나 바다 처음 가봐. 진짜 기대돼, 나나.
1: 미스틱 마을엔 없는 바다 친구들도 많겠지?
6: 지구의 바다는 엄청 넓고 파랗다는데 재밌겠다, 솔지.
7: 로미, 얘들아, 빨리 나와.
1: 네, 언니. 얘들아, 가자.
6: 준비 끝! 어? 뭐야? 나, 또, 혼자 거야?
3: 우와, 제발!
5: 여긴 길이 막혀서 못 가요, 아가씨. 응?
7: 다시 하트로즈로 돌아가야겠다.
6: 네?
7: 오늘 중으로 바위를 치울 수 없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어? 숲으로 캠핑 갈까?
1: 우와, 좋아요. 얘들아, 괜찮지?
6: 좋아, 좋아. 캠핑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나나.
1: 지구의 숲도 꼭 가보고 싶었어, 꿀에.
6: 난 바다 가고 싶은데, 바다 가자, 바다.
1: 미안, 솔지, 핑. 바다는 다음에 가자.
6: 응? 어? 안 돼. 나 어젯밤에 설레서 잠도 못 잤는데.
5: 조금만 기다리세요.
6: 맛있겠다.
5: 이게 왜 꺼졌지?
8: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7: 어? 뭐야, 자기. 날 위해 준비했다며.
9: 이상하다. 아, 내가 안 껐어.
6: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뜨거!
10: 귀여운 녀석. 오늘은 네가 좋겠어.
6: 왠지 저쪽으로 가고 싶어지는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1: 로미, 지구의 숲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꿀에. 캠프파이어 할 장작도 찾을 겸 산책 갔다 올까?
6: 우와! 얼른 가자, 가자, 나나!
11: 바다 가고 싶다.
1: 뭐야, 나나핑. 깜짝 놀랐잖아. 이 장난꾸러기 같은.
11: 바다는 더 재밌겠지, 솔지.
1: 멋지다.
7: 차에서 들고 와야 할 게 많은데 너희가 나 좀 도와줄래?
1: 네. 솔지핑도 같이 가자.

0: 알았어. 그럼 불 잘 보고 있어. 와, 멋있다, 솔직.
1: 분명 여기 어딘가. 말썽꾸러기, 네가 껐구나.
2: 뭐? 아니야, 내가 안 껐어. 그냥 꺼졌어, 솔지.
0: 솔지빔, 바다에 못 간 건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플 부리면 안 돼.
2: 아니, 진짜. 아니, 내가 끈 거 아니야, 솔지. 나 솔지핑이야. 솔직함의 디니핑.
0: 솔지핑, 또 끄면 안 돼. 사라 언니한테 엄청 혼날걸.
2: 아우, 억울해. 그냥 꺼진 건데. 마법처럼 욱. 그래, 이렇게. 으악. 뭐야, 또 꺼졌어? 아, 이러다 또 의심받겠다. 아하. 아, 겨우 다시 켰네, 솔지. 하마터면 혼날 거. 아! 뭐야? 왜 자꾸 꺼지는 거야? 너는
1: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뜨거!
2: 뭐? 검사! 불 좀 끄지 마, 솔지.
1: 불을 안 켜면 된다, 뜨거.
2: 하, 이거 안 끄면 될 일이거든. 뜨거핑이야, 나나! 매일 불이란 불은 전부 다 끄고 다녔구래.
0: 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솔직함에 옹개옹개!
2: 이 녀석!
1: 어림없다, 뜨거! 잡았다!
0: 안 믿은 거 미안해.
2: 뭐? 알면 됐어.
0: 그럼 저 녀석을 같이 잡아볼까?
2: 응!
1: 열려라! 체인들이!
0: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1: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3: 뜨거핑을 어디서 찾지, 쭈?
2: 어디서 찾긴. 불을 켜면 또 오겠지, 솔지.
3: 어? 아! 불이야! 불! 불이 났어! 도와줘! 누가 빨리 이 불 좀 꺼줬으면.
1: 여기 여기
2: 우찬.
1: 내가 꺼주지. 니까 트리트리 매지컬 글로리아.
2: 자,
1: 뜨거핑, 네 맘대로 안 될걸.
2: 뭐야, 넌 누군데 방해하는 거냐, 뜨거.
1: 너? 난 너 같은 장난꾸러기를 캐치하는 프린세스지.
2: 뭐? 프린세스? 비켜! 저 불을 꺼야 한다, 뜨거!
3: 영화의 눈덩이!
2: 촤악!
1: 우촤악!

0: 솔직함에 무릉게. 에, 푹신푹신하겠네. 이게 뭐야? 끈적이 구름에서 도망칠 수 없을걸.
1: 좋았어. 스피릿 길이 캐스트링.

0: 아직 여기에 있어. 이 근처에 숨은 게 분명해.
1: 다른 게 하나 있어.

0: 열쇠 피니픽 뜨거핑 캐치.
1: 그래도 불 타는 건 꺼야 한다. 아주 위험하다. 뜨거.
0: 진짜 불 맛이 뭔지 알려줘야겠는데.
2: 진짜 맛있다. 캠핑 오길 잘했어, 솔지.
1: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3: 그래, 그래. 뜨거핑도 먹어봐, 그래.
2: 맛있어.
1: 불 안 끌 테니까 그거 다 더 주라.
4: 근데 왠지 허전한 것 같은데.
2: 와, 성장!
5: 다들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3: 미안 미안, 깜빡했어.
1: 불은 끌 수 없겠다. 뜨거.
6: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긴긴.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얼굴엔
7: 순한 킹킹.
3: 줄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넘버블럭스 친구들
10: 고이라.
9: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0: 20까지 바쁘게
11: 우리 같이 놀자.
9: 5월 3일 만나면
11: 8이야.
9: 당신
11: 우리 모두 8.
9: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9: 넘버블럭스 가대가족.

0: 엄마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8: 얼굴엔
10: 순한 킹킹
8: 줄무란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Daisy Cup is officially closed.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2: 클릭서
3: 몰라내가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족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0: 덕분만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5: 얼굴엔
7: 순한 킹킹.
5: 눈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선크림 공주와
10: 선블록 왕자.
1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12: 누나 얼른 나가자. 나 준비돼 있어.

0: 모자
1: 썼지.
0: 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긴팔 옷도
1: 챙겼지.
0: 오, 좋았어.
1: 그럼 이제 나가자.
0: 잠깐, 더우니까 물도
1: 챙겼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나가자.
0: 챙겼구나. 아,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외출할 준비 끝.
1: 가자.
0: 아, 잠깐.
1: 외출.
0: 아, 그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지?
1: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야?
0: 아, 그래 맞아.
2: 호빵아, 오빠가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하나는 선블록이고 하나는 선크림이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 바르면 돼. 알았지?
0: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호빠가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누나는 선블록 발라야지.
1: 그럼 난 선크림 발라야지. 근데 누나, 선크림은 뭐고 선블록은 뭐야? 둘이 다른 거야? 왜 바르는 거야? 왜 발라야 되는 거냐고. 왜?
0: 아유,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3: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0: 자외선 차단제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하는지,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0: 누나, 여기가 어디지?
1: 나도 모르겠어.
2: 이런, 이런. 아직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다니. 이곳은 바로

0: 나의 이름은 썬블록 왕자.
1: 썬블록은 아까 누나가 바른 거잖아.
2: 맞아 맞아.
0: 자외선 반사 튕겨 튕겨 튕겨.
3: 자외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선크림 공주.
2: 어? 선크림은 아까 호떡이 네가 바른 거잖아.
1: 맞아 맞아.
3: 자외선 녹여 날려 날려 날려.

0: 여기는
1: 자외선을 막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2: 더 이상 자외선 왕자에게 피부 세포를 잃을 순 없어.
3: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2: 용납하지 않는다.
4: 쟤들 뭐냐?
5: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요?
4: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느냐, 자외선 왕자?
5: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바마마. 자외선 왕자, 저에게는 두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쭈글쭈글 작전, 또 하나는 화끈화끈 작전.
4: 쭈글쭈글 화끈화끈? 어떤 작전이지?
5: 첫 번째 쭈글쭈글 작전은요,
6: 사과 같은 내 피부 매끈매끈하지요.
5: 사랑하는 나의 자외선 화살들이여, 피부 세포들을 쭈글쭈글 늙게 만들어 버려라.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4: 착착착착착착. 어!
7: 내가 할머니가 됐어.
8: 난 할아버지가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어떻게 되긴, 이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 때문이지. 아예 없애주마.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0: 있겠구나.
1: 멜라닌 세프님이 까맣게 변했어.
2: 주군계가 되셨다.
3: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 피부 세포를 쭈글쭈글 늙게 만들 것이옵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왜? 자외선 왕자여,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
3: 두 번째 화끈화끈 작전은요, 자외선 화살아, 가서 화끈화끈 화상을 일으켜라. 화끈화끈 이그리그 쨍쨍.
4: 미끈미끈하다, 미끈미끈한.
5: 아니거든, 내 피부 같다. 미끈미끈한, 미끈미끈한.
0: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 왔소다.
1: 까이해졌어.
4: 나도 화끈화끈 너무 아파.
3: 이것이 바로 저의 화끈화끈 작전입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어? 그 작전 진행시켜.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그리고 쨍쨍.
0: 여봐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 왜 자외선 화살이 튕긴 것이야? 어? 왜?
6: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3: 이그리그 쨍쨍! 아!
7: 자외선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차! 자외선 화살을 맞고 차! 날려버린다. 차! 차!
8: 우와! 자외선 차단대 왕님 감사합니다. 최고.
7: 뭐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 자외선 왕자는 또 공격해올 것이다.
9: 자외선 차단 왕이시여, 이번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3: 감히 내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 아바마마, 아 지금 겁먹으신 겁니까?
0: 겁먹다니! 자외선 왕자, 참지 말고 쏘거라.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그리그 쨍쨍! 이그리그 쨍쨍!
9: 자외선 차단 방패여, 썬블록 왕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튕겨내라. 튕겨!
5: 우와,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고 있어.
0: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9: 썬블록을 바르면 피부에 방패 같은 막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튕겨낼 수 있다.
3: 비그리그 쨍쨍!
7: 자외선 화살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다.
9: 내가 더 힘낼 수 있게 썬블록을 발라줘.
5: 네, 제가 가서 썬블록을 바를게요. 어? 썬블록 왕자님 힘내세요. 응.
3: 이그리그 쨍쨍.
9: 튕겨. 우와, 썬블록 충전.
10: 누나가 썬블록을 잘 발랐구나.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싹 다 막아내고 있어.
6: 어떻게 된 거지?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잖아.
3: 더 강한 자외선 화살로 공격해주지. 이그리그 쨍쨍.
7: 더 강한 자외선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9: 자외선 왕자 지치지도 않느냐.
11: 이번엔 선크림 공주가 나설 차례인가? 호떡아, 내가 힘쓸 수 있게 선크림을 발라줘. 내가 자외선을 막으려면 외출하기 30분 전엔 발라줘야 해. 그래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
10: 네, 제가 가서 선크림 잘 바를게요.

0: 피부 속으로 들어온 자외선 화살을 받아 휘휘 쳐서 녹인 다음 날려 날려 날려.
1: 뭐야? 여기 이게 뭐야? 뭐야?
0: 내가 자외선 화살을 녹이고 내보낸 열기다. 어떠냐, 자외선 왕자! 날려 날려 날려!
1: 뭐야? 선블록 왕자는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고 선크림 공주는 자외선 화살을 흡수해서 녹인 다음 다시 날려버리잖아. 아, 그럼 내가 자외선 화살을 쏴도 소용없잖아.
2: 내 이럴 줄 알았다.
1: 아이, 칭찬할 땐 언제고요, 아빠마마. 선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0: 호떡아, 선크림을 잘 발라줘서 고마워. 자외선 왕자는 낮 시간에 더 강해지니까 외출할 땐 적어도 30분 전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
3: 아, 자외선 화살은 실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블록도 잘 발라줘. 내가 잘 막아줄게. 하!
4: 아무리 자외선이 강해봐라, 선크림, 선블록,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아무 문제 없도다.
0: 날려 날려
5: 튕겨
0: 날려 날려.
6: 네, 선블록도 선크림도 잘 바르겠습니다. 오, 선블록 최고 딱지다.
5: 오, 선크림 최고 딱지네.
6: 친구들도 뜨거운 여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자. 자외선 차단, 예!
7: 눈병 났네?
6: 눈병 났어.
7: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눈 아파.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아야야야야야야.
6: 뭐?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눈이 아프다고?
7: 아, 진짜 아프단 말이야.
6: 어, 그래? 어,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와, 아,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
7: 어,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야?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냐고? 왜?
6: 아이고, 오잉? 호떡아, 또 왜 울어? 아, 울지 마!
7: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6: 눈은 빨갛고 눈물은 계속 나고 눈꽃까지. 호떡이 너 눈병 났네. 눈병 났어.
7: 어? 눈병?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야? 수영장에 누나랑 같이 갔잖아. 근데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냐고. 왜?
6: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수영장에서 호떡이 너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3: 눈병, 눈병, 눈병! 눈병, 눈병, 눈병!
6: 어? 눈병 딱지나! 호떡아, 누나가 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
7: 응, 누나!

0: 여기는 눈마을이다. 어, 눈의 여왕님 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개요?
1: 손공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절대로.
0: 눈세포야, 눈의 여왕님이 왜 이렇게 화나신 거야?
2: 나도 화나는데 넌 화났나? 저기 저 손마을에 손공장님 때문에 눈의 여왕님도 우리도 이렇게 됐잖아.
0: 응? 손공장님이라면 손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우리 눈의 여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려줘!
3: 총총총총 떡떡 계십니까?
2: 어머머머머머머.
0: 네?
3: 손마을 손공장님이 보낸 손 집사입니다.
0: 어머나, 손 집사님이?
4: 눈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3: 아, 저희 성공

0: 총장님께서 눈의 여왕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 어머, 어머, 어머! 뭐라고 쓰셨을까?
2: 친애하는 눈의 여왕님께 손 공작입니다. 눈의 여왕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사모하고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3: 라고 하시는데요?
4: 뭐야? 손공장님 나한테 사랑 고백하신 거야?
1: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4: 조만간 만날 날을 정해서 전한다 전해라.
1: 라고 하시는데요?
0: 네, 글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5: 청청청청청청.
1: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손 공장님한테 고백도 받고 눈의 여왕님 부러워요.
4: 어우야, 부럽긴. 어, 몰라 몰라 몰라.
1: 모르겠냐, 눈의 여왕님도 참.
6: 저 말입니까?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7: 나의 이름은 아데노.
3: 아! 아데노?
8: 처음 듣는 이름인데?
3: 여긴 어떻게 왔니?
7: 아! 손 따라왔습니다.
8: 여긴 왜 왔는데?
3: 어디에서 왔는데?
7: 아! 수영장에서 왔습니다.
4: 수영장에서?
1: 뭐야? 수영장에서?
8: 그럼 수영장에 있다가
3: 손집사님을 따라서 눈마을까지 왔다고? 왜?
6: 왜긴요, 괴롭히러 왔습니다.
1: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6: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바이러스예요.
7: 아데노 바이러스.
9: 예상! 눈마을에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10: 누구냐면!
6: 아! 너희들은 또 누구야? 아! 아! 아! 뭐야? 힘도 없잖아?
11: 혈장과 적혈구를 쓰러뜨리다니! 호떡이는 빨개지겠네! 아데노바이러스, 이 백혈구가 용서하지 않겠대. 파라파파파파파파. 세다.
1: 어떡해 어떡해, 백혈구들이 밀리고 있어.
4: 이거 안 되겠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액세포들은 당장 나와 백혈구를 도와라.
12: 눈의 여왕님,
13: 점액세포 출동했습니다.
14: 백혈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13: 점액 발사! 점액 발사!
6: 아, 시원해. 시원하고 시원해. 계속사.
12: 어? 얘 뭐야?
14: 점액을 쏘는데
12: 오히려 시원해 하잖아.
6: 어, 여기 또. 어. 이쪽, 이쪽.
12: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점액을 쏘아대면 호떡이는 계속 눈물을 흘릴 텐데.
13: 점액 발사! 점액 발사!
6: 아, 시원하다.
1: 눈의 여왕이 저 녀석 이상합니다.
3: 아무리 점액을 맞아도 꿈쩍을 안 해요.
6: 백혈구, 이제 끝내주마.
1: 저러다 백혈구님 쓰러지겠어요.
4: 성공자.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냈구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12: 성공장님!
0: 오, 그래, 손집사. 내 사랑의 편지는 전했느냐?
12: 전했지요.

0: 눈의 여왕님께서 곧 연락을 주신답니다. 고래? 드디어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그래, 그 눈의 여왕님은 안녕하시더냐?
1: 네.
0: 오,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시지?
1: 아 네네 그러했사옵니다.
0: 아 눈의 여왕님이 언제 연락 주시려나?
2: 손공자 으쌰버릴 거야.
3: 점액 발!
0: 어? 어? 점액 다 떨어졌다. 나도 다 떨어졌어.
4: 아 그래?
5: 오, 백혈구?
4: 아! 백혈구님도 쓰러지셨어!
2: 점액색부도 쓰러지고 백혈구도 쓰러졌으니 이제 호떡이 눈에 눈곱 생기겠네?
4: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5: 아아아아 뭔 또 누구야?
4: 네가 그 아데노바이러스야?
5: 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4: 네가 그 유명한 아데노바이러스야?
5: 유명한? 내가 그렇게 유명해? 여기 소문났나?
4: 소문났지. 근데 너 수영장에 있었어?
5: 응.
4: 근데 호떡이 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5: 어... 그게 내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호떡이가 내 옆으로 오는 거야.
6: 잠방.
5: 그래서 호떡이 손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6: 눈 가려워.
5: 호떡이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거야.
0: 뭐라고?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었다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손집사한테 시켜서 눈의 여왕님한테 러브레터를 전해주라고 한 거야?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눈의 여왕님을 공격한 거죠. 나 이제 어떡해? 눈의 여왕님 얼굴 어떻게 보냐?
1: 못 보는 거죠?
0: 응? 그럼 내 사랑은 끝난 거죠? 아, 망했네, 망했어. 아데노바이러스.
5: 그래서 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 내가 그랬잖아. 손집사 따라서 왔다고.
4: 호떡이가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 줄 모르고 눈이 비비는 바람에 눈병에 걸린 거야?
5: 나 호떡이한테 너무 고맙잖아. 백혈구도 처리했고, 아우! 점액 세포들도 별거 아니고, 아우! 눈의 여왕에게도 치명상을 입혔으니, 아우! 아, 그럼 이제 목구멍으로 가볼까?
4: 잠깐! 목구멍은 왜?
5: 아, 내가 말 안 했나? 난 눈병도 일으키지만 여름 감기도 일으키거든.
4: 뭐? 그건 안 돼!
5: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 갔다 왔으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했어야지.
4: 아우! 그래. 앞으로는 수영장에 다녀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호떡이 데리고 안과도 갈 거야.
5: 안과? 병원은 안 돼. 안 돼!
4: 최고 딱지다. 그래, 건강한 눈은 내가 지킬 거야. 두고 봐.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cow.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

0: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이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받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그림책 뽕뽕뽕.
1: 도적이 줄줄줄 한솔수북. 옛날에 어린 아들 하나에 어머니, 이렇게 둘이만 살았는데 참말로 못 살았어. 하루는 하도 먹을 게 없으니 소라도 장에 갖다 팔아야겠는데 장으로 가는 산길에 도적굴이 있는 게 참 걱정이 되거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들이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나서는 거야.
2: 어머니, 뭘 걱정하세요? 제가 가서 소를 팔아오겠습니다.
1: 조그만 아이가 산더미만한 소를 낑낑낑 끌고 고개를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적대가 딱 튀어나와서
3: 어서 소를 내놔.

0: 그래.
1: 에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내 소도 아닌데요.
2: 그게 무슨 소리냐, 이놈아?
1: 아이, 몰라요. 머리에 뿔 같은 거 쓰고 뾰족한 거 든 아저씨들이 이 소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0: 듣고 보니 그게 꼭 도적 잡으러 온 관군이거든. 도적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숲으로 싹 숨는 거라. 그런데 도적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와.
2: 아차, 조그만 애한테 속았구나. 이놈, 어디 두고 보자.
0: 도적 대장이 씩씩거리면서 얘가 소 팔고 돌아올 때를 노리고 있었어. 한데 얘는 소도 다 팔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네. 어둑할 때까지 장터를 빨빨거리다가 호박만 한 통 사서 떡 짊어지더니 그제야 산으로 올라가는 거라. 얘가 올라오니까 숲속에서 도적대가 득달같이 달려나와. 아까 속은 게 얼마나 분해.
3: 야 이놈아, 소 판 돈 얼른 내놔라.
0: 얘는 놀라지도 않고 눈만 땡글땡글 굴려.
1: 돈은 앞마을 사는 누님 다 주고 없는데요. 이 호박이라도 가질래요?
0: 보니까 똥물이 묻은 구리구리한 호박덩이인데 그걸 어디 쓰겠어. 호박은 밀쳐놓고서 샅샅이 뒤지는데 몸에서 똥냄새만 나고 아무것도 없어.
3: 아이 구려! 이 지저분한 놈아! 얼른 가거라!
0: 그런데 대장이 가만 생각하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이 아이 뒤를 살살 따라가는 거라. 어머니는 호박 한 덩이만 달랑 들고 온 아들을 보더니
4: 아이고, 돈을 다 뺏겼구나
0: 하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아들이 호박 꼭지를 똑 따니까 돈이 주르르 나오는 거라. 호박 속을 다 파내고서 돈을 숨겨뒀거든. 도적 대장이 엿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지. 호박 속에 돈을 숨겼을 줄이야? 이 애가 참 똘똘하잖아? 이런 꾀쟁이가 없어. 대장이 갑자기 집안으로 뛰어들더니 아이 손을 탁 잡아채는 거라.
2: 나랑 가자. 갈 데가 있다.
0: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울고불고 야단이지. 아이 참, 근데 대장은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2: 내가 얘를 데려가서 모사꾼을 시켜야겠어.
0: 모사꾼은 야근꾀로 일을 꾸미는 사람이야. 아들이 이 말을 듣고는 앞으로 썩 나서더니만.
1: 어머니, 저 가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게 해드릴게요.
0: 하고 신이 나서 도적 대장을 따라서 성큼성큼 집 밖으로 나가는 거야. 도적 소굴에 가니까 아이를 보고 야단이 났는데 대장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니까 다들 입이 딱 벌어져.
2: 오늘부터 이 애가 우리 모사꾼이다.
0: 이거 당장 다음 날부터 도적들이 얘한테 산 넘어 부자 마을을 털 꾀를 내라고 그러거든. 얘가 도적들 가운데 흉내 잘 내는 사람들을 뽑더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흉내 연습을 시키는 거라. 꼬끼오 꼬끼오, 닭 울음 흉내, 캥캥, 여우 소리 흉내, 더듬더듬, 봉사 점쟁이 흉내. 첫날에는 이게 무슨 닭이야 여우야 싶더니만 여러 날 되니까 사람인지 닭인지 여우인지 모르겠거든. 봉사 흉내 도적은 눈 감고도 잘만 걸어다녀. 그날부터 도적들이 부자 마을 뒷산으로 가서는 밤마다 닭 소리, 여우 소리를 내는 거라. 한밤중에 수탉이 꼬끼오 꼬끼오, 여우가 캥캥 그랬더니 온 마을 개가 짖어대고 야단법석이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니,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눈이 퀭해서는 비실비실해. 그때 웬 봉사 점쟁이가 나타나더니만.
5: 헤헤이, 이거 이 마을에 큰일이 생겼구먼.
0: 찢찢찢 혀를 차는 거라.
6: 아이고 맞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5: 정성이 부족해서 뒷산 실력이 노했소.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가 사흘 밤낮을 싹싹 빌어야 화가 풀리겠구려.
0: 마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쌀을 씻는다, 떡을 빚는다 야단이 났거든. 모두 바리바리 싸들고 산속으로 올라가니 마을이 텅텅 비잖아. 그때 도적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온갖 재물을 싹싹 털어가네. 아, 누워서 떡 먹기도 이런 떡 먹기가 없어. 아이 참, 이 아이가 얼마나 용하고 똑똑하냔 말이야. 몇 년 동안 도적들이 못한 걸 단박에 해줬지 않아? 도적들이 아주 그냥 살판이 나서 배를 둥둥둥 두드리고 신이 났거든.

0: 얘가 그걸 보더니 또 한마디를 하는 거라.
1: 아, 더 좋은 수가 있는데. 그거 한 번만 하면 평생을 먹고 사는데.
0: 그 말에 도적들 귀가 자기도 모르게 쫑긋 섰지.
2: 그게 뭔지 말 좀 해봐라.
1: 이건 좀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몰라요.
2: 아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다 할 수 있다.
1: 잘만 하면 관가로 가는 귀한 동물이 다 우리 겁니다. 하지만 꼼짝도 않고 소리도 안 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서.
0: 얘가 말끝을 흐리니까 도적들이 갑갑해 죽는 거라. 아니, 임금님께 바치는 귀한 복물을 갖게 된다니 얼마나 좋아?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걱정 말라고 야단이야. 그때야 방법을 알려주는데 듣고 보니 이게 참 기막힌 계획이거든. 도적들이 뚝딱뚝딱 나무 상자를 잔뜩 만들더니만 한 사람씩 상자 안에 들어가서는 몸을 꼭 웅크리고 있어. 그러면 아이가 상자를 하나씩 말에 싣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는 줄을 지어서 산을 내려오는 거라. 도적들은 흔들흔들 멀미가 나도 꼭 참고 상자에 머리가 쿵 부딪혀서 아파도 입도 뻥끗 못하고 안에서 조그만 소리라도 내면 얘가 나서서
3: 어허!
0: 조용히 시키는 거라. 도적들이 그만 찍소리도 못하고 꼭 참지. 이거 참 신기한 광경이거든. 어린아이 하나가 상자 실은 말을 쭉 이끌고서 관가로 향하는 거라.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웅성웅성해. 얘가 관가 대문 앞에서
1: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큰 소리를 떵떵 치니까 도적들은 속으로 신이 났지.
2: 이제 관가 복물은 싹 다 우리 거구나!
0: 하고 말이야.
1: 사또님, 제가 제일 가는 복물을 실어 왔습니다.
4: 그래, 그 복물이 뭐란 말이냐?
1: 그동안 관가에서 못 잡던 도적대를 싹 잡아왔습니다.
0: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가 도적을 잡아오다니. 상자를 열어보니 그게 다 도적이지 뭐야. 사람들이 아주 침이 마르게 얘를 칭찬을 해.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아이 혼자 했으니 어찌 안 그러겠어. 얘가 도적 소굴로 가서 재물을 갖다가 주인한테 다 돌려주고 큰 상을 받고 부자가 돼서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 그래서 이 얘기는 아이 꾀가 어른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얘기야. 너울너울 침바닥이 한솔수북. 옛날 옛날 어느 집에 3대 독자 귀한 자식이 있더래. 근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개를 보더니
5: 어허, 그 녀석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팔자가 사납구나.
6: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호랑이한테 물려갈 팔자라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 하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자기를 따라가면 살지도 모른다고 하더래. 그래서 걔가 부모랑 이별을 하고서 스님을 따라 멀리 멀리 길을 떠나더래요. 보니까 집도 절도 없는 스님이더래. 여기저기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더래. 움막에서도 자고 바위 밑에서도 자고. 하루는 스님이 걔를 웬 법당에 데려가더니
5: 오늘은 저기 부처님 밑에서 자라
6: 하더래요. 그래서 걔가 부처님 밑에 웅크리고 있는데 밤에 웬 사람들이 법당 안을 들여다보더니
2: 에이, 좋은 밥거리 놓쳤다
6: 그러면서 아주 입맛을 쩍쩍 다시더래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까 옷 아래로 울긋불긋 꼬리가 보이는 게 아, 그게 다 호랑이더래. 얘가 또 스님을 따라 정처 없이 길을 다니지. 그러다 스님이 다른 애를 하나 데려왔더래. 그러니까 이제 셋이서 같이 다니는 거야. 같이 산에서도 자고 강에서도 자고. 어느 날 둘이서 쌀을 얻으러 가는데 스님이 뭘 하냐면
5: 그 집에서 뭘 주거든 먹지 마라
6: 그러더래.
1: 예,
6: 대답하고서는 그 집에 들어갔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밥상을 아주 잘 차려내면서 먹으라 하더래. 얘가 가만 보니까 국물에 이상한 게 보이지 뭐야? 근데 같이 들어간 애가 밥상으로 다가앉더래요.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데도

0: 파란 구체를 주드래. 그러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드래. 얘가 혼자서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갈지 막막하드래. 이 집 저 집 얻어먹고 다니다가 딸이 셋 있는 어느 부잣집에 가게 됐지. 그 집에서 얘한테 머슴을 살라고 그러드래. 여기저기 다닐 것 없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얘가 그 집에서 머슴을 살드래. 거름을 내서 밭도 일구고 나무를 해서 불도 떼고. 얘가 아주 때가 찌들고 머리가 헝클어지니까 큰딸 둘째 딸이 그렇게 미워하드래.
1: 신바닥 같은 녀석아, 내 신발이나 빨아.
0: 맨날 얘를 신바닥이라고 부르드래. 그래서 이름이 신바닥이가 됐지. 그런데 제일 예쁜 막내딸은 얘한테 아주 잘해주드래요. 몰래 머리도 빗겨주고 말이야. 머리를 싹 빗기고 보면 그렇게 잘생겼더랬지. 그러다가 머리를 도로 휘저어 놓더래. 누가 볼까봐. 하루는 온 식구가 건넌 마을로 잔치를 간 거야. 신바닥이가 혼자서 불을 떼자니 쓸쓸하기 그지없더랬지. 그때 스님이 준 옷이랑 부채가 생각나더래.
2: 그거나 한번 입어볼까?
0: 몸을 씻고 하얀 두루마기를 꺼내 입으니 딴 사람 같지 뭐야? 부채살을 하나씩 펼쳤더니 이게 웬일이야? 몸이 하늘로 두둥실 떠오르더래. 부채살을 다 펼치니까 몸이 하늘 높이 너울너울. 부채를 척 내미니까 몸이 앞으로 훌훌. 건넌마을 잔치집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높은 데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너울너울. 사람들이 아주 야단이 났지.
3: 하늘에서 선관님 내려오신다.
0: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상을 차려 바치드랬지. 그래 신바닥이가 잘 얻어먹었지 뭐야. 그런데 주인집 막내딸은 뭔가 눈치가 다르드래요. 몰래 선관 등짝에다 점을 찍어놓더래. 신바닥이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서 다시 하늘로 너울너울. 집에 오더니 머리를 헝클고 다시 불을 떼드래요.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선관님 봤다고 야단이드래. 큰딸 둘째 딸이 신바닥이한테 오더니
4: 오늘 누굴 본 줄 알아? 선관님을 봤다고.
1: 네가 봤으면 눈이 부셔서 자빠졌을걸.
0: 그러면서 마구 놀리드래요. 그날 밤에 막내딸이 신바닥이 방에 슬쩍 들어오더니
5: 그 옷 좀 보여줘요.
2: 무슨 옷을 보자고 그래요?
5: 뭐긴 뭐야, 그 두루마기지. 어서 가져와요.
0: 할 수 없이 옷을 꺼내보니까 등에 점이 찍혀있더래잖아.
6: 역시나 신바닥이가 선관님이었어.
0: 막내딸이 신바닥이 손을 꼭 잡드래요. 밤이 깊어가도록 둘이서 소곤소곤. 그때 두 언니가 살그머니 와서 방 안을 엿보드래.
4: 아이고, 쟤들 봐, 쟤들 좀 봐.
0: 무슨 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큰딸은 방문을 꽁꽁 잠그고 둘째 딸은 부모님한테 가서 냉큼 일러바치드래. 어른들이 달려오니 막내딸이 아주 야단이 났지.
6: 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0: 그때 신바닥이가 벌떡 일어나 호미를 꺼내들더니 방바닥을 콩콩 파서 구들장을 걷어내고는 아궁이로 기어나오드래. 신바닥이가 두루마기를 입더니 막내딸을 꼭 안고서 부채살을 주르르르. 둘이 같이 하늘로 두둥실 날아오르지. 식구들이 보니까 신바닥이가 선관이지 뭐야. 큰딸 둘째 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6: 아휴, 그런 줄 왜 몰랐을까.
0: 선관을 가까이 보겠다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또 부러지드래요. 신바닥이하고 막내딸이 하늘로 너울너울. 산도 지나고 강도 지나고 너른 들판도 지나고 그렇게 너울너울 날아가는데 낯익은 곳이 보이드래. 잘 보니까 옛날 자기 고향이지 뭐야. 집을 찾아가니까 노인 둘이 한숨을 내쉬면서
3: 아이고, 남들은 저렇게 정다운데 우리 애는 어딜 가서 안 오나.

0: 신바닥이가 냉큼 들어가서
1: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0: 노인들이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 제 아들이 맞더래요.
2: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0: 울다가 웃다가 그런 야단이 없더래요. 그래 신바닥이가 예쁜 색시랑 부모님 모시고서 잘 살더래요. 아들 딸 많이 많이 낳고서 100살이 훨씬 넘게 살다가 엊그저께 죽었대나 어쨌대나. 며느리와 겨이상 한솔수북.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어.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서 그 많은 농사일도 끄떡없이 해냈대. 어느새 아들 셋이 훌쩍 커서 며느리까지 보았어.
3: 이제는 논밭을 자식한테 물려줘야겠어. 허허, 누구한테 줘야 할꼬? 아무래도 농사를 잘 거두려면 며느리가 살림 잘하고 야무져야겠지.
0: 할아버지는 슬기롭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가려 논밭을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짚신을 삼으려고 짚을 추리는데 집단 사이에서 뭐가 툭 떨어졌어. 겨이삭 세 개가 용케도 들어있었던 거야.
3: 옳거니.
0: 할아버지는 며느리 셋을 불렀어.
3: 옛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이삭이지만 다 쓸모가 있느니라. 너희 나름대로 한번 써보려무나.
0: 며느리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겨이삭을 하나씩 받아들고 나왔지. 만며느리는 겨이삭에 매달린 나달을 한알한알 깠어.
4: 아버님은 참 알뜰도 하셔. 이삭 하나까지 안 버리셨네.
0: 그러고는 저녁밥 짓는데 톨톨 털어넣었지. 한알도 안 흘리고 말이야. 둘째 며느리는 겨이삭을 끈으로 묶었어.
5: 아버님은 참 부지런도 하셔. 이삭 몇 개를 여태껏 챙겨놓으시다니.
0: 그러고는 겨이삭을 처마 밑에 단단히 매달았지. 오래오래 두려고 말이야. 막내 며느리는 내내 생각에 잠겼어.
6: 참 이상하네. 아버님이 왜 벼이삭을 하나씩 나누어 주셨을까? 분명 까닭이 있을 텐데 말이야.
0: 그러다 갑자기 막내 며느리는 눈을 반짝거렸어. 다음 날 아침, 막내 며느리는 소쿠리로 덫을 만들었어. 그 안에다 벼이삭을 넣어 놓았더니, 어이쿠! 배고픈 참새 한 마리가 쪼아 먹으려다 냉큼 걸리고 말았네. 막내 며느리는 꾀도 많지. 이웃집에 가서 참새 한 마리를 달걀 하나랑 바꿨어. 그러고는 암탉이 있는 옆집에 부탁했지. 암탉이 달걀을 품게 해달라고 말이야. 얼마 있다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왔어. 막내 며느리는 싱글벙글했지. 병아리를 정성스럽게 키웠더니 어느새 퉁퉁한 암탉이 되었어. 암탉은 날마다 달걀을 하나씩 낳았지. 달걀은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는 또 암탉이 되고 암탉은 또 달걀을 낳고 곧 닭들은 닭장이 좁다고 난리를 쳐대해. 꼬기요, 꼬꼬꼬. 막내 며느리는 부지런도 하지. 닭들을 장에 내다 팔고는 그 길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샀어. 아침 저녁으로 구정물을 길어다 먹였더니 돼지는 어느새 자라서 새끼를 12마리나 낳았지 뭐야. 돼지들은 우리가 좁다고 날마다 울어대. 막내 며느리는 신이 나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6: 서방님, 이것 보세요. 우리 집에도 송아지가 생겼어요.
0: 막내 며느리는 돼지들을 장에 내다 팔아서 송아지 한 마리를 산 거야. 송아지가 어찌나 잘 크는지 어느새 커다란 누렁소가 되었어. 이러구러 세월이 흘러 겨이삭을 나누어 준 지 꼭 3년이 지났네. 할아버지는 며느리 셋을 불렀어.
3: 그래, 그동안 벼이삭 하나로 무엇을 했느냐?
0: 만며느리는 한 알도 안 버리고 다 까서 밥에 넣어 먹었어.

0: 있다고 했어. 둘째 며느리는 비 안 맞게 처마 밑에다 매달아 놓았다고 했지. 끝으로 막내 며느리가 말했어.
1: 아버님, 그때 그 벼이삭이 바로 저 마당의 누렁소가 되었어요.
0: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느리들을 모두 칭찬했어. 보잘것없는 벼이삭이지만 저마다 쓸모있게 썼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부지런한 막내 며느리한테 논밭을 물려주었어. 그 뒤로 막내 며느리는 힘든 농사일을 척척 해내면서 형님네들과 사이좋게 골고루 나누었대. 그래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대.
2: 그림책 뽕뽕뽕.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3: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4: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3: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3: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4: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0: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사실 저 나름대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고는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고 제가 못해주고 있는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고부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무험직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부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1: 7마리 고양이들과 초보집사가 된 래퍼 면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힙합 스웩은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래퍼 면도의 집을 찾았습니다. 7마리 다묘가정답게 매력적인 고양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면 아이들의 보호자 면도의 하루도 시작되죠.
2: 아이고, 쓰러뜨려 놨어요.
1: 지루할 틈이 없다는 면도의 가족들을 만나볼까요? 먼저 이 집의 유일한 반려견 토비. 온순한 성격으로 7마리의 고양이들과 잘 지내고 있죠.
0: 저희 맞이 첫째 코숏 환희가 있고요. 토비도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왔던 것처럼 유기묘 중에서도 묘연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환희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1: 지치지 않는 체력, 에너지가 넘치는 둘째 채셔. 거침없는 카리스마, 남다른 덩치의 소유자 베일리. 도도하고 새침한 루나. 개구쟁이 마일로. 소심한 성격의 테오. 마지막으로 짧은 꼬리가 매력 포인트인 막내 포코가 함께랍니다.
0: 환희를 데려온 이후부터 제가 이제 고양이과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뭔가 더 좀 대가족을 꾸려보고 싶다. 우연한 계기로 같이 함께 생활하게 돼서 그렇게 현재 가족을 이루게 된 것 같아요.
2: 환희. 아이고,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아이고. 아, 이거 네 그릇 아니잖아.
3: 맛있다.
1: 7마리 고양이들의 식사를 골고루 챙겨주는 것은 기본. 수분 공급도 잊지 않는다고요.
2: 물이 왔어요. 신선한 물이 왔어요. 아이고, 아휴, 나도 정수기 안 쓰는데.
3: 시원하다.
2: 양이들, 너네는 TV 보고 있어. 알았지? 도비 형아도 이제 운동하러 가야지. 이제 도비, 맞지? 앉아, 앉아. 산책? 도비, 산책? 가자, 가자. 가자.
4: 도비 신났어요. 날씨 좋아요. 기분도 좋아요. 우산이 오빠랑 같이 가야지. 동생들 뭐 하고 있을까? 응? 오빠 엄청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지?
1: 그 시간, 초보 집사 면도의 기대와는 달리 고양이 예능에 푹 빠진 녀석들.
3: 잡고 싶다.
1: 제대로 취향 저격하는 TV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느새 TV 앞자리는 만석. 잠시 후 토비와 산책을 마친 면도가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녀석들의 최대 관심사는 TV보다는 집사인가 봅니다. 산책 다녀온 토비 발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면 오전 일과는 마무리. 이제 본업을 시작해야죠. 채셜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작업실로 얼굴을 비추는 녀석들. 첨단 지축 마일로도 등장했습니다.
5: 내 얼굴 잘 나오나?
0: 사실 초반에는 되게 이게 뭐랄까 제 집중이 깨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는데 요새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잠깐 휴식하는 셈 치고 이제 좀 만져줄 때도 있고 아예 작업을 중단하고 아이들이랑 놀려고 이제 나오는 때도 있고요. 뭘 갖고 놀아줄까? 로쇼.
1: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놀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치열한 경쟁 속에 장난감을 차지한 주인공은
0: 와주세요.
1: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보상도 잊지 않는답니다.
0: 힘들어, 진짜? 아유 힘들어. 낮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다 같이 놀아주는데요. 밤에는 좀 놀아주기가 힘든 게 베일리나 채셔 같은 아이들이 점프를 하면은 쿵쿵 소리가 심하게 나서 못하는, 저녁에는 못 놀아주는 편이죠. 다 놀았다. 오늘은 끝. 내일 또 놀자.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초보 집사 면도에게는 아직 낯설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발톱 깎기인데요.
0: 아, 왜? 아, 너 진짜 잘라야 돼. 오빠 안 아프게 깎을게. 진짜. 약속.
1: 어르고 달래봐도 소용이 없죠.
5: 아유, 내가 싫다고 했어.
0: 오기의 집사다. 아, 안 아프잖아. 알았어. 아니, 안 아프잖아. 아무것도 못 느꼈을걸? 왜냐? 아빠는 발톱 깎기의 달인이야. 됐어. 잘했어.
1: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내일이 한번 볼까? 너 뭐야?
1: 다음 타깃을 베일리로 정해보는데요.
3: 갑자기 왜 이러냐오?
0: 너무 날카롭다.
1: 지체할 틈이 없죠? 곧바로 베일리 발톱 깎기에 돌입합니다. 면도를 배려해주는 건지 얌전히 발톱을 내어주는 녀석.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0: 하지만 알았어. 그만해.
2: 아휴, 나머지 다음에 자르자.

0: 애들을 케어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아직 많다고 생각돼서 그런 점들을 보완을 해서 꼭 100점짜리 집사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1: 연도의 사연을 듣고 출동한 야옹신.
2: 또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나 실수합니다.
3: 거대 고양이다. 도망가자오.
2: 일단.

0: 애들이 되게 많네요, 이
1: 네.
0: 공간에. 몇 마리 있어요, 지금?
1: 총 지금 7마리고요.
0: 일곱 마리.
1: 고양이는.
0: 일곱 마리. 그 다음 강아지.
1: 강아지.
0: 걔가 루나?
1: 네.
0: 루나는 벵갈?
1: 네.
0: 얘도 애기 같네요. 아직 어린애 같은데.
1: 네.
0: 루나도 엄청 사람들한테 친화적이네요.
1: 네.
0: 반기고.
1: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호.
0: 태호. 태호는 어떤 종이에요, 얘는?
1: 태호도 벵갈이에요.
0: 벵갈, 블랙 벵갈.
1: 갈라미스틱. 네.
0: 아, 벵갈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1: 네네. 메인쿤.
0: 아, 얘가? 메인쿤 이름이 뭐예요?
1: 베일리요.
0: 데일리?
1: 네.
0: 메인쿤은 많이 생각보다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1: 그쵸.
0: 근데 어떻게 계기라도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그냥 토비만 키웠을 때,
0: 네.
1: 나는 이제 고양이를 키울 일이 없겠지만,
0: 네.
1: 만약에 키우게 된다면, 메인쿤이나 벵갈을 좀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0: 알고,
1: 있었거든요. 네.
0: 알고.
2: 내 매력에 푹 빠졌다옹.
0: 그러면은 일단 저기 제작진이 준비한
1: 네.
0: 나 혼자 키운다.
1: 네.
0: 네, 나 혼자 일곱 마리의 고양이와 그 토비를 어떻게 같이 생활하는지 일상을 담았다고 하니까 같이 볼까요?
3: 너무 날카롭다.
4: 초보 집사 면도가 가장 애먹었던 고양이 발톱깎기. 결국 중간에 포기해버렸죠.
0: 발톱깎기 잘해요? 어때요? 아이들이가 뭐 되게 협조적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1: 아이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0: 그쵸.
1: 네네.
0: 그 말이 정답입니다.
1: 채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싫어하고요. 그냥 이 발바닥 젤리 만지는 순간 이제 되게 그냥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는 스타일이고.
4: 특히 채셔는 저항이 거세서 더욱 힘들었는데요.
0: 쉴때 엄청 쉴때.
1: 왜? 근데 발톱 깎일 때는 저렇게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0: 고양이 보호자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고양이 발톱 깎기, 약 먹이기, 칫솔질하기, 목욕시키기. 이게 거의 뭐 4대장 정도 되죠.
4: 결국 도망쳤던 채셔.
5: 오기의 집사다.
0: 근데 이거 위험해요. 이게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1: 네.
0: 한줄 깎고, 아이가 좀 괜찮아지면 나중에 좀 깎고, 한 번에서 안 깎아도 돼요, 발톱은.
4: 아슬아슬 밀고 당기는 발톱깎기는 이제 그만! 초보 집사들을 위한 야옹신의 노하우, 함께 배워볼까요?
0: 발톱 깎는 것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고양이의 정서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완전히 꺼질 때가 있고, 완전히 켜질 때가 있고, 꺼지기 직전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일리가 보이는 이 자세 어떤 자세인지 아세요?
5: 그냥 드러누워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5: 네.
0: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행동학적으로 요거를 라운징 자세라고 해요.
5: 아.
0: 이 자세는 스위치가 꺼지기 직전 단계. 그래서 이때 보통 하나씩 깎아주셔도 돼요. 살짝 잡고, 싫게 했지만 싫어도 잡고, 이렇게 까먹는 겁니다. 이 정도. 신경 안 쓰죠.
5: 네. 오히려 저는 이제 고양이들이 약간 배신감 느껴 할까봐.
0: 아니 아니.
5: 너나잘때 자르려 했어?
0: 아니
5: 이럴까봐.
0: 아니.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처진 상태에서 이때 보통 깎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베스트. 그래야지 억지로 안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줄 필요도 없거든요.
5: 네.
0: 살짝.
4: 한번 볼까요?
0: 너무 세, 너무 세죠. 아니, 살살 달라고, 고양이들 살살 달아야 돼요. 뭐 살살 잡고.
4: 이번에는 면도의 차례. 잘할 수 있을까요?
6: 나른하다옹. 응? 무슨 일이 있었냐?
0: 이렇게 애들이 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두 개씩 깎으면 돼요. 편하게. 이러면 이제 그만해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일어났다 갑자기 기지개져. 그러면 이제 끝난 거.
5: 아, 네.
0: 다 끝나고 나면 그냥 바로 간식 좀 주고. 잘했어. 간식은 그래서 제한 간식을 주고. 이렇게 발톱 깎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아까처럼 채셔. 반항 심한 애들을 알려드릴게요.
6: 어디 한번

0: 깎아보라.
1: 여기서 2인 1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2인 1조로 할 때는 간식을 좀 줘보시겠어요? 지금?
2: 자샤.
1: 간식을 주고 이걸 하나 잡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잡는 연습. 잡고 한 분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좀 깎아줘. 오. 깎아주고. 오. 깎아주고. 오. 끝. 예. 네. 이러면 이제 끝나거든요. 한 발.
3: 이제 발톱 깎기는 문제 없겠죠? 반려묘에게 꼭 필요한 관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1: 아이들 양치는 평상시에 잘해주셨어요?
4: 그냥 치약 이렇게.
1: 치약 묻히는 정도. 별로. 치과가 문제가 생기면은 고양이의 묘생의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침 많이 흘리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맨날 아파하고 아프면 만지면 되게 싫어하고 공격성 보이고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칫솔질, 치아 관리, 치주질환 예방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거를 단계적으로 한번 연습하는 거, 접근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4: 알겠습니다.
3: 양치 교육에 앞서 녀석들의 치아 상태부터 살펴봤는데요. 관리가 잘 되어 있을까요?
1: 얘는 괜찮다. 야.
3: 막내 포코의 치아 상태는?
1: 얘는 약간 치은염이 있는데? 어금니 쪽이 빨간데? 그죠?
3: 치아 관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양치 교육을 진행해 볼까요?
1: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만지고 네. 얘도 간식 좋아하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입 한번 만지고 만지고 좋으시겠어요? 네. 한 손으로 만지고
3: 외부 자극에 대한 적응 훈련을 시작으로
1: 이게 되면 칫솔에 익숙해지는 연습.
3: 칫솔에 간식을 묻혀서 칫솔과 친해지는 연습을 합니다.
0: 이 칫솔 마음에 든다.
1: 이게 이제 치약이라고 하면 짜서 치약을 짤 때는 사람처럼 위에다 얹으면 안 돼요. 금방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꾹 눌러주죠. 그래서 안쪽으로 스며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 드는 상태에서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칫솔의 방향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빨이고 이게 잇몸이면 이 경계 부위 기준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게 좋아요.
3: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아셨죠?
1: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어금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보통 고양이들은 이빨이 단독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금니만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이에 치손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프라그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생겨서 거기를 닦아주는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3: 먼저 어금니의 위치와 구조부터 알아두면 좋은데요.
1: 이게 어금니. 이 어금니를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가 잘 생겨요. 여기가. 여기가 핵심. 여기 이렇게 살살살 닦아줘요. 이거를 일주일 안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잡고 칫솔질을 연습을 하고 대신 칫솔질을 한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평생 쉽게 할 수 있다.
4: 선생님 이거 칫솔은 돌려 쓰는 건 되나요?
1: 아 돌려 쓰는 거
4: 안 좋나요?
1: 그쵸. 각자 칫솔 있는 게 좋죠. 왜냐면 고양이들이 칫솔 같이 쓰면 구강내 세균이 같이 감염된다던가 아니면 바이러스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동반감염 될 수 있어서 그냥 각자의 칫솔, 어금니 칫솔 하나 간단하게 앞니나 옆에 송곳니 닦아준 칫솔 이렇게 두 개씩 갖고 있으면 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0: 사냥놀이를 할 때마다 층간소음을 걱정하던 면도를 위해 특별 솔루션도 준비했는데요.
1: 지금 면도 씨네 집에 필요한 거는 수직 공간에서 놀게 해주는 거. 그래야지 좀 바닥에서 놀면은 소리가 나서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하는 쪽으로 환경 개선을 좀 시켜볼게요.
0: 수직 공간 마련을 위해 한쪽 벽을 정리한 후 높이가 다른 책장을 계단형으로 배치합니다.

0: 환경이 탄생될지 기대되는데요.
1: 책장을 이용해서 애들 수직 공간 만들어줄 거거든요. 네네. 여기가 5층이니까 여기가 이제 4층.
0: 5층짜리 수직 공간 완성! 이 정도면 7마리 고양이들의 놀이터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1: 이 정도면 어때요?
2: 좋은데요?
1: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놀러 갈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번 애들 쓰는지 볼까요? 마일로.
0: 마일로를 시작으로 모여드는 녀석들.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3: 잡을 거다.
1: 여기 벽이 완전 놀이터가 되거든요. 그럼 바닥에서 굳이 우다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못 잡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런 간식을 배치를 해줘야 돼요.
4: 놀이도 하고 간식도 먹고 천국이다.
0: 새로운 수직 공간에서 사냥놀이를 하면 그동안 마음 졸이던 층간소음 걱정은 덜어낼 수 있겠죠?
1: 오늘 같이 여러 가지 해봤는데 충분히 모범집사로서의 탤런트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오늘 모범집사가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0: 야옹신이 준비한 깜짝 선물! 모범집사가 되길 응원할게요.
5: 확실히 제가 혼자 이렇게 뭔가 시도를 해보는 것보다 선생님의 확실한 지도와 또 안내, 교육이 함께 하니까 훨씬 이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해서 모범집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이들이 많이 활발해졌고요. 선반으로 이제 그 수집 공간을 만들어준 것도 있고, 책장이랑 이어서. 그리고 캣타워도 이제 생겨서, 아이들이 좀 더 마음 편히 휴식하는 공간도 이제 많아져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1937년 2월, 이 도쿄의 어느 저택에서 벌어진 극적인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인 변호사 존 게스비, 다른 한 사람은 조선의 젊은 수장가 전영필. 그들 사이에는 고려청자 22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게스비가 말했습니다.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입니다. 전영필이 답했습니다. 한 점당 1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합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 두 남자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고려청자의 목숨을

걸음을 걸었을까요? 먼저 영국인 존 개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의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25세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이 일본 황궁 뒤편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타고난 미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였던 그는 일본에서 이 동양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청자에 매료됐습니다. 개츠비는 일본인 골동품상 미야카와 다카요시를 통해 이 명품 고려청자만을 골라 모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오직 이 최고의 작품만을 말이죠. 고려 도공들이 빚은 최상급 청자들이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로서 개츠비는 금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조선의 전형필 이야기입니다.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그는 이 증조부 때부터 3대에 걸친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전계우는 종이품 가선대부 경상중군을 지냈고 이 서울 근교와 충청도 일대에서 수만석을 주수하던 대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전영기도 통정대부 중추원 의관을 지냈으니 이 귀족 출신, 이 시쳇말로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전영필은 태어나자마자 이 숙부 전명기의 양자가 됐고 이 친형 전영설이 요절하면서 양쪽 집안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습니다. 24살에 이미 4만 마지가 있는 만석군이 된 거죠.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그는 이 일제의 법률가로 사는 길도 유유자적한 삶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필은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귀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엄청난 유산으로 불상, 그림, 고서적, 도자기 등 이 한민족의 혼이 담긴 우리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영필은 일본 도쿄의 영국인 개츠비가 이 최고의 고려청자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장자가 팔기 전에는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는 흐르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이 세월을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렸습니다. 존 개츠비는 영국인이야.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갈 테고 그때가 되면 이 수장품을 처분하겠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936년 2월 26일 일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로서 감각이 뛰어났던 개츠비는 귀국을 결심했고 소장품 일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937년 2월 이 소식을 들은 전영필은 지체 없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은 개츠비의 저택에서 마주했습니다. 개츠비는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 청자 기린 모양 향로 등 22점의 청자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었고 이 고려인의 예술혼이 담긴 명품이었습니다. 전영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청자들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츠비와 전영필, 두 남자의 밀고 밀리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개츠비가 제시한 값은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울 기와집 한 채 값이 천 원 정도였으니까 이 550채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전영필은 조심스럽게 한 점당 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1차 협상은 아쉽게도 결렬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전영필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일본에 두고 온 청자 생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이 개츠비는 대형 박물관에 팔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츠비가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전형

이런 글을 자신이 짓고 있던 박물관 보화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스비 선생님, 이 수장하고 계신 고려청자는 조선의 보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곳에 전시해 우리 민족에게도 이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스비는 감동했습니다. 이 전영필이 단순한 수집 욕으로 이 청자를 탐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개스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영필 선생, 이 선생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40만 원에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이 청자 두 점은 제가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국으로 가져가서 감상하다가 나중에 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하겠습니다. 전영필의 진심을 알아준 개스비 덕분에 이 협상은 성사됐습니다. 전영필은 개스비가 사랑한 청자 두 점을 양보하고 나머지 20점을 4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는 급히 공주에 놓은 만마지기를 팔고 고려 청자를 영접하기 위해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고려 청자 20점 중 7점은 해방 이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한 점당 2만 원을 주고 어렵게 구한 청자는 이제 무가지보,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됐습니다. 고려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빚어낸 세계 최고의 명품 고려 청자.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조선의 혼이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영필이 되찾아온 고려 청자 중 국보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는 9.8cm, 몸통 지름은 6.0cm입니다. 이 유약이 잘 녹아서 투명하고 잔잔한 기포가 표면을 덮고 있죠. 아주 은은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아름다운 비추색입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미 원숭이 머리 뒤에는요, 지름 1cm 정도의 물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머리 위에도 이 지름 0.3cm인 구멍이 뚫려 있죠. 이 뒤통수에 난 구멍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이 물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고려 귀족들이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길렀다는 사실과 함께 이 호사스러운 귀족 문화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공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청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냈을까요? 고려의 도공들은 단순히 흙을 굽는 장인이 아니라 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색을 실험한 과학자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청자라도 이 고려의 빛깔이 달랐을까요? 먼저 흙이 달랐습니다. 청자를 만드는 흙의 성분이 조금만 달라도 푸른빛에서 회색빛, 심지어 검은빛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도 달랐습니다. 중국의 월주요는 벽돌로 쌓은 벽돌 가마, 전축요였습니다. 하지만 강진이나 부안의 고려 가마는

그렇지만 11세기 이후 이 남서부 지역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진흙가마로 바뀌게 됩니다. 벽돌가마에서는 한 번만 구웠지만 이 진흙가마에서는 두 번 구웠습니다. 유약 또한 달랐습니다. 도자기 표면을 치밀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 투명한 광택을 내기 위해서는 유약의 재료와 배합이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겹치면서 같은 청자라도 이 송나라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려만의 독특한 빛깔, 바로 비색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대의 중국 사람들도 이 색을 극찬했습니다. 12세기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람, 이 서긍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 도경이라는 책에서 고려의 풍속, 음악, 의복, 그리고 청자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서긍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병의 모양은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연꽃 위에 오리가 엎드린 모양의 작은 뚜껑이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사발, 꽃병, 탕기, 옥잔도 잘 만들었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그릇 만드는 법식을 모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다만 술병은 다른 그릇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서긍은 이 주발, 접시, 술잔 등은 중국의 그릇을 모방한 것이라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참외 모양 술병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림까지 남겨 그 모양을 보여주려 했죠. 고려 도경은 그림과 글이 함께 실린 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이 참외 모양 술병의 형태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긍의 기록만으로도 그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의 인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긍은 송나라 청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고려만의 빛깔에 깊은 감탄을 남겼습니다. 송나라 청자는 비밀스럽다는 뜻의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고려 청자는요, 비치를 뜻하는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글자 차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미감이 담겨 있죠. 고려의 청자는 감추어진 비밀의 색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드러내는 빛의 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긍이 칭찬했던 그 술병, 참외 모양 술병입니다. 담녹색의 유약이 전면에 곱게 입혀져 있고요. 이 유약 안에는 미세한 기포가 가득합니다. 그 덕분에 이 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은은한 고려청자 비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이 주름치마 같은 높은 굽, 팽팽하게 부푼 이 참외형 몸체, 유려한 목선, 참외꽃을 닮은 입술, 각 부분의 비례와 선의 흐름이 완벽해 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원래 참외 모양 술병은 중국 고대의 술그릇, 이 청동기로 만든 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병은 입부분이 크고 몸체가 두툼하며 굽이 낮아 이 다소 둔한 인상을 줍니다. 이에 비해 고려의 술병은 균형이 잡히고 정제된 아름다움이 살아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고려의 미식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서긍이 그토록 감탄했던 겁니다. 서긍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고려 청자는 사자 모양 향로였습니다. 서긍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의 출향 역시 비색인데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 무늬가 위를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남송의 태평노인도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증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건주와 촉지방의 비단, 정요 백자, 절강의 차, 그리고 고려의 비색은 모두 천하 제일이다. 다른 나라가 모방하려 해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은 당시 인류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부하던 북송의 여요 청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뜻입니다. 고려 청자는 이미 완성도와 독창성 면에서 송의 수준을 넘어섰던 거죠. 고려 청자는 약 500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10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기까지 도공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품질이 좋고 더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도공들은 자신들만의 감각과 실험정신을 세상에 새겼습니다. 음각, 양각, 투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고 동물과 식물, 인물의 모습을 담은 상형 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인의 창의력이 집약된 상감 청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상감이란 공예 품의 표면에 다른 재료를 박아 넣어 문양을 만드는 장식법입니다. 원래 이 금속 공예에서 은을 박아 넣는 은입사 기법에서 발전한 기술이었죠. 돌, 조개 껍질, 뼈, 뿔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가구, 유리, 나전칠기 등 여러 공예 분야에서 쓰였습니다. 상감 기법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됐고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성공시킨 건 고려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려의 도공들이 어떻게 상감 청자를 완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자기를 빚어 반쯤 말랐을 때 이 조각칼로 문양을 새깁니다. 그 음각된 자리에 백토 진흙이나 이 자토 진흙을 채워 넣습니다. 진흙이 마르면 문양 밖의 부분을 깎아내 문양 안에만 색이 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또는 자색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후 완전히 건조시킨 뒤 초벌구이를 하고 그 위에 청자 유약을 입혀 다시 한번 굽습니다. 그러면 백토 진흙은 흰색으로, 자토 진흙은 흑색으로 발색되어 투명한 유약 아래에서 문양이 은은히 떠오릅니다. 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 상감 작업은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문양을 새기고, 진흙을 채우고, 덧묻은 흙을 긁어내고, 유약을 바르고, 굽고 또 굽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금만 삐끗해도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공들은 수백 번의 실패를 겪으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된 수많은 파편들이 그 시행착오와 실패의 흔적입니다. 그 파편 하나하나가 완벽한 비색을 향한 도공들의 집념을 증명합니다. 결국 모든 공정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했을 때에만 비로소 상감청자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감청자의 대표작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전영필 선생이 일본인 골동품상 마에다로부터 거금 2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해방 후 국보로 지정이 됐고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균형이 절묘하고 빛은 은은한 비색으로 고요하게 감돕니다. 높이 42.1cm, 입지름 6.2cm, 밑지름 17cm. 입부분은 작고 낮으며 살짝 벌어져 있고요. 어깨는 넓고 당당합니다. 입 아래에는 꽃무늬 띠가 둘러있고 고비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몸통 전면에는 구름과 학을 흑백 상감으로 새겼습니다. 원 안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과 구름이, 원 밖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학과 구름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학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하늘을 향해 솟는 학, 아래로 내려오는 학, 이 대조 속에 생명의 순환과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그릇 위에서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 이 문양의 구성과 조형의 완성도는 도자기의 미학적 정점이자 고려 도공들의 창의력과 실험 정신을 상징합니다. 고려 청자는 비색과 상형 청자, 그리고 상감 청자로 변화를 거듭하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그 독창성과 우수성은 중국에도 알려졌고 12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 황실과 고급 관리들이 탐내는 애장품이 됐습니다. 특히 13세기와 14세기에는 수많은 명품 상감청자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송대에는 조공무역과 고려 송관의 상인들, 즉 송상들의 해상무역을 통해, 원대에는 황실에 바치는 곡물이나 무역품의 형태로 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이 무역로는요, 해로뿐 아니라 육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북경, 내몽도, 하북성 석가장시, 요녕성 요양시, 그리고 남쪽으로는 절강성 항주, 영파 등 송원시대의 주요 항구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고려청자는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들의 귀족 문화 속에서도 귀한 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려청자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9세기 후반 선종이 전래되면서 다도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한 다기의 수요가 늘었죠.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차는 이 승려와 문인은 물론 왕실과 불교 행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차 문화의 확산이 곧 청자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2세기 강진과 부안 일대의 가마터에서는 차를 위한 다환과 제기 외에도 정병, 향로, 매병 같은 특수용기, 기와나 장식 타일, 화장용구, 문방용품, 약용기까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청자가 단순한 제기나 식기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겁니다. 청자 생산지였던 강진 지역은 행정구역상 소에 속했습니다. 소란 철, 금, 은, 수공예 품 등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운영한 특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강진의 대구소와 칠량소는 고려 청자만을 전담 생산하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던 백성들은 이 청자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거주 혼인, 직업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소속된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관리됐고 때로는 예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양인이었는지 천민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들이 맡았던 일이 고역으로 여겨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조선시대의 신량 역천처럼 이 신분은 양인이었어도 하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매일같이 흙을 만지고 불을 다루며 이 청자를 빚었던 도공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단하고 위험하며 언제나 이 실패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품질, 더 아름다운 색을 찾아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청자는 이제 천하제일의 명품이 됐습니다. 그 가마의 불꽃처럼 그들의 예술호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정보통신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창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속에는 천년 전 고려의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으로 만들어낸 예술혼의 유전자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흙과 불로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지 청자가 아니라 끝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완성으로 나아간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 속에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주세요.

0: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역사 속 소통의 유전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통은 무엇일까요? 이 소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이 소통의 장애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소통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입니다. 1443년 12월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아무도 모르게 새 글자를 만드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 세종실록에는요, 이달의 임금이 업문 28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종이 글자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든가 곧 완성된다든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달의 임금이 친히 업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었습니다.

단어와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세종은요, 이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왕이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든 것에 대해 이 최만리를 비롯한 7인의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이 집현전 학사들은요, 세문자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 왕과 신료 간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종은 왜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이 반대 상소를 보면요, 세종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만리 등은 이 훈민정음 창제가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서 어긋나며 이 자기 문자를 갖는 것은 오랑캐 짓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나 이 훈민정음은 뿌리 없는 것으로 이 학문을 할 수도 없고 이 나라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왕이 독단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까지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반대하는 집현전 학사들과 토론하면서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이르기를 이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했는데 이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이 군상이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집현전 학사들이 이두를 정리한 설총을 두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백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다시피 훈민정음은요, 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이고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쉽게 배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문자입니다. 1446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세종서문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 창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예, 이 훈민정음의 해설서는요, 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또 문자 훈민정음과 구별하기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머리에 실린 서문에서 이 세종은 중국에서 만든 한자는 우리말 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 즉 이 평민들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는 표현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소통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중국어와 우리말이 달라 이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지 못해 이 소통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뇌하며 전착했습니다. 세종에게 소통은 이 절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자 왕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언제부터 소통에 주목했을까요? 세종은 1397년 이방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권력을 잡았고 1400년 조선의 제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세자는 첫째 아들 양녕이었지만 이 양녕은 놀기를 좋아했고 이 학문을 게을리했고 이 또 여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1418년 6월 이 태종은 양녕을 폐세자하고 충녕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충녕은
23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4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419년 세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종은 백성을 중시했습니다.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백성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을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428년 진주에서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놀란 세종은요, 백성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하니 효행록을 간행해서 백성을 교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 효행과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소통에 대한 세종의 문제의식은 계속됐습니다. 1432년 이 세종은 율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율문을 본 뒤에 이 죄의 경중을 알게 되는데 이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어떤 죄가 중대한지 사소한지를 어찌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더라도 이 별도로 이 큰 죄의 조항을 뽑아서 이두문으로 번역한 다음 민간에 반포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 그런데요, 이 이두문도 모르는 백성들을 교화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두문으로 해결이 안 되자 1434년 세종은요, 삼강행실에 이 그림을 붙여 만들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한자로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한자를 안다면 이 누백포호가 무슨 뜻인지 어떤 얘기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모르면요, 그림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한문을 이두문으로 바꾸고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간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종은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1444년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집현전 학사들과의 토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이 백성하고 소통하는 길을 모색하던 세종은요, 마침내 세문자 창제를 결심했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은 호학의 군주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책벌레로 아주 유명했죠. 이 건강을 다칠까 걱정한 태종이 책을 싹 치우도록 했는데 이 구석에 떨어져 있던 책을 반복해 읽으면서 몽땅 외웠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세종은요, 1436년부터 이 정부 구조를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고 이 결재도 세자에게 맡기고는 언어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440년에는 이 중국과 일본에서 국어와 국어의무, 국어보음 같은 언어학 관련 서적을 수입해 탐독했습니다. 이 집현전 학사들은요, 왜 세종이 언어학에 큰 관심을 가질까 궁금했을 겁니다. 세종은 묵묵히 홀로 연구에 정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문자는 어떤 문자였을까요? 세종의 생각과 계획이 담긴 문헌상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완성된 훈민정음을 통해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종은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겁니다. 어려운 한자와는 다른 성격의 글자, 즉 우리말의 소리를 잘 적을 수 있는
표음 문자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이 해를 뜻하는 일자와 달을 뜻하는 월자는요, 이 해와 달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만들어진 글자를 활용해서 새로운 글자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글 명자는요, 해 일자와 달 월자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요, 상영,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등 육설하는 이 여섯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일자처럼 이 획수가 적은 글자도 있지만 비근한 예로 이 건물이나 관청을 뜻하는 청은 25획으로 이루어져 이 기억하기도 이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울창할 울자는요, 29획인데요. 이 보는 것만으로도 이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 강의제는 대학사 진정경 장옥서 등 30명의 학자에게 사전을 만들라고 지시했고요. 1716년, 5년 만에 완성된 강의자전에는 약 4만 7천 자의 글자가 수록됐습니다. 그러나 이 표의 문자 한자는요, 이 특성상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계속 새로운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영어 그 카드, 이 카드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카와 같은 새로운 글자가 현대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자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지만 한자의 수는 5만에서 10만 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은 어려서부터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이 배우기 어려운 글자여서 한자와 한문을 능숙하게 해독하고 사용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요, 농업, 어업, 수공업 등 이 노동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은 이 신분상 제약으로 학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 글자를 배울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을 위한 문자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여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종은 글자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워야 할 것도 많고 학습량도 늘기 때문이죠. 훈민정음은 표의 문자인 한자와 달리 한국어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음 문자 영어 알파벳은 26자로 이 다양한 소리를 표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실제로는 100넉 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예, 인쇄체 이 대문자와 소문자, 필기체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하면 이게 100넉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이 100넉 자를 모두 외우기에 공책에 열심히 쓰고 그리고 그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은요, 28개의 자모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본 자음 다섯 글자는요, 발성기관의 모습에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입니다. 혀소리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입술 소리 미음은 입의 모양입니다. 잇소리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세종은요, 다섯 개의 기본 자음을 만든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서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이면서도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소리는 기본 자의 획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추가된 글자는 기본 자와 닮은 모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홉 자를 만들고 이체 자, 리을, 그리고 반시오 자, 옛니응을 합해서 모두 17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 만든 자음자에 대해 이 영국 서세스 대학의 제프리 샘슨 교수는요, 각 글자가 나타내는 음소들의 변별적 자질이 그 글자의 외형에 반영되어 있는 문자 체계인 자질 문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비슷한 모양을 지닌 문자들은 같은 음소

정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희극은 기억에 획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과 기억은 모양이 비슷하죠. 형과 이 동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금니 소리라는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자 니은과 확장자 디귿, 티귿, 쌍디귿은 모두 혀소리고요. 이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 반면에 영어 알파벳 D와 T는요, 이 같은 혀소리입니다만 모양에는 아무런 유사성이 없습니다. 이 모음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천지인을 형상해서 아래야 땅을 뜻하는 으, 사람을 뜻하는 이, 이렇게 세 글자를 만든 다음에 으와 이의 위아래 또 오른쪽 왼쪽에 아래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본 모음자 11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은요, 최소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잠옷자 28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요, 쌍기역이라든가 쌍디건 또 비읍시옷, 비읍시옷기역이라든가 또 왜 같은 확장자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8개의 기본자만 익히면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이 기본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글자를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 둘째. 세종은 글자의 형태를 알아보기 쉽고 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모양도 제각각이고 꼬불꼬불합니다. 이 5,60대는요, 영어를 꼬불한 글씨라고도 했습니다. 이 꼬불한 글씨는 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매우 서투르게 쓴 글씨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어 따위로 쓴 글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중국의 한자는요, 모양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물론 사람 인자, 또 이건 어지린이죠, 인자, 휴, 목, 림, 뭐 이런 자들처럼 유사성을 보이는 글자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글자도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익히기도 어렵습니다. 자질 문자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글은 형태가 유사합니다. 한글은 8개의 자모 기본자와 그 확장자이거나 합용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형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의 형태에 대해 훈민정음 학자 김수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자의 과학성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도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다가 실용성이 있어야 하므로 누구에게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간결성이 있어야 한다. 인류 문자 가운데 이런 특성을 가진 문자는 훈민정음밖에 없다. 그 증거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형 특성에서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은 점과 직선,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다. 현대 한글은 모음자의 점이 짧은 획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특히 직선이 70%를 넘는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직선 위주로 되어 있어 간결한 것이고 누구나 쉽게 쓰고 배울 수 있다. 이 점과 직선과 동그라미는요, 이 누구라도 쉽게 인지하고 쉽게 그리거나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이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이 학습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셋째, 이 한글은 글자를 풀어 쓰는 영어와 달리 자음 더하기 모음,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과 같이 이 자모자를 모아서 음절로 표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요, 알파벳을 가로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해 표기합니다. A come sea makes a bad sailor.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해 음절을 만드는데 그 방식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세종은요, 음절을 만들 때 모음자 의와 이를 축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결합하도록 했습니다.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일관되고 규칙적입니다.
이러한 음절 구성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 한글은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도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문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종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한자처럼 어려운 글자는 백성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고 그 결과물로서 표음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훈민정음의 기본 자모자는 28글자이고 글자의 형태는 점과 직선, 동그라미로 구한되었습니다. 이 아래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짧은 직선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은 직선과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음의 경우 기본자에서 파생된 글자도 유사한 형태를 띠게 했고요. 이 음절을 구성할 때는 자모자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쓰게 함으로써 이 누구라도 원리와 구조를 알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백성과 소통하고자 했던 이 세종의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의 결과라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해례본을 편찬한 정인지는 해례본의 맺음말에서 새 문자를 창제한 세종의 업적을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8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 다 가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한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네, 이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한글에 대해서는 세계의 석학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포스 교수는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게리 레디아디 교수는요, 한글은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다. 한국인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46년 10월, 이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훈민정음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쉬운 문자 훈민정음을 환영한 것은 궁인들과 왕실 여성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교육하는 기관도 설치되지 않았지만 훈민정음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1449년 어느 날 한글 때문에 서울 장안이 팔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라고 한글로 쓴 벽보를 붙였습니다. 이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익힌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으로 편지를 썼고 특히 여성들은 수많은 내방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여성으로 태어난 신세를 한탄했고 친정 부모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남성들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이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했죠. 정부인 안동 장씨는 이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저술해 이 조선 양반가의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 안동 장씨는요, 이 한문에 능한 분이었지만 딸과 며느리들이 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한글로 썼는데요. 이 책머리에 적힌 당부의 말이 재밌습니다.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마음도 먹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쉽게 떨어지게 하지 말라. 네, 이 글을 읽으니까 이 안동 장씨께서 자신이 쓴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전에 삼강행실에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행했었죠. 그렇지만은 소통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을 때 이 삼강행실도의 언문으로 설명을 넣겠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세종은요, 1450년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문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481년에 성종은 언문을 넣은 삼강행실도 언해를 간행했습니다. 여기 실린 누백포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이 언문이 보이죠? 네. 최누백은 고려 때 수원의 관리 최상저의 아들이다. 최누백이 15살 때 아버지가 사냥하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해 죽었다. 최누백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아버지를 해친 호랑이를 잡으러 도끼를 메고 호랑이의 자취를 따라갔다. 호랑이는 이미 아버지를 다 먹고 배가 불러 누워있는데 바로 앞에 달려들어 네가 내 아버지를 해쳤으니 내 너를 먹으리라 하고 꾸짖으니 범이 꼬리를 내리고 엎드렸다. 최누백이 도끼로 내리쳐 호랑이의 배를 갈라 아버지의 뼈와 살을 꺼내어 그릇에 담고 호랑이의 살점은 항아리에 넣어 시냇물 속에 묻었다. 이후 아버지를 흥법산 서쪽에 장사 지내고는 염효살이를 하였다. 이렇게 언문을 넣으니까 이 백성들도 최누백의 효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훈민정음은요, 사대부들의 외면과 배척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백성은 훈민정음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널리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근대의 문턱에 들어선 1894년에야 고종의 국문칙령에 의해 국문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언문, 반절, 암글, 각약을 등 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한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한글의 한은 한나라의 한을 뜻하고 하나, 크다, 바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고 그 바탕에 한국어와 한글이 있습니다. 15세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요, 이 문화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고 강한 한자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민정음의 창제로 한자 문화권으로부터 독립해 자주적인 한글 문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를 두 시기로 구분한다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세대 간 남녀 간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언어 차이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세계도 없지 않습니다. 때때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도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로 묶으려 노력하는 소통의 유전자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낳은 빛나는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장이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일루션리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션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션리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반도에 성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무려 12,000여 개입니다. 이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고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이 중국의 동북삼성, 이 연해주 지역까지 포함하면요, 약 3,000개의 성이 더해집니다.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성을 쌓고 또 지켜냈다는 거죠. 이 고조선의 왕검성부터 조선시대 각 고을의 읍성까지 이 성곽은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패였습니다.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이자 이 백성들의 피난처이자 또 지역사회의 중심이었죠. 혹시 이 오녀산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졸본에 있던 성입니다. 이 고구려는 높은 산봉우리에 이 웅장한 성을 올려세워 이 중국 세력에 맞섰습니다. 그 배경을 떠올려 보면요, 왜 고구려가 산성의 나라라 불렸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백제는 주요 길목마다 이 토루를 쌓으면서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했고요. 이 신라는 3년 산성에서 이 성 쌓기의 기술적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3년 산성을 걸어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지형을 읽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돌을 다뤘는지 감탄하게 될 겁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요, 이 도성 축조 도감을 설치해서 한양 도성을 쌓았고요. 이 세종대왕은 도성 수축 도감을 설치해서 이 32만 2천 명의 인부와 수백 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단 38일 만에 이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말로 치면은 뭐 거의 초고속 이 토목 프로젝트에 가깝죠. 이후에도 조선은요, 남한산성을 마련해서 이 전쟁 시 임시 수도인 행궁으로 삼았고요. 또 이 남한산성은 뛰어난 방어도시의 본보기로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보다 17년이나 먼저 세계의 인정을 받은 성곽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가 건설한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 18세기 말 발달된 조선의 근대 과학기술과 도시 설계 역량이 집약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조는요, 이 높이 146m의 팔달산을 끼고,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나지막한 산이죠. 이 팔달산을 끼고 수원 화성을 쌓았습니다. 평지와 산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독특한 구조라서 이 평산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원 화성은요, 단순히 전쟁을 대비한 성곽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곳에 행궁을 두고 시장을 만들고 관청을 재배치하고 도로망까지 새롭게 짜놓습니다. 이 한마디로 방어시설에 도시를 얹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도시와 성곽을 하나의 계획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요, 계획도시 혹은 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구조와 기능이 도시 전체에 걸쳐서 치밀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원 화성을 걸어보면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성이 아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길이의 한양 도성이 있었죠. 그런데 정조는 왜 굳이 한양이 아닌 수원에 또 하나의 성곽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이 단순히 무덤을 옮긴 김에 뭐 성을 새로 쌓은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정조가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가장 큰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이 이 정조의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 13일, 영조는요, 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가두라. 지금 들어도 참 낯설고 믿기지 않고 이 잔혹한 명령인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록을 보면요, 영조는 원래 이 사도세자를 많이 아꼈습니다. 이 총명하다고 칭찬도 했고요, 어릴 때는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비극은 이 단순히 버려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랑과 기대, 이 두려움이 얽혀 폭발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세자는 10대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요, 세자는 자질이 탁월하여 영조가 사랑했는데 10여 세 이후 학문을 소홀히 했고 질병으로 발작할 때는 궁비와 환시를 죽였으며 근래 영조를 시해해서 궁궐 후원에 묻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조는요, 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째인 윤 5월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11살이었던 정조는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영조는 이 손자 정조만큼은 정말 아꼈습니다. 예, 총명하다,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남겼고요. 이 정조를 세 손으로 삼았습니다. 세 손의 지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의 이복형, 이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아서 왕위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는 경희궁 숭정문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는 단순히 친족관계를 밝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정조는 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돌리는 일에 착수합니다.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원세자로 바꾸고 이 창경궁 밖에 경모궁을 세웠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 수은묘도 영우원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인 1789년 정조는 더 큰 결심을 내립니다. 이 아버지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 북쪽에서 최고 명당으로 꼽힌 수원 용봉면 화산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이 수원부 관하도 있었고요. 이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을 옮기려면 관하와 마을 전체를 옮겨야 했고요. 이 백성들은 대대로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조는 이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환곡을 없애고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이 문무과 별시를 열어서 이 지역 인재가 등용될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된 1789년 10월 사도세자의 관은 화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7일 이 새로운 무덤 조성까지 모두 끝이 납니다. 정조는 무덤의 이름을 현룡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혜에 융성하게 보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이 정조의 더 큰 구상, 도시 화성과 이 새로운 정치 질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수원 도읍을 정이품 유습으로 올리고 이 도시 이름도 과감하게 수원에서 화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이 관아와 백성을 지키는 성곽, 이 화성 성곽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도시 이름과 성곽 이름을 똑같이 화성으로 정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정조가 하나의 도시 전체를 큰 그림 속에 넣어서 설계했던 거죠. 이 원행시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팔달산 아래에 행궁을 짓고 신도시 화성과 신도시를 지키는 군사시설인 화성 성곽을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화성에 힘을 쏟았을까? 정조의 목표는 단순히 무덤을 옮기고 주변 공간을 정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동시에 이 조선의 정치 질서를 새롭게 짜려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직접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전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가 생전에 금지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명을 어기면 영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도세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아들, 즉 이 사도세자의 손자인 순조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려는 방식입니다. 이 순조가 왕위에 오른 뒤 격상을 시키면 영조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사도세자의 명예를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상에 대해서는요, 이 해경공 홍씨가 쓴 한중록에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70이 되고 세자가 15이 되는 1804년에 왕위를 물려주고 나는 현룡원 가까운 화성행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이 대목에서 정조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화성은 단순한 분묘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직접 머물며 새로운 나라 운영 방식을 실험하려 한 무대였던 겁니다. 이 구상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양경체제입니다. 한양에는 어린 순조가 임금으로 있고
사성에서는 정조가 상왕으로 머물면서 국정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체제입니다. 이 두 도시는 역할을 나누고요. 이 정조는 화성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며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상왕제는 이 세종과 태종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창경궁 안에 있는 수강궁에서 별도의 상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왕으로서 병권을 장악했고 날마다 세종의 문안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통해서 조선을 안정시키고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는요, 이 계획을 실현하기도 전에 1800년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정조가 단 4년만 더 살았다면, 이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단순한 성곽도시가 아니라 이 군사, 경제, 농업, 행정이 서로 맞물리는 자립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성은요, 이 농업 기반의 도시였습니다. 이 토질이 좋지 않았지만 이 정조는 주민들에게 퇴비 증산을 지시했죠. 이 퇴비와 섞인 척박하던 땅은 3년이 지나면서 농사짓기 좋은 옥토로 변했습니다. 이 도시의 자립이 식량에서 시작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물 관리도 핵심이었습니다. 이 정조는요, 가뭄 대비와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만석고, 만년제, 이 충만제 같은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수지 주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둔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화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었죠. 이 화성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자리했고, 정조는 자신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외영을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이 수도인 한양의 남쪽을 지키는 국방의 요새로 삼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경제 기반도 차근차근 갖춰졌습니다. 정조는요, 한양의 유기전과 같은 시전을 화성에 설치하고 이 한양 상인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화성 출신 상인을 체계적으로 키웠습니다. 조선의 무역을 주도하던 역관 상인 일부가 정착을 하면서 화성은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1791년 이 정조와 최재공은 상업구조 전체를 흔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신의 통공입니다. 이 시전 상인들의 독점권인 금난 정권을 폐지해 이 작은 상인들과 생산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 결과 화성은요, 열린 상업도시로 빠르게 변모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정조가 화성에 품었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정조가 꿈꾸던 새로운 조선의 모델이었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정조는 상왕으로서 나라의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는 화성을 통해 조선의 미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성을 바라보며 이 지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성 성곽공사는요, 1794년 정조 18년 1월 15일 이 정조의 직접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정조는 이 거대한 공사와 신도시 건설을 총괄할 인물로 이 초대 화성 유수를 지낸 영종주부사 최재공을 임명합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성 성곽 공사야말로 당대인들의 온갖 경륜을 투영해 이룩해야 할 최대의 사명이며 역사적 사업이다. 그런데요, 이 애초에 화성 성곽은 10년 계획으로 잡힌 대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9개월 만인 1796년 9월 공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조가 2년 9개월 만에 이 거대한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공사 시작 2년 전 1792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이 서양 역

국가기술서인 기기도서를 내려주면서 화성 설계를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기기도서는요, 스위스 출신 예수의 선교사 테렌치의 기술을 이 중국 사람 왕징이 정리한 책인데요. 이 역학 원리가 공학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 책을 기반으로 동서양의 기술을 종합해서 성화 주략을 만들었고요. 이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비를 고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중기, 농로, 그리고 유형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둥근 나무 막대를 깔아 돌을 미끄러뜨리는 구판, 바닥이 활처럼 굽은 독특한 운송수레인 설마도 개발해 공사에 활용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기존 도구보다 훨씬 성능이 높아서 이 공사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이 거중기를 보겠습니다. 이 무거운 석재를 들어 올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요. 이 정약용은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해서 여러 활차에 밧줄을 걸어 무거운 돌도 쉽게 올릴 수 있는 장비를 고안했습니다. 이 거중기를 사용할 때는요, 밑 움직 도르래 틀에 이 세 개의 쇠고리를 끼우고요. 그 사이에 가로 쇠막대를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 위에 쇠사슬을 걸고 두 개의 쇠막대로 짐을 매답니다. 여러 사람이 얼레와 도르래를 함께 돌리면 움직 도르래의 원리로 무거운 짐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400근, 약 240kg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성 성역 의궤의 화성 기적비에도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 거중기와 유형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거중기는요, 이 성벽을 높이 쌓는 데 썼다기보다는요, 이 돌을 캐낸 뒤에 그 운반용 수레에 싣는 과정에서 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로입니다. 농로는 이 높은 곳이나 먼 곳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길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 배에서 닻을 감는 장치, 도자기 돌림판, 우물가에 두레박 도르래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도 모두 농로의 일종입니다. 이 오늘날의 고정식 지브 크레인과 매우 비슷한 구조인데요. 긴 간주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활차를 달아 밧줄을 걸고 8명이 좌우로 나뉘어 농로를 감으면 물건을 원하는 높이로 올렸다가 줄을 조정해서 정확한 지점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형겁니다. 정약용은요, 기존 수레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운송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이 유형거는 흔들거리는 저울 같은 수레라는 뜻을 지닌 이름인데요. 폭을 좁히고 짐이 올라가는 판을 일부러 바퀴보다 높게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취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였을까요? 돌을 실어 나르는 기능과 돌을 들어 올리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 다목적 장비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거의 바퀴와 복토는요, 지렛대의 받침점, 긴 손잡이는 힘점, 앞부분은 작용점 역할을 합니다. 이 손잡이를 올리면 앞부분이 낮아져서 돌을 쉽게 올려놓을 수 있고, 손잡이를 다시 내리면 돌이 미끄러져 제자리를 잡습니다. 차상에는 매끄러운 생참나무 세로대를 보강해서 돌이 더 잘 미끄러질 수 있게 했고요. 이 넘지 않도록 한표라는 작은 나무 토막도 달았습니다. 자, 이처럼 화성 건설에는요, 거중기, 농로, 유형과 같은 이 새로운 장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약용을 이 신도시를 설계한 다재다능한 건설 공학자이자 이 화성 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개량하거나 발명한 이 기계공학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비들만으로 이 10년의 공사를 2년 9개월로 단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거중기는 한 대였고요. 이 농로는 두 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장비 수로 이 성벽과 성문, 이 많은 건물을 동시에 완성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자찬 묘지명에서 이 공사비 4만 냥을 절약했다고 기록했는데요. 이 전체 공사비 87만 냥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분명 이 비용 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이 공사기간 단축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장비들이 공사 과정에서 효율과 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년을 2년 9개월로 줄인 데에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화성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요, 부역으로 끌려온 무보수 인력이 아니라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임금 노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선시대 백성들은 원래 이 부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국가와 지방관청이 그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화성건설 총책임자 최재공조차 이 국가대사임으로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은 나라를 위해 부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정조에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조는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 부역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화성 성역의교의 화성 기적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성 공사에는 70여 만 명의 인부가 투입됐고 정조의 백성 사랑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노임을 주었다고 말이죠. 단 3일의 의무 부역조차 면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석수라든가 이 목수, 단청공, 벽돌장, 미장, 대장장이, 이 조각장 같은 전문 기술자들은 일부 부역으로 징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품삯을 지급했죠. 단순 노동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어서 이 전문 장인을 예우를 했습니다. 일반 인부의 하루 품삯이 보통 2전 5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목수, 미장이, 조각장, 수레장, 화공 등은 4전 2푼을 받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각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 멀리서 온 일꾼들을 위해 이 팔달문, 장안문, 숙지산, 여기산, 구포 이런 곳에 이 공사장 주변 곳곳에 임시 가옥을 설치했습니다. 병이 나면 성 밖에 막사를 치고 진료해 주었고요. 일을 못하는 날에도 쌀 한 대와 돈 일전을 지급했습니다. 인부들에 대한 정조의 각별한 관심에 따라 이 수시로 상품을 지급했고요. 이 잔치를 열어서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척서단을 내려주고 겨울에는 방한용 털모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경양 각지의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정조가 각 지방에 그 너무 많은 사람이 수원으로 오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 성을 쌓는 일은요, 이 돌을 캐내고 그걸 다듬고 옮기고 다시 성벽 위로 들어 올리기를 반복하는 아주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루가 고된 정말 힘든 육체 노동의 연속이었고 이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화성 공사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다른 국가 공사와는 딴판이었죠. 이 억지로 끌려온 부역이 아니라 일하러 온 노동자로 대우받으며 일하고 보수를 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숙소, 진료, 식량, 약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갖춰지니까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즐겁게 꾸준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건이 모여서 이 화성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완성될 수 있었던 거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은요, 18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성곽 건축의 결정체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 성곽을 걸어보시면요, 느끼시겠지만 이 성은 단순히 잘 지은 성이 아니라 당시 조선이 가진 기술, 미학, 정치적 의도가 한데 얽혀있는 거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화성을 이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지녔으며 이 성벽 안에 설치된 4개의 성문을 비롯한 모든 건조물이

이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닌 아름다운 성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전은 왜 하필 이곳에 이렇게 큰 도시와 성곽을 만들려고 한 걸까? 정전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의 명당 화산으로 옮기며 이 지역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겉으로는 효심 같지만 뭐 여러분도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덤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전은 당쟁에 의한 당파 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 구성의 중심지로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아울러 수도 남쪽 국방 요새로도 활용하려 했습니다. 1797년 이 완성된 화성을 둘러본 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집집마다 부유하고 사람마다 하락하게 하는 것이다. 호호부실 인인화락. 이 말에서 정조가 화성에 품었던 의도가 한 줄로 요약됩니다.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나라. 화성은 그 실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전은 관할을 옮기는 이사 비용까지 직접 지급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지역 인재를 시험을 통해 뽑고 성을 쌓은 인부들에게는 임금을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다치면 돌봐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주는 세심한 조치까지 마련했죠. 여러분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울며 공사하던 현장과 일한 만큼 대우받으며 일하는 현장은 분위기부터 다르겠죠. 정조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의 중심에는 화성 행궁이 있고 후원에는 미로한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늙기 전에 한가로움을 얻어야 진정한 한가로움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정조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이 미로 한정에 앉아 나라의 미래를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수원화성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화성 성곽을 따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조가 아름다운 것이 강하다라고 했던 그 풍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로 한정에 잠시 앉아 200여 년의 시간을 건너보시길 바랍니다. 정조가 꿈꾼 호호부실 인인화락,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평화롭기를 바란 그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한이었습니다.

0: 칼로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1: 일상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니까
2: 통증 정도는 100점이 있으면 100점 주겠다.
3: 아플 때마다 그냥 수시로 먹어요.
2: 약으로 해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
4: 내리면 빠지라 믿고 견뎌본다.
5: 오른쪽 회전은 좀 잘 되는
6: 쪽으로 열 바퀴.
1: 아주 많이 노력했죠.
7: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1: 명백하다. 이거 덕분이다.
0: 귀하신 몸에 너무 감사드려요.
8: 북한산 계곡이 멋지게 펼쳐진 의동. 아직 겨울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요. 추운 날에도 자주 이 계곡을 찾는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9: 시원하게 한번 가슴을 젖어주시면 그 머리 두통이 싹 가십니다. 그냥 힘내줘야죠.
10: 안 추우세요?
9: 아, 우리는 뭐 이제 가끔가다 머리 아플 때마다 하니까 먼저 준비동을 해줘야 되니까.
8: 설마 이 겨울에 냉수마찰? 혹시 자연인이세요?
9: 아이고 이거 뭐 시원하네.
8: 그의 냉수마찰은 다름 아닌 두통 때문이라는데요.
10: 이렇게 하면 두통이 좀 나아져요?
9: 머리가 맑아지고 좋죠.
8: 오늘의 첫 번째 사례자 박영환 님입니다. 영화님은 근처 한 음식점에서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아픈 사람처럼은 안 보이는데요.
11: 제가 약 봉다리를 갖고 다녀요. 약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머리가 띵하고 이제 또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응급조치로 이렇게 박스로 사다 놓고 이걸 갖고 다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통이 또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8: 사업가로 열심히 살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협심증. 수술은 잘 됐지만 그 후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12: 머리가 무겁지, 기억도 없지. 그리고 멍 때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누구 일체 또 만나지도 않고 집에서만 계속에다가 이 네 머리가 띠끔띠끔 아픈 거예요. 야, 그리고 어지럽고. 아,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또 누구 뭐냐 가는 거 아닌가.
8: 영화님 두통의 이유는 뭘까요? 두통을 완벽 해부해줄 오늘의 주치의 바로 문희수 교수입니다. 우선 준비해간 영상으로 영화님의 증상을 살폈는데요. 평소 두통에 대처하는 그의 방법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13: 저희가 이제 두통을 들어보니까요.
14: 네.
13: 환자분 두통은 사실 긴장형 두통에 가까워요.
14: 네.
13: 긴장형 두통은 사람이 긴장할 때 많이 생긴다 해서 이름이 긴장형 두통으로 지어졌거든요.
14: 네.
8: 긴장형 두통은 어떤 두통이죠? 긴장형 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 중 하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긴장과 스트레스로 두피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발생하는데요. 증상은 머리를 조이는 느낌, 어쩔 땐 머리를 짓누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마치 머리에 띠를 두른 듯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특징이지만 그래도 진통제에 의해 잘 완화되는 편입니다.
13: 이런 두통의 특징이 많이 아프다가도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두통이 좋아져요.
14: 네, 맞아요.
8: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영화님의 두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14: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약보따리를 차고 다녀요. 워낙 많아서. 제가 좀 다 그래서 이제
5: 갑자기 아주 만심할 때는 그 이제 우왕청심환, 그거는 협심증약.
13: 진통제.
8: 그간 두통이 좋다는 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두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엔 영화님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데요.
13: 지금 판콩이나고 판콩 이 약은요, 혈관 수축제가 들어가 있네요.
5: 그 처음 알았네.
13: 네,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
5: 아, 근데 또 두통이라고 써가지고.
13: 맞아. 네. 근데 네. 두통을 잡는 기전이 혈관을 살짝 수축시켜서 잡는 기전이에요. 아.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협심증, 뇌경색, 스텐트 박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 쓰는.
5: 아유, 야.
13: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 야, 큰일 날 뻔했네, 나 이거.
8: 그럼 어떻게 두통을 잡아야 할까요?
13: 자세 문제, 피로, 우울감, 수면 장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게 좋아지면 이 두통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요.
8: 그래서 영화님의 솔루션은 바로 이겁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타이라민은 혈관을 수축하고 확장해 두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MSG가 들어간 음식 역시 두통에 좋지 않습니다. 두통은 1차 두통과 2차 두통으로 나뉘는데요. 1차 두통은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생겨나는 긴장형 두통.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는 편두통. 눈 주변을 중심으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군발 두통 등으로 나뉩니다. 내가 어떤 두통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두통 치료의 시작입니다.
13: 두통마다 다 캐릭터가 다르고, 그다음에 두통마다 치료법이 좀 다르고요. 두통마다 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와서 진단을 받고 나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군발두통과 편두통은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으로 잘못 노진되면 환자분이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하시고 오시는 거죠.
8: 아니, 여기는 우리 방송국 아닙니까? 설마 다음 사례자는 어린인가요? 아, 아닙니다. 바로 이성우님이 오늘의 두통 사례자입니다.
6: 네, 좋습니다. 저 20분 쉬었다 갈게요.
15: 아이고. 아유, 머리 아파.
16: 또 아파, 머리?
15: 네, 여기 좀.
16: 약 하나요? 약 갖다 줄까?
15: 약 있어요, 선배님? 하나만 주세요. 아이고, 머리야.
8: 희라님의 두통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16: 머리가 깨질 것처럼 욱신욱신 거린다. 그래서 평소엔 굉장히 밝은데 뭐 갑자기 녹음하다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17: 맞아,
16: 있어요.
17: 맞아,
16: 네, 이렇게 그러면 아, 어디가 아프구나.
8: 두통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그 느낌이 어떠냐면요.
15: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꽉 눌러서 손이 두개골로 들어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가 꽉 누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18: 약간 왜 저희가 빠개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박살나는 느낌?
15: 그러니까 눈알이 빠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눈알이 빠질 것 같아서 눈을 이렇게 잡고 누워있거든요. 되게 심할 때는.
8: 사실 희라님의 어머니 역시 두통이 심했습니다. 결국 뇌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19: 이쪽이 시원해?
15: 그쪽이 시원해. 그쪽이 엄청 시원해.
19: 이쪽이?
8: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도 걱정이 될 수밖에요.
15: 아이고, 너무 시원하네요.
19: 한번 아프다고 시작을 하면 좀 누워서 좀 쉬어야 될 정도로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 제가 물이랑 타이레놀을 떠놓고 대기를 일단 하고 있거든요. 마사지를 해주면서. 근데 그게 좀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싶더라도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또 아프다고 하니까 특히 이쪽 뒤쪽이랑 이쪽이랑 좀 눈이 아프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이랑 이렇게.
8: 수십 년째 겪어오던 두통에 요즘 특히 걱정이 많아진 건 바로 초등학생 딸 때문입니다.
15: 너 지난번에 두통 있다고 그랬잖아. 이번 주에는 두통 없었어?
17: 응.
15: 다행이네. 그럼 얼마 동안 어떻게 아팠어?
17: 30분 동안.
15: 되게 정확하다. 머리가 어떤 느낌으로 아팠는데? 근데 엄마가 그때 서은이가 머리 아프다고 했을 때
19: 저녁이었는데?
15: 응. 그리고 너가 막 갑자기 속이 울렁거린다 막 이래서 엄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17: 속이 울렁거린 건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15: 아니야, 그때 밥 안 먹었을 때야.
8: 엄마와 비슷한 나이에 두통이 시작된 딸.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15: 저는 이 두통이 유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커요.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부터 해방된다면 아기도 두통이 일거나 이럴 때 제가 뭔가 처치를 해줄 수 있거나 그게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에 기대감도 좀 크고.
8: 또 다른 살해자의 집입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잠시 일어났다가 머리가 아파 또 금방 눕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 두통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는 은경님입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20: 이게 얼마나 아프냐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그러니까 강도가 10이라고 하면 거의 매일 저는 한 9에서 8? 8에서 9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이상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8: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독한 머릿속 통증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요. 두통은 작년 회사 퇴직 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후엔 모든 것이 달라졌죠.
20: 진짜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 오니까 너무 어쩔 때는 많이 아프면 울거든요. 그러면 퇴근하고 온 신랑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냥 좀 하루만이라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제 소원이에요. 이게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어요. 두통 때문에.

0: 입 벌리고 하다 보면 이게 머리에 또 뭐가 가나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경 안 쓰이게.
1: 무엇보다 암울한 건 나아질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 우리 신랑한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할게요. 칼로 버려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정수리를. 그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평생 살 바엔 죽는 게 낫다 싶어요. 이런 말할 때도 신랑한테는 너무 미안해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안 돼, 너무 아픔이 주체가 안 되니까. 저는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약간이라도 호전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절망에 빠질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1: 대체 두 사람 두통의 원인은 뭘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설문조사를 먼저 해봤습니다.
3: 장희라 씨?
4: 네.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처음 뵙겠습니다.
4: 처음
3: 네. 머리가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4: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3: 네.
4: 꽤 오래됐고,
3: 네.
4: 뭔가 전조도 없기도 하고.
1: 희라님의 두통엔 전형적인 특징이 보이는데요.
3: 머리 아플 때 약간 메슥메슥하다.
4: 네, 속이 그렇게
3: 속이.
4: 좋진 않은 것 같아요.
3: 머리 아플 때 밝은 빛을 보면은 더 괴롭다. 좀 어두운 게 낫다.
4: 일단
3: 그런 거
4: 눈을
3: 있어요?
4: 못
3: 못
4: 뜨고
3: 떠요.
4: 있어요. 못 뜨고 있고.
3: 시끄러우면 머리가 더 아프다.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4: 그런 것도 있어요.
3: 생리 사이클을 타나요?
4: 네. 그래서 생리할 때는 머리 아픈 느낌이 조금 달라요, 평소랑. 3, 4일 전부터.
3: 지금 얘기하시는 두통은 정말 교과서에서 나오는 편두통에 잘 맞아요.
1: 진단은 편두통입니다. 특별한 질환 없이 나타나는 1차 두통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이라고 하면 한쪽 머리가 아픈 걸로 생각하는데 증상은 양쪽 모두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뇌의 가장 바깥층 피질이 과다 흥분된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 피질 주변의 뇌신경이 쉽게 예민해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런 편두통이 왜 생기는 거죠?
3: 나한테 왜 편두통이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타고났다고 생각하셔요.
4: 너무 슬픈데.
3: 예. 어머님한테 해서 딸로 물려주는 경우가 많긴 해요. 예. 타고나는 건데 이게 발현하는 시기가 10대 후반, 20대가 좀 많아요. 따님은 조금 빠른 거고. 예.
4: 네.
3: 어쨌든 타고난 게 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10대 시작을 해서 머리가 쿵쿵 울리고 편두통은 유전적인 소양이 굉장히 강한 두통 중에 하나입니다. 일란성 쌍생아가 편두통을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한 60,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전성 성향을 보면 목의 유전이 조금 강력해서 어머니에서 딸로, 이렇게 해서 여성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도 보이긴 하거든요. 어머니가 편두통이 있었으면 이제 딸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많긴 한 거죠. 소리, 냄새에 불편하고.
1: 이제 원인은 알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네, 편두통 전문 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로 잡는 게 아니라 편두통을 스탑시키는 약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다. 이러면 그런 약을 먹어서 빨리 넘기는 게 사실 좋죠. 그리고 두통을 세게 앓을수록 다음 두통이 더 쉽게 온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두통이 두통을 부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다음 두통을 더 조절할 수 있어요.
1: 아, 약 먹는 타이밍도 중요하군요.
3: 이렇게 머리가 아플 때 스탑시켜서 넘기는 약은 한 달에 8번까지만 허용해요.

0: 8번을 지켜야 돼요. 8번을 넘어가면 내성도 생기고 약이 잘 안 듣게 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네.
2: 비라님의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3: 주문을 때만 이렇게 주문을 때만 통증이 좀 사라지고 다시 손을 떼면 위로
2: 심각한 응경님 상태에 주치의도 덩달아 심각해졌습니다.
4: 이건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어요. 진짜 소원이 있다면 신랑이랑 마주보고 웃으면서
0: 두통 때문에 잘 드시지를 못하시는
4: 네네.
0: 거죠.
4: 머리가 기본적으로 내려갔다 올리면 네. 여기가 너무 아픔이 심해서 고개를 잘 못
0: 고개를 움직이면 네. 머리가 더 아프신 네. 거잖아요.
4: 네네네. 네.
2: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문희수 교수는 은경김 역시 편두통으로 진단했습니다.
0: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아팠을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편두통이 계속되면 끝나기도 전에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하면 환자분은 계속 머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만성 두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뭘 해도 머리가 아프죠.
4: 네. 네,
0: 뭘 해도 머리가 아프고
2: 진단은 만성 편두통. 통상 편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만성 편두통으로 발전하는 시기나 계기는 모두 다릅니다.
0: 두통을 치료를 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만성 두통이 되면 치료 기간도 길뿐더러 저희가 두통이 좋아지는 폭도 크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 두통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약제의 목표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두통의 한 50%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네. 네, 그러니까 환자분한테는 매일 아프시잖아요. 네. 한 달에 30일. 네. 그거를 치료를 해서 보름만 아프게 해드리는 게 저희 1차 목표.
4: 네.
0: 그거보다 더 좋아지면 좋긴 하지만 일단은 보름 아프게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조금 길게 잡으셔야 돼요.
4: 네. 네.
2: 통증이 극심한 은경님, 솔루션을 해낼 수 있을까요?
4: 너무 많이 아파왔기 때문에 그동안 아팠던 거 다 잊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동안 아파서 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핑계라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로 그런 계기로 삼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 세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 솔루션도 있습니다. 귀하신 몸이 두통일기를 만들었는데요. 두통일기란 말 그대로 일상을 기록하듯 두통을 기록하는 겁니다. 두통 시간과 강도, 두통 위치, 여기에 그날 기분과 먹었던 음식까지 상세히 적습니다.
0: 두통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처음에 볼 때부터 이제 두통일기 쓰는 법, 두통일기 오실 때마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처음 보고 이 환자가 진단이 맞는지 의사가 체킹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환자분이 두통이 있을 때 잘 적어 오셔야 돼요. 저희가 봐야지 약물 조절을 잘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과정에는 그래서 두통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또 다른 공통 솔루션, 운동과 자세 교정입니다. As a child, you would wait and watch. 운동 전문가와 자세 교정 전문가가 힘을 합쳐 두통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두통 타파 운동입니다.
5: 자, 오늘 그 두통 운동 도와드릴 운동 전문가 이금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5: 자, 오늘 그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할 건데 일단은 운동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조금 일상생활도 좀 편해지고 좀 머리 좀 가벼워지고 네. 뭔가 이 긴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4: 네. 네.
5: 자, 일단 유산소 운동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제일 혹시 많이 하고 계신 유산소 운동 뭐 있을까요?
7: 걷기.
4: 제자리 걸음.

0: 자전거 타기.
1: 자전거도 타시고. 네. 맞아요.
0: 네.
1: 자, 한번 호흡을 한번 좀 얹어 볼까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이렇게 배에다 좀 얹어 주시고. 자, 코로 한번 호흡을.
2: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아니라서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호흡법을 먼저 배웁니다. 호흡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죠.
1: 자, 이제 입은 좀 잘 닫아주시고.
2: 처음엔 가볍게 제자리 걷기로 시작하고요.
1: 자, 이렇게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신경 쓸 거는 자, 몸에 어떤 긴장이나
2: 적응되면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봅니다. 다음엔 몸의 균형 감각을 위한 발바닥 굴리기.
1: 자, 가능하면은 일단 조금씩 그리고 좀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다리 흔들기.
1: 여섯, 일곱.
2: 그리고 다리 스트레칭 운동도 배워봅니다.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몸이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죠?
1: 손과 발이 한번 반대로 가게끔.
3: 피라님은 되게 잘하시네. 저는 자꾸 이게 자꾸 이렇게 돼요.
2: 그래도 몸을 움직이니 기분 전환이 좀 되죠. 두통 완화에 있어 스트레칭은 중요합니다.
1: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깨나 목에 좀 긴장감이 어깨 편안하게 좀 주고. 저 날개뼈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2: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기 위한 견관절 회전으로 시작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입니다.
1: 그냥 우리
2: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1: 자, 두통 운동 화이팅! 스트레칭의 어떤 기본적인 효과들로 치면 이제 근육의 긴장도 좀 떨어뜨려주고요. 뭔가 신체 능력의 협응력도 좀 좋아지고 이런 가동 범위들도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이 좀 편해질 수 있는데 스트레칭의 기본적인 장점들도 많지만 특히 두통을 가지신 분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4: 호흡을 많이 조절해야 되는 수영이나 아니면은 웨이트에 무게 많이 올려서 하는 그런 운동이나 아니면 요가하고 필라테스도 너무 강도를 높여서 하는 운동은 호흡을 많이 참았다가 내쉬었다가 하는 거 요 자체가 또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라고 얘기하고요. 가볍게 걷기, 조깅도 괜찮고 뭐 실내 자전거도 괜찮고 계단 오르기도 괜찮고 이런 저강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 3명의 사례자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솔루션 실천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5: 자, 어깨 회전하는 운동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깨를
2: 그 채팅방에는 전문가도 함께해 수시로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5: 많이 돌리거나 앞뒤로 좀 차거나 혹은 이 동작에 지금 경계 지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2: 영화님을 다시 만난 곳은 뜻밖에도 동네 공원입니다. 여기서 보니 이제 자연인이 아니라 운동인 같습니다. 그래요, 두통은 좀 어떠세요?
6: 네, 그전에 그 솔루션은 안 받고 자세 같은 건 마사지를 안 했을 때는 그때 아픈 게 만약에 이제 그 10 정도 아팠다. 그럼 솔루션 받고는 지금 아픈 상태가 한 7로 내려왔죠. 네. 그 아픈 횟수가 서서 이제 감소되고 또 그 부위가 조금 좀 뭐 진통이 좀 가볍다는 얘기죠.
7: 아이고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네.
2: 머리가 아플 때마다 먹던 초콜릿도 끊고 식단을 싹 바꿨습니다. 두통 일기도 열심히 적고요.
7: 귤 하나.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한 번 먹었다. 솔루션에서 배운 마사지. 뒷머리를 내가 혼자서 마사지를 해가지고 통증도 많이 완화됐다.
9: 아이고, 자 이거 먹어라.
10: 아이고, 오소리는 말 잘 됐네.
2: 수술 후 다시 쓰러질지 모른다는 스트레스는 길고양이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7: 솔루션 하고 나서 뭐 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주 먹던 그 초콜릿을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 습관 때문에 몰래 먹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공지를 치워버렸어요. 다른 거를 조심하게 돼요. 네.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적으로 다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루션에.
2: 또 하나의 공통 솔루션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세 교정입니다.
0: 천천히 이제 정면 보시고.
2: 전문가가 지적한 사례자들의 자세 문제는 바로 이것. 자세가 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희라님. 고개를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었던 은경님. 거의 앉아서 생활하는 영화님.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8: 안녕하세요.
0: 네, 저는 자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0: 네, 남성분들은 머리칼날 끝나는 지점인데
2: 제일 먼저 해볼 솔루션은 긴장을 풀어 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막 이완법입니다.
0: 이렇게.
3: 어, 시원해. 네,
0: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건데 그냥 밀어주기에는 힘들어서.
2: 여러분도 지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0: 제가 로션을 준비했는데 5초 정도 걸리는 속도는 괜찮습니다.
2: 근막 이완 마사지는 정확한 곳을 눌러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0: 어, 여기서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천천히 밀어줘야 돼요. 5.
2: 목 주변 긴장돼 있던 근육을 세 손가락으로 쓸어주고요.
0: 3.
2: 긴장하면 턱에 힘이 들어가죠. 턱 근육도 풀어줍니다.
0: 4.
2: 두통이 자주 생기는 옆머리 근육도 풀어줍니다. 승모근은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네.
0: 천천히 역시.
2: 아, 아니 그렇게 세게는 말고요.
0: 잠시만요. 그 피부가 너무 쓸려갖고.
8: 네.
0: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3: 덕분에 많이 웃어요 제가.
2: 그리고 척추를 펴는 자세 운동을 할 때는
0: 손가락을 좀 벌려줘도 돼요. 이렇게. 네. 손가락을 좀 벌려줘도 돼요. 이렇게.
2: 아유, 이게 무슨 소리가 난 거죠, 지금?
8: 뒤통수를 눌리는 거.
0: 공편 맞죠? 자, 고개 숙이고.
8: 어, 두 번 했는데 수화가.
0: 아, 뭐가 뚫리는 소리가 났는데,
8: 뭐,
0: 지금?
8: 뒤통이 막 나려나, 이거. 야, 이거 시원하네.
0: 자, 이런 식으로.
8: 뒤통수를 누르는.
0: 시원하세요?
8: 예, 시원하면 질 누르는데 왜 네. 여기가 꼬꼬치를 그러나 수화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 냉수 마찰이 시원하세요? 이게 시원하세요?
8: 이게 시원하죠.
0: 아, 이게 시원하세요? 아, 그러면 좀 효과가 좋은 거 같아요.
8: 아이고, 나 이거.
0: 안 들어가고.
2: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앉는 자세입니다.
0: 정수리, 코, 턱. 이게 정확하게 척추 라인, 중력 라인에 맞춰서 수직이 돼야 되고 발등 다치지 않을 정도. 머리 가운데다가 딱 놓고.
2: 자세가 흐트러지면 책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을 이용한 교정도 괜찮습니다.
0: 느끼시고 명상하십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 너무 또 길어 오셨어요. 네, 척추를 가지런히 세우고 있을 때는 근육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몸이 중력 방향에 맞춰서 잘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호반응을 줄인다는 뜻이고 보호반응이 줄어든다는 뜻은 근육이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통증이 너무 심했던 은경님은 주치의의 권유로 두통주사를 맞아보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약으로 CGRP 주사입니다. 편두통의 원인 중 하나인 CGRP는 감각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편두통 통증을 유발시키는 또 다른 물질을 분비시키는데요. 주사를 통해 이 CGRP나 CGRP가 붙는 감각 수용체를 차단시키는 항체를 주입함으로써 두통 발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4: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식사 조절로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이 CGRP 외에도 최근 놀라운 효과를 지닌 새로운 두통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4: 나이가 드신 분들, 뇌경색 환자분, 뭐 협심증 때문에 스텐트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두통 약제로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신약들

0: 사람들은 두통에 나오는 그 물질을 표적하기 때문에 혈관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 네, 뭐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고, 요즘의 급성기 약제는 저희가 8번이라는 제한에서 풀린 약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획기적인 약제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1: 집에 오면 두통 때문에 탈진하듯 쓰러졌던 희라님.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2: 엄마가 좀 나아진 것 같아?
3: 그래. 빨리 나.
4: 완화 조치로 마사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마사지를 1회 진행했다. 오늘도 운동 솔루션 2세트 완료했고, 마사지도 2세트 모두 했다. 달려보자. 호흡 집중, 내 몸의 흐름에 집중하자. 2월 28일 수요일, 날씨는 맑음. 오늘도 두통은 없었다. 신기해요. 신기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솔루션을 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 오래 제가 두통을 겪었잖아요. 아, 그냥 이렇게 아프다 또 말겠지 하고 기다렸거든요. 그게 소강될 때까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특정 솔루션을 매일매일 한다라는 게 되게 큰 어떤 위안이 되지 않았나.
1: 가장 통증이 심했던 은경님은 어떨까요?
5: 반찬만 담을까? 어제 만든 거랑 떡갈비 볶을 거야?
1: 주말 아침 항상 누워있던 은경님이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6: 요새는 배가 음식 먹어주세요?
5: 안 먹어요. 웬만하면 요즘에는 조금 아파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그냥 음식 해먹고는 있어요. 근데 많이는 못해요. 그냥 해도 한두 가지만.
1: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식사입니다. 음식을 입에 대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엔 잘 먹습니다.
5: 매스꺼웠고 한 거는 예전보다 좀 많이 덜해서, 예전에는 속도 막 메시꺼워서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다 먹어요. 그래서 신랑이 좋아해요. 많이 먹는다고.
7: 많이 좀 밝아졌어요. 뭔가 조금 그 전보다는 활동적인 게 조금 두드러졌고.
1: 오늘도 밥 한 공기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5: 9시에 마사지, 운동, 하루에 3번씩 실천하였다. 오늘도 역시나 두통이 있었지만 내일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 믿고 견뎌본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통증 강동이 10에서 6으로 줄었다. 매일같이 이 정도면 견딜만 하겠다.
1: 주치의와 전문가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3명 사례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3주간의 솔루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3명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8: 네, 앉으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9: 네, 아주 덕분에 그냥 잘 지냈습니다.
8: 네, 어떠셨어요?
9: 아니, 뭐 어떠나 마나 교수님 말 듣느라고요. 네. 먹고 싶어도 초콜릿도 못 먹고.
8: 네.
9: 그 다음에 라면은 또 못 먹고. 네. 그래도 교수님 생각이 나서.
8: 네.
9: 단단히 먹고 에이, 치워버렸지, 안 먹으려고.
8: 네. 두통은 좀 어떠세요?
9: 두통은 뭐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아팠을 때는.
8: 네.
9: 아팠는데 이제 네네. 하다 보니까는 뭐 하루 1회든가 2회로 좀 줄어들었어요.
8: 아, 네. 그래도 한 3분의 1로 줄어드신 거네요.
9: 그렇죠.
8: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한 게 한 번 아플 때 두통 강도가 어떤지도 중요하거든요.
9: 10점을 만점했을 때 먼저는 8,
8: 8점?
9: 7, 네, 7, 8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5.
8: 5점.
9: 네, 5점 네. 정도.
1: 두통 빈도와 강도가 모두 줄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1: 희라님은 어떨까요?
8: 잘 지내셨어요?
10: 네.
8: 네.
10: 잘 지냈습니다.
8: 네, 저 3주 만에 뵙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0: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8: 노력하면서.
10: 저는 두통의 빈도수도 조금 줄었고. 네. 그리고 강도가 많이 줄었어요.
8: 강도가 많이 줄었어요?
10: 네. 아, 네. 이제는 그 약간 경도 이상의 두통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까지.
8: 아, 네네네네. 네.
10: 강도.
8: 강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두통이 없었던 주도 있나요?
10: 네.
8: 오, 그럼 진짜 많이 줄었네.
10: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8: 네. 그러네요, 진짜.
1: 다행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10: 정해진 기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록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 두통 일기가 저한테 그런 기회가 돼준 것 같아서
8: 맞아요.
10: 뭔가 스스로 약간 뿌듯한 게 네네. 있었어요.
8: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열심히 조절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10: 네.
8: 아시겠죠? 그리고 네. 내가 이번 달에 조금 많이 아프다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10: 네.
8: 다음 달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좋게 만드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10: 네.
1: 은경님의 변화가 가장 궁금한데요. 우선 표정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11: 안녕하세요.
8: 네.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두통이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변화 같은 거를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1: 예전에는 거의 강도가 9가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4일, 2주에 한 번씩?
8: 2주에 한 번씩?
11: 네, 거의 한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8: 빈도는 좀 많이 줄었네요.
11: 네.
8: 수면은 좀 어떠세요?
11: 수면은 6시간 꼬박 자고 네. 예전에는 한 뭐 2시간에 아니면 1시간에 한 번씩 깼는데요. 지금은 네. 중간에 많이 깨면 한 번?
8: 한 번.
11: 네.
8: 수면의 질은 조금 많이 네, 좋아지신 네, 거네요. 네.
1: 이처럼 빨리 좋아진 데는 남편 경찬 씨의 도움도 컸습니다.
8: 마사지 열심히 해주셨다면서요?
12: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8: 아, 했어요? 네. 네. 어때요?
11: 마사지도 그것도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8: 있죠. 네, 있죠. 네, 당연히 네. 있죠.
11: 그것도 하고 힘내라고.
8: 네.
11: 옆에서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8: 네, 진짜 좋은 남편이시죠.
11: 네, 엄청.
8: 저희 두통 환자들 보면 오늘 또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렇게 좀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되게 네.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고
11: 감사합니다. 네,
8: 너무 욕심내서 단기간에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꾸준히 길게 네, 하시면은 좋아지실 것 같아요.
11: 네.
8: 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11: 감사합니다.
8: 네. 화이팅! 네.
11: 이 귀하신 몸에 너무 감사드려요. 제 웃음도 찾아주시고 제 생활 습관도 많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진심으로 귀하신 몸한테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8: 두통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두통은 일단 최소화를 시켜서 내가 불편하지 않는 정도로 두통을 줄여서 아주 가끔 만나게 네, 환자분들이 노력하셔서 뭐 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통이 있어도 내가 생활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약제들도 좋은 약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얼마든지 두통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두통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 아유, 감사합니다.
1: 두통과의 싸움은 긴 여정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이겨나가길 귀하신 몸이 모든 두통 환자를 응원합니다.

4월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한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아주 다재다능한 분 한 분 초대했습니다. 변호사신데요. 책을 여러 권 쓴 작가이시고 또 연극 배우이시고 공연 기획도 하시고요. 게다가 이제는 무용가가 또 되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직함 가운데 작가로 불리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작가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이세요. 네, 김원영 작가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0: 오늘도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1: 네.
0: 선천적이신 겁니까? 아니면 사고를 당하신 겁니까?
1: 네, 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질환 때문에 네, 보행이 어려웠고 그래서 쭉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0: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1: 네.
0: 태어나자마자부터 한
1: 네.
0: 번도 걸어보신 적이 없군요.
1: 사실 아주 어릴 때 조금 걸어 다니긴 했어요. 네, 아주
0: 오.
1: 어렸을 때뭐 운동하고 치료받을 때 잠깐 동네 앞에 정도 갈수 있었던 시기가 있긴 했는데요.
0: 기억이 나세요, 그게?
1: 네, 그럼요. 네. 동네를 탐험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안 되고 휠체어만 의존한 그런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구나, 지금.
1: 뭐, 네, 뭐, 그 시기 이후에는 계속 휠체어를 탔죠. 네.
0: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하셨나 봐요.
1: 공부, 네, 잘했습니다.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기도 했고요, 사실은. 특히 제가 어렸던 시기에는, 네.
0: 어디서 잘하셨죠?
1: 제가 강원도 강릉 출신인데요. 거기서도 또 되게 시골이어가지고,
0: 시골에서.
1: 네, 뭐, 아주 어렸을 때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는 뭐 그런 뭐 현실이었죠.
0: 그렇죠. 밖에 나가다니기도 어렵고 하니까.
1: 네, 뭐 공교육도 사실 받기 굉장히 어려웠던
0: 그랬어.
1: 80년대인데요. 그때는 뭐저 말고도 많은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럼 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어려웠는데 공부는 잘하신.
1: 뭐운 좋게도 중학교 이후부터는 이제 공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0: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로스쿨 거쳐서 변호사가 되셨어요. 그죠?
1: 네.
0: 원래 변호사가 꿈이셨어요? 아니면?
1: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가 되려고 마음먹을 그 무렵에 이제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리고 당연히도 또좀 안정적인 생계가 또
0: 필요하고.
1: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 선택지가 저한테는 가장 절실하고 또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0: 그래서 변호사로 몇년 활동하셨죠?
1: 네.
0: 인권위원회에서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일했었고요. 네, 나온 이후에도 뭐 변호사로 일을

0: 좋아했습니다.
1: 그러면서 주로 뭐 장애인 인권 관련 활동을 많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일반 그 변호사로서의 뭐 다른 활동도 다 같이 겸하신 겁니까?
0: 다른 활동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주요 업무 분야나 전문 뭐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뭐 인권이나 뭐
1: 예.
0: 차별 관련 사건들, 예, 그런 쪽이 많았습니다.
1: 그럼 뭐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고 장애인 인권 활동하고 이런 분들은 많아요. 그죠?
0: 예, 요즘 많이 계시죠, 그래도.
1: 그러니까
0: 예.
1: 아주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0: 네.
1: 있어요.
0: 네.
1: 그런데 뭐 작가, 연극 배우, 공연 기획자, 무용가,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0: 사실 제가 공연은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뭐 취미 겸 또는 뭐 그래도 또 하나의 어떤 저의 중요한 탐구 주제여서 뭐 공연 관련해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공연을 어떻게 다양한 그 장애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연구 작업들은 해왔었어요. 그리고
1: 공연에 대한 연구라는 건 무슨 말이죠?
0: 그러니까 뭐 공연 뭐그 기획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공연을 연출하거나 할때 관객들 중에 만약 장애인 관객이 있다면 어떻게 공연장에 편하게 들어와서
1: 맞아요.
0: 어떻게 관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많았었어요.
1: 언제부터요? 그런 관심은?
0: 그 관심은 제가 대학교 때또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학교 동아리를 잠깐 만들어서 그런 활동도 하기도 하고,
1: 어떤 동아리인데요?
0: 그게, 이름이 거창한데, 제가 장애, 문화예술연구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었어요.
1: 장애 문화예술연구소.
0: 네, 그렇게 해서,
1: 필요하죠, 필요하죠.
0: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어떤 장애가 있는 친구들, 또 학교에서 만난 연극하는 친구들, 같이 해가지고, 그런 팀을 만들어서, 뭐,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조그맣게
1: 네.
0: 하기도 하고, 그런 연구도 하기, 실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쭉 했었습니다. 근데,
1: 그러면 대학 시절 그런 활동까지 할 정도면 그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연극 보는 걸 좋아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겠군요.
0: 네, 제가 중학교 때 연극을 처음 경험해 봤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특수학교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종교 법인인 학교여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그 봉사활동 오는 다른 학교 친구들이 있었어요. 비장애인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저희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연극을 만드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냥 얼떨결에 출연했어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왕이면 주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원칙이었고,
1: 그렇죠.
0: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또 생각은 그래도 말하는 데 장애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 생각이 다 깨졌거든요. 지금은 뭐 언어에 장애가 있거나 어떤 사람이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 예.
0: 그때 저희의 또 생각은 야, 뭐 이렇게 걸을 수 없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1: 대사는 해야지.
0: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중에 그런 거에 해당되는 몇안 되는 사람이어서
1: 주인공을 하셨어?
0: 네, 주연을 맡았죠. 근데 너무 사실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예. 그런데 그 경험이 저에게 계속 남아서 저를 계속 공연으로 이끌어갔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런 관심이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들의 문화예술 활동, 또 그들의 문화예술 관람의 기회 등등을 연구하는 대학 시절에 이제 동아리로까지 연결되고, 그죠? 또 그래서 계속 그런 연구 작업은 해 오셨던 거고.
0: 네, 관련한 활동 계속 했었고요. 그렇지만 주 직업은 이제 아무래도 그
1: 변호사였고.
0: 한동안은 변호사였죠.
1: 변호사였고. 저 그러다가 그러니까 연극 배우로 무대에 서신 게 먼저예요? 책을 쓰신 게 먼저예요?
0: 연극을 해본 것은 책보다 먼저죠. 예. 근데 그게 뭐 저의 어떤 주 활동이거나 직업이거나 이런 정체성이 있진 않았죠.
1: 근데 그때 연극을 그 변호사이시면서 연극 무대에 선 거잖아요. 그 기회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0: 그거 제가
1: 아,
0: 만들었죠. 누가 저를 불러주던 시절은 아니기
1: 그 글쎄,
0: 때문에.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프로젝트 팀이 조금 더 단체로 좀 성격을 가지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니까. 예, 그래서 연출도 다른 동료가 하고 배우도 뭐 제가 출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1: 예.
0: 해서 공연을 실제로 이제 관객들에게 티켓을 판매하고
1: 그게 몇 년도쯤입니까, 그게?
0: 2011년 뭐그 무렵입니다.
1: 어떤 작품인지 기억나세요?
0: 저희가 뭐몇 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떼레즈 라켄이라고 박찬욱 감독님의 그 영화 박쥐의 원작인 소설이 있어요. 에밀 졸라의 소설인데 굉장히 그 사랑과 뭐 증오와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작품이었는데
1: 흡혈귀도 나와요?
0: 혈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감독님이 각색을 하신.

0: 거고요. 근데 그런 종류의 인물이 나오죠. 누군가 이렇게 살해하거나 사랑 때문에.
1: 예, 예.
0: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야, 우리가 장애인 배우가 출연하는 공연이지만 너무 착하고 뭐 아름답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우가 같이 하지만 어떤 폭력과 사랑과 막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격정적인 공연을 해보는 것도
1: 좋죠.
0: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그 작품을 골랐던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무대에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처음 쓴 건 그때였습니다.
1: 관객들의 반응이 기억납니까?
0: 관객들이 주로 지인들이어가지고 다들 좋다고 말했지만 뭐 그게 뭐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그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관객들까지 티켓 판매해서 모으는 그런 연극 활동도 하셨고,
0: 네.
1: 그리고 또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뭐 인권위원회 같은 곳에서 업무를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주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뭐 연극도 하고 또 인권 관련 활동도 하면서 가지게 된 어떤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식들이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걸 한번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의 에세이를 그 전에 쓴 적이 있긴 한데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좀 더 여러 가지 정보와 담론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을 제가 낸 것은 2018년도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일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뭐 원고나 고민들을 종합해서 책을 냈었고, 아마 그 책을 낸 이후에 제가 그 정관영 선생님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1: 과거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 한번 한 적이 있고.
0: 네네. 그 책이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러다가 요즘은 변호사 활동을 안 하시죠?
0: 네, 안 합니다.
1: 요즘은 주된 일이 뭡니까, 그러면?
0: 저는 그래서 이제 공연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하고요. 네, 공연 뭐 1년에 몇 편씩 계속 하고 있고, 뭐 또 글을 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또 모아서 글도 쓰고,
1: 네.
0: 이런 건 계속 하고 있죠. 예.
1: 작가이면서?
0: 네.
1: 공연하는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는 연극과 무용이 이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0: 연극은 뭐 어려서 경험해보기 시작해서 쭉 간간이 무대에 서셨다 설명이 되는데
1: 네.
0: 무용은 뭐 언제부터 또 시작입니까?
1: 사실 이제 무용이 춤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그 현대 공연 예술에서 저도 뭐잘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춤과 연극이 딱 명확하게 구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연극이라는 말로 하는 작업에서도 자기 어떤 몸의 움직임을 많이 집중해서 그 표현을 많이 살리는 공연들은 또춤 같기도 하고 또 춤이라고 불리는 공연에서도 무용수들이 요즘에 막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뒤섞이는데 특히 저는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을 할 때도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야, 나는 뭔가 이렇게 막 연기를 하고 이야기가 막 있는 것보다는 몸을 많이 쓰는 공연이면 좋겠어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어떤 공연 작업이 있긴 했는데 다 연극으로 분류가 됐고 그걸 춤이나 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춤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외 여러 작품들을 보고 또 국내 여러 새로운 활동들을 보니까 장애가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몸에

0: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이런 좀 무식한 질문을 드려보면 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의 동작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움 표현을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춤을 추려면 매우 힘들잖아요. 전문적인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그래야만 그 동작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이 과연 그런 어떤 몸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1: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발레라던가 혹은 뭐 우리가 케이팝 그 스타들이 추는 그런 춤을 보면 정해진 안무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안무에 맞게 자기 몸을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런 춤의 영역에서 본다면 아마도 신체적인 어떤 운동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춤을 잘 추기가 아마도 어려운 게 많을 거예요.
0: 흉내내기 어렵죠.
1: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0: 어렵죠.
1: 근데 이 춤의 역사를 보면 이 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 형식이 많이 개방되고 그리고 사실 현대 무용 공연을 우리가 보러 가면 무용수들이 바닥을 막 기어가기도 하고 바닥에 눕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종류의 그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관객들이 그 무용수의 움직임 또는 몸을 보면서 자기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어떤 공간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종류의 감동을 느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없냐보다 그 몸이 얼마나 내 앞에 선명하고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거기 있을 수 있는가, 그 몸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나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뭐 조금 제가 낭만화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장애인 무용수들이야말로 자기 몸을 가장 누군가의 눈앞에서 압도적이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몸이고
0: 그러네요, 또. 생각을 바꿔보니까.
1: 어디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기 드문
0: 맞아요.
1: 실제로 그래서 그 무용의 역사에서도 안무가들이 장애가 있는 어떤 그 분들, 뭐 가족 혹은 자기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로부터 안무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춤의 역사에서 장애가 있는 몸은 언제나 중요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 표현이야, 정말 표현하신 대로 압도적으로 저한테 오네요. 장애가 있는 몸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관객들에게는 그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네요.
1: 그 압도적인 게 항상 좋으냐? 물론 그건 다르겠죠. 좋아지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힘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용수로서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0: 그래서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 무용제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1: 그 대회가 2016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적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그 대회 말고도 여러 이제 공연 축제에서 장애인 무용수들을 보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0: 우리 김 작가님은 2021년 그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 무용제에 무용수댁이라는 작품으로 초청받으셨죠. 그 무용수댁이라는 작품은 창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1: 네, 창작이고요. 물론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그 작품을 같이 만든 동료들이 있고 안무가가 있고 그 작업이 이제 그 1960년대에 어떤 미국의 무용수 중에서 안무가 중에서 야, 모든 움직임은 다 춤이 될수 있어 이런 걸 외친 이본 라이너라는 안무가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모든 움직임이 다 춤이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그러면 왜 장애가 있는 움직임은 저걸 할수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모든 움직임이 춤이 될수 있다고 하는 선언에서조차 어떤 종류의 몸들은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춤을 좀 제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번역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번역해서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0: 그 해외 초청 공연도 많이 하셨다고.
1: 국내에서 공연한 이후에 독일이나 크로아티아 같은 데서 열리는 무용 축제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공연을 했죠.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제 장애인 무용제가 있듯이 해외에도 그런 장애인 국제 무용제 이름을 딴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1: 사실 장애인 무용제라는 이름의 그 축제가 있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초대받았던 행사들도 주요 행사들은

0: 그런 그러니까 장애인 무용제가 아니었어요.
1: 그냥 일반 무용제?
0: 네, 그냥 현대무용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1: 그렇죠.
0: 축제예요. 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제가 있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뭐 독일에서 온 장애가 있는 무용수가 있는 팀도 있고.
1: 예.
0: 그러니까 요즘 현대무용계에서는 사실 장애가 있는 무용수가 있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 그렇게 이제는 인식이 바뀐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또그 같은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2023년에는 현실 원칙이라고 하는 공연을 단독으로 공연하셨다고. 이건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0: 뭐 작은 작품인데요. 아주 짧은 작품이고 혼자 출연하는 건데.
1: 1인모, 그렇죠?
0: 제가 이제 보통 평소에는 이렇게 발을 잘 사람들한테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손은 많이 이렇게 쓰지만. 그래서 그 공연에서는 이제 발을 주로 사용하는 공연이었어요.
1: 허허.
0: 맨발로 이렇게 어떤 줄을 걸어놓고 줄타기를 거꾸로 하는 거죠. 바닥에 누워서 그 줄을 발로 잡고 뭐 튕기고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거기 현실 원칙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는?
1: 사실 현실 원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또 프로이트라는 학자가 썼던 용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만족을 위해서는 당장 불편한 것들을 좀 감수하고 쾌락을 이렇게 뒤로 미뤄야 한다는 원칙이거든요.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약간 그 제목을 쓴그 이름을 쓴 거는 제가 어떤 그 저의 몸의 일부를 많이 감추고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 감춘 몸의 일부를 또 사람들 시선 앞에 그냥 노출하고 더 정면으로 그 시간을 좀 견디고 통과하는 것 그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나 혹은 무용수로서나
0: 예.
1: 거기 모인 관객을 포함한 모든 동시대의 사람들 모두에게 더 필요하고 진실된 시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거창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0: 우리 김 작가님은 하반신이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1: 네.
0: 바로 그 하반신의 발을 한번 정면으로 보여주자.
1: 네, 그런 의도였죠.
0: 뜻하신 바대로 관객들의 호응이 왔습니까?
1: 네, 호응이 있었고 무엇보다 적어도 2020년대 관객들은 그런 작업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작업들을 뭐좀 신기하다거나 호기심 어리게 보기보다는 하나의 공연의 한 양식으로
0: 그렇죠.
1: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을 싫어할 수도 있고 재미없어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적어도 이것이 하나의 이 시대의 공연의 형태고 그 공연의 하나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비판도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0: 또 지난해에는 국립극장에서 연극 몬스터 콜스에 이제 배우로 출연하셨는데,
1: 네.
0: 이제는 일반적인 그 연극인들이 이제 캐스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1: 네, 뭐 종종 해주시고요. 근데 연극보다는 이제 무용에 가까운 공연을 많이 하는데, 네, 가끔 이제 연극도 할 기회가 있긴 합니다. 네.
0: 거기 이제 뭐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동시에 다 등장하는 그런 연극이죠?
1: 네, 그런 극입니다. 네.
0: 뭐 거기에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배우로서 특별히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런 거 없는 거죠?
1: 네, 그런 거 없고요.
0: 그죠?
1: 네, 뭐 장애인 역할이 맡겨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의 특성을 그냥 살린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캐릭터가 달라진다기보다는 그 캐릭터의 표현 방식이 예를 들면 뭐 청력이 뭐 낮아서 수어를 써야만 하는 배우가 있다면
0: 예.
1: 그 수어로 뭐 이를테면 맥베스 같은 고전극을 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몸을 그 하나의 매체로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 어떤 종류의 새로운 아름다움이나 흥미로움 같은 것들을
0: 예.
1: 찾는 게 요즘 공연하는 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예.
0: 아까 이제 연극을 하면서도 나는 뭐 대사나 뭐 이런 것보다도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싶어. 이런 그 욕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춤으로 무용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뭐 도대체 그렇게 몸을 자꾸 움직이고

0: 어떤 이유는 뭘까요?
1: 뭐 이제 지나고 해석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10대 초반 뭐 중반까지는 그냥 집에 있었거든요. 방 안에 하루 종일 있고. 그때는 휠체어도 사실 없었어요. 네, 시골이고, 휠체어를 타도 뭐, 이렇게 비포장 길이기 때문에 돌아다닐 것도 없고, 항상 집에 있었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도 방 안에서 이렇게 혼자 막 농구하고 축구하고 상상으로 하는 거죠. 혹은 뭐 소팔만 써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그런 좀 몸을 많이 써서 격정적인 그런 활동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뭐그 나이 때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못 해왔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학교에 다니고 변호사가 되고 할 때까지도 주로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랄까요? 지식과 정보를 다루고 언어를 중심으로
0: 그렇죠, 그렇죠.
1: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0: 책 쓰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동안 계속 뭔가 몸에 대해서는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 안에 저한테 계속해서 아, 몸을 좀 쓰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나의 신체를 감추는 것으로서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이몸 자체를 그 자체를 바탕을 두고 이 사회와 만나고 싶다. 이런
0: 네.
1: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행위인 춤, 무용까지 이제 온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춤추면서 행복하시죠?
1: 그럼요. 네. 물론 이제 점점 직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항상 행복하진 않잖아요.
0: 물론
1: 네,
0: 그렇죠.
1: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다른 삶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저한테 큰 자유로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0: 본인에게 자유로움을 준다.
1: 네.
0: 그리고 본인의 그 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1: 사실 제가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딱 전하고 싶어서 춤을 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거라면은 책을 써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말로 정리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관객들과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교수님하고 저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것도 물론 좋은 하나의 만남의 방식이지만 또 시청자들과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도 좋지만 저는 이 방식 말고 우리가 말을 하나도 나누지 않아도 정말 서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과 일상생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보는 거.
0: 그렇군요.
1: 그런 순간을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연에서도 저 혼자 막 도취해서 좋고 이런 걸 하고 싶다기보다는,
0: 관객과의
1: 예,
0: 만남.
1: 거기 온 관객과 그전까지 없었던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연결되는 그런 순간을 나눠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0: 자, 이제 장애 예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들이 하는 예술 활동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예술 운동적 개념으로서의 장애 예술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어떤 용어입니까?
1: 네, 뭐 일반적으로 물론 장애인들이 하는 예술 활동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면 뭐 장애인이기만 하면 모든 활동이 다 장애 예술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장애인인데 그림을 그리시면 내가 하는 게왜 장애 예술이냐? 나는 그냥 미술을 하는 거다. 이렇게
0: 그렇죠,
1: 네, 그것도
0: 그렇죠.
1: 얼마든지 또정뭐 타당한
0: 맞아요, 맞아요.
1: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장애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는 어떤 장애인이 하는 예술을 총칭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좀 기존의 어떤 주류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춤 얘기하셨지만 그동안 어떤 예술을 할수 있다고 인정된 그런 몸들이 있잖아요. 뭐좀 젊어야 되고 뭐 어떻게 생겨야 되고 그런 몸과 다른 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그리고 그 몸의 어떤 뭐 질병이나 어떤 그런 손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인정하고 거기서 어떤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일련의 어떤 예술적인 관점이랄까요? 운동이랄까요?
0: 그렇죠.
1: 그런 걸 우리가 장애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0: 이런 용어가 출연하고 널리 퍼진 것도 꽤 오래된 거죠?

0: 사실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20세기 뭐 후반 뭐말
1: 그렇죠.
0: 이후부터 좀 약간 서양을 중심으로 좀 많이
1: 그러니까,
0: 논의가 됐고요. 예. 한국에서도 이제 뭐 최근에 한 10년 이상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죠.
1: 장애인 배우들만으로 구성된 극단도 있다면서요? 각 극단 애인?
0: 네, 극단 애인이라는 곳도 있고, 뭐, 또그 밖에도 몇몇 팀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분들도 뭐 장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인 배우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장애가 있는 배우들만이 할수 있는 무엇이 있다. 그 배우들이 모여서 같이 공연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훈련했을 때 기존의 배우들이 보이기 어려웠던 어떤 미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신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모인 분들인 거죠.
1: 그렇게 모여 있는 분들이 이른바 운동적 개념으로서의 장애 예술을 사회에 이제 알리고 있는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뭡니까?
0: 사실 장애가 있는 예술인들 일반적으로만 우리가 얘기 먼저 해보면, 사실 그 비슷할 거예요. 예컨대 예술 활동을 하려면 생계를 꾸리기 어렵잖아요. 좀더 어떤 나은 그 생활에 좀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특히 장애인 예술가들은 이를테면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훈련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그 학교도 물론 들어가기 어렵지만,
1: 교육기관이
0: 네,
1: 없죠.
0: 학교 밖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이를테면 내가 연습실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연습실이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한두 개밖에 없고, 서울을 중심으로 봐도 몇개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상시적인 훈련이나 연구를 할 기회가 많이 없고, 또 그런 걸 같이 할수 있는 동료들도 최근에 그래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또그 분들은 뭐 이렇게 찾기 어려우니까, 네, 뭐 좋은 동료, 연습실, 뭐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필요하다고
1: 그러면
0: 생각할 것 같습니다.
1: 좀더 일찍 이런 운동이 시작된 아까 서구, 뭐
0: 네.
1: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지원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갖춰져 있습니까?
0: 제가 보기에는 또그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는 물론 더 일찍 시작을 하긴 했는데, 또 한국이 갑자기 또 빨리 뭘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201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도 그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런 지원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국가의 어떤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만 보면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1: 제도는 많이 갖춰져 있어요.
0: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독일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가면 그냥 장애인 무용수가 그 축제에 와서 같이 참가자로 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대학의 장애인 뭐 예술가가 교수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술계라고 하는 곳에서 장애가 있는 여러 창작자들에게 훨씬 더 열려 있고 그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주목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정책적으로는 좀 그래도 많이 지원을
1: 우선
0: 하지만
1: 수적으로 부족하군요.
0: 그것 네 그런 거 당연히 있고요.
1: 그죠?
0: 네, 맞습니다.
1: 그냥 관람을 하는, 장애인들이 관람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뭐, 극장이나 연극 같은 거 구경하러 갈 때도 좀 아직도 불편하기가 많죠?
0: 네, 특히 뭐 공연은 소극장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소극장들은 아직도 이제 뭐 지하에
1: 전부
0: 있거나
1: 계단
0: 뭐
1: 투성이고.
0: 네, 그런 곳이 많고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 이제 옛날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뭐 학생 때 이럴 때는 갈수 있는 극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규모 있는 극장들, 공공 극장들은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도 공연계가 가장 자원은 적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장애인의 접근성이나 장애 예술에 관한 문제의식을 그래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방송이나, 네,
1: 방송?
0: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방송의 영화계가 더 촉박하지, 공연계는 그래도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1: 그러네요,
0: 네,
1: 그러네요.
0: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방송, TV 프로그램에서 뭐 드라마가 됐건 예능 프로가 됐건 뭐가 됐건 장애인 본적 거의 없어요.
0: 드물죠.
1: 뭐 연극이나 이런 데서는 직접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늘어나고 또 장애인들이 찾아가기 쉬운 극장들도 늘어난다라고
0: 네.
1: 하셨는데 이제 또 관점을 바꿔서 배우들이 아니면 공연의 스태프들이 무대 뒤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은 충분히 보장돼 있습니까?
0: 그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문제

0: 기대의식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뭐 예를 들면 뭐 배우로 장애인들이 이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익숙한 일이 되었는데, 그럼 무대 감독이나 연출자로가 장애인이
1: 예.
0: 있느냐, 아직은 거의 없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고민이 필요하겠죠. 뭐 아까 뭐 학교도 당연히 또 필요할 거고, 그런 걸 배울 수 있고 종합적인 어떤 그 무대 연출에 관한 지식도 필요할 테고.
1: 예.
0: 근데 그래도 아직 초보적이긴 하지만 그런 논의가 있고, 또 최근에 열리는 공공 극장들 중에 일부는 오퍼레이팅실이라고 우리가 조명 뭐 이렇게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공간도 휠체어가 갈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 미미하긴 한데 그래도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그러니까 무대 뒤에 그러니까 무대에서 배우들이 있으면 거기 객석에만 다가갈 수 있는데 무대에 정작 배우가 올라가려면
0: 네.
1: 휠체어 타고 못 올라가는 그런 무대도 많다면서요.
0: 그런 무대 많이 있죠. 예, 그런 극장들 많이 있고. 네.
1: 그죠?
0: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건 꼭 공연은 아니고 다른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그때 인권 뭐 소위원회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1: 예.
0: 그때 저희가 이렇게 변호사 관련된 기관을 다 접근성을 한번 실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직접 이제 갔거든요. 저희 위원회 다른 변호사님 같이. 근데 교육실에 갔는데 되게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다 너무 좋았는데, 그 교육실이니까 이제 수업을 듣는 곳이잖아요. 변호사들이 연수를 받는 곳인데, 근데 그 강단에 올라갈 수는 없던 거예요.
1: 강단에
0: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1: 강사가
0: 그쵸.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많이 고민하는 변호사님들조차도, 아, 변호사 중에도 장애인이 있으니까 여기 수업을 들으려면 이렇게 잘 해놔야지 생각하시는데,
1: 수업 듣는 것까지는
0: 그쵸.
1: 보장해
0: 네.
1: 주는데.
0: 그 사람이 강의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비단 거기만이 아니고 많은 학교들도 그렇거든요. 학생들이 앉아 들을 수 있는 곳은 잘 되어 있는데 강의를 하는 곳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이 어떤 우리가 그것도 일종의 무대라고
1: 그렇죠,
0: 보거든요.
1: 그렇죠.
0: 무언가를 말하고 표현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에서는 아직까지도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1: 네.
0: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이제는 정말 구석구석 생각을 바꿔야 되는군요.
0: 네. 저는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1: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그 몸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0: 저한테 그 몸은 아주 오랫동안 삶의 좀 장벽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얻고 뭐 친구를 사귀고 연인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최대한 이 몸이 발휘하는 효과를 없애고 다른 어떤, 그게 뭐 어떤 지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유머 감각일 수도
1: 그렇죠,
0: 있고 뭐가 됐든지
1: 그렇죠.
0: 간에요. 그런 것들을 갈고 닦아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은 최대한 감추거나 아니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연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점점 여기에 참여하면서, 한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내 몸은 좀잘못 물려준 것 같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니죠.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인데 변호사하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몸으로, 이 몸으로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 몸이야말로 저한테 유일하고 아주 희소하고 고유한 무엇을 부여하는 그런 저의 일부다. 저 혹은 뭐 저의 전부다.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뭐 그동안 하신 공연 작품 제목에도 뭐 차별, 평등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는 작품들이 꽤 많던데
0: 네.
1: 우리 김 작가한테 공연을 통해서 구현하는 이 평등의 의미라는 건 그럼 뭡니까?
0: 물론 제가 공연을 할때 어떤 딱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막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공연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좀큰 틀에서 가지고 있는 이상은 무대를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1: 무대를 평등하게.
0: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법적인 권리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왔던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객석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1: 객석을
0: 네.
1: 평등하게. 맞아요.
0: 근데 제가 좀더 하고 싶은 거는 객석도 물론 평등한 게 중요하죠. 네. 우리가

0: 다음에 하는 걸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각자가 무대에 올라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마음껏 뽐내고 표현하고 뭐 그러다 좌절하기도 하고 냉혹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고
1: 예, 예.
0: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삶이 완성되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무대를 평등하게 만들고 싶다. 근데
1: 맞습니다.
0: 그 무대는 너무 많잖아요.
1: 네.
0: 제가 다 할 수 없고
1: 네.
0: 적어도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이 공연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라도 이 무대를 평등하게 만들 수 없을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1: 우리 김 작가님을 배워서 계속 나도 한번 도전하겠어라고 무대를 향해 진출하는 그런 주변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0: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다면 너무 좋겠죠. 네. 어떤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자기 몸을 늘 부끄러워하고
1: 예.
0: 친구들과 다르다고 해서 숨고 싶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어 또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1: 예.
0: 생각하던
1: 예.
0: 누군가가
1: 예.
0: 이렇게 숨을 바엔 차라리 정면으로 드러내고 춤을 추겠다라고 결심하는 뭐 어떤 10대 청소년이 만약 어딘가에 있다면 저한테는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1: 뭐 오늘 우리 대화도 주로 이 공연, 춤, 뭐 무용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많은 직함 가운데 작가로 불리길 원하신다고 제가 듣긴 했어요. 왜 작가로 불려지길 원합니까? 공연가 이렇게 불려야 맞는 거 아닌가요?
0: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뭐 글을 쓰거나 이 춤을 추거나 하는 행위가 아주 별개의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종류의 공통된 문제의식과 또 어떤 열망을 가지고
1: 예.
0: 매체를 달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를 만드는 창작자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여서 열심히 세공해서 이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과 그걸 통해서 만나는
1: 예.
0: 창작자다라는 의미에서 작가라는 말이 좀 더 이런 활동들을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1: 그러네요. 네. 작가가 반드시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 공연을 만드는 것도 작가니까.
0: 네.
1: 그런 거죠?
0: 네네.
1: 그리고 우리 김원정 작가가 하고 있는 각종 공연은 기존 공연을 그냥 흉내낸다기보다 본인이 창작하는 공연들이 많으니까.
0: 네.
1: 작가가 맞군요.
0: 네.
1: 마지막으로, 김원정 나에게 무대란?
0: 다른 사람을 만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강렬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아까 춤을 통한 메시지와 비슷한 맥락이네요.
0: 네.
1: 앞으로 계획은요?
0: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왔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좋은 공연 작업을 좀 더 잘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새롭다, 뭐 기존에 없던 거다 이런 게 아니고
1: 완성도 높은.
0: 네.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작가, 공연가로서 좋은 작품 저희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람의 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나요? 오늘 이 인터뷰를 한번 보셨으면 우리와 다른 몸, 그 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어떤 모습, 그것은 나에게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처럼 이제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된 나라, 뭐 오래된 우방이고요. 아주 가까운 나라지만 또 워낙 멀리 있어서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아닐까 싶은데 지난 1984년 독일로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독일의 한국을 알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한국학연구소장 또 동아시아 대학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한국학과 지금 아주 인기학과가 됐다 그러네요. 네, 베를린 자유대학의 이은정 한국학 교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베를린 자유대학 아주 명문 대학 아닙니까? 철학, 뭐 인문, 역사 이런 쪽으로, 그죠?
1: 명문 대학이죠. 네.
0: 우리나라에도 베를린 자유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러니까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하신 한국 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동문 수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크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네. 자, 여기 한국 학과가 처음 만들어진 건 언제입니까?
1: 자유대학교 한국 학과가 처음 만들어진 건 2005년이고요. 그때는 정교수가 없이 그냥 작은 학과로 대행 체제로 시작을 했다가 정교수가 부임한 건 2008년에 제가 한국 학과에 가면서 네. 제대로 프로그램이 시작된 겁니다.
0: 네. 독일에 한국 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군데나 됩니까?
1: 독일 대학 중에 세 군데 대학이 독립된 한국 학과가 있고요. 세 군데 대학에는 중국학, 일본학의 부설로 한국 학과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대학의 한국 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0: 뭐 일본학, 중국학 부설이라 해도 어쨌든 하나의 학과가
1: 그렇진 않고요. 한국학 이제 부전공을 할 수
0: 있는 거죠. 부전공적으로. 네. 그래도 그 6개 대학의 부전공 대학도 그 한국학 전임 교수들은 다 있는?
1: 그렇죠. 전임 교수는 있죠.
0: 그렇죠?
1: 예.
0: 그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언제입니까?
1: 그러니까 한국 학과로 전임 교수가 부임한 거는 1978년에 튜빙겐 대학이었고요. 그다음에 80년대에 보쿰 대학에서 한국학과 전임 교수가 설치되었고
0: 예,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 자유대학교가 시작된 거죠.
0: 네. 그러니까 최초는 78년이었고요.
1: 네, 그렇죠.
0: 아무래도 일본학과 중국학과에 비해서는 늦은 거죠?
1: 굉장히 늦죠. 그러니까는 일본학 중국학과가 대학교에 교수직이 설치된 거는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1912년이에요.
0: 12년?
1: 네, 1912년. 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에
0: 그러니까요.
1: 이미 비스마르크 시대에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 대한 연구는 이미 독일에서도 한 400년 전통이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연구가 늦게 시작된 거죠.
0: 늦어도 많이 늦네요.
1: 많이 늦어요. 네, 한국이 늦게 발견된 거예요.
0: 그래도 왜 그 이미륵 교수님 이런 분들이 예. 독일에 한국을 알리기 시작한 것도 꽤 오래전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1919년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이미륵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일로 망명하다시피 하신 거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1920년대에 고려 유덕학우회라고 한국 학생들이 독립운동단체를 세울 정도였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근도 선생님도 베를린에 와 계셨고, 그래서 한글이라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걸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어 강좌도 베를린에서 시작을 하시긴 했는데, 한국학을 이제 대학에서 제대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예. 동독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0: 동독?
1: 네, 동독에서 그러니까는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이미 동독에서는 한국학과를 만들었거든요.
0: 그래요.
1: 그런데 서독 쪽에서는 그게 좀 늦었죠. 근데 동독은 역사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게
0: 뭡니까?
1: 동독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긴밀했잖아요.
0: 긴밀하죠. 지금 베를린 자유대학의 한국학과 재학생이 몇 명입니까? 한 학년에 몇 명 뽑아요?
1: 저희 정원은 그러니까 한국학 단수 전공은 53명, 복수 전공까지 들어오면은 75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전체 학생 수는 그래서 이제 학기마다 좀 변하는데 250명에서 300명 정도입니다.
0: 그렇겠죠.
1: 예.
0: 한 학년이 한 70여 네. 명이라고 네. 보면 그죠?
1: 예. 네.
0: 그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1: 지원자는 한 학년에 300명이 넘거든요.
0: 300명?
1: 6대 1 정도 돼요.
0: 와, 우리 교수님 말고도 한국인 교수님분들이 더 계시겠어요?
1: 그러니까 독일 대학 시스템은 조금 한국하고 달라서요. 그러니까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정교수는 저 한 명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교원, 전임 교원은 저희가 다 합해가지고 12명이거든요.
0: 12명. 그러니까
1: 어학 선생님까지 해가지고 어학 단위 전임 교수가 4명이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 1, 2, 3, 4학년 대체로 뭘 배웁니까? 그 한국학 학생들은?
1: 한국에서 지역학 전공할 때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는 한국 역사 인문, 정치 인문, 그다음 문화 인문하고 한국학 방법론 배우고 2학년 때 이제 시민사회론, 뭐 국제정치 그리고 한국 문화재를 통해서 볼까 한국 문화를 심화시키는 수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3, 4학년 때는 심화 수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젝트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0: 어떤 프로젝트들을 주로 합니까?
1: 프로젝트 뭐 21세기 한국 사회 연구. 아니면은 요즘은 저희가 한류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대중문화와 그러니까 한국 역사 뭐 그렇게 보거나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관한 심화 수업도 많죠.
0: 네. 네. 한국어 강좌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죠.
1: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체 학점 중에 3분의 1은 한국어예요.
0: 그죠.
1: 네.
0: 그럼 뭐 한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강의도 한국어로 합니까?
1: 대학원 수업은 한국어로 하고요. 아. 심화 수업에서도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1, 2학년은 당연히 못하죠. 근데 1, 2학년 동안에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한국어를 들어야 되거든요.
0: 그렇겠죠.
1: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심화 수업 때는 영어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한국어로 진행되기도 하고 영어로도 진행됩니다.
0: 뭐 교수님이 직접 학생들을 일선에서 보니까 졸업반 때쯤 되면 한국말 다들 잘해요?
1: 잘하는 학생은 아주 잘하고요. 그러니까 좀 천차만별이죠.
0: 근데 물론 그렇죠.
1: 그러니까 2학년 때서부터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0: 네, 네. 네. 그 대학원생들도 많아요?
1: 대학원생이 한 40명 됩니다.
0: 예.
1: 그리고 박사과정에 한 10명 지금 재학 중이고요.
0: 네, 네. 지금은 이제 일본 학과, 중국 학과보다 인기를 더 앞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 인기가 많은 학과인 거는 분명하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비교는 안 해봤어요. 일본학, 중국학하고 어디가 더 인기가 있냐는 비교는 안 해봤는데 저희가 존재감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일본학, 중국학보다 저희가 더 눈에 많이 띄는 건 사실이에요.
0: 그 정원 수는 어때요?
1: 중국학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교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교수 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100명 되거든요. 정원 자체가. 그리고 일본학과는 정교수가 2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정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재학생 수는 비슷해요.
0: 네, 네. 맨 처음 2008년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학생 수가 뭐 몇십 명 안 됐겠어요?
1: 20명 채 안 됐었어요.
0: 20명이 안 됐어요.
1: 네.
0: 그러다 지금 이제 학부만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과가 된 거 아닙니까?
1: 네.
0: 그 지원 동기도 많이 변하죠?
1: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20명 학생들 중에 절반 정도는 부모님 중에 특히 어머니가 한국 분인
0: 그렇죠,
1: 경우가 꽤
0: 그렇죠.
1: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는 지금은 대부분이 독일 학생들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한국하고 부모님이 전혀 연관이 없는 학생들이
0: 예, 예.
1: 거의 다고요. 근데 왜 한국학을 할까 하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아주 어렸을 때, 12살, 13살, 14살 때, 뭐,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케이팝을 듣게 됐다, 아니면

0: 드라마를 보게 됐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한국 언어에 관심이 갖게 됐고 아니면 한국 문화가 궁금해졌고 그래서 그다음 이제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친구들이
1: 그렇죠.
0: 많아요.
1: 뭐니 뭐니 해도 K-팝, K-드라마 이거로군요.
0: 시작은
1: 시작은.
0: 그러니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작점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1: 여기를 졸업하면 보통 진로가 어떻게 돼요?
0: 진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독일은 그러니까 의학이나 의대를 다니거나 법대를 다니는 거 아니면은 진로가 딱 이제 한 전공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은 한국 웹툰이 엄청나게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1: 예.
0: 웹툰 번역을 위해서 웹툰 회사에서 저희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스카웃을 해가 일찍부터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웹툰 회사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1: 기업들.
0: 기업들이 많이 한국 저희 졸업생을 데려가고 뭐 독일 공공기관에도 많이 그러니까 취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제 뭐 독일 외무부 같은 데 들어가고 근데 저의 꿈은 독일의 주요 공공기관에 저희 졸업생들이 곳곳에 다 포진을 해서
1: 그래야죠.
0: 지한파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1: 어쨌든 웹툰 번역도 그렇고 무역하는 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다 한국어 능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가는 거니까.
0: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과 인터컬처럴 컴피텐스, 그러니까 문화 상호 문화적인 능력이
1: 그렇죠.
0: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1: 한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0: 알고,
1: 아니까.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갈수록 한류가 확산되고 취업 자리도 늘어나고 하니까
0: 그런 거죠.
1: 인기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지사라고 볼수
0: 근데
1: 있겠네요.
0: 독일 학생들이 취업을 염두에 두고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드물어요.
1: 그래도 연결이 되죠.
0: 그러니까 그쵸 장래가 완전히 암울하다고 하면은 한국학을 선택하지 않겠죠.
1: 예.
0: 그렇지만 처음에 입학할 때는 거기까지는 염두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 네.
0: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에서 연락이 오고
1: 그렇죠.
0: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이걸 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연락이 오니까는 기꺼이 가는 거죠. 일찍 한 졸업하기 졸업도 하기 전에
1: 예.
0: job offer가 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1: 네.

0: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커리큘럼 만들고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시는 것 이외에도 한국을 알리기 위한 또 다양한 활동을 그동안 해오셨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1: 한국을 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학이 해야 되는 일이 중에
0: 물론 있죠.
1: 하나잖아요. 근데 한국 학 연구소 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공공 그러니까 퍼블릭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시민들도 초대를 하고 저희가 직접 문화 살롱을 조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문화, 한편으로는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퍼블릭 톡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 행사가 있거나 그래요, 저희 연구소 내에서.
0: 그거를 주도하는 건 한국학 연구소로군요.
1: 네.
0: 거기 일반 시민들 참여도 많아요.
1: 저희 행사에 그러니까 보통 참여율이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전문가 네트워크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는 한국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전부 그러니까 초대해서
0: 연계해서
1: 연계해서 계속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0: 과정을 만들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동아시아 대학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박사 과정만 도입을 해가지고 코스웍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을 자기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만 동아시아라는 틀 속에서 공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고요. 그거는 독일 연구재단에서 엑셀런트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엘리트 대학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예, 한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운이 좋게 그 엘리트 대학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돼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이제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죠.
1: 네, 그 동아시아 대학원 설립을 주도하시고 지금 원장을 맡고 계신데 네. 역사로 따지면 중국 학과나 일본 학과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그러니까 역사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선생님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는 그거는 제가 총대메고 나섰으니까 끝까지 가야죠.
1: 네, 네. 학생들 만족도도 대단히 높습니까? 그런 조사도 해보시나요?
0: 저희가 이제 강의 평가하고 만족도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만족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는 하는데 평가는 되게 좋아요.
1: 네. 뭐 어떤 면에서 제일 만족도가 좋다고 그래요?
0: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학과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저희가 비교적 많은 편이잖아요. 행사도 많이 하고 한국 썸머스쿨도 제공하고 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과에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 학생들의 만족감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대학은 학과 소속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와서 자기 일하고 가는 건데 저희는 예. 우리 한국학과야. 그래서 저희는 한국학과 단체티도 있고 에코백도 만들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돌아다니면 아 쟤들은 한국학과네라고 알 수 있어요.
1: 그렇죠. 특히 베를린 자유대학 같은 경우는 학과 어떤 특정 학과 소속이지만 아주 다양한 공부를 자기 마음대로들 하죠.
0: 그렇죠.
1: 그런데 한국 학과 학생들은 좀 그 중에서 유달리 집단 소속감이 네. 강하다.
0: 네. 그러니까 눈에 띄어요.
1: 아니 그리고 저도 저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학생들 전부 한복을 입혀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 매년 그걸 하세요?
0: 네, 매년 그걸 해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이 한복 페스티벌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학생들 전원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그걸로 저희는 연하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매년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한복을 입어보는 게 한국을 체험하는 날이라고 당연하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한복을 입는 날, 그러니까 한복을 왜 입어야 되고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한복 입었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까지 연습을 시켜줘요.
1: 그 한복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0: 저희가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복은 유행한다는 걸 저 몰랐는데 한복도 유행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1: 변하죠, 변하죠.
0: 항상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안 입는 한복이 장롱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부임했을 때 2008년에 그걸 왜 시작했냐면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문화원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한국문화원을. 근데 한국문화원에 한복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 적은 인원의 학생들이 선생님 저것 좀 입어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장님한테 그때 부탁을 드려서 입어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 전체 입으면 좋겠다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복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몇 벌 모았다가 그게 저희 방문학자로 오신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메일을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한 40벌을 모아가지고 보내주셨었어요. 어이구. 그래서 첫 10년 동안은 그 한복을 가지고 해마다 입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뜯어지고 막 이제 예. 바꿔야 될 때쯤 됐는데 저희가 제가 이화여대에서 명예 졸업을 할 때 동문들이 기념으로 한복을 80벌을 모아주셨어요.
1: 다 기증이라군요.
0: 네, 전부 기증 받은 거죠.
1: 네. 그 좀 체형이 잘 맞아요?
0: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있죠. 이렇게 큰 친구들은 치마를 한 세 겹으로 겹쳐 입히거나, 예. 그러니까 저고리 대신에 마구자를 입히거나 해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요, 그러니까 한복을 많이 변형시키기를 했는데 그렇게 입어도 한복을 입어봤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학생들은.
1: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한국학 워크숍 활동도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지금은 이제 끝났는데요.

0: 저희가 10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독일에서 사회과 교사,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사회과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30명씩 초청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한국 관련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2010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을 수업에서 다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1: 다룬 일이 별로 없겠죠.
0: 없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찾아보면은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언급되거나 아니면은 한국 경제 발전에 관해서 조금 언급되거나 그렇겠죠.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 그 문제,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배워야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국학을 더 많이 전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의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워크숍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매년 그러니까 30명씩 초청을 해서 워크숍을 하니까는 한 2015년쯤 되니까는 이제 성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이라고 아비투어 시험을 보는데 한국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독일 학생들은 12학년, 13학년 되면은 1년에 연간 논문을 쓰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한국 관련 논문을 썼다는 학생들도 늘고 그래서 아 성과가 좋았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1: 그랬죠.
0: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BTS도 그렇고 K-POP도 그렇고 독일에도 한류가 상륙을 했거든요. 바람이 부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그런 워크숍은 안 해도
1: 굳이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0: 네.
1: 그래도 아무튼 그 한 10년 동안의 워크숍 기간이 교사들이 학교에서 고등학생들한테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더 언급할 것이고.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모듈을 만들어 드렸어요.
1: 그러니까요.
0: 어떤 모듈을 하면은 이제 한국 역사를 한다면 어떤 모듈, 한국 문화를 한다면 어떤 모듈.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었어요.
1: 네.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또 한국 학과에 지원할 것이고.
0: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저희도 그걸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꽤나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네.
1: 그리고 재작년인가부터는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 학과에 이 세종 학당이 만들어졌죠.
0: 작년에 저희가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스타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세종학당이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언어교육도 있지만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 활동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1: 그 세종학당은 한국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베를린 시민들과 베를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의 목표는 베를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에 한국어 클래스를 많이 넣어서 한국어가 베를린에서 제2 외국어로 채택되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0: 많이 신청했어요. 저희가 작년 8월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지원자를 받았는데 4개 클래스를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4개 클래스가 지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지원이 마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 클래스는 15명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지원자가 금방 끝나더라고요.
1: 아, 참 2008년부터 시작해서 다채로운 활동을 거쳐서 한국학과, 한국학연구소, 세종학당까지 왕성하게 키워오신 그 모습이 이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2016년인가는 비유럽 학자 최초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학술원 정회원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0: 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학술원이라는 거는 옛날 그러니까 구프러시아 왕립학술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립학술원 있고 프랑스에도 로얄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1: 있죠.
0: 그게 독일은 프러시아 왕립학술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700년에 만들어진 학술원이고요. 영광스럽게도
1: 그러게요.
0: 저를 정회원으로 선발했다는 편지를 받고 저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1: 그 이제 우리나라 학술원이 있듯이 거기도 그런 게 있는
0: 대한민국 거. 대한민국 학술원과 비슷할
1: 그런 거죠.
0: 네.
1: 정회원 되면 이제 평생 종신 그런 거죠.
0: 네.
1: 어떤 업적으로 이게 정회원이 되셨습니까?
0: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연구자로서의 저의 역할 때문인데요. 한국학과하고 상관없이 제가 정치 사상사에서 동아시아를 보는 그러니까 유럽의 정치 사상가들이 동아시아를 보는 시각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그것이 그들의 정치 사상에 어떤 역할을 했고 왜 그런 식으로 보았나를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치 사상 연구에 정치 사상사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한 거다라는 걸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회원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0: 독일 통일 과정을 현장에서 다 보신 거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그 독일 통일 청서 작업도 직접 하셨죠.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훈장도 타시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 청서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어요?
1: 아, 그러니까 독일 제가 이제 1994년부터 이미 할레대학, 할레라는 도시가 동독 한가운데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통일 체제 전환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계속
0: 그렇죠.
1: 봤었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독일 통일에 관해서 배우려고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파견을 했었어요.
0: 당연히 해야죠.
1: 그래서 그분들한테 독일 통일이 뭔가, 독일에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 저도 처음에는 통역으로 참가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독일 통일 20주년이 됐을 때 저희가 토론한 게 우리나라 우리말로 쓰여진 독일 통일에 관한 자료집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독일 정부가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제 통일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연방 내무부가 그때 이제 통일 특임관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연방 내무부의 도움을 받고 한국 통일부의 지원을 받고 해서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30개 영역에서, 그러니까 주제가 30개예요. 그래서 30권으로 이 독일 통일 총서를 만들면서, 독일 정부가 만들었던 통일 관련 문서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문서를 분석하고 요약하고 공무원이나 한국 연구자들이 그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있었다면, 이거는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까 하면은 문서를 보고 더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자료집을 만들고 제가 해제를 하고 설명을 한 거죠.
0: 한마디로 독일에 통일되어 가지는 역사적인 전반의 과정을 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자료집.
1: 한국 연구자와 공무원들, 정치인들을 위한 자료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이제 완성됐죠? 통일.
1: 그건 통일은 완성됐는데요. 통합은 완성,
0: 아직도?
1: 과정이에요.
0: 아직도?
1: 그러니까 통일은 그래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0년이고 이제 올해가 장벽풍계 35주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1990년에 독일 통일 이야기하고 2000년에 독일 통일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독일 통일 이야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0: 다르죠.
1: 이게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0: 아직도 완벽한 통합은 안 된다.
1: 통일과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방 간의
0: 그러니까요.
1: 지역 간의 격차라고 봐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격차는 아직도 있죠.
1: 있죠. 당연히 있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다 완벽한 하모니 조화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0: 아니겠죠. 갈등도 여전히 있을
1: 있죠.
0: 것이고. 거슬러 가봅시다. 1984년에 처음 독일에 가셨다고.
1: 네.
0: 왜요? 왜?
1: 되게 안 믿으실 텐데요. 저 대학교 3학년 때간 거거든요. 3학년 1학기 때, 근데 2학년 2학기 때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던 저희 선생님께서 독일서 공부하는 게 너한테는 어울릴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0: 왜
1: 말씀하시는 게
0: 그랬대요?
1: 질문을 하도 많이 해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그때는 당연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야 되니까는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갈게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0: 독일어 못 하셨을 때 아니에요?
1: 아,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1, 2학년 때도 선생님이 독일어를 계속 하라고 하셔서 하고 있었어요, 독일어는.
0: 그 조금은 아실 수 있었던.
1: 독일에 도착했을 때 독일어는 웬만큼은 했어요.
0: 그래요?
1: 잘은 못했죠, 근데.
0: 아, 물론
1: 당연히요.
0: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래 전공이 뭐셨죠?
1: 정치학이었어요.
0: 정치학.
1: 정치외교학과.
0: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도 정치학과 문을 두들기신 거 아니에요?
1: 정치학과로 입학했죠.
0: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잘 적응이 됐습니까?
1: 힘들었어요. 첫 학기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정치학 입문을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 정확한 독일어를 해주셔도 천천히 해도 못 알아들을 판인데 사투리까지 하시는 분이니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첫 학기 버티고 나니까는 열심히 해보자, 해볼만 할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1학년 입학을 다시 한 거거든요.
0: 그래.
1: 그 정치학과 1학년으로.
0: 대학
1: 그래서
0: 1학년.
1: 네,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서 그냥 독일의 대학생으로 살았어요.
0: 그랬겠죠.
1: 대학생으로 살고, 친구들하고 그다음 학년 올라가고, 그리고서는 그다음 석사까지 하고 박사까지 계속 그렇게 간 거죠.
0: 박사까지 다 하신 게 몇 년도입니까?

0: 박사학위를 받은 게 92년에 박사 논문을 마쳤어요.
1: 92년?
0: 네.
1: 그럼 그때부터는 2008년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럼?
0: 교수 자격 논문을 쓰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는 제가 독일에는 박사학위 하고 난 다음에 교수가 곧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94년에 이제 저희 박사 논문 지도 교수 선생님이 동독에 있는 대학으로 학교를 옮기셨거든요. 예. 할레 대학으로 옮기셨는데 선생님이 나랑 같이 할레 대학으로 갈 사람 하고 저희 괴팅겐 대학에 계실 때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저는 몰라가지고 선생님이랑 가면은 갈게요 하고선 따라갔거든요.
1: 예.
0: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가서 교수 자격 논문을 쓰자 하고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괴팅겐은 굉장히 작은 예쁜 도시예요. 서독의 예쁘고 깨끗한 도시인데 동독 도시 93년 4년에 갔던 동독 도시는 할레 도시는 새까맣고 시내는 거의 이제 폐허 같은 깜깜하고 벽돌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무모하게 갔지만 거기서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그 제가 새로 개발했다는 그 정치 사상사의 그러니까 타자를 통한 정치 사상을 보는 방법 그 작업을 7년 동안 같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 교수 자격 논문을 2001년에 썼거든요.
1: 네.
0: 그리고서는 2001년에 교수 자격 받고 나서 곧바로 교수 될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동아시아를 가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본에 가서 5년 있으면서 독일하고 일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1: 일본에서 또 공부하셨구나.
0: 네. 네. 그래서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예. 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일본에는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그분들하고 네트워크 만들면서 일본에 있다가 그러니까 2008년에 베를린으로 간
1: 알겠습니다.
0: 거죠. 일본에 왔을 때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한국과 동아시아에 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1: 예,
0: 그때
1: 예.
0: 퍼블리케이션이 한국에 관련한 거, 동아시아에 관련한 게 많으니까는 한국학 교수로 초빙을 받은 거죠.
1: 아, 그렇게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로군요.
0: 네.
1: 네. 그래도 아무튼 그 40여 년 세월 이제 뭐 주로 독일에서 사신 거 아닙니까?
0: 네, 네.
1: 독일이 맞으시던가요?
0: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살았어요.
1: 살아야 하니까.
0: 네. 근데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괴팅겐이라는 작은 도시가 좋았고 그다음 할레라는 동독 도시는 처음에 갔을 때 무서웠는데
1: 예.
0: 살다 보니까는 할레도 정들어요. 사람들이 되게 순박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할레도 좋았고 그리고 베를린은 익사이팅한 도시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달렘이라고 그러니까 자유대학교가 있는 데는 아주 남쪽에 조용한 주택가예요. 그러니까 괴팅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1: 네.
0: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냥 그 나름대로 저만의 독일을 만들어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1: 그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도 있을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도 있지 않을까요?
0: 많죠.
1: 좀 소개해 주시면요.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은 어떤 것들을?
0: 독일을 굉장히 이상화하고 있어요.
1: 이상화?
0: 네.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1: 왠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괴팅겐에 살 때만 해도 독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걸 정확하게 지키고 독일 기차는 정확하고 그랬는데 요즘 독일 여행하신 분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독일 기차 엉망이고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시스템이 그렇게 모두 합리적으로 돌아갔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합리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 시기는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독일이 여전히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정확하고 그러니까 룰을 계속 지키고
1: 예.
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화라는 게 제가 보기엔 편견인 것 같아요.
1: 매우 합리적이고 정확할 거라고 믿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
0: 아니에요.
1: 아니다. 네.
0: 그것이 예, 편견이고 독일 사람들이 저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은 모르는 거. 아예 몰라요. 근데 요즘 들어서
1: 요즘은 달라졌겠죠.
0: 이제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지금 20대 아래는 일본, 중국을 모르고 한국을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동아시아가 이 친구들이 발견하는 동아시아는 한국이에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일본, 중국을 먼저 알잖아요. 알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 중국을 통해서 들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을 봐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보는, 그러니까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고 하면은 예, 예. 어떤 이야기를 할지 충분히 상상이 가시잖아요.
1: 알겠어요.
0: 그런 이야기들이 들을 때가 가장 속상하죠.
1: 네.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놔둬도 그냥 저절로 다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네. 기성세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그러니까. 초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개 행사를 할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초대를 하죠.
1: 네, 네. 자, 독일의 그 과거 인물들 가운데 우리 한국 조선 뭐 이런 시대부터 연결되어 있는 몇몇 인물들이 있잖아요.
0: 네.
1: 좀 특별히 좀 우리가 지적해야 할, 좀 주목해야 할 예, 독일 사람들이 있다면 누굽니까?
0: 저는 가장 먼저 멜렌도프, 그러니까 파울 개혁 멜렌도프에 주목을 하는데요.
1: 누구죠? 멜렌도프가?
0: 멜렌도프라는 인물은 1883년에 우리나라 고종 임금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외무부 같은 기구를 만들 때 자문관으로 중국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1: 중국에 있다가?
0: 중국에 있다가
1: 대한제국
0: 아니죠. 대한제국 이전이죠. 고종이 83년이니까
1: 고종 시절
0: 갑신정변 이전에 온 거예요. 근데 외교 자문관으로 왔다가 외교 참판도 됐어요. 외무 참판이었다가 한국의 전신 그러니까 그 세무 그러니까 세관 시스템도 만들고 전기 들여오는 것도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883년부터 85년까지 3년간밖에 안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그 짧은 시기에 한 고종 임금의 개혁 정치를 도우려고 무지무지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할레대학 출신이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노력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아요.
1: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0: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갑신정변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영국, 그러니까 외세들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을 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멜렌도프는 고종을 도와서 고종이 러시아하고 친해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 역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미국대로 이 사람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일본대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거문도가 영국군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때,
1: 예, 예.
0: 이 사람이 우리 정부의 대표로 영국하고 회담을 하는데요. 영국 쪽에서는 국제 정치의 룰을 아는 멜렌도프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외교 문서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리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실록을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소리가 안 나와요.
1: 그러니까 미국 편, 일본 편, 영국 편이 아니라
0: 조선의 고종의
1: 조선 편. 고종 편을 들어준.
0: 네. 네. 그런데 우리 문서에 안 좋게 나올 때가 언제냐면 1890년에 그러니까 데니 씨가 그러니까 미국인 외교 고문관이 끝나고 나갈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한번 한국에 그러니까 조선에 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홍장한테 그러니까 청나라의 위홍장한테 잘 보여야지만 또 한번 파견이 될 수 있으니까는.
1: 예.
0: 조선이 청의 속국이지 않느냐라는 그 편지를 쓰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는 그 문서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1: 아하.
0: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했던 역할은 다르다. 그러면은
1: 네.
0: 조선을 위한 개혁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1: 알겠어요.
0: 그런 역할을 우리 다시 평가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멜렌도르프.
0: 멜렌도르프라는. 근데 너무 웃긴 거는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멜렌도르프가 교과서에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아예 몰라요. 그래서 조선의 첫 번째 외교부 차관이야
1: 예,
0: 그러면서
1: 예.
0: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독일과 한국과의 관계가 1883년부터 이렇게 긴밀한 거야라는
1: 예.
0: 걸 이야기하려면 전 꼭 멜렌도르프부터 시작을 해요.
1: 우리한테 좀 익숙한 사람은 하멜 표류기의 하멜 아닙니까?
0: 하멜은 예, 그렇죠. 하멜 표류기를 쓴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멜 표류기의 내용은 우리 부가 굉장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멜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그러니까 1650년대에 그러니까 와서 13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1: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0: 근데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13년 동안 조선에 살았던 시기에 월급을 달라고 동인도 회사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동인도 회사에서는 너 13년 동안 조선에서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조선은 무서운 나라야.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 하면서 보고서를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쓴 것이 그게 항일 표류기예요. 그러면 월급을 돌려달라고 나쁜 얘기를 쓰지 좋은 얘기 안 쓰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유럽에 알려진 하멜 표류기,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예.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아. 근데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나쁘게 알렸는데 우리가 왜 함해를 기념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유럽 한국학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유럽의 학술상을, 그러니까 한국 연구자를 위한 학술상을 주는데 함해상 준다고 해가지고
1: 말이 안 되네요.
0: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알린 예, 사람은 예. 이름을 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했죠.
1: 네. 네. 아, 저도 그냥 무심코 기억하고 있었는데 우선 그 정신부터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0: 네.
1: 자기 월급 달라고 한국 조선 욕하던 그런 기록이다.
0: 네.
1: 나쁜 것만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0: 조선 사람에 관한 기록이 안 좋고요. 조선의 경치, 조선의 산수는 좋아요. 그러니까 예쁜 나라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치고 거짓말자라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 유럽이 가지고 있는 조선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함열이 만들어준 이미지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 아닌데.
1: 빨리 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1: 그 함열 표록이 뭐 개정판 이런 거 하나 쓰시면 어떨까요? 악은 쓸 수가 없겠네요.
0: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함열 표류기가 예,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써야죠.
1: 그렇죠.
0: 예.
1: 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0: 예, 그 함열 표류기와 연장선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1600년 그리고 1500년대부터 그러니까 코레아라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유럽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1: 예.
0: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이제 전달이 되는지를 한 500년 사상사를 하는 사람은 항상 시기를 길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50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그러면 유럽 500년 전부터의 각종 문헌에 조선이나 한국이 언급되는 걸 다 찾으셔야 되겠네.
0: 찾고 있죠.
1: 대단한 지금도. 작업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9세기까지 그러니까 유럽 언론에 등장한 한국에 관한 이미지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될 것 예.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류가 유럽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동아시아의 문화가 유럽에서 이제 붐을 일으킨 게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의 중국풍. 신화설이라고 중국풍이 오고 그다음에 19세기에 일본풍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류가 오는데 이 동아시아의 문화가 유럽 사람들은 이게 동아시아 문화야라고 받아들였지만 그게 가져온 것들을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우리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라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류가 K-POP, K-드라마들이지만 대중문화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 뭐 조선시대부터 이어져는 그런 예. 문화는 아니잖아요.
1: 좀 다르죠.
0: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아시아, 유럽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아시아 문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쓰면서 그러니까는 세계 문화사 속에서의 동아시아의
1: 예, 예.
0: 문화, 그리고 우리 문화를 자리매김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연구 과제가 아주 크고 많습니다.
0: 할 일 많습니다.
1: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학과도 책임지시고 한국학연구소도 꾸려가시고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독일 참 가깝고도 좀 먼 나라 이랬는데 참 저희가 독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고 우선 하멜푸르크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차제 우리도 독일에 대해 좀 공부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싶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한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골!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올여름 연일 이어지던 폭염. 얼음장 같은 차가운 순간이 절실했습니다.
1: 무슨 뭐 시원하고 좋죠. 저 장에는 또 장댐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물이 아주 그냥 넘쳐.
2: 예예. 전국에서 다 오지. 서울 어디 다른 데 싹. 말도 못해 저 가리미 때 가면은.
0: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인파로 들썩거리는 곳. 탐진강변을 가득 메운 이들의 함성 사이로 시원한 물세례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3: 얼음장? 근데 그 얼음골 마냥 시원하네. 요렇게 햇빛이 뜨거운데도 시원해. 물 맞아 있을게.
0: 쏟아지는 물살에 더위를 잊은 올여름 가장 시원한 순간입니다.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남쪽에 있어서 정남진이라 불리는 장흥군. 탐진강이 도심을 흐르는 이곳은 여름 한철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합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할 즈음 상인들이 내놓은 크고 작은 대야로 요즘 쉽게 보기 힘든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4: 선생님, 왜 이렇게 물 담으세요?
1: 물축제니까 물 뿌리고 애들 놀고 관광객들아서 물총 싸움하고 해마다.
4: 아, 그래요? 야, 근데 성인분들도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왜요?
1: 조금 이제 같이 놀려고. 아.
0: 한낮의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아 더워도 너무 더운 올여름 장흥에서 열리는 물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기대만큼이나 열정적인 함성. 주민과 관광객은 물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까지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5: 웨이브!
6: 칠레!
5: 여기 참여하는 마음이 어떠세요?
6: 한국 여름에 좋아요. 그냥 날씨 좋고 사람이 너무 따뜻해요. 좋아요.
0: 차량 통행을 차단한 골목 전체가 시원한 축제의 장으로 변하고 사람들의 행렬이 그 시작을 알립니다.

신호탄이 터지자 이내 거침없는 물싸움이 시작됩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

가족 단위 피서객은 물론 중장년층의 열기도 못지않은데요. 해마다 이곳을 찾는 단골들이 실전에서 터득한 승리의 비결을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0: 이게 저기 뭐야 물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몇 년째 해봤잖아요. 총 안 돼요. 물총 아니에요. 바가지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물싸움을 해봤지만 바가지가 최고예요. 아, 바가지. 네. 봐봐요. 네. 여기 올해 처음 참가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요.
1: 곳곳에서 제대로 한판 붙은 이들. 저마다 통쾌한 물 세례를 퍼붓습니다. 그야말로 원도 한도 없이 물을 맞고 쏘며 더위를 날린 사람들.
2: 몇 명한테 쏘신 것 같으세요?
3: 한 수백 명한테 쏜 것 같아요.
2: 수백 명한테? 예. 이런 물담 해보신 거 있으세요?
3: 아, 처음이에요, 여기에서.
2: 그래요? 예.
3: 아,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물을 쏠 게 없잖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지금 아는 사람들 쏘시는 거 아니죠?
3: 뭐, 그렇죠. 당연히 모르는 사람.
2: 전부 다. 모르는 사람. 네.
1: 제작진이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탐진강변의 중앙 무대로 옮겨가면 축제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됩니다. 강변 전체가 시원하게 젖어드는 시간이죠. 한낮의 뜨거움을 날려버릴 축제가 시작되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거대한 물줄기가 사방에서 쏟아집니다.

0: 더위는 까맣게 잊은 지 오래. 비트에 맞춰 나만의 춤 실력을 뽐내다 보면 더위에 지친 마음까지 쏟아지는 물살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더위라는 단어조차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1: 더위가! 와, 너무 좋습니다. 또 내려옵니다.
0: 남녀노소는 물론 반려견까지 축제에 흠뻑 빠졌습니다.
2: 야도 물을 좋아해갖고 물 마시러 와봤어. 얼음장? 그 얼음골 마냥 시원하네. 요렇게 햇빛이 뜨거운 데도 시원해. 물 마저 있을게. 아, 그럼 그럼 그럼. 내가 몇 살은 안 살았어도 시원해 시원해.
0: 물 축제의 열기를 뒤로하고 억불산으로 향합니다. 울창한 편백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곳. 빽빽하게 우거진 편백 숲이 태양을 가려 종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한여름에도 주변보다 기온이 낮다고 합니다. 수령 60여 년의 고든 나무들이 은은한 편백향을 내뿜는 여름 숲. 자연이 주는 상쾌함과 서늘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3: 화이팅!
1: 화이팅!
3: 건강하세요.
0: 해발 500m 남짓 정상까지 완만한 산책길이 조성돼 있어 더위에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3: 너무 좋았습니다.
1: 이거 봐봐.
3: 야, 사진 한번 찍어놔야겠네. 좋습니다.

0: 골짜기마다 흐르는 시원한 물소리에 맞춰 숲이 주는 서늘함을 온몸으로 맞아봅니다.
1: 이곳이 청백숲이 엄청난 나무가 많습니다요. 굴산 이 주위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건강 기분인데.
2: 너무 좋다.
3: 행운 많다. 행복 많다. 기운 많다. 힐링합니다.
4: 폭염 경보인데 이 지금 33도 정도 되는데 이 시원한 걸 보면 한 10도가 팍 내려간 것 같아서 너무 힐링하고.
2: 네. 너무 상쾌한 20년 젊어진 것 같아요.
5: 맞아요.
2: 맞아요. 금방 오래오래 살 거예요.
4: 같이 같이.
3: 너무 좋아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가세요. 정말 잘 나오네.
2: 너무 좋아요.
0: 또 한 번 여름을 이겨낼 힘을 얻어갑니다. 이번에는 장흥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장터로 향합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싱싱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토요시장. 고구마 줄기를 비롯한 여름 반찬거리들이 바구니마다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2: 아이고, 맛있네. 네. 야.
6: 역시 내가 잘 봤다니까, 저기서 온 거를. 네. 그리고 이것 좀 사세요. 우리 장에서 나온 거. 장동에서 나옵니다.
2: 아이, 그래요?
6: 예, 예.
2: 이것이 뭐, 보여주셔야 돼요.
6: 우리 호박을 선전하고 싶거든요. 예. 미니 밤호박.
2: 아, 그래요?
6: 예, 예. 진짜 쪄서 이거는 막 거시기 한 거에 껍데기 먹으면 맛있어요.
2: 아, 거시기 하시네. 예. 이것은
6: 거시기 뭐냐, 레몬 참외도 있어요. 응? 응. 이건 진짜 레몬같이 맛있어요.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2: 아, 그게 뭐라고요?
6: 레몬 참외.
2: 레몬 참외?
6: 사과 참외라고 다르더라고요. 아,
2: 네. 진짜 사과처럼 생겼네요.
6: 예, 사과같이 생겼죠. 예쁘신 거죠.
2: 이게 참외예요?
6: 참외입니다.
7: 겁나 저도 안 줘. 엄청 길어갖고. 이렇게 저도.
2: 뭐예요?
6: 가지.
2: 가지가 왜 이렇게 길어요?
7: 상품이지.
2: 상품이에요.
7: 상품 좋지.
2: 계속 좋은 거예요?
7: 네. 좋아.
6: 좋아.
2: 아직은 무슨 팔뚝보다 길어요? 네. 아니, 머리 좀 많이 펴가세요?
8: 아, 고구마 김치 담으려고.
2: 고구마 김치요?
8: 네. 예.
2: 와, 얼마나 사실 거예요, 지금?
8: 지금 15,000원.
2: 15,000원? 네. 15,000원이면 이 정도면.
8: 엄청 많은 거예요.
6: 좋은 나무 사요.
8: 수도권에서는 이게 3,000원, 5,000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 5,000원. 싸고 좋아요.
2: 토요시장이 인심이 좋네요.
8: 아, 예.
0: 시장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골목이 있습니다. 한우 거리입니다. 장흥 한우가 인기 좋다는데요.
2: 한우가 장흥에서 얼만큼 유명해요?
9: 한우가 장흥 인구수보다 두 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두 배 나와요?
9: 네.
0: 그만큼 유명한 장흥 한우. 마블링에서 우러나는 풍부한 육즙과 연한 고기 결 덕분에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2: 사장님, 이거 등급이 어느
9: 정도예요? 2폴 7톤입니다. 그날그날 잡아서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숙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 숙성?
9: 네, 네.
2: 며칠 정도?
9: 한 보름에서 17일 정도? 해서 고기가 그래야 부드럽습니다.
0: 여행객의 발길을 이끈 한우와 함께 먹어야 하는 특산품이 있다는데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키조개. 산자락에서 키운 표고버섯. 세 가지가 만나 장흥 삼합이랍니다.
10: 버섯은 원래 몸에 좋은 것이고, 키조개도 좋은 것이고, 소고기도 좋은 것이고.

0: 합식이나 되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야, 벗은 얘가. 아, 요거. 말린 게 요거. 말린 게
0: 요거. 선생님. 네. 진짜 힘이 세 배로 날 것 같습니다.
1: 예, 힘이 나세요. 네. 와. 맛있다.
2: 끝내줘요.
1: 끝내줘요. 맛있어요. 최고.
3: 더위를 시원하게 얼음 시킨 장흥의 여름이었습니다.
4: 여름이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5: 처음 쓰고 가는데 백장어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
4: 어서 백가
6: 여름 보양식으로는 체리입니다.
7: 아디오 클리어.

0: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1: 전부 이 사람이다.
2: 멋대로 왔어요?
1: 그렇죠. 멋대로 왔어.
3: 불도저 아내가 완성한 집. 그런데 그 고집엔 사실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데.
0: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3: 온 동네 사랑방이 된 집. 부부 사랑도 녹리고 가는 집이겠죠, 분명.
4: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집이었어요.
3: 숨 가쁘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에 처음으로 쉼표를 찍고 인생 후반전을 위해 집을 지었답니다.

0: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1: 고층 빌딩 대신 자연 속으로 출근하는 일상. 가족과 눈 맞춤하는 시간도 늘었죠.
0: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1: 오늘은 집을 짓고 나이 드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건축주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은퇴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죠. 용인 수지로 갑니다.
2: 아, 광교산도 있고 아래에 낙생저수지도 바로 있고 도심지하고 가깝고 도심의 편의성과 자연을 같이 느끼는 주거단지입니다.
1: 푸른 숲을 끼고 예쁜 단독주택들이 아늑하게 들어서 있네요.
3: 와, 많이 올라왔습니다.
1: 제일 꼭대기 집인가 보네요.
2: 아, 여기 건축탐구집 붙어있네요. 아, 이 집이네요. 야, 이게 지하주차장을 파고 높이 올렸는데 매스가 이렇게 또 분절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뷰가 좋고 이쪽으로 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반겨주게 장미꽃이 막 위에 있네요.
1: 동네 가장 위쪽에 높게 올려지은 집. 전망을 전후 좌우로 다 누리기에 딱 좋겠는데요.
4: 안녕하세요, 소장님.
2: 제가 제대로 찾아왔죠?
4: 네, 맞습니다.
2: 아이고, 장미눈꽃하고 이렇게 딱 이어져서 나오니까 장미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5: 네.
2: 제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5: 아, 예, 저희가 내려갈게요. 예.
2: 집 지을 때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언덕이나 이 폭도 좁아서.
5: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벽돌집이잖아요. 네. 차가 돌을 운반하려고 여기 옷까지 올라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지게 싣고서 올라왔어요.
2: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매스가 이렇게 두 개로 딱 쪼개졌어요. 그게 혹시 한쪽은 뭐 남자의 공간, 한쪽은 아내의 공간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6: 아니요, 그거는 예. 조금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1: 궁금하다. 무슨 사연일까?
7: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제 우시 고집으로 이 집을 기어코 완성시킨 우명심입니다.
7: 우시 고집에 결국에는 뒷수수까지 책임져야 될 상황까지 온 이화수입니다. 단층에 한층으로 이렇게 딱 아담하게.
5: 전 단층 아주 싫어해요. 뷰를 살리려면 당연히 높이 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7: 금액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축비에 대한 문제들이.
5: 근데 전 걱정 안 하는데 이 사람 보고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뵙기 우리는 내일이 없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하라 그러거든요.
7: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전문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우거집 가스라이팅으로 지은 집 탐구해볼까요?
2: 어우, 잘한 분이 있습니다.
1: 지하주차장에 출입문이 있는 구조로군요. 아, 예쁜 정원이 먼저 맞아주네요.
2: 아니, 올라와 보니까 아니 밑에서는 요 담벼락에 장미눈꽃 정도만 보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정원이네요, 진짜. 수목원.
5: 꽃은 아마 3년, 2년 됐을 거예요. 와. 이 동네가요, 마사가 없고요. 네. 진흙의 돌짝밭이었는데 그걸 다 제가 빼서 세 번을 갈아엎어서
2: 흙을 마사를, 또 갈고.
5: 네.
1: 척박했던 땅을 손수 일고 온갖 꽃이 가득한 화사한 정원을 만들었대요. 남편도 설마 꽃은 좋아하시겠죠?
6: 어차피 여기 전부 다 뒤에 다 숲이고 그렇죠. 자연인데 저 자연을 우리 집 마당까지 들여놓는 게 좀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 생각한 거는 그냥 여기다 아스팔트.
2: 시멘트.
6: 시멘트로 그냥 전부 다 깔아가지고 그다음에 화분 몇 개 탁 놓으면 되잖아요.
1: 아내 혼자.

0: 혼자 적용 공부를 해가며 완성한 집념의 창원. 아우, 이렇게 이쁜데 시멘트 깔았으면 어쩔 뻔했어.
1: 집안도 한번 들려볼까요?
2: 네.
0: 내부는 또 어떤 옥신각신 줄다리 그 끝에 완성을 했을지 들어가 보자고요. 거실에 평상을 두었군요. 그런데 안쪽에 소파를 둔 거실이 또 있네요. 주방은 왜 이렇게 작아?
1: 절대로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에요. 딱 보면 그 전원에 있는 조그만 카페 같은 느낌?
2: 아, 저는 예. 어릴 때부터 예. 이렇게 서로 이웃집과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1: 예. 예, 이게 완전 그 손님들하고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
2: 그래서 저는 막 광고해요. 여기 동네 사람들 오며 가며 제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저희 집에 장미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3: 아,
2: 동네에.
3: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막 몇 시간씩 있고 이러면은 저는 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1: 대부분의 아니죠, 그렇죠. 손님이.
3: 손님은, 저 손님은 뭐 일절 없습니다. 다 아이.
0: 호텔 지재원이던 남편을 따라 일본, 미국 등 해외 생활을 오래 한 명심 씨. 남편 퇴직 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잠시 지냈는데요.
2: 저희가 그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있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우리 집을 저 카페처럼 하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겠다. 제가 사실 정원을 저 혼자 보려고 꾸미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이렇게 막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0: 한국에 돌아와 집을 지으며 가장 중점을 둔 거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사시사철 꽃도 가득, 더불어 손님도 가득한 집이 되었답니다.
4: 안 힘드나? 저게 재밌나?
2: 재밌어요.
4: 그게 재밌어요?
2: 네, 우리 딸도 재밌어하고요. 이 사람도 재밌어하고.
3: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이 저쪽에 다 1층에 장악하고 다 막 그냥 소리가 넘치고 기쁨의 소리 웃으면서 즐겁게 놀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안 끼고 몰래 싹 위로 올라오죠.
1: 그러니까 이 공간은 많은 주민들이 웬만하면 뭐 모임이 있거나 할 때 네. 언제든지 찾아와도 좋다라는 네. 그런 열린 마음으로.
0: 네.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공간이 더욱 아기자기 따스하게 느껴지네요. 주방이 왜 이리 작나 했더니 딱 손님 접대용이었군요.
1: 아, 아까부터 이쪽에 먼저 와보고 싶었어요. 예. 네. 아, 여기가 진짜 또 포근하고 딱 느낌이 좋아요. 예. 네. 사실은 이게 현관 입구인데 들어오자마자 이 분위기가 크지 않은 공간인데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들어오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풍경도 멋있고.
3: 근데 여기다가 햇빛이 쫙 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눈이 또 쫙 내리면.
1: 여기 누워서 병상에.
3: 예, 근데 넌 눕기 싫어요, 여기.
1: 왜요?
3: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2: 아. 아니, 소파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이게 딱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안정감이 있고 혹시라도 외국에서라든지 어디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서 방처럼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0: 안에 그런 큰 그림이 담긴 공간이로구만요. 평상과 유럽 감성의 고가구도 아주 참 조화롭네요.
1: 근데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엄청 튼튼하게 어우, 근데 이게 수납하고 이렇게 무거워요. 오, 이거 한번 열어봐. 오, 이게. 와.
2: 제가 누워도 돼요. 사람이 뭐 관짝처럼.
3: 아, 이거는 거의. 네.
2: 엄청
3: 우리 딸이 여기서 자고, 제가 저기서 자고, 여기서 잡니다.
0: 아니, 농담인데, 서랍장 크기 보니까 진담 같잖아요. 역시나 손님용 이불 자리가 가득합니다.
2: 아, 저희가 수납 공간이 없어요. 내가 머리를 쓴 게, 평상을 하고 밑에 수납,

0: 그 수납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하고 또 손님이 우리 집에 올때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라 이 사람도 자기가 한번 어느 날 거길 눕더라고요. 왜 그렇게 반대하더니 여기 누웠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좋은지.
1: 누우면은 좋아요. 이렇게 구름도 있고, 구름과 산이 쫙 보이고, 한번 누워서 그런 느낌을 봤으면 됐지. 그뭐 이렇게 계속 거기에 고정돼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는 지금도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0: 지금도 그렇다고?
1: 그렇습니다.
0: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수납은? 아,
1: 수납도 마찬가지.
0: 지금 웃기고 있어.
1: 일본에서 업무차 한국 들어왔을 때, 이제 들어가는 날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그때 마침 우리 이 여자분이 자기도 비행기 티켓을 끊으러 그 자리에 왔을 때 너무 이쁘고 너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한 6개월을 계속 이 여자분이 계속 얼굴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인형 같았어요, 인형 같았어요. 그때 당시는 말랐고 눈도 크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2: 상사병 독하게 앓을 만하셨네, 진짜. 어떻게 내 여자를 꽉 붙잡으셨대?
0: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는 여자를 갖다가 내 부인으로 맞이하면 뭐든지 하게 해준대요.
1: 그러니까 아까 그 약속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집, 그 집을 제가 꺾지를 못했던 모습입니다.
0: 99% 다 여자 편, 여자 마음대로.
1: 그게 일생일대의 나의 실책이었어, 그 말이.
2: 어쨌거나 공수표 안 날리고 30년 넘게 그 약속을 지킨 남자여서 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1층과 달리 2층은 가족만의 오붓한 공간으로 꾸몄답니다.
3: 와, 2층이 일반적인 주택의 거실, 응접실, 주방이네요.
0: 네.
3: 아, 이 공간도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나누어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그런데 통으로 넓게 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참, 매수를 갖기 다른 방향으로 쪼갠 사연이 있다고 했죠?
1: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건축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앞집에서 어떻게 짓느냐,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짓고 또 창을 어떻게 내느냐,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짓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안 되고 우리 집의 그 어떤 시선을 좀 차단을 해야 되니까 집의 방향을 좀 틀어달라. 설계사님이 아, 그러면은 한 방향은 정면으로 하고 나머지 한쪽 방향은 좀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틀자.
2: 당황스런 요구였지만 동네에서 가장 늦게 들어선 집이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죠. 뚫었던 창문도 다시 막았다네요.
3: 요거는 그 아랫집에 대한 배려로 살짝 돌렸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거 아닌가?
0: 맞아요.
3: 예.
0: 진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동남향이라
3: 예.
0: 저는 설거지 할때그 살균 소독되는 거 되게 원했는데 자연 살균 소독이에요. 햇빛을 다 받거든요. 동쪽 남쪽.
2: 이렇게 별잘 들은 주방은 나도 탐난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전화의 위복. 요새 유행하는 말로 럭키 비키인 거죠.
3: 저기 저 뒤에 작은 마당, 시크릿한 마당, 저거는 또 앞쪽 정원하고 완전 다른 실생활의 느낌.
0: 저는 이제 텃밭 같은 거.
4: 네.
2: 여기도 볕이 잘 들어선지 고추며 호박이며 실하게 여물었네요.
3: 저기는 또두 분이서 나가서
1: 아니요,
3: 이렇게.
1: 주로 제가 저길 나가고 저희 가면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쪽은. 근데 일로 나갔다 그러면은 여보, 저거 와서 좀 뽑아.

0: 알아. 저기 좀 피어 치워달라.
1: 네, 여기
0: 그러니까 여기로 딱 나가가지고 여기서
2: 저기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0: 네, 네, 할 일이.
3: 여기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앉아 있더라고.
2: 그러니까 두 분이서 저기서 왠지 커피 마시고 고기
0: 구우고. 아, 두 분은 싫어요. 혼자 나가.
2: 아, 예, 예.
4: 아침에 눈 뜨면 부부는 각자 좋아하는 공간으로 향하는데요. 아내는 1층 정원에서 남편은 2층 마당에서 여는 하루. 집이 선사한 소확행이랍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 그 뭐랄까 그 자연의 공기를 들여 마시는 느낌에 건강한 공기를 마시는 느낌.
4: 강력하게 단층을 원했던 마음 아직도 유효하려나 어쩌려나.
0: 그렇게 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 보니까 좋은 면이 또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뭐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4: 자고로 아내 말 잘 들어야 자다가도 똑이 생기는 법이라니까요, 글쎄.

0: 과 3층은 온전한 심의 공간이로군요. 방향을 틀어서 얻은 코너창이 3층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네요.
1: 제가 이제 3층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1층의 공간을 주거 공간이 아닌 좀 약간 공적 영역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3층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하층에서 벌써 4개층이에요. 다리가 아파요.
2: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혹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편할까봐 미리 좀 엘리베이터 자리를 확보해 놓고는 있었어요.
1: 아, 그래서 이게 창고 공간이 이게 나중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위치에 창고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0: 그러면 그렇지. 안에는 계획이 다 있었죠. 지금은 수납장으로 알차게 활용 중이랍니다.
1: 이제 여기 3층이 끝인 거죠?
3: 아닙니다.
1: 한 층 더 있어요?
3: 한 층 더 있어요.
1: 아, 같이 한번 가보시죠.
3: 벌써 지치셨나 봐.
0: 아직은 두 분 다 관절이 쓸만하다죠? 그래도 4층까지 낸 거는 대단하시다. 4층 다락방 창문으로는요, 숲속 고라니랑 눈인사도 종종 나눈다네요.
1: 아, 여기는 꽤나 넓은 다락인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2: 주로, 예. 뭐, 답답하고 우울할 때나, 예. 또,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 짜증날 때 이제 예. 일로 올라오죠.
1: 요 다락은 남편의 힐링 공간으로 좀 더 힐링할 수 있게, 영화관이나, 여기 신벽이 있으니까 영화관이나, 아니면 가족 서재 겸, 뭐, 영화관. 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2: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안 올라올 거예요.
1: 그러니까 느낌 좋은 거죠.
2: 맞습니다. 네.
0: 단층으로 지었으면, 언감생심 이런 아늑한 동굴은 꿈도 못 꿨을 거라네요.
4: 제가 한 사람들 정도 사는 데 해봤는데, 어떠세요? 단층이나요?
2: 아니, 이제, 4층까지니까요. 근데 살아보면 그렇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이 집은 이제 다 오픈이 돼 있어서 창이 봄이 되면은 봄이 되는 대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름이 되면 여름 되는 대로 또 아름답고 간혹 이제 전화기 찾다 보면은 몇 번 왔다 갔다 여기 위에 있나 4층에 있나 1층에 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외에 주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것이 그거를 다 덮어버리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집을 저 탐구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1층을 마을 주민들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0: 인적인 주택은 2층부터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어마어마한 정성으로 정원을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기쁨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 안에 건축주분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내분한테는 이 마당이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가능성, 남편분은 그런 아내분을 배려하면서 정말 자기 집 1층을 이렇게 꾸미는 걸 동의하실 남편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것도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또 제가 보니까 다락에 가능성이 있는 남편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또 좀 가능성과 기쁨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흐뭇하지만 앞으로도 흐뭇할 집일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1: 예. 오늘은 어쩐 일로 정원에 같이 나와 계신데? 겉으로는 투덜투덜 해도 아내를 꽃처럼 귀히 여긴다는 거 사실 내 이미 다 알아봤다고요.
2: 지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철이 들잖아요. 그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하고 나눈다는 게 되게 즐거운 것도 알게 되고 비로소 남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기쁨들을 나누고 싶다는 거에 때문에 그 행복한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온다는 거를 알았죠.
3: 진심으로 집사람이 여기에 푹 빠져서 이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또 계획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성공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아내의 행복이 곧 남편의 성공이라니. 어우, 이 남자 멋지다. 내가 다 심쿵합니다. 이 집에서 부부도 행복하고 더불어 이웃들까지 즐거우니 결론은 완벽한 해피엔딩 맞죠?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성지죠? 경기도 양평에 왔습니다.
0: 정말 좋은 날씨에 북한강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진짜 배산 임수에 좋은 땅입니다. 은퇴하신 분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여기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좋은 풍광이 있는 얼마나 좋은 땅일지 기대가 됩니다.
1: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자적, 지친 몸과 마음이 절로 치유될 것 같은 경치네요.
0: 이 집이네.
1: 단층 구조에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집.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살기 위한 집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0: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이 큰 긴 옹벽 그다음에 한 켠 뒤에 또 블랙으로 돼 있는 옹벽 저 위에 집 토목공사비가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부담감을 좀 줄이려고 이 큰 월을 계단으로 모양으로 잘라내고 한 켠 뒤에 또 다른 색으로 재미있게 구성을 했네요. 위압감을 좀 덜 주려고.
1: 시작부터 특별한 미감이 느껴지는지 이댁 주인장이 어떤 분이실지 기대되네요.
4: 소장님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0: 제대로 찾아왔죠?
4: 네. 와, 양평박. 양평박.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선녀와 나뭇가지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1: 양평 주민들 반상회인가요?
0: 근데 이거 옹벽 비용이 꽤나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5: 네, 많이 나왔습니다.
6: 저희가 꼭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시야이거든요. 그렇죠. 집은 작게 짓더라도 높이 짓자.
0: 자연 환경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비용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뺄 땐 다 빼고 할 건 꼭 하고 그렇게 지은 집이네요.
5: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올라가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아요.
0: 아니, 여기서도 느낌이 옵니다.
7: 안녕하십니까. 365일 회사로 출근하다가 요즘은 집으로 출근하고 있는 남편 한호경입니다.
5: 이제서야 서로 눈 바라보고 신혼 같은

0: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윤현지입니다.
1: 영화를 전공했었는데 전공한 이후 택했던 직업이 광고회사의 프로듀서였고요. 프로듀서, 뭐 감독, 그리고 작은 회사들의 대표 같은 광고업을 한 30년 했습니다.
2: TV 광고와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30년을 전력 질주한 호경 씨. 2년 전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했다는데요.
1: 올해 제작사 상을 받고 한국 광고대상 수상하고 그런 회사가 1년 만에 매출이 25%까지 줄었어요. 그거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약간 무리수들을 계속 두게 되니까 크게 부도를 맞는 일들 있잖아요. 위험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부도를 세 번 맞았어요. 더 이상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멋있게 퇴장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인가 보다.
3: 퇴직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이제 뭐 먹고서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0: 그게 제 단점인데요. 예, 네, 안 했어.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뭘 해도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걱정할 거는 없었어요.
4: 한번 오러 가보실까요?
0: 네.
4: 와, 여기가 진짜 뷰 맛집이 많네요.
0: 너무 예쁘죠?
4: 네.

0: 여기 올라오는 계단이 일반적인 주택 계단이 아니고 카페나 미술관 같은 느낌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맞죠? 네. 저쪽으로는 강이 보이고 뷰가 너무 좋고 네. 이쪽으로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당당하게 진입하게.
1: 이왕에 짓는 거 우리가 마음에 들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2: 예, 예.
1: 나를 맞이하는 현관이 넓게 펼쳐 있고 양옆에 이렇게 화단까지 있으면 되게 멋있겠다.
3: 그런데 화단이 너무 허전한데요? 화초를 좀 더 심어야 할 것 같은데.
1: 관리를 안 하고 싶어서.
0: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느껴져요. 나는 저 한강을 보면서 온전히 쉬고 싶다.
3: 네. 한옥의 멋이 느껴지는 묵직한 중목 기둥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양평의 자연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집입니다.
0: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3: 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트인 공간이네요. 집 안에서도 자연 속에 안겨있는 기분이겠어요?
0: 들어와 보니까 진짜 의도하셨던 대로 이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
1: 네, 아주 네. 착 펼쳐집니다. 네.
0: 특히 이 대공간, 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대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학용 목재까지 써서 만들어냈으니까 너무 개방적으로 보여서 좋아요.
4: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이 로케이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좀 담아달라고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1번이 이 거실이었던 것 같아요.
3: 통창에 담긴 전망이 12폭 산수와 병풍 같네요. 터를 정말 잘 잡으셨다.
1: 어머니께서 여기에 저쪽 마당 쪽에 저희 어머니 땅이에요. 이쪽에 원두막이 있었고 그게 벌써 20년도 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같이 오고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지는 좀 됐었죠.
3: 아내가 10년 전부터 이곳에 집을 짓자 노래를 불렀지만 남편은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4: 추억하는 단독 생활이 추억이 다른 거예요. 백치동의 단독주택에서 살았던 와이프의 기억과 상계동의 산비탈에 있던 단독주택에 4대가 모여서 살았던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이 사뭇 달랐던 거죠.
3: 대치동 아가씨와 상계동 청년은

0: 대학에서 신입생과 복학생으로 만났대요. 아내가 졸업하던 해 결혼을 한 뒤 시부모님의 시할머니까지 계신 층층시하 상계동 집에서 신혼 시절을 보냈답니다.
1: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쥐 잡으러 다니고 지붕에 물 새고 일요일이면 회사 갔다가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아버님 따라서 매일매일 집수리를 해야 했던 이게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게 어때? 라고 와이프가 의견을 제안했을 때 저는 그래도 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컸었죠.
2: 이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더 명쾌하게 보이는 게 재료들이 순수하게 그대로 다 보여요. 콘크리트, 목재, 금속 이 세 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자연 소재 그대로 최대한 보여주시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취향이신지.
3: 아, 예. 저는 제 취향이 어떤지 전혀 몰랐었고요.
1: 제 클라이언트가 뭘 좋아하는지를 고민해보고 우리 직원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고민해봤지만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뭘 모를 때는 크고 웅장한 집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설계를 여러 번 바꾸며 비로소 뭘 좋아하는지 깨닫게 됐답니다.
3: 저희가 어떤 취향이 정확하게 있는 건 예뻐야 되는구나. 풍경이 예쁘게 펼쳐진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창. 얘를 받쳐줄 만한 높이, 예. 그리고 안에서도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천장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저희 머릿속에 정확한 어떤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예쁜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무색도 좋아하고 돌도 좋아하고 아, 우리한테 취향이 있었구나. 이거를 집 지어가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0: 사실 전공도 하던 일도 미감 없이는 안 되는 분야잖아요. 기본 감각에 뒤늦게 깨달은 취향을 보태 구석구석을 채웠다네요. 그런데 주방에 살림 흔적이 이거 없어도 너무 없는데요? 어머.
2: 주방이 미술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도 낮춰가지고 우리 천장을 넓히고 이렇게 단촐하게 딱 돼 있고 보통은 장을 수납을 많이 하려고 꽉꽉 채우는데 다 비우셨어요. 또 위하고 옆을
3: 여기를 비운 이유는 네, 네. 여기 위가 되게 예쁘게 되어져 있잖아요. 네, 존목 구조로. 네. 근데 그게 여기서 잘라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를 공간을 앞으로 당겼더라도 위에서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훨씬 이렇게 넓은 느낌, 한옥스러운 느낌을 더 잘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주방 살림은 다 이 안에 있었군요. 깔끔한 공간을 위해 작은 주방 가전들은 서랍장 뒤편으로 숨겼답니다. 집을 지으며 감각도 일취월장했다는데 아일랜드를 콘크리트로 마감한 이유가 있대요.
1: 실내와 실외가 마구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인 거예요. 외부의 그 콘크리트 구조를 내부의 아주 상징적인 아일랜드로 끌고 들어가서 안과 밖에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은 실내로부터 실외로 확장되어 있는 중목 구조들 이런 것들은 실내와 실외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연결하고 하는 그런 의도로
0: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사 대신 여기로 출근한 지 이제 3개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휴식에 당황하고 적응해가는 시간이었답니다.
1: 굉장히 힘들었죠. 새벽이면 가족들 몰래 밖에 나와서 담배 피든 혼자 생각을 하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심지어는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두려움이 있죠. 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산?

0: 금전적인 부분보다 어쩌면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시간이 아닐까? 지금 이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제가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아닐까?
1: 네, 그럼요, 그럼요. 새로운 시간을 선사해준 이 집, 중정을 품은 디귿자 구조인데요. 여기는 이따금 오시는 장모님 방, 복도 안쪽으로는 아들 방이 있습니다.
2: 와, 여기는 또 천장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완전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네요.
3: 저희 부부만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길.
2: 아, 부부만의 세계로 가는 길.
1: 복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아늑한 부부의 공간. 그런데 각방을 쓰시는구나. 욕실과 세탁실이 부부의 오작교랍니다.
2: 여기가 안방인가요?
3: 둘로 쪼개진 안방입니다.
2: 아, 사이즈 너무 아담하고 오히려 딱 진짜 포근한 느낌 들 정도로.
0: 부부가 이제 각방을 쓴 지가 좀 됐는데 각자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뭐 해야 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지을 때는 아예 방을, 각방을 만들었고요.
2: 아, 요런 작은 공간에서 저 일도 하시고.
0: 네, 이번에 오면서 컴퓨터도 새로 장만하고, 네. 방에 TV도 놓고,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켜봤어요.
2: 볼 시간이 없는 거죠?
0: 아주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아주 즐거운 일거리들이 온 마당과 집안에 있더라고요.
2: 갈 때 제가 가져가야 되겠다.
1: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는 날들. 이제 타인의 인정 대신 인생의 트로피를 스스로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말이죠.
0: 직업적인 졸업을 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고, 아,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가장 좀 힘들고, 너무 많은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갖고 있을 때 집을 지었던 건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았던 좋은 선택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이 집을 짓고 마당이 새로운 직장이 되었다는데요. 30년 경력 베테랑 광고 감독도 이 직장에선 왕 초보 신입사원.
2: 두근두근.
3: 되게 조그매.
2: 아니야, 제. 오. 오. 오. 제법 근사.
1: 갈 길이 머네요. 누가 오셨는데?
4: 엄마 왔다.
2: 어머니가 있어요?
1: 이 땅을 선뜻 내주신 장모님이시군요.
3: 엄마 너무 놀라지 마요. 몇 알 없어.
2: 거대한. 짜잔.
3: 아유, 조그매.
1: 집을 짓지 않았으면 몰랐을 새로운 즐거움들을 매일매일 수확한답니다. 사위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5: 결혼 전에 레스토랑에서 우리 딸이 우리 사위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참 능력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뭐 소권 같은 걸 보지 않았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층층시하이고 이런데도 제가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가지고 참 큰 아들 같은 생각이 들었죠.
1: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죠. 사위의 퇴직 결정도 적극 지지해 주셨대요.
5: 우리 사위가 굉장히 바빴어요. 우리 사위도 아주 바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몸 건강만 하면은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예, 그럼 되지. 안 그래요, 그쵸?
3: 내가 엄마 닮았네.
1: 중정은 온통 돌로 덮여 있는데요. 색감부터 디자인까지 남편의 감각으로 완성했답니다.
2: 완전 미술관의 조각공원 같네요.
0: 사실은 조각들이긴 한데 조각품보다는 저의 장난감들이죠. 집에 창고 안에 담겨있던 한 10년 전에 모아놨던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3: 제가 되게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갖다 놓은 사람이 저의 남편이거든요. 네. 이런 걸 갖다 놓고 저한테 짠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2: 아, 이 자랑하듯이. 네.
3: 근데 너무 기발하고 재밌잖아요. 아, 나의 남편에게 있는 예술적 감각이 이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놓으면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면모가 또 있구나 하면서 남편을 또다시 알게 되는?
2: 놀이터가 되는 거죠. 남편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는 거죠.
1: 구석구석 지루할 새 없는 듯 넓은 놀이터네요.
4: 아버지.
1: 이댁 아드님인가 보다.
4: 지난번에 만들 것도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까마귀.
6: 까마귀.
1: 아들은 다큐멘터리 감독 지망생인데요. 같은 영상 분야 대선배님인 아버지는 늘 최고의 조언자랍니다. 요즘 아버지 모습 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2: 일단 좀 밭일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7: 아니, 얼마나 일을 하시는데.
2: 아유, 완전히 워크홀릭이세요, 여기서도. 그래도 좋은 거라면은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도 빠졌고 이제 잠도 잘 오고 그런 쪽에 대해서 큰 변화랑 표정이 더 좋아지셨나? 그래서 좀 더 뭐랄까 다양해졌다? 좀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8: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난도 자연이 만들지만 가장 강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연이거든요. 도심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소소한 기쁨,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소품이 마당과 어울리네 이 기쁨, 그 소소한 기쁨들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거든요. 퇴직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관리 문제, 그 다음에 뭐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는 문제, 많은 걱정들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데 실제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그냥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삶을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만한 집들은 어마어마한 행복을 줄 수 있죠. 그게 치유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엔돌핀이 생길 거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1: 막다른 길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뜻밖의 아름다운 샛길을 발견한 시간. 삶의 위기가 준 반전 선물이었죠.
0: 이 집에 아직도 비어있는 공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쫓기듯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는 지금 내가 뭘 좋아하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라는 이 과정에 시간을 써도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쫓기지 않아도 돼. 그런 용기를 이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3: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퇴직하고 제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주 좋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삼식이가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랑받으시다니. 아유, 남자로서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성공이 또 있을까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인생 후반전 멋지게 펼쳐가시기를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서강대 영문학부에서 셰익스피어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선 강의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세상이 무대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대사는 당신 뜻대로에 등장하는 제이키스라는 인물이 하는 대사인데요. 인생은 연극이다 라는 의미와 동일시되어 인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셰익스피어가 처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이고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떤 비유적 개념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맥락에서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돼야겠죠. 오늘날 유행어가 탄생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셰익스피어가 대중문화 속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연극이고 인생은 연기다라는 생각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과 흔히 연결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공연의 주 무대가 되었던 장소가 런던에 있는 더 글로브, 소위 지구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장 자체가 말하자면 지구의 축소판인 거죠. 지구라는 이름으로 극장을 부름으로써 그 극장 안에서 펼쳐지는 공연이라는 게 일종의 연극이지만 동시에 세상사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연기는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암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배우가 연기로서 무대 위에서 세상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마치 배우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연기를 해야 하고 또 다양한 연기술을 동원하여 인정받고 권력을 얻고 애정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 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인간이 연기를 한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연기한다면 그런데 그런 역할은 누가 정하지?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가 그 역할을 결정하고 감독하고 조율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과 연결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이런 작품 세계 전체를 지휘하고 조율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풍우에 등장하는 프로스페로가 있고요. 자해는 자로에 등장하는 빈센티오 공작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신분상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극 전체의 진행과 상황을 연출하고 지휘하고 또 극본을 만들어내는 인물로 역할합니다. 즉 극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인물들은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연극에 동원되는 배우 같은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말하자면 연극 속의 연극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인물 프로스페로와 듀크 빈센티오는 극작가로서 셰익스피어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 어떤 종교적인 초월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폭풍우에서 모든 사건은 프로스페로에서 기획되고 실행됩니다. 나폴리의 왕 알론소 일행이 폭풍우를 맞아가지고 난파를 당한다거나 그 결과 프로스페로의 섬에 불시착을 하게 된다거나 그의 딸 미란다가 나폴리의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거나 이런 등등의 모든 사건이 프로스페로의 기획 아래서 실천에 옮겨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자해는 자로에 등장하는 빈센치오 공작은 비엔나를 통치하는 일종의 군주인데요. 자신을 대신해서 신화 중에 아주 엄격한 법률주의자 안젤로를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고 자기는 장막 뒤로 숨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주 법률을 잘 지킬 줄 알았던 안젤로가 굉장히 추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순결한 예비 수녀를 겁탈하려고 시도하죠. 이 빈센치오의 기획이 안젤로가 딴 마음을 품으로써 잠시 어긋날 위기에 처하지만 빈센치오가 자신의 정보망을 동원해서 모든 상황을 바로잡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작품이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프로스페로와 빈센치오 공작을 보면 어쩌면 인생은 이미 쓰여진 스크립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라는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삶에서 즉흥 연기의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

스트레스가 내뱉는 독백이지요. 이 독백에서 맥베스는 자신의 의지나 감정과 무관하게 물리적인 시간은 흐르고 세계는 운동한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런 운명이 보내주는 큐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입장하고 퇴장하는 배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깨닫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맥베스가 허무주의적인 감정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맥베스는 이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존재의 허무의 몸을 맡기는 대신에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는 비극적 주인공처럼 행동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비로소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상이 무대고 인생은 연기라는 비유는 인간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며 마땅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윤리적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자연에 맞게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의 어떤 요구에 맞게 내 행동을 하는 것은 조화로운 정치적 질서 속에서 시민으로서 자유민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일에 다름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장과 연극은 우주적 질서와 인간 사회의 질서를 매개하는 장치이기도 하면서 비유이기도 합니다. 트로일러스와 크레스다라는 작품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그리스 장수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리스군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9년 차에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합니다. 이 사태는 아킬레우스 때문이다. 왜 아킬레우스 때문이냐? 아킬레우스가 대장군 아가멤논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군의 질서와 사회의 위계 질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디세우스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위치가 있고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세상이라는 게 무대고 우리는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요, 오디세우스의 이런 입장 혹은 이런 주장은 당대 사회를 지배하던 지배의 이데올로기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계급적 질서를 옹호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사실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 르네상스는 이런 종류의 사회적 위계 질서가 급속하게 무너지던 사회였습니다. 사회적 유동성이 빠르게 확산되었던 시대죠.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 움직이려고 하지 마,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던 연설인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무대고 인생은 연기라는 비유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주체적으로 자신의 연기를 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스크립트에 충실해라는 지배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의 요구에 순응하라는 의미도 가능해지는 비유입니다. 이런 생각은 극장과 연극을 혐오했던 사람들도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에 극장과 공연을 혐오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더욱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장이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오염시키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노동도 거부하게 만드는 그리하여 탕아들로 세계로 가득 찬 그런 공간이라고 극장을 비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불륜을 보여주고 반란을 시전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반사회적 사건을 재현하면 그걸 보는 관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모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극장은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 연극이 현실을 모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극이 현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생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연극이나 공연이 힘이라는 게 그것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상존하는 어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극장과 공연은 일종의 16세기, 17세기 영국에서

벌어졌던 문화 전쟁의 전쟁터였던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햄릿에 등장하는 극중극을 잠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햄릿은 아버지 유령으로부터 클로디우스 삼촌의 악행을 전해 듣고 왕 클로디우스의 유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극을 상연하기로 합니다. 그게 소위 곤자고 살인 사건이고 햄릿 자신은 이것을 쥐덫이라고 부릅니다. 햄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극은 왕의 양심을 잡아낼 바로 미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저지른 범죄와 유사한 스토리를 공연으로 만듭니다. 이건 실제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클로디우스 왕이 그 공연을 보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서 박차고 나갑니다. 공연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진실을 끌어내는, 그리하여 그것을 만천하의 진실임으로 밝혀내는 어떤 도구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극중극에서 첫 번째 공연이 단순히 재미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의 재현으로서의 연극이 진실을 밝히는 도구, 진실을 알아내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극을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또 자기 자신을 반추하해서 자기 스스로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햄릿은 이렇게 연극의 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극이 혹은 연기가 진실과 다른 것을 드러내는 서로 배척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트루드와 클로디우스가 결혼을 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덴마크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햄릿 혼자만 상복을 입고 우중충하게 우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거트루드가 꾸짖습니다. 야, 왜 이렇게 우중충하게 지내? 사람 죽는 게 처음도 아니고 왜 별증 난 것처럼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햄릿이 검은 상복, 나의 표정, 나의 한숨은 내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상실감, 내 내면의 고통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저 치장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햄릿은 여기서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겉으로 어떤 연기를 하든 일치시킬 수 없는 심대한 간극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 심대한 간극이 앞서 말씀드린 극중극에서는 일치하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어머니 옆에서는 이건 일치 불가능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셈인 겁니다. 연극이 진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통로이지만 동시에 진실에 온전히 우리가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또 연극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연기를 할때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든 연극 속의 일원이 될때 우리는 그 연기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심하고 회의해야 하는 걸까요? 셰익스피어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셀로에 등장하는 이야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야. I'm not what I am. 물론 이 대사는 자신의 친구 로드리고에게 내가 오셀로 앞에서 충성하는 척 하는 것은 사실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야. 진짜 내 마음은 달라. 그래서 자신의 이중성을 대놓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아고가 말했듯이 자신이 실제로는 오셀로를 혐오하고 적대감을 느끼지만 그의 앞에서는 애정과 충성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런 연기를 했을 때 오셀로는 이아고의 언어, 이아고의 표정 너머에 있는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아고의 관계에 넘어가서 오셀로는 끝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합니다.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 그의 감정, 그 진실을 물리적 실체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오셀로의 욕망, 그 불안과 회의 사이에서 그는 방황합니다. 오셀로는 자기 의심, 나아가 아내의 정절에 대한 의심을 이아고에 의해서 촉발받게 되지만 이아고가 결코 직접적으로 당신 아내는 불륜을 저질렀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셀로는 스스로 자기 의심의 덫에 빠졌던 겁니다. 이처럼 좋은 연기, 진실한 연기를 나쁜 연기, 거짓 연기로부터 분간해낼 방법은 있을까요? 연기와 내면의 진실 사이의 분열과 충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연기와 내면의 분열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리차드 3세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리차드 3세는 심지어는 자기가
남편도 죽게 만들고 시아버지도 죽게 만들었던 여인을 장례식 행렬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국 청혼을 하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연기술 너무 탁월하지 않았어? 자신의 연기와 자신의 내면에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철저한 연기로서만도 상대에게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게 만들고 그를 설득해 낸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내면과 연기의 분열을 끝까지 거부하는 나의 말과 언어는 진실과 일말의 차이도 없다고 주장하는 코딜리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코딜리어는 아버지 리오 왕이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과장된 표현으로 드러내라고 요구하지만 두 언니들과 달리 나는 그저 아버지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비극적인 결말에 도달하게 되죠. 리차드의 방식과 코딜리어 방식,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가치 있는 방법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무대이고 인생이 연기라면 그 세상과 극장과 연기 사이에는 일치하는 부분과 분열하는 부분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극장은 언제나 우리 삶의 연극성, 우리의 연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문화적 거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달라진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릴 때 그 마음 그대로.
1: 어릴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나가 들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좋은 곳이구나. 어릴 때 그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하면 아무도 빠짐없이 같이 놀고 싶어요.
0: 수백 년 고택의 아름다움과 오랜 역사가 전해지는 곳.
2: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간장이 내가 시어머니한테서부터 받은 건데 그게.
0: 오늘 가보고 싶었던 그 고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래오래 서로 마주하고 앉아 옛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을, 이곳에서 정답게 살아가는 새 친구와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 가볼 곳은요, 천이 많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경남 고성의 개천면. 그 중에서도 폐교를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청방마을과 조선 4대부 집안을 엿볼 수 있는 박진사 고택입니다. 이곳엔 시간이 흐를수록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있다는 새 친구가 있다네요.

0: 가봐라. 저 한 줄기 뜯어봐라.
1: 접어갖고.
2: 아니, 그런 건 뭐 하려고 그러시나 했는데. 이기, 이기, 어린 시절의 놀이랍니다.
1: 너도 결혼이야.
0: 결혼식 하나. 이쁘나, 이쁘나.
1: 알겠습니다.
3: 이야, 이쁘다.
0: 우와,
4: 그제.
1: 어때요?
5: 세 분은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세 분이?
1: 우리요?
6: 삼각관계.
1: 무슨 삼각이고, 삼각은 아니지.
6: 그럼.
7: 청강초등학교 28회 동기.
0: 네. 우리는 청강에서 마치면 네. 우리 집까지 갈라고 하면 한참 걸어가거든. 아. 옛날 생각이 네. 새록새록 나요.
2: 한 마을에서 함께 자란 건 아니지만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세 사람. 모두가 배고프던 시절 딱히 놀 것이 마땅치 않았어도 친구들만 있으면 마시간 가는 줄 몰랐다 카네요.
0: 시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런 데가 제작치고 저 가서 제작치고.
2: 그 옛날 학교 가던 길을 나란히 걷습니다.
0: 아이고 재밌네.
3: 요 진레코드 있네. 저거.
2: 오 등하굣길에 자주 먹던 간식이 있다네요.
6: 산에 들리구만.
0: 통통 살찐 거. 너무 어색한 거 말고 저 밑에 부드러운 데만. 아니
1: 그래 이거 받아놓고.
0: 완전 잘려가. 이거 잘려서.
1: 맛있다.
0: 먹던 걸 우리 밭에 많이 나거든 가을 되면.
1: 학교 갔다 오다가도 또 다 먹고.
0: 산에 가서 소미로 갔을 때도 다 먹고. 소미로.
6: 옛날에 최고 많이 먹은 게 이기라.
3: 그래. 이거는 껍질 다 벗겨야 되는데.
1: 벗기지. 그래서 대단한 성분이 나와.
0: 이거 완전 이리 벗기지네, 그죠? 그리고
1: 하모니카 불어야 이게 단맛이 이래 나와. 나와.
0: 예,
1: 하. 나니까.
2: 하모니카 좀 불어본 솜씨라구나.
1: 응? 아, 진짜 맛있네.
0: 그래, 소량이 확 나오고, 그죠?
1: 옛날에는 고양이라니까. 그래. 하모니카를 불어야 돼.
3: 세월이 아까워요, 그죠?
0: 진짜 아깝다. 그래, 이 정도만 멈춰서도 그나마도 그래. 참 너무 좋을 것 같는데. 아이고, 참 그래. 너무 허무하다. 아,
3: 진짜 15년.
2: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흐른 걸까요? 하지만 후회 대신 친구들과 부지런히 놀기로 약속했습니다.
6: 처음 들어와서는 사실 뭐 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걸 못 느꼈었는데 이제 나가 들다 보니까 찾아지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매일 뭐 거의 뭐 모임, 비가 오면은 모여서 닭도 잡아서 뭐 닭국도 끓이 먹고 뭐 여기서 뭐 조그마한 핑계거리라도 있으면은 같이 모여서 나가서 놀기도 하고 어릴 때 그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놀고 싶어요.
2: 하모요 잘 놀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가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8: 우리 후배님들 본께 너무 반갑네.
9: 우리가 생활하던 학창 생활을 하던 그런 그 초등학교였죠. 좀 오래 전에 이제 폐교는 했지만
0: 우리 교실은 없어졌지만 테너는 그대로 있으니까.
1: 교실이 이쪽에 있었잖아.
0: 이쪽에도 있었고
1: 교무실은 여기 있었고
6: 6학년 학교는 여기 있었고
1: 저학년은 여기 있었고.

0: 소개하고. 응.
1: 세 사람이 함께 다녔던 초등학교는 현재 폐교가 된 상황인데요. 와, 1940년에 개교해 1993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시절의 추억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답니다. 학교가 있던 자리엔 지금은 마을 기업이 운영하는 체험센터가 들어섰고요. 수업 끝나면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았던 운동장은 캠핑장으로 탈바꿈.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캠핑객들로 시끌벅적할 때가 많답니다. 덕분에 조용한 시골 마을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2: 마산에서 왔고.
3: 마산에서 왔어요.
4: 네. 할머니가 여기 옛날 학교가 있었거든. 네. 초등학교. 네. 여기서 할머니 다녔어.
5: 아, 그래요?
6: 어.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가.
4: 다니고 그 여기가 이제 캠핑장 되었는데 놀러갔거든.
6: 시끌벅적하게 그죠.
4: 근데 우리 동네가 살아나는 것 같고 그죠. 좋다.
7: 6학년 학교는 여기 있었고 저학년은요 있었고.
6: 우리 학교 왔으니까 옛날 생각해서 우리 널치미 한번 하자.
7: 그쪽에서
6: 줄로 끌어.
1: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6: 와, 튼튼하다.
8: 내가 일본은 돈이라고 해서 하나 떡이다. 되는 줄 알아.
1: 마음은 12살인데 몸이 영 따라주질 않죠. 그래도 그게 뭐 대수인가요? 친구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게 일이 신날 줄은 몰랐습니다.
6: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이거 참 마음대로 언제 잘 안 되고 옛날에는 마음대로 됐는데 언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네요.
9: 그때가 좋았을 텐데.
6: 예, 그때가 참 좋았지.
1: 이번엔 딱지치기.
8: 하나, 둘, 셋.
1: 친구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4: 그립지 그죠?
6: 그럼.
4: 그립지.
6: 돌아갈 수만 있으면.
1: 친구들과 노는 게 아무리 즐거워도 할 일은 해야겠죠. 이곳은 김승기 씨가 운영하는 양계장입니다. 승기 씨는 20년 전 고향인 청광마을로 귀농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서 닭을 키우며 신선한 달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일 달걀 줍는 것이 일이랍니다.
10: 매일은 규모가 굉장해요. 닭이 얼마나 있는데요? 여기 여기 한 6,000수.
1: 이 닭들이 매일 낳는 달걀만 우와 무려 5,600여 개? 그걸 하나하나 찾으러 다니고 줍는 일이 만만치 않다카네요.
7: 닭들이 한 구석진 곳에, 좀 어둡고 이런 곳에 알을 많이 낳거든요.
1: 달걀 품질은 자신한다는 승기 씨.
7: 우리 알들은 제가 잡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알을 무보고 무반 사람들은 한 번 더 찾거든요. 거의 지금 우리 닭들은 무항생제로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1: 처음에 40마리의 닭으로 양계장을 시작한 것이 규모가 이렇게나 커졌답니다. 이야.
7: 그런지
1: 승기 씨가 누굴 찾습니다. 달걀 줍느라 정신없는 이분 누구신가요?
7: 우리 딸내미.
1: 막내딸 은지 씨입니다.

0: 아버지 양계장 일을 돕고 있는데 닭들이 가만두질 않네요. 파닥파닥파닥 은지씨 어깨까지 차지한 요놈.
1: 무서울 법도 한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로구만.
0: 보안이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요.
2: 아, 저는 아기 때부터 봐가지고 별로 그렇게 무서운 건 따로 없었어요. 들어온 지 저는 얼마 안 됐어요.
3: 얼마나 됐나요?
2: 지금 거의 5개월
3: 됐어요. 어때요? 5개월 해보시니까.
2: 너무 힘들어요.
3: 어떻게 들어왔어요?
0: 집을 떠나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는 은지 씨. 아버지의 부름에 얼마 전 귀향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양계 일을 돕기로 한 건데요. 똑 소리 난다카네요.
2: 친구가 작으니까 제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친구는 대단하다고. 맨날 전화하면 닭 소리 나니까 시끄럽다 전화 끊어라 이러면서 맨날.
0: 고향에서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승기 씨의 오랜 바람.
4: 자식들을 요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살고 싶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만들어갖고 이제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지금은 후계 수업 중. 어릴 때부터 닭들과 함께 온 은지 씨도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는 지금 이 시간이 야, 즐겁답니다.
4: 일찍 와갖고
2: 아빠랑 같이 일하는 거 재밌고 좋아요.
4: 네. 이러면 아직까지 뒤에 자식 새놈은 제가 몽둥이 들고 배우시키지만 요놈은 몽둥이만 들면 웃음이 나와서 안 돼.
0: 금지 오겹 막내딸도 곁에 두고요. 단짝 친구들까지 있어 요즘 신이 난다는 승기 씨가 다시 친구들을 호출했습니다.
5: 예뻐.
6: 비도 오고 나도.
5: 땀 흔듭니다. 날씨하고.
7: 어떡하?
0: 친구들 보양시키려고 닭을 두 마리나 잡았답니다.
8: 닭장을 톡톡 두들면 닭이 꼬꼬꼬꼬 이러면 이제 그건 닭장이라. 그러면 이제 살 이래가 내갖고. 한 분은 개가 한 마리가 딱 짖으니까 동네 개가 막 와라라 하는데 도망갈 데는 없고 대밭에 숨어갖고 하루 종일 그거 막 저녁 밤새도록 그 숨어 있은 적이 있었어요.
0: 만났다 하면 그 시절이 모락모락.
5: 그래 안연하고 막 참 저기 그때로 되돌아가서 막 참 더 재밌게 살았을까 싶기도 하다.
0: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 식사를 한다는군요. 고향에 모여 살고 있으니 다 가능한 일이죠.
9: 맛있죠?
10: 맛있다.
9: 네.
0: 친구 덕에 오늘 제대로 보양하시네요.
5: 맛이 오른데.
9: 한 동네에 오빠가 있어도 좋고 언니가 있어도 좋지만 친구라는 거는 진짜 좋은 거거든. 그자?
0: 생각은 달라도 한 동네에 친구가 산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라죠. 자, 이번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돌담길을 걸어봅니다.
11: 옛날 집이 얼마나 이제 잘 해놨는고 이런 싶기도 하고 그자.
12: 하나 둘
11: 셋. 보인다.
13: 이 진사집 아니 그래도 옛날에. 진사집. 그 요 옛날에 요 진사가 말을 타는 그 바위도 있었어요. 논에.
11: 근데 하나 둘 셋.
5: 띠지.
12: 자 하나
11: 셋.
13: 보인다. 지붕만 보인다.
11: 와 진짜로 진짜 보였어.
0: 이곳은 3대가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는 밀양박씨 집안의 박진사 고택.
14: 여보 오늘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요.
15: 그래 말이요.
14: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

0: 이분들이 바로 고택을 지켜가고 있는 밀양박씨 집안의 종부와 종손인데요. 보여줄 게 있답니다.
1: 여기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간장이 내가 시어머니한테서부터 받은 건데 그게 이제 조금 지금 남아있거든요.
2: 이제 모래.
0: 시간장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귀한 간장.
1: 그게 되더라. 이게 100년도 아마 더 넘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 모래처럼 땡글땡글한 그것 이렇게.
0: 오래된 간장에서만 생긴다는 고속 소금을 보니 이 집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이야.
3: 인제가 한 300년.
4: 그러면요.
3: 내가 저쪽 작은방에서 태어났어요.
0: 조선 후기 4대부 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 고택에는요.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이게 옛날 목욕탕 어른들이 목욕하면서 쓰신 건데요. 여기 보면 가마솥을 안에 해가지고 어른들이 차례대로 옷 어른부터 씻고 또 씻고 이렇게 해 저기 불을 떼가지고 요 불 떼는 요 부엌이 있죠. 예, 여기다가 예, 불을 떼서 예, 한 사람씩 씻고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옛날에 나락 뒤줍니다. 여기 옛날에는 나락을 쭉 그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곡간입니다. 여기가.
0: 가을에 수확한 나락을 보관하던 곡식 저장고도 남아 있고요. 56년 전 시집 올 때 그대로랍니다.
1: 내가 이 방으로 시집 왔잖아요. 예, 이 방으로. 여기 이쪽에서 정원에서 여기까지 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환하게 해가지고 요 밖에까지 다 보이게.
0: 냉장고가 없던 시절 집안에 냉장고 역할을 했다는 운물. 더운 여름엔 이 안에 과일을 넣어두고 꺼내 먹었답니다. 집이 곧 역사인 이곳에서 오래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네요.
3: 이 기하기는 기한 겁니다, 이게.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갓 자체는 대도가 만들거든요. 대를 죽쇠를 해가지고 갓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이 갓 자체를 만들 때 말꼬리에서 나오는 그 뽑아내가지고 이 갓을 만들었어요. 유명하거든요, 이게. 통영갓이. 예. 저 안 보세요, 저기 사진. 저더니 이 갓을 갖다 쓰고 계실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한테는 증조원님.
0: 평생 종손이라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받은 것도 많답니다.
3: 그 이제 증손자라고 그거는 받았지, 사람은 받았지. 야 이제 그 종손이니까.
0: 56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그간의 세월도 이 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고택에 사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1: 자연과의 숨결이라는 거 아주 나를 기왓장처럼 낮추는 그런 또 배려심도 갖게 되는 게 이런 고택의 묘미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3: 또 내가 열심히 집을 내가 돌보고 가꿔야 되겠다 하는 거 그런 거는 내가 이모감을 가지고 있었죠.
0: 예,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박진사 고택의 보물은요 집 밖에도 있답니다. 밀양 박씨 집안에서 심었다는 느티나무입니다. 이야. 마을 입구에 우뚝 서서 오랫동안 청광마을 주민들의 그늘이 되어왔습니다. 승기 씨와 정자 씨, 햇남 씨에게도 이 느티나무는 고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

0: 될까? 안
1: 된다.
2: 된다.
1: 안 된다.
3: 된다.
0: 엄마가 뭔 간다. 아, 네가 온나?
3: 다 네 명은 해야 되겠다.
0: 네 명은.
4: 어이, 손이 안 닿아요, 세 분이
2: 안 닿는다, 안 닿는다. 엄청 커다.
0: 효리 내 이름. 네 이름 나도야.
2: 내 이름 어떻게
0: 박정자로 써놨네. 이거 박정자 나무라고 써놨네.
5: 박 씨 집안에서 심은 정자 나무라고 해서 박정자 나무로 불린다죠.
2: 이게 박정자 나무입니다. 아. 이게 이 나무가 근데 내 이름하고 똑같아요.
0: 그래.
2: 그러니까 엄청 지나다니면서도 박정자 나무 인사를 하고 그러지.
0: 니가 다 사람한테 인사받고 좋겠다.
2: 나무.
6: 오래될수록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친구가 그렇고요. 정자 나무가 있는 고향도 마찬가지죠.
1: 이 나무는 고향을 떠나 있었거나 지금 시골에 와 있어도 이 나무는 정말 변함없이 이 자리 딱 지키고 있는
7: 저 해가 저리 밝아도 구름 속에 놀고 우리 친구 세 사람은 나무

0: 턱없이 좋은 날들입니다. 함께 놀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고향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행복한 마법 여기서 찾았습니다. 온 동네를 누비며 새 친구가 살아가는 이곳은 경남 고성입니다.
1: 고향 구미는 편한 곳이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2: 꾸미지 않았는데 빛나는 것들이 있어요. 신평에는.
3: 마음의 고향?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모산을 많이 두는 곳입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2: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보리.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생각보다 빨리 왔네. 어디 한번 열어볼까?
1: 어? 그린다쌤, 택배 왔어요? 뭐해요, 뭐해요?
0: 물감이랑.
1: 어?
0: 우와. 또. 색종이랑.
1: 많다.
0: 풀.
1: 끝. 오늘은 이걸로 그리는 거예요? 신난다, 신나. 어, 근데 먼저 좀 치우고 시작할까요?
0: 치우긴 오늘 이거 다 쓸 건데.

0: 쓰레기 아니에요? 에이, 이걸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1: 기대하시라. 버리지 말고 그린다. 바닥에 박스를 펼쳐놓고 파란 종이를 척, 척 올려. 그 다음 박스를 뜯고 또 잘게 찢어줄게. 이렇게 올려주면 푸른 바다 완성.
0: 금세 바다가 생겨났어요. 린더쌤, 이 바다에는 누가 살아요?
1: 바다에 사는 친구는 이걸로 만들어볼까?
0: 어? 볼록볼록 비닐로요?
1: 이 비닐에서 누가 나올까? 먼저 비닐을 동그랗게 이렇게 오려주고 볼록볼록한 쪽에 물감을 묻히고 종이 위에 꾹 나와라. 짠!
0: 우와! 물고기다! 동글동글한 모양이 그대로 찍혀서 진짜 물고기 같아요.
1: 이번에도 물감에 찍어서 꾹 누르면
0: 아, 거북이네요. 등껍데기가 아주 멋진데요.
1: 이번엔 빨간 물감을 찍어서 꾹 그 아래 비닐을 줄줄이 붙이면
0: 아, 알아요. 이거 흐물흐물 해파리.
1: 가만, 우리 좀 더 모아서 바다를 더 멋지게 꾸며볼까?
0: 네, 좋아요. 여기 페트병.
1: 여기도 있네. 어디 보자. 병뚜껑, 빨대, 달걀판. 많으니까 너무 좋다.
0: 네. 우리 이걸로도 다 꾸며봐요. 길쭉.

0: 다들 바다마을이 마음에 쏙 드나봐요.
1: 우리도 같이 놀까?
0: 네, 좋아요. 근데 어떡해요?
1: 바닷속으로 붕덩.
0: 붕덩. 와. 우리가 만든 바다에 들어왔어요.
1: 조아랑 같이 와서 쌤 너무 좋아. 그럼 천천히 구경해볼까?
0: 네. 잠수함 출발!

0: 모모테께 도착. 얼마나 멋져질지 기대하시라. 짜잔, 모모도 버리지 않고 꾸몄다. 나는 딩동댕 유치원을 지키는 모모맨.
1: 모모야, 내가 지금부터 재미난 거 그려줄게.
0: 정말? 야호! 어떤 걸까?
1: 초록색을 묻혀서 여기다가 칠해줘.
0: 와!
1: 이 동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가

0: 애들이 멸종됐어.
1: 아! 멸종! 멸종이 됐다고? 아, 과연 누구지? 되게 볼록볼록하다.
0: 그치?
1: 응. 혹시 악어인가?
0: 악어는 아니야.
1: 그래?
0: 여기 배를 색칠하면
1: 배가 연두색이고 몸이 초록색이면 삼삼이야? 아니야.
0: 이번에는 뿔을 만들어줄 거야.
1: 어디에 어디에?
0: 이 박스를. 붙이면 뿔이 되지.
1: 오, 멋있는데?
0: 병 뚜껑을 여기다가 놔두면
1: 와, 뿔이 두 개가 됐네.
0: 종이박스 병뚜껑, 종이박스 병뚜껑, 종이박스 병뚜껑으로 할 거야.
1: 아, 그렇구나. 와, 누구길래 이렇게 뿔도 많지?
0: 또 이걸로 조금, 아주 조금 잘라서 여기다가 붙이면
1: 오, 이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약간 나 같기도 해. 혹시 도마뱀은 아니지?
0: 아니지, 도마뱀 이렇게 걸어가잖아.
1: 맞아, 이렇게 이렇게.
0: 여기 또 이빨을 붙여주고
1: 또 이빨 붙여주고
0: 또 이빨을 붙여주면 무시무시한 이빨 완성.
1: 우와, 정말 무시무시하다.
0: 마커로 눈동자를
1: 동글동글
0: 여기다가 또 붙이면
1: 와, 눈이 생겼네?
0: 그치?
1: 응. 잠깐만, 잠깐만. 나 이제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0: 뭔데, 뭔데, 뭔데?
1: 무시무시한 공룡?
0: 맞아!
1: 와하, 맞췄다! 공룡이었구나! 우와, 완전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아. 우와,
0: 그치?
1: 이렇게.
0: 응. 이제 또 이제 붓으로.
1: 아, 붓으로? 우와! 엄청난 용암이 나오고 있어.
0: 와, 여기 산에도 용암이 묻었어.
1: 아, 그러네.
0: 옆산도.
1: 옆산까지 전부 다 빨갛게 물들었어. 왠지 왠지 뜨거운 것 같아.
0: 난 아무래도 공룡을 잘 만든 것 같아.
1: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정말 실감난다. 멸종된 게 아닌 것 같아.

0: 전 티씨고 우리 집이에요.
1: 안녕하세요.
0: 가족들이고요.
2: 초콜릿비가 내린다.
0: 얜 태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2: 상관없어.
0: 태씨.
2: 태씨.
3: 입속 동굴.
4: 맛있다.
2: 맛있다.
5: 괜찮니, 티씨? 네가 흔들려?
3: 네, 흔들린 지 일주일 됐어요.
4: 내 천이 빠질 땐 글쎄, 한 달이나 기다렸지 뭐니.
6: 여보, 걱정 마, 티씨. 때가 되면 알아서 빠질 거야.
2: 아, 좀 빠져라.
3: 안녕, 대씨.
2: 대씨? 그것도 괜찮은데? 이가 신경 쓰여?
3: 그래, 진짜 무지 신경 쓰인단 말이야.
2: 그럼 직접 찾으러 가볼까? 흔들리는 입을 찾아서 어두운 동굴 속으로 우리 둘이서 모험을 떠나는 거지.
3: 어?
2: 선생님, 간호사, 그 일을 찾아볼까요? 자, 그거 이제 그만해도 돼. 자, 네 입속 동굴에 온 걸 환영해.
3: 오, 끈적거려.
2: 더 잘 볼 수 있게 높이 올라가 보자.
3: 우와, 내 이가 이렇게 크다니. 어떤 게 흔들리는 거지?
2: 저건 뭐지?

0: 세상에. 난 괴물이 아니라 혀야.
1: 어, 그래?
0: 그리고 여기는 어? 내 집이라고. 여기서 나가!
1: 왜 저렇게 까칠한 거야? 이 사이에 낀 음식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잘 찾진 못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비슷하게 생겼네. 저기서부터 확인하자. 효과 잠에서 깨기 전에 얼른 흔들리는 일을 찾자. 아, 이러다간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어? 어? 시금치다! 이게 혀가 찾고 있었던 건가 봐. 우리가 꺼내보자. 더러워.
2: 이건 당장 내 얼굴에서 떼줘!
0: 어? 시금치를 찾았네? 내가 한 시간도 넘게 찾았던 건데 고마워.
1: 시금치. 저기 혹시 흔들리는 이 찾는 것 좀 도와줄래요?
0: 물론이지.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얘도 아니고 아니야.
1: 어? 찾았다. 고마워요 형 아저씨. 잠깐만, 뭔데 또? 기다려봐. 에? 아... 이런... 반대! 오렌지 주스 봉투다! 필씨, 하지만 목이 말랐단 말이야.
2: 이러다 목구멍으로 떨어지겠어. 꽉 잡아!
0: 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게 좋아.
1: 봤지? 생각보다는 다정하잖아. 크고 끈적거리는 다정함이네. 고마워요, 혀 아저씨.
0: 천만에.
1: 아까 그 홍수가 미리 이를 더 흔들어놨어. 잡았다! 예! 아.
2: 드디어 내 첫 이가 빠졌다! 엄마! 이가 빠졌어요!
3: 봐봐, 잘 됐네. 기다리니까 빠지지?
4: 이제 베개 밑에 넣어두고 치아 요정을 기다려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승자지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나도.
1: 안녕, 도레미 친구들.
0: 안녕하세요.
1: 우리 공놀이 하러 갈까요?
0: 어? 못하겠어요. 배불러요.
1: 아, 배가 부를 때는 방귀를 뀌면 편해져요. 친구들, 오늘은 방귀 맞이 체조를 해봅시다.
0: 방귀 맞이 체조?
1: 방귀맞이 체조 시작. 다리를 벌리고 옆구리를 늘려요.
2: 다리를 벌리고 옆구리를 늘려요.
1: 하나, 둘, 셋, 넷. 옆구리 스트레칭. 셋, 넷. 이번에는 발을 뻥뻥 차서 음식 내리기.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으로 모두 손발을 털어볼까요? 신나게, 신나게,
2: 신나게, 신나게.
0: 어, 방귀다. 어, 방귀. 날아간다.
1: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었나요?
0: 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나도요.
1: 배부를 땐 방귀맞이 체조를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2: 네.
1: 친구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

생지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룸발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0: 천하장사 장수풍뎅이.
1: 우와, 예쁜 나비야.
2: 나비? 어디? 어디?
1: 우와. 핑, 가만히 있어.
3: 어, 나비가 핑크에 앉았어.
1: 나비 정말 예쁘다.
2: 그러게.
4: 나비가 날아가 버렸어. 나비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3: 그러게, 곤충들이랑 친구가 되면 좋을 텐데.
5: 나한테 방법이 있지.
6: 무슨 방법?
5: 그건 바로 자가 절환 드론.

0: 뭐야? 새로 발명한 기계야. 곤충 탐험 갈 때 이 드론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아질 수 있어.
1: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겠네.
2: 우와, 정말 멋지다.
0: 이걸 누르면 왜 안 되지?
3: 트리케라야!
1: 뭐라고?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0: 시간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커질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1: 우리도 작아져서

0: 꽃이 엄청 커졌어.
1: 꽃이 커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작아진 거야.
2: 나 지진이야. 지진. 지진이 아니라 토끼였구나.
3: 안녕 토끼야.
0: 우와, 사슴다리가 엄청 길어.
2: 깜짝 놀랐네. 우와.
0: 우와, 작아지니까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것 같아.
2: 맞아, 맞아. 어? 근데 저 곤충은 뭐지?
1: 우와, 정말 멋지게 생겼다.
4: 저 곤충은 말이야,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야.
3: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4: 응, 몸집이 크고 힘도 엄청 센 곤충이야.
5: 아,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2: 어? 아, 왜 저러는 거지?
5: 설마 우리 공격하려는 거야?
4: 얘들아, 모두 피해!

0: 감히 내 영역을 넘보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1: 우리 침입자로 오해했나봐.
2: 내가 헤라클레스를 막아볼게.

0: 제법인데. 하지만 나를 이길 순 없지.
1: 렉스! 헤라클레스, 그만 멈춰. 도모, 파워 불도저. 도모.
0: 어림없지. 자, 이제 하나 남았군.
2: 난 무시무시한 불공룡이야. 나랑 싸우면 너만 손해일걸? 진짜야.
0: 말이 많군. 덤벼라. 거기서.
2: 따라오지 마.
0: 이젠 도망갈 수 없겠지?
1: 이 소리는... 이제 곧 커질 텐데!
0: 뭐야!
1: 도모, 블록 파워, 변신!
0: 날개가 펴져!

0: 고마워.
1: 곤충은 크기가 작아도 정말 강력하구나. 정말 놀랬어.
2: 앞으로의 곤충 탐험이 아주 기대되는걸.
3: 어? 나는 곤충 무서워.
1: 나도.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핏.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잘난 척쟁이 잠자리.
1: 안녕 맥스.
2: 뭐 찾아? 곤충이 좋아하는 식물을 조사 중인데 은방울꽃 표본이 없어졌어.
3: 아, 그 꽃은 어디 있는데?
2: 아마 여기에 있을 거야.
3: 가깝네. 나 혼자 날아서 슝 다녀올게.
2: 그래? 고마워, 스톰.
3: 응! 슝! 분명 이 근처였는데. 아! 잠자리한테 물어봐야겠다. 자가자라 드론 출동!
4: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28,000개의 눈에 길고 늘씬한 몸, 보석 같은 빛깔, 화려한 날개. 이 세상에 나처럼 완벽한 곤충은 없을 거야.
3: 요, 안녕 잠자리야.
4: 하, 정말 이놈의 인기란. 넌 누구야?
3: 요,

0: 너 꽤 멋진데? 나랑 비슷한 점도 많고 친구가 될 기회 줄게.
1: 좋아. 그럼 오늘부터 우린 친구야. 아, 맞다. 은방울 꽃을 찾고 있는데 너 혹시 봤어?
0: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아, 저기 있다. 네가 찾던 은방울꽃이야.
1: 거미줄이 많은데 조심해야 돼.
0: 걱정 마, 다 피할 수 있어.
1: 우와, 위험해. 내가 도와줄게. 스톰, 제발 쏴.

0: 스톰이 너무 늦는데
1: 무슨 일이 생긴 걸까?
2: 우리가 가서 찾아볼게.
0: 그럼 부탁할게.
3: 잠자리도 거미줄을 다 피할 수도 있다며.
0: 아무리 멋지고 완벽한 나라도 모든 일을 다 해낼 순 없지. 미안해.
2: 공감이 무난감잖아.
1: 맛있겠다.
3: 저리가 데리러 오지 마.
2: 멈춰. 스톰, 여기 있었구나.
3: 아기, 베리, 빨리 좀 구해줘.
4: 그 누구도 내 거미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2: 정말 그럴까? 레스큐킹으로 변신하자.

0: 휴킹 하체.
1: 와, 정말 멋지다. 거미줄에 안 걸렸으면 훨씬 멋졌겠지만.
2: 에? 뭐야 뭐야, 내 먹이가 더 커졌잖아.
3: 레스큐킹으로 합체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0: 이 정도쯤이야 문제 없다고.
2: 어딜 도망가려고 고치 공기야. 너도 고치 공기야.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내 거미줄 아니란 말이스.
4: 레스큐킹 부스터 발사.
5: 안돼.
2: 소중한 먹잇감을 떨어뜨릴 뻔했네.

0: 초강력 거미줄을!
1: 레스큐 킹 부스터 발사!
0: 다시 한번 고치 공격! 야!
1: 스톰, 남은 거미줄을 잘라내줘!
2: 응! 레스큐 킹 프로펠러 회전!
1: 잠자리야, 우리가 구해줄게!

0: 넌 스톰이 찾던 펏? 조금만, 조금만 더! 잡았다!
1: 어떡하지? 잠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3: 어떻게?
2: 나만 믿으라고.
4: 제발로 오는구나. 슈슈슈슈슈!
2: 잡았다!
4: 왜?
2: SQ킹 메가 부스터 발사!
1: 됐다!
4: 내 먹이 내놔!

0: 덱스, 네가 필요하다던 은방울 꽃이야.
1: 고마워, 스톰.
0: 내 친구 잠자리 덕분에 찾았어.
1: 둘 다 고마워. 그나저나 레스큐킹 정말 대단한데 너희 덕분에 앞으로 곤충 탐험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0: 그래 맞아. 우리만 믿으라고 또 도와줄게.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르는 포메도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줄무랑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협곡을 넘어서

0: 둘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꼬물이도 구하고 말이야. 그렇지, 꼬물아. 어? 꼬물아!
1: 트레일러에서 자고 있잖아. 많이 피곤했나 봐.
0: 아, 차차차. 잠깐 깜빡했네.
2: 빨리 블루진주가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3: 또 괴물 나올까봐 무서워.
0: 그럼 내가 다 물리칠 거야. 이 꼬리로 아자뷰! 아뷰! 와자뷰!
4: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5: 아, 네.
1: 랄라님,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4: 모두 도와준 덕분이야.

0: 친구들이 괴물처럼 변하기도 하고 바다는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고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1: 도대체 눈꽃섬과 바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랄라님?
2: 모두 병든 눈꽃나무와 관련이 있을 거야. 마법젤리 오븐이 터진 것도 변한 열매 때문이었으니까. 어쩌면 눈꽃나무뿐만 아니라 눈꽃섬과 바다는 오래전부터 서서히 아파왔을지도 몰라.
3: 아슬아슬한데.
1: 괜찮을 거야.
3: 가자, 가자!

0: 설마 끼인 거야?
1: 끼인 거야.
0: 진짜 끼인 거야? 진짜? 진짜?
2: 그것도 꽈.
0: 아, 진짜!
1: 힘이 모자라. 이럴 땐 지렛대를 이용하면 좋은데.
2: 지렛대? 좋은 생각이야, 뭉크.
0: 정말 좋아, 좋아.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역시 넌 천재야, 뭉크.
3: 근데 지렛대가 뭐야?
2: 하프.
1: 긴 막대기야. 그것만 있으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빼낼 수 있어.
0: 아, 긴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좋아. 잉크, 우리 둘이 긴 막대기 찾으러 가보자.
2: 그래.
4: 조심해서 다녀와.
2: 다녀와.
0: 막대기 친구, 막대기 친구.
2: 아휴, 아파. 정신 사나우니까 얌전히 좀 헤엄쳐. 어? 저거라면...

0: 저게 뭐야? 핑크? 우와! 핑크다, 핑크!
1: 핑크! 우와, 정말 다행이다! 핑크한테 도와달래야지!
0: 핑크! 안녕! 나 하프야! 여기 윙크도 있어!
1: 여기서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 핑크! 우리 좀 도와줘! 저기 있는 파이프를 꺼내야 하는데!
0: 왜 그래, 핑크?
1: 하프, 저기 봐! 핑크 코에 빨대가 꽂혀있어! 저것 때문에 핑크가 괴물로 변했나봐!
0: 핑크? 흥! 해야지, 흥! 흥! 옳지, 잘한다! 흥!

그렇게 화날 일이냐고! 빨리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자! 거긴 좁아서 탱크가 들어오기 힘들 거야!

0: 빙글빙글 쾅! 어? 진짜? 해도 돼? 최강 울트라 슈퍼 파워 메가 썬더 드래곤 박치기! 그 금단의 기술을!
1: 아휴, 울트라 멋있기는 뭐든 일단 해보자고!
0: 야호! 최강! 울트라 슈퍼 파워 메가 썬더 드래곤 박치기!

0: 다행이다. 끼었네.
1: 제대로.
0: 진종의 핑크.
2: 친구들한테 연락해볼게요.

0: 점점 더 아픈가 봐.
1: 핑크, 흥! 해야지. 이렇게. 흥! 흥! 흥!
0: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2: 별일 없을 거야. 하프랑 친구들은 잘해낼 거야.
1: 핑크,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0: 하프, 출발!
1: 간다!
0: 도와줄게.
3: 핑크! 핑크 어디 있어?
0: 나 여기 있어. 도와줘.
3: 어, 핑크! 빨리 빼줄게.
4: 지금 좀 먹기지. 그런데 왜 여기 끼어 있었던 거야?
0: 나도 몰라.
5: 그게...
0: 그렇게 된 거구나. 빨대 빼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물려고 했던 건 정말 미안해.
6: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괜찮아.
1: 이제 우린 가야 해. 이상한 빛이 나는 쓰레기를 조심하고.
5: 알았어. 얘들아, 잘 가.
1: 가자, 친구들. 우리들의 목적지로.
0: 블루동굴?

0: 저 섬에 블루 진주가 있단 말이지? 빨리 가자, 빨리!
1: 와, 이렇게 예쁜 파란색 바다는 오랜만이야.
2: 아마도 블루 진주 때문인가 봐.
1: 정말 낭만적이야.

0: 드디어 하프님이 오셨다.
1: 여기 눈꽃나무엔 눈꽃열매가 있어.
2: 어? 바로 이 섬에 블루진주가 있다는 증거지.
3: 아, 그럼 빨리 블루진주를 찾아야지. 문이 안 열려.
2: 책에서 봤는데 비밀문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문이 열린다고 했어. 머리를 써야 한다고.
0: 맞아, 머리를 써야지.
1: 그 정도로 열릴 것 같아.

0: 우와, 나도 갖고 싶다, 그 머리.
1: 윙크가 최고야.
2: 어? 어, 얘들아. 이거 우리 눈꽃마을 옛날 글자야.
0: 글자? 먹는 건가?
2: 세 개의 방과 세 개의 눈꽃 열쇠, 블루 진주가 있는 곳.
1: 오, 그래서? 어?
2: 네. 방이 세 개 있는데 각각의 방에서 세 개의 꽃 열쇠를 모으면
1: 오, 그리고?
2: 블루 진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0: 우와, 빨리 들어가자.
2: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린다고 써있는데.
0: 드디어 모험이다, 모험.
2: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1: 무슨 뜻이야?
2: 어, 작은 행동을 하란 뜻이겠지?
0: 뭐, 이런 거?

0: 다른 것도 켜보자. 우와, 예쁘다. 정말 예뻐.
1: 반짝이면 더 예쁘지.

0: 예쁘다. 정말 예뻐. 나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1: 나도.
2: 얘들아, 그건 땀이야.
3: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눈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
1: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2: 우리 어떡하지? 이러다가는 타이거 정우들이 아래로 때려오고 있잖아. 저기 문이 있어.
3: 빨리 나가자.

0: 정말로 우리의 문제이다.
1: 다 같이!
2: 정말로 우리의 문제이다.
3: 우와, 여기 정말 넓다.
0: 어? 저기 봐! 나가는 문 같아. 여기도 열쇠가 필요한가 봐. 이 방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거야.
1: 우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0: 응. 어?

0: 과 하나인데 균형이 맞네.
1: 뭉크, 그만 그 이상 말하지 말아줄래?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2: 갑자기 왜 그래?
1: 설명할 시간이 없어.

0: 괜찮아. 얼음이 다 떨어졌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

0: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플러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나는 야 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기타
0: 아니?
1: 플룻을 연주해 플룻 플룻

0: 기타를 연주하니
1: 맞춰봐
2: 아코디언을 연주해 아코 아코디언
1: 아니 트라이앵글을 연주해 트라이 트라이앵글
3: 아닌데
2: 어? 아 알겠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2: 같이 가자!
4: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5: 내일 또 놀자!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멋진데? 내 친구들. 까칠하기는. 안녕. 앞으로 잘 지내보자.
1: 앵무새야, 반가워.
0: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네가 대장이라도 돼? 큰일 났다. 비상, 비상. 도와줘. 무시무시한 모험이다. 어이구, 사나워라. 저런, 꽈당 넘어졌네.
1: 잠깐, 잠깐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0: 찾아보자, 찾아보자. 바보는 빼고 잘 찾아보자.
1: 그렇게 말하면 못 써.
0: 잔소린 딱 질색이야. 쓸데없는 잔소리 나 싫어 못 참아. 어릴 적부터 그랬지 난 제멋대로야. 내가 심술 부리면 난 놀라서 달아나지. 난 수다쟁이 앵무새 어쩡할 정아 얄밉고 심술

0: 그럼 일단 예절부터 배우자. 알았지? 따라해봐. 봄은 착하다. 또 마샤는 친절하다.
1: 끔찍해.
2: 우당탕탕 말썽 그런 게 싫다면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마. 나 바로 화낼 거야. 감칠해 칠 거야. 간식 슬쩍 훔쳐먹고 훌쩍 떠날 거야. 나는 야멋진 앵무새 아무도 못 말려.
1: 안 보이잖아.
0: 그럼 이번엔 마샤는 똑똑하다. 또 곰은 씩씩하다. 동물한텐 이렇게 살살해야지.
2: 나무 빠빠빠라빡 앵무새 리오에서 왔지. 이야! 나 빠빠빠라빡 앵무새 무대 위의 스타.

뭐야, 여긴 완전 한겨울이잖아. 난 안 얼어, 안 얼다고, 절대 안 얼어. 어하, 이란, 꽁꽁 얼었네.

0: 우리 앵무새 못 봤어?
1: 도와줘! 아이고, 나 죽네!
0: 반세! 앵무새를 찾았다! 뭐야? 걔 우리 앵무새 같은?
2: 맛이 어떠냐? 이 떠돌이 멍멍이들?
0: 예절을 좀 더 배워야겠다. 그치, 꼬마? 좋았어.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2: 알았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하는 거야? 빨래하는 날이야? 잠깐만 기다려.

준비됐어? 그건 로지 빨래야. 우리 귀여운 아가꺼 반바지.

이제 우리한테서 도망치긴 힘들 거야. 그렇지, 곰마? 이게 바로 완벽한 세탁이라 할 수 있지.

하아, 하아.

장난감 어디 갔어? 어디 숨긴 거야? 여기 있어? 아님 여기 있나? 아님 여기에? 만세! 찾았다! 내가 찾았어! 곰마, 우리 또 숨바꼭질 하자! 이번엔 더 꼭꼭 숨겨!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고치면 되잖아.

0: 곧 어린이 파티가 열리는 건 몰라요? 마당이 왜 이 꼴입니까? 어? 준비 안 할 거예요.
1: 어? 맨날 잔소리만.

어떻게 곰이 나보다 먼저 와있지?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버섯이나 따고 있었어요? 어서 서둘러요.

자, 어린이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곰입니다. 겁낼 거 없어요, 친구들. 이쪽은 우리 호텔 직원이에요. 다 같이 박수!

0: 아주 좋아요. 자, 이제 간식 시간이에요.
1: 안녕.
2: 나 참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요.
1: 그게 아니라 전 그냥
0: 도와줘서 고맙구나. 언제든지 우리 호텔에 놀러 오렴. 아무 때나 말이야.
3: 이제 집에 가자, 곰마. 머리 잃어버리면 안 돼?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식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넘버블럭스 친구들
6: 모여라.
5: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6: 20까지 합해.
7: 우리 같이 놀자.
5: 5와 3이 만나면
7: 8이야
5: 전신
8: 우리 모두 8.
5: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7: 함께 놀아요.
5: 넘버플럭스 4대 가족.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엔
0: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커피 기사단과 얼어붙은 시계탑.
7: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 당연하지. 우리 왕국 시계탑 폐업을 갚는 게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데 이걸 안 하면 시계가 멈춰.
9: 시계탑 모형 갖고 설명을 하자면 요 폐업을 몇 번만 감으면 바늘이 계속 돌지. 공주님은 좀 이따 진짜 빅벤지 시계탑을 감으러 가는 거고.
10: 제일 중요한 시간은 간식 시간.
8: 왕실 강아지 어? 먼저야.
9: 스위티 제발 조심해라. 거기 있는 미트볼이 약간 매워.
8: 물 어딨어?
6: 이거 진짜 맵다. 그래도 맛있네.
9: 이제 슬슬 시계 제압을 감으러 가야 할 것 같은데.
7: 네, 백장님. 이제 가요.
8: 스위티, 너도 같이 갈래?